공교롭게도 5월 17일에 이 위대한 아티스트 3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5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은 이들의 음악으로 20세기의 대중음악을 향유할 것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도나 썸머의 노래입니다. Bad Girls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좋은 음악들 즐기시면서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et's Train to London, 그리고 Rush Shot의 Some Guys Have All the Luck, 그리고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Let's Train to London, 베네시티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퍼플 오드리님이 Some Guys Have All the Luck 신청하셨습니다. Katrina and the Waves의 노래는 4831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오랜만에 듣겠네요. 세일러문님이 신청을 해주셨고, 노스텔지언님이 제니퍼 러쉬의 The Power of Love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Shades of Heart의 Stranger by the Day, Ocean Colossine의 Up on the Downsid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tranger by the Day, 이 노래 캔디 핑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꽃뿌리님이 안산 101번 버스에서 한동준 씨 목소리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기사님 고맙습니다. 안산 101번 버스 기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Count on me, Jefferson Starship의 노래죠. 이 노래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지 쿼트로와 크리스 노먼의 Stumbling In 671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노래에 이어집니다. We've Got Tonight, Kenny Rogers와 Sheena Easton이 함께 부르죠. 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Right Here Waiting, Richard Marx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B 신랑님의 신청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Love.
1: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이저 오프닝 할때 5월 17일에 세상을 떠난 그 위대한 뮤지션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체리오트 오브 파이어 생각나죠. 오늘은 방겔리스의 연주곡 Conquest of Paradise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 올해의 메모리얼 데이로 향하는 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걸로 미국의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날에 우리는 또 흠뻑 주말을 적실 비를 예상하고 있지만 휴가로 또 친지 방문으로 이번 연휴는 어제 목요일이 비행기로 떠나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욕은 모두 어디론가 떠나려는 차들로 도로마다 가득가득 빼곡한 차들이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하슨 강변의 하이웨이 북쪽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은 아예 멈춰 서다시피 한 차 속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의 반짝임 그리고 그동안 길게 자라난 강변의 나뭇잎들로 잠시 눈을 식히는 듯 했는데 어제 뉴욕 맨해튼 뉴욕 라이브 아트 무대에서 대한민국 출신의 김영순 단장이 시작한 현대무용단 White Wave Dance Company의 오프닝 나잇 공연은 거의 50년 동안 아티스트 백남준의 시대와 함께 뉴욕의 예술의 기둥으로 현대무용을 이끌어온 그 김영순 단장의 위용을 느끼게 한 오프닝 나잇이었습니다. 70분 동안 달리고 솟구치는 9명의 댄서들의 그 에너지가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향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어제와 비슷한 날씨. 비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주말에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뉴욕과 그 일대에 비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비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토요일을 적시겠네요. 그리고 썬데이 비가 오고 이 비는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최소한 오전까지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밖에 나가서 바베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기 중에 물기가 이렇게 가득하면 바베큐 불이 잘 이상하게 우산을 써도 안 붙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겠죠? 오늘도 저는 손바닥 안에 이 휴대폰에 세상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이 축구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제 6월 11일에 개막되는 북중미 월드컵 모두 멕시코로 일단 가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팀이 어떻게 예선 이 조별 리그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 예선이 되는 거죠. 본선 48개국 그중에 대한민국이 속한 조가 멕시코에서 대부분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조 1위로 진출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멕시코에서 한 경기를 더 해야 하고 그 전에 예선 제가 자꾸 예선이란 말이 위에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본선에 나가서 예선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별 리그 세 경기를 모두 대한민국은 멕시코에서 하게 됩니다. 그중에 한 경기를 우리 동부에서 동부관광과 함께 잠깐 갔다 오자 뭐 지금 1박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티켓이 포함된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우리가 지금 소식을 들어오고 있는 네, 이 경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 6월 24일이죠. 이 경기가 포함된 또 이거 자꾸만 눈길을 가는데 또 자세한 소식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K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 번의 경기 잠깐 찍고 올까? 그리고 거기 몬트레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이 관광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 이야기로 들어가니까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번 월드컵에도 출전을 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월드컵 대회 6번 출전을 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 선수 얼굴을 탁 박아놓은 이 희귀한 이 트레이딩 카드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한 장이 최근에 무려 135만 달러의 개인 거래로 판매됐다고 이런 소식을 또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를 중계한 Fanatics Collect가 밝힌 이 소식에 의하면 거래된 금액이 호날두 스포츠 카드 기존 최고가 기록을 크게 갱신했다. 그 전까지 공개된 경신? 맨날 제가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경신이겠죠. 이전까지 공개된 최고가는 2021년에 옥션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파니니 메가 루키 카드가 31만 2천 달러에 판매가 됐는데 이번 가격은 축구 카드, 이 컬렉터들이 모으려고 하는 이 축구 카드 전체를 통틀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장 지금까지 높게 판매된 스포츠 카드는 축구 카드 전체를 다 합쳐서 2023년 Fanatics Collect가 중개해서 판매된 리오넬 메시의 2004년 파니니 메가 크락스 루키 카드였다고 하는데 150만 달러에 그때 팔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호날두 카드가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번엔 또 호날두 선수가 사우디 프로리그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그 시점과 함께 돼서 더욱더 아주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35만 달러의 카드 한 장 이거 뭐 어떤 카드인지 제가 봐도 잘 모릅니다. 보니까요 2018년에 파니니 카봄 그린 패럴렐 이런 이름으로 보기는 하는데 뭐 초록색이 이렇게 유니폼이 보이고 전 세계에 단 한 장만 제작됐던 정말 초희귀 카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만화 스타일의 그런 강렬한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해서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치가 높은 그런 카드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한정판으로 50명의 선수만 2018년 카봄 세트가 나왔고
어쨌든 그 희소성은 갈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The Athletic, 뉴욕타임즈 스포츠 유닛이 어제 보도에서 얼마 전에 호날두 카드를 대거 사들인 컬렉터 B라는 인물이 있는데 내가 판 거 아니다. 이번에 그렇게 또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무튼 이번에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호날두 선수의 희귀한 카드를 구매를 했나 하는 그 정보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소문이 나오겠죠. 뭐 어쨌든 호날두 선수 이번 2026년 FIFA 월드컵에 정식으로 출전을 하게 된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이 최종 27명 선수 명단을 발표할 때 호날두 선수 그것도 주장으로 또 이렇게 출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호날두 선수 커리어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라고 또 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내 단순한 아이콘 정도가 아니라 주장이다. 그리고 정말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팬들이 또 얼마나 그렇죠. 그대로 하고 있을까. 미지의 영역이다. 이번 월드컵 멕시코에서의 경기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감독은 너무나 온도도 높고 습도 그리고 또 폭풍 등 이런 복잡한 환경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응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호날두 선수는 이미 226경기 출전 143골이라는 FIFA가 규정한 기준을 따라하는 공식 대결인 국가 간의 A매치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출전으로 사상 최초 6번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이번에 그룹 K에 들어가 있네요.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콩고와 함께 이 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어저께 하루 종일 TV 화면에 혹시 이 NASCAR, 리스카로 미국인들이 또 열광하는 이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고속도로만 나가도 뉴욕의 외곽으로만 빠져나가도 뭐 이렇게 진짜 레이스, 카 레이서 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되죠. 외곽이 아니어도 네, 허슨 강변에 하이웨이만 해도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 또 라가디아 공항 앞에 그 길이 조금 열리면 막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NASCAR의 이 선수의 얼굴이 계속 나오는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카 레이서라고 불러야 되나요? 대단합니다. 이름은 카일 부시. 그런데 이 선수, 이 카 레이서가 4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참 믿기 어려운 비극을 전하는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 이 카 레이스 NASCAR의 간판 스타 카일 부시가 이 젊은 나이, 41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이것도, 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 레이스가 워낙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달리다가 그렇게 사고로 사망했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으로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렇게 갔는데, 네, 지금까지는,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살과 11살의 두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리고 이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그때도 한 번에 또 대단한 경기를 이겨서 독보적인 존재 NASCAR National Series의 234번의 승리를 기록한, 또 컵 시리즈라는 대단한 이 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이 선수 Carl Racer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을 붙인 Kyle Busch Rule, 이거는 일정 횟수 이상 우승을 하면은 더 이상 출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룰이 생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농구의 코비 브라이언트를 잃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많은 지금 아쉬운 마음들이 온라인 선상에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카일 부시 룰이라는 제한 규정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한 40초 정도를 남겨놓고 그때까지 한 3일 정도를 달리고 있다가 이르러 나선 그 카 레이서의 후미를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이 1위로 달리던 차가요. 비틀비틀 하더니 이거 크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했더니 가운데 쪽에 그 잔디밭으로 싹 빠지더니 그 다음에 카일 부시 이 레이서가 앞으로 결국은 나가서 얼마 남겨놓지 않고 1위를 꼬리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밀려났던 이 카 레이서도 어떻게 회복을 해서 또 들어오는 것도 대단했는데요. 이 부시라는 카 레이서의 죽음을 놓고 미국인들이 항상 그렇게 또 열광하는 이 카 레이스에 대해 이거 정말 양극화된 인물이었다. 성격이 또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말도 확확 하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팬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love to hate him. 정말 열심히 미워하는 그런 팬들로 양극화됐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물, 미국의 역사적인 NASCAR 스타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가장 우리 세대의 최고의 경쟁자이자 또 레전더리, 이 세대의 최고의 카 레이서 카일 부시 이름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프렌치 오픈 클레이 코트에서 하얀색 입고 나온 옷에 또 테니스 선수들이 흙을 묻히는 그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조코비치 선수 지금까지 그랜드슬램 타이틀만 24개를 차지하고 역시 이번 대회도 출전하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의 39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5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 성공을 이번 대회에 이르게 될까? 노박 조코비치.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팰리스 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에볼라, 이볼라 다시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입국하는 입국 제한이 되는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사우스수단에 머물렀던 거기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 제한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나라들에서 에볼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국토안보부가 이어 여기 이 지역을 다녀온 여행자를 태운 모든 항공편을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유도를 해서 한 곳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뭐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긴 합니다. 미국 도착하기 21일 그러니까 3주 내에 해당 세 나라에 있었던 미국 시민권자 또 영주권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 제한 다시 재입국 제한은 수요일 밤 11시 50분 그러니까 어제부터 출발하는 그렇게 보면 맞겠죠. 항공편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볼라, 에볼라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국의 닥터가 네, 거기 갔다가 보통 이렇게 보호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접촉을 했는데 에볼라에 걸렸다라고 듣고 있는데 닥터 피터 스탠포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돌아올 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저희가 I cannot make it, maybe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희망을 다시 갖게 됐다라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월 21일 어제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에볼라 발병은 지금 보건당국에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게 구호 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줘서 삭감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울 만큼 굉장히 그것이 전달되던 그동안의 그런 여러 경로가 막혀서 이번에 또 이런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크게 발생할 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더 있다라고 그런 말들도 또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에볼라 중에 한 변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심이 되는 사례는 약 에볼라 600건, 확진은 50여 건, 사망자는 1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금 콩고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불을 지르는 그런 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 중에 에볼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 시신을 계속 거기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잘못 또 시신을 다루면 이게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을 하는 건데 가족들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국은 이렇게 폭도로 변해서 지금 콩고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타 바이러스 지금 현재 어쨌든 어저께까지 들리는 소식에 한타 바이러스 미국 내에는 아주 그 위험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 관광하던 이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안데스 바이러스 집단 감염. 근데 이게 걸리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증으로 눕기 전까지는 감염이 되는 것이 거의

주말로 향하는 그냥 주말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뉴욕 거리가 헐렁해진 느낌, 나만 빼고 다 떠났구나. 메모리얼 데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차로 떠날 사람들은 떠났고요. 미국의 비공식적인 여름의 시작. 네, 바닷가 비치들도 열리고 그런데 뭐 바닷가 가서 첨벙첨벙 하기에는 춥습니다. 거기에 비까지 내리게 되는 뉴욕과 그 일대 날씨, 북동부가 뭐 메모리얼 데이에 뭐 아주 여름같이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때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으로 들어간다 기분이 좋은 이번 주말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있잖아요. 거의 18억 달러 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미국의 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송 사건이나 뭐 체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런 미국인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가문을 의식한 거죠. 네, IRS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이전부터 이 택스 보고 이 기밀이 유출이 됐다. 이건 기밀이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소송을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이 케이스를 어쨌든 합의를 봐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문제가 됐던 이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가문의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 audit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받아내면서 거기에 또 보상까지 받으려고 자기뿐 아니라 이 케이스와 관계없는 이제 말하자면 January 6에 폭도로 돌변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선거 결과를 부인하면서 국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그 폭도들까지도 돈을 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열어놓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야단이 났냐면 이것이 이제 여파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 없이 일으킨 전쟁. 그런데 대통령의 이 전쟁 권한법에 의하면 이거 60일 이상 가면 안 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시로 휴전해 놓고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란한테 엄포를 놓고 우리 공격 다시 시작한다. 뭐 조금 기다린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18억 달러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공화당 쪽에서 그리고 최근에 또 빌 캐서디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 의원을 이거 지금 예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을 붙여서 엄청난 돈도 들어왔지만 네. 이렇게 인도스를 하니까 이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의 이 연방상하원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해서 지금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연방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연방의회에 승인 없이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거 막자 해서 올린 결의안이 거의 통과가 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걸 표결에 붙이기 전에 연방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 의장이 공화당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이거 못한다 표결에 붙이지 않는다 해서 그냥 이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이거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많은 원성을 사게 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자신들의 이 미드텀 일렉션을 앞두고 하원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연방 상원의 3분의 1이 이번 중간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유권자들을 이거 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로 움직이다가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 쪽으로 같이 해서 이 결의안 통과시키겠다. 찬성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씩 더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사무실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맨하탄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발견하면 반갑습니다. 재택은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확인하세요.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0: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는 203-974-3939 The Next E.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혀는 목소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24시간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영업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또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의 최고를 잡아합니다.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24시간 오픈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십시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가짜분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또 덤입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그전 김씨네 농장을 기억하신다면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미,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 5월이 그 문화유산의 달로 AAPI Heritage Month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이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있었다는 소식을 들어오고 있는데 다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5월이 열흘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AAPI Month에 이제는 그득히 잘 차려진 음식상 앞에 앉아서 올해 5월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가 뉴욕 주의회 그것도 의사당에 알리는 잔치가 있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문준호 회장님을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가 김치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래왔는데 특별한 의미가 네. 있었다라고 해서 런캠 뉴욕주 주하원 의원이 하원 의원실에서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The Art of Kimchi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1: 네. 네. 이번 Art of Kimchi 행사는 네. 뉴욕주 알바니 의사당에서 AAPI 아시아계인 미국인 태평양계 두술계인 문화유산의 달로 뉴욕주 네. 차원에서 다문화의 공식 기념 행사를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당 자체에 들어가서 주의회 이 장소에서 한 건 처음인 거죠?
1: 그 장소에서는 이제 10년 전부터 하긴 했었지만 네. 이번에 좀 특별하게 네, 그전에는 한식을 알리는 정도로 테이스팅 정도만 했다면 이번에는 네. 김치를 담그는 과정뿐만 아니라 네. 과도의 장점.
0: 네. 네. 김치를 그 자리에서 담그신 거예요? 그리고 절여갖고 가셨겠죠, 배추는?
1: 네. 김치는 네. 미쉐린스타 후니킴 셰프님이
0: 후니킴 셰프님
1: 네. 행사에 참여하셔서 네. 김치 담그기 시험뿐만 아니라 네. 김치의 재료와 역사, 네. 건강상의 효능까지 소개하는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네. 영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네. 문화 공연도 참여하셨고요.
0: 네.
1: 그리고 한국 농축산식품 유통공사 지사장과
0: 네.
1: 뉴욕 총영사관까지 네. 협력을 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김치를 그전에는 이렇게 드셔보세요라고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치 담그는 그 방법을 다 보여주고 얼마나 몸에 좋은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하는 특별한 자리가 됐는데 이 김치 관련 행사 또 음식도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알바니 뉴욕 주의회 만들어서 가셔서 같이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면 어떤 점이 좀 특징적이었어요?
1: 특히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0: 네.
1: 음악과 또 영사관에서 네. 미리 참여하시고
0: 네.
1: 그리고 AT 농수산식품까지 참여하셔서
0: 네.
1: 좀 저희가 다양한 한국 문화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요즘에 들으면 우리가 K-POP Demon Hunters의 Golden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기분이
1: 네.
0: 좋은데 그날도 네. 이걸 또 들으신 거예요?
1: 네. 네. 네. 클래식으로 골든을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우리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이 단체가 지금 네.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죠?
1: 저희 한식 추진위원회는 2010년도에 결성됐고요. 16년
0: 네.
1: 차입니다.
0: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네. 문준호 회장님. 어떤 마음이었는지.
1: 네,
0: 네. 네. 네. 그때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는지.
1: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 네. 쪽에서도 이제 음식점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식당을 하는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네. 주축으로 해서
0: 네.
1: 한국 음식을 좀 다양하게 알리자.
0: 네. 네.
1: 어떤 행사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에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0: 네.
1: 한국 음식이 낯선 음식이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설명보다도 직접 먹게 하는 경험이
0: 네.
1: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0: 네. 2010년. 2010년이면 네. 진짜 그러네요. 그때는 사실 김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몰랐잖아요. 김치 냄새 난다라는 것만 많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이 컴플레인트
1: 네,
0: 하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네. 그렇게 식당을 하시는 한인 업주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셨는데 16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 비결 모두 바쁘신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신기해요.
1: 그, 내 반응 어떻게 봤는지.
0: 네. 모이자고 주축을 네. 이뤘던 그 몇 분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때만 되면 이런 행사 있다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고 그러셨던 건가요?
1: 저희 어떻게 보면 교포사의 정체성에서 어떤 한식이 가지는
0: 네.
1: 네, 그 어떻게 표현하시겠네요.
0: 네, 음식이 너무 중요한 민족이죠. 우리는 네. 먹는 거. 네. 그래서 또 친구한테도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그 다정한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저희한테는
0: 네.
1: 예, 하나 인사 겸
0: 네. 네. 가까운 사이라는 네. 거, 더 만나고 네. 싶다는 거. 근데 그 네. 2010년에 처음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셨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뉴욕에서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맨하탄의 코리아타운과 퀸즈에, 저 퀸즈에는 또 먹자골목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네. 예, 두 지역이 어떻게 다르게 지금 좀 변천해 왔는지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1: 네, 우선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상 다양한 네. 민족들한테 맞춰져서 음식이 개발되고
0: 네.
1: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든 식당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퀸즈 지역은 그래도 그 올드 세대부터
0: 네.
1: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전통적인 의미의 한식을 먹고 싶으면 먹자골목 퀸즈로 가는 그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분들이 가시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이 모이는 맨하탄의 코리아타운 가면은 또 조금 우리가 퓨전이라고까지 말하기 뭐하지만 다양한 시도의 한국 음식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16년 거의 그 시간 동안에 문준호 회장님께서 더 많은 이 식당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님들과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만나시면서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느껴오셨어요? 어떠세요?
1: 네네네. 특히 한국 K-드라마,
0: 네.
1: K-무비가
0: 네.
1: 이제 미주 사이에 알려지면서
0: 네.
1: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도 바뀌신 것 같아요.
0: 네.
1: 미국 분들이요.
0: 네.
1: 뭐 김씨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에는 냄새가 난다고 이제
0: 네.
1: 네, 많이 좋아하지 않았던 반찬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건강한 음식이고
0: 네.
1: 그게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난다는 것까지 이해가 할 수 계시기 때문에
0: 네.
1: 뭐 완전히 옛날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0: 네. 네.
1: 특히 미국에서는
0: 네.
1: 한식이 네, 미주사의 대표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0: 와, 네. 정말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이렇게 우리 합시다 했을 때 음식점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세계화까지 이렇게 처음에 아마 웃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와, 그때 우리가 진짜 뭔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1: 특히 네. 뭐 성장 지면까지보다 뉴욕에서 네.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타 지역보다는 네. 시작이 됐고
0: 네.
1: 뉴욕에서 이제 케이크가 워낙 네 핫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게
0: 어떻게
1: 네. 보면 운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0: 네. 네. 네 정말 애 많이 써 오신 분들 네 우리 문준호 회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매운 음식을 또 엄청나게 한국 음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인 아닌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해서 불닭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붙은 네. 뭐 라면 종류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이 현상은 뭔가요?
1: 특히 MZ세대 젊은 층들의 인해서
0: 네.
1: 단맛뿐만 아니라 이제 매운맛에 네. 이제 열광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 중에 저희 불닭 라면, 네. 산양라면인가요?
0: 네.
1: 네. 너무 저희 K라면은 네, 네. 국물 만들어주신 불닭라면. 네,
0: 불닭라면이.
1: 감사하네요.
0: 네. 네. 그 지금도 여전히 뭔가 아주 매운 걸 찾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레스토랑들에.
1: 예, 예, 그렇죠. 이제는 불닭라면 특히 뭐
0: 모든 음식이 다
1: 영향도 있겠지만
0: 네.
1: 한국의 이제 김치찌개는 이제
0: 김치찌개
1: 많이 네, 오시고 계세요. 김치찌입니다.
0: 네, 김치찌.
1: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0: 김치찌개, 네. 그러니까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그 옛날에 뭐 김치 볶음밥 뭐 다 김치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김치국. 그러니까 뭐 네, 메뉴가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1: 네, 김치 볶음밥, 네. 김치찜, 네. 김치찌개까지 네. 즐기러 오시는 네. 외국분들이 많을 수 있었어요.
0: 김치전도 네. 있잖아요. 보니까.
1: 아, 그럼요. 김치전은 옛날부터
0: 네, 있었고.
1: 네,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네. 맵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매운 걸 찾게 되는 정말 신기한데요. 우리가 먹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어도 매운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네.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매운맛만 있는 게 숙성된 매운맛이 있잖아요. 김치에는요.
0: 맞아요.
1: 네, 그 점을 특히 몇 번 드셨던 분들은 네. 그걸 알고 네. 네, 자꾸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처음 예,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활동 시작하셨던 2010년과 2026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는 그런 지금 변화가 네. 우리 K 음식 문화에 생겼습니다.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식 세계화 움직임을 펼치실 수 있는데 레스토랑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주로 해오셨지만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리는 것부터 해서 특별한 네. 행사할 때 손님 초대할 때 상차림도 하고 장소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을 갈라 형식으로 해오셨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1: 네 지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갈라 한식의 반 갈라 행사를 했었을 때
0: 네.
1: 많이 힘들었었고요. 지금은 네. 저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나 한국에 네. 있는 기업들
0: 네.
1: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0: 네.
1: 이번 연도는 10월 5일 날 네. 미용문화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0: 한국문화원에서 손님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처럼 진짜 멋지게 하시고 그 목적은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을 해서 또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펀드레이징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 문화 음식을 얘기할 때는 이제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손님들이 네. 오시면 한국 네. 음식의 메뉴 얘기할 때 한국말로 하죠. 뭐 김치찌개 네.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단어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직접 풀어나요?
1: 그럼요. 네. 네. 그 이제는 비빔밥, 김치, 네. 된장찌개, 양념갈비
0: 와.
1: 이렇게 두부도 이제 두부가 아니고 네. 두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0: 네, 두부 그래요?
1: 네, 그리고 롤 같은 경우도, 김밥 같은 경우도 옛날엔 이제 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김밥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0: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와.
1: 네.
0: 아무래도 경영하시면 여러 가지 다 복잡한 그런 또 문제를 같이 생각하시니까, 손님들 맞으실 때 문준호 회장님 직접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 하시겠지만, 그 순간순간 네. 느끼는 감동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일 것 같습니다. 김밥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죠?
1: 네. 특히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국말도 많이 배워서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주세요. 이 정도 의미를 아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홀서빙 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 분들도 많이 있는데.
0: 네.
1: 그분들 중에서도 간단한 한국말들은.
0: 네.
1: 네.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서.
0: 네. 네.
1: 우리나라 K문화,
0: 네.
1: 한글, 뭐, 한식, 예, 네. 참, 바람스 없네요.
0: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1: 네, 그렇네요.
0: 이 문화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또 세계에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한글이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읽혀지고 사용되고, 네. 한국 음식은 네. 그 중심에서 몸에도 좋고, 우리 밥 한번 네. 먹자. 이 말까지 좀 할 수 있게 되는 예. 우리 한국인들뿐 아니라 그죠? 밥 한번 네, 먹자 네. 그런 인사를 또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그러네요.
0: 네, 이렇게 한식 세계화 중심으로 미동보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문준호 회장님께서 16년간 함께 일을 해오셨는데 한해 캘린더를 쭉 받아 보시면 이쯤에는 네. 이런 행사가 있고 또 조금 지나서 몇 달 후엔 이게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0: 지금 5월 말인데
1: 올 초에는 네. 아시아 문화 시즌 중에 한식 행사도 있고요.
0: 네.
1: 떡국식 행사 겸 네. 또 각 협회들 네. 저희 지역민 단체들 협회들 행사들도 많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봄 여름철이 다 보면서 네. API 먼스
0: 네. 네. 5월에
1: 행사뿐만 네. 아니라 6월, 7월, 8월, 9월 이쪽에는 이제 뉴욕 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길거리에서
0: 맞아요. 거리 축제가 많죠. 정말 많죠. 네.
1: 네. 가을에는 코리안 페스티벌, 네. 네. 길거리 음식 축제도 네. 많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바라다 보면 한 해가 너무 빨리 가는구나 싶은데요. 한 가지 문재동 회장님 네. 지금 여러 레스토랑 네. 경험하시면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음식에 네. 대해서 가끔 이렇게 타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문제가 원래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컴플레인을 할 때 우리 네. 한국 음식을 잘 아는 한인들과 이렇게 네. 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너무 한국 음식 좋아하게 된 한국인 아닌 네. 외국인들과 네. 어때요? 좀 네. 달라요? 우리 음식이니까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때요?
1: 네, 뭐 물론 이제 저희는 한식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좋고,
0: 네.
1: 뭐 이제 그렇지만 네. 이제 손님 자체가 특히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 외국인 기준이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0: 네. 네.
1: 어떻게 잘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0: 네.
1: 이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0: 네,
1: 그런 부분도
0: 원하는 것 네. 네,
1: 메뉴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0: 네.
1: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아닌 그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도 오시고 그러니까
1: 네.
0: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떤 걸 좀 먹으면 맛있다고 할까 이런 걸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네. 그런 네. 분위기 네, 맨하탄 쪽에 특히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식당을 열고 손님을 맞으면 우리 한국 음식을 너무 잘 아는 집에서 방금 요리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 오시는 것 같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1: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0: 네네. 네. 올해 2026년에도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가 이걸 직접 보여줄 정도의 우리 한국 음식.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 특별한 네. 5월을 맞았어요. 그래. 앞으로 문진호 회장님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어떤 네. 소원 있으면 네. 한번 나눠주세요.
1: 뭐 김치 한식 협회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김치를 먹는 김치를 즐기는 게 아니고
0: 네.
1: 이제는 김치 양념으로 다양한 김치를 미국 분들이 네. 담가보고 본인들이 예 겉절이
0: 네.
1: 김치 샐러드랑 이걸 경험해 볼 수 있는
0: 네.
1: 그런 시기에 오지 않았나 그런, 네,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 다음 단계는 네. 김장이겠네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김장을 가르쳐 드리는
1: 네,
0: 거예요. 네.
1: 네. 다양한 채소로 네. 네, 더 맛있게 담그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도 5월에 아시아 태평양계 이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AAPI 네. Heritage Month에서 여러 곳에서 셀러브레이션이 있었는데 미동부 한식세계와 추진위원회 문준호 회장님과 함께 김치를 중심으로 한 네,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K-Food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1: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와, 올. AAPI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을 기념하고 자부심을 갖는 특별한 달인데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뉴욕의 대표격으로 떠오르는 우리 음식 한식 K-food.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외국인 친구에게 곧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긴장도 같이 하고요. 세상의 모든 아침 닷새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에 비를 몰아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아침이네요. 혹시 창밖을 한번 바라보셨어요?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딱 좋은,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금요일이죠. 곧 다가오는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물 같은 주말이 기다리고 있네요. 어딘가로 훌쩍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족과 함께 바베큐를 하거나 공원에서 신나게 운동을 하는 분들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말을 기다리는 설렘을 마음 한켠에 품은 채로 투데이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0: 기분 좋은 금요일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짜 출근길 보니까 차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벌써들 떠나신 건가요? 이제 월요일에 메모리얼 데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흘간에 어떻게 보면 휴가죠. 네, 좋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어서 그런지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계획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저도 따라하게요. 아직은 무계획인데 그래도 월요일에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도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를 한번 재해석해보는 그런 시간 코너를 갖는데요. 여러분 그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2026년판 양치기 소년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 동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아주 인상 깊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그 동화입니다.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소년의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그 소년이 그 옛날 동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6년에 이 뉴욕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이번엔 양떼를 모는 것 대신에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곳에도 그 옛날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는데요.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손에 들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올립니다. 어느 날은요. 엄마, 큰일 났어요. 방금 뉴스 봤는데 뉴욕 지하철이 완전 폐쇄된대요. 오늘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장을 보러 가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고 가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이분 저분에게 이것을 퍼날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 단톡방에서 오늘은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요. 이 청년은 그냥 재밌어서 한 건데요. 아주 가볍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속보, 우리 동네 한인마트 다 문을 닫습니다. 오늘 하루 사재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글을 또 가짜로 올렸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요. 긴급이라고 해놓고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또 글을 올렸어요. 이게 다 가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의 엄마한테 진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거죠. 이 청년은 손을 떨면서 지인들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셨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 많은 이 양치기 소년들이 단톡방에 열심히 뭔가 나르고 있습니다. 공유하세요. 꼭 보세요. 뭐 가까운 지인들에게 퍼뜨려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오잖아요. 확인도 안 된 뭐 건강 정보라든지 정치 뉴스라든지 경제 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그 놀라운 연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2018년에 MIT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죠.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트위터 사용자 300만 명이 공유한 뉴스 12만 6천 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짜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시간이래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뉴스는 같은 수에 도달하는데 60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빠르게 퍼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지. 왜 그럴까요? 가짜 뉴스는 대부분 자극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무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좀 나쁜 소식에 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확인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공유 버튼 한두 줄 읽고 나서 공유 버튼도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눌렀던 그 공유 버튼 하나가요. 누군가의 하루를 망쳐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엄마처럼 장 보러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막 밤잠을 설치게 걱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아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건 한번 잃으면 참 되찾기 어렵잖아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막기 위한 거짓말을 또 계속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안 믿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많이 올 텐데 한번 공유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기 전에도 조금 심사숙고하시면 더 좋겠죠.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멈추는 게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또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카톡으로 백 선생님 보내주신 글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황금 연휴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시고 활력을 얻으시는 연휴 되시고요.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고 화요일에는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야죠.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어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의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시려고 하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하며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4: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거울 보기가 너무 싫어요. 혹은 사진 찍는 게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좀 이 젊은 세대들이 거울이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필터가 없는 사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이 요즘에 외모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요. 올해 이 외모 강박을 말하는 단어의 언급량이 1년 전보다 무려 한 150% 가까이 증가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그 SNS, 틱톡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스노우 같은 여러 가지 그 SNS를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정해주는 그런 필터들이 있는데 눈을 뭐 좀 크게 한다든지 피부를 아주 좀 매끄럽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턱도 갸름하게 할 수 있고요. 아주 거의 성형수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필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없는 그 사진을 딱 보게 되면 본인의 얼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선 거죠. 한 젊은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본 카메라에는 나 말고 마치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보정 전후를 비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롭다. 절대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이 더 심각한 것은 이게 꼭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등학생, 뭐 중학생들까지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모임하면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세요. 우리 딸은 정말 살을 뺄 데가 없는데도 다이어트를 해요. 이런 걱정들이요. 진짜 말랐는데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리고 예쁘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데요. 내가 뭐가 예쁘냐고. 너무 좀 가슴이 아프죠. 혹은 어디를 좀 고쳐달라고 성형을 요구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 이런 걱정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 정신건강의학과 닥터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인정을 외모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게 그 필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오직 외모로만 평가하려고 할 때 일상생활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보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정말 다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나의 원래 얼굴을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냥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것을 보정하고 꾸미다 보니까 원래 내 얼굴에 실망하고 그걸 오히려 낯설어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보정된 얼굴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이런 구조들 또 예쁜 필터를 쓸수록 알고리즘이 더 많이 노출되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거죠. 너는 못생겼어. 뭐 이렇게요. 너의 원래 얼굴은 부족해.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계속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그러다가 커서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필터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다. 이거를 가장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참 아름다운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마로니에가 부릅니다. 칵테일 사랑.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험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나도 언젠가는 유럽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막막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여름 프랑스 지중해 해변부터 이탈리아 돌로미트 알프스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 체험,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오늘도 동부관광 여행 전문가이시죠. 하일리 모시고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1: 무슨 맞아요. 메모리얼 데이.
0: 네. 네.
1: 날도 좋고, 근데 아우, 주말에. 네.
0: 주말에
1: 비 소식이 있죠.
0: 아, 그래요. 주말에
1: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0: 네.
1: 어디 가려는 분들이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0: 그러게요.
1: 생길까 조금 두려운데.
0: 네.
1: 뭐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0: 맞습니다.
1: 네. 낭만을 또 즐기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1: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0: 네.
1: 메모리얼 투어들은 이제 다 마감이 돼서.
0: 아 그래요.
1: 뭐 즐거운 추억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0: 네.
1: 오늘 뭐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0: 네.
1: 그 우리가 그러면 여름철에는 어디를 가야 될까.
0: 그렇죠.
1: 봄가을에는 여행의 적기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1: 그럼 또 여름에는 어디를 가야 되나.
0: 네.
1: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신데요.
0: 네.
1: 이 여름에 여행 가는 분들은 딱 두 가지 경우죠.
0: 네.
1: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0: 그렇죠.
1: 그리고 매번 여름에 휴가를 즐기시는 트렌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
0: 네.
1: 이런 분들이 있고 또는 거꾸로 그때여야만 갈 수 있는 곳이던가 그때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좋은 곳들이겠죠.
0: 맞아요. 네. 여행지가.
1: 네네. 네. 우리가 겨울에 갈 여행지가 있고 여름에 갈 여행지가 있고
0: 맞아요.
1: 선선한 봄가을에 가는 여행지들이 좀 있거든요.
0: 네.
1: 물론 어느 때든 가든 좋죠.
0: 네.
1: 낭만이 있고.
0: 네.
1: 쉬운 예로 캐나다 로키를 우리 미국에 계신 한인 분들은
0: 네.
1: 다 7, 8월에 아마 다녀오셨을 겁니다.
0: 네.
1: 근데 한겨울에 가는 캐나다 로키 그 설경은 예술이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그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
0: 네.
1: 자, 오늘은
0: 네.
1: 그 방금 우리 우진수 국장에서 얘기했던
0: 네.
1: 남프랑스와 돌로미테.
0: 남프랑스. 네. 네.
1: 그렇죠.
0: 돌로미테.
1: 우리가 보통 서유럽을 갈 때 프랑스를 가요.
0: 네.
1: 그래서 프랑스를 다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0: 네.
1: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걸 물어보면 파리 갔다 왔다고 그래요.
0: 맞아요. 네. 다
1: 그래서 파리를 갔다 와서 나는 프랑스 다 갔다 왔다고 그러시거든요.
0: 네.
1: 마치 미국 왔는데 뉴욕 갔다 와서 난 미국 다 봤어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거랑 똑같은 거.
0: 네.
1: 그래서 저희 이번 투어는
0: 네.
1: 남쪽 프랑스입니다.
0: 아.
1: 그 보르도 지방 플러스 니스 인근의 남쪽에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프랑스 지역.
0: 네. 네.
1: 거기하고, 그,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안 가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여기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0: 네.
1: 알프스 산을 끼고 있는 돌로미티라고 하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지역이에요.
0: 여기요.
1: 네. 그래서
0: 네.
1: 가벼운 트레킹도 하고.
0: 네.
1: 알프스 산의 그, 진미를 정말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0: 와.
1: 곳이죠.
0: 네.
1: 아마 서유럽을 다녀오실 분들은
0: 네.
1: 조금의 맛은 다 봤죠.
0: 그래요?
1: 어디냐면 그게 윤플라워입니다.
0: 아, 네. 지금 살짝 맛보셨을 수도.
1: 맞아요. 윤플라워 우리가 기차를 처음에 가는 일반 기차를 타고
0: 네.
1: 중간에 내려가지고 이제 톱니바퀴 모양의 그런 기차를 타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
0: 네.
1: 그 윤플라워가 알프스 산맥에 있는
0: 네.
1: 곳이죠. 유명한 3대 봉우리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1: 네, 그런 봉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1: 알프스 산맥에. 그래서
0: 네.
1: 거기에서 이제 그 백미, 이태리 구역에서 백미라고 하는 곳이 이제
0: 네.
1: 돌로미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프랑스와 돌로미티를 가는 게 8월 24일에.
0: 네.
1: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추워지면
0: 네.
1: 예, 정말로 그 전문가들 아니면
0: 그렇죠.
1: 등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0: 못 그래서, 가죠. 네.
1: 예, 그래서 8월에 저희가 늘 출발하고 있고
0: 네.
1: 올해도 준비해서 8월 24일에 출발을 합니다.
0: 8월 24일이요?
1: 네.
0: 네. 뭐 멀다고 절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8월 24일이 금방 올
1: 그럼요.
0: 겁니다. 네.
1: 여행은
0: 네.
1: 특히 해외로 가는 여행은 최소 6개월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3개월 전까지는 끝나야 돼요.
0: 모든 게 이제.
1: 네.
0: 아.
1: 그래 놓으면 나중에 공짜로 여행 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 끝내놓고 그때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 설렘을 제가 늘 만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네. 가겠다라고 말 먹잖아요.
0: 네.
1: 그러면 별일이 안 생깁니다.
0: 근데 그런가요?
1: 그때쯤 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0: 네.
1: 꼭 무슨 일이 생겨요.
0: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 봐요.
1: 뭐 머피의 법칙처럼.
0: 그런가 봐요. 네. 네.
1: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
0: 네.
1: 결제하고 다 준비해 놓으면
0: 내
1: 스케줄이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안 생겨요. 근데 근처에 가게 되면 네. 안 갈 핑계를 사람인지라 찾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래서 여행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도 네. 있지만 네. 내년에 가는 게 조금 더 힘들 거고요. 내후년에는 시간이 또 안 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늘 오래 계획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0: 네, 가장 젊은 날 지금이죠.
1: 그럼요.
0: 그렇죠.
1: 이 사실 내일 하루 늙어요.
0: 네. 맞습니다. 남프랑스하고 사실 돌로미티 지금 말씀하신 이 두 나라를 한 번에 이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같아요.
1: 동부관광만 늘 네. 진행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소개해드릴 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의 이유로 여름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 중에
0: 네.
1: 여름밖에 시간이 안 되거나 여름에 늘 휴가를 갔던 분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두고 있는
0: 그렇죠.
1: 학부형들입니다.
0: 방학 때.
1: 물론.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학부형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
0: 네.
1: 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이태리 상품을
0: 네.
1: 동반이는 50% 하는
0: 좋습니다. 네,
1: 이런 상품으로 기존 일정 보통 우리가 이태리로 5박 6일 또는 6박 7일로 가는데
0: 네.
1: 7박 8일로 가고 기존에 우리가 이태리를 갔던 금액보다도 싸고 더불어서 동반이는 50%니까 보통
0: 그럼요?
1: 우리가 이태리 6박 7일 상품이
0: 네.
1: 2,090불, 뭐 2,000불이 네. 살짝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0: 네.
1: 이 투어는 완전히 원가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7박 8일인데 1,899불이고
0: 와.
1: 동반이는 949불입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50%니까.
1: 그러니까 이거는
0: 좋네요.
1: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0: 네.
1: 6월은 광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미 마감이 끝났고요.
0: 벌써요?
1: 다행히 이제 7월 20일, 8월 17일 두 번의 찬스가 더 있으니까요.
0: 네.
1: 바로 주문을 하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0: 네.
1: 빨리 상담하셔야 되는 게 여름에는 항공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0: 네.
1: 늘 한국만 다녀버릇해서 한국 가는 건 여름에 비싸
0: 그렇죠.
1: 알고 있는데
0: 네.
1: 근데 유럽도 비싸? 네. 비쌉니다.
0: 그렇군요.
1: 유럽만 비싼 게 아니고요. 국내선도 비쌉니다.
0: 어디나.
1: 네.
0: 이때는.
1: 그래서
0: 네.
1: 꼭 미리 이렇게 해주십사. 그리고 뭐 유가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많이 올라서 정말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0: 그렇죠.
1: 다행히 유럽 쪽으로 가는 항공들은
0: 네.
1: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0: 아,
1: 지금도 뭐 9월, 10월 거 이렇게 예약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도 발권을 뭐 몇 분 했는데
0: 네.
1: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다행이네요.
1: 바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탈리아 여행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가야 하냐. 이 7박 8일이면 예를 들어 이 안에 내가 어디를 봐야 되고 너무 이제 막 바쁘셔요.
1: 여러분들이
0: 마음이.
1: 이탈리아를 생각했었을 때 나오는 네. 도시는 다 갑니다.
0: 아, 그래요?
1: 그게 뭐 로마, 뭐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0: 네.
1: 다 가죠. 거기에
0: 그렇군요.
1: 이제 가끔 어떤 투어에 따라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피사 당연히 갔다 오고요.
0: 그렇군요.
1: 거기에 이제 뭐 오르비에토니, 파우지니 평소에 우리가 이태리
0: 네.
1: 투어에서 가지 않았던 곳들까지
0: 네.
1: 아이들과 이렇게 역사 체험 하기에는
0: 네.
1: 근데 역사 체험이라는 타이틀 위에 기존에 있는 그 장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한번 꼭 가보실 만한
0: 좋습니다.
1: 그런 투어로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이 도시들마다 그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안내받으시면 진짜 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럼요.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어가 북유럽인데요.
0: 네.
1: 북유럽은 아까 왜 우리가
0: 네.
1: 여름밖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0: 네.
1: 이제 이태리를 선택한다. 근데 이 북유럽이 아까 두 번째 조건이죠.
0: 네.
1: 이때만 갈 수밖에 없다.
0: 그렇군요.
1: 인 거죠.
0: 그래서 여기가.
1: 정말 빨리 서두르면 5월 말부터
0: 네.
1: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끝나야 되는.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아서
0: 그렇죠.
1: 그 예쁜 피오르드의 풍광을
0: 네.
1: 못 보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0: 네.
1: 꼭 이때만 가야 되는 이 투어도
0: 네.
1: 역시 7월 거는 마감이 됐고
0: 그래요?
1: 지금 접수하시면 8월 19일 거는 그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 네.
1: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0: 네.
1: 이렇게 움직이고요.
0: 네.
1: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투어는 배를 두 번 탑니다. 보통의 그 회사들이.
0: 그래요.
1: 코펜하겐에서 오슬로로 보통을 넘어가는 그 작은 크루즈를 타고
0: 그렇죠 크루즈
1: 그리고 저기 스웨덴에서 핀란드를 넘어가는 실자라인이라는 크루즈를 타는데
0: 네.
1: 저희는 그 DFDS가 시설이 어쨌든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0: 네.
1: 코펜하겐에서 베르겐으로 직접 이렇게
0: 그래요?
1: 항공으로 이동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슬로로 넘어가면 이렇게 피턴하듯이 돌아야 되는 동선을
0: 네.
1: 좀 줄여서
0: 네,
1: 베르겐으로 직접 비행기로 넘어간 다음에 그냥 거슬러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동선을 취했기 때문에
0: 네.
1: 다른 여행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없고요. 그러네요. 물론 그 국내산 항공은 저희 네. 관광 비용에 포함이 돼 있고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베르겐 여기 보니까 그 베르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떤 곳이에요? 거기
1: 그 노르웨이의 네. 제일 대표적인 도시죠. 오슬로하고 베르겐이 오슬로가 물론 수도인데 네. 둘 다 이제 항구 도시고요.
0: 네. 네. 한국 도시면 뭔가 좀 해산물 같은 것들이 볼 수 있나요?
1: 많죠. 충분히 많고요. 충분히 네. 많고 네. 거기 이제 전망대. 우리 아마 다른 여행사들은 가는 곳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레인 전망대는 저희는 직접 올라가가지고 이제 베르겐 신을 또 내려보기도 하는데 네. 네. 그 낭만이 주는 것도 있고 오슬로는 네. 뭐 말 그대로 노르웨이 수도고 근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 4개국이 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치안도 좋고 네.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또 예쁘고
0: 평화로워 보여요. 이 나라들은 그럼요. 아주.
1: 우스갯소리로 덴마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네. 자전거를 타고 태어난다 그러고요.
0: 네.
1: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스키 타고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와. 그렇게 전 국민이 타죠.
0: 그래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덴마크가 인구가 만약에 천만 명이다.
0: 네.
1: 그럼 자전거는 2천만 대가 있대요.
0: 아, 그렇게 많이 네. 전 국민이 다.
1: 가보시면 네. 출퇴근을 다 자전거로 하고요.
0: 오.
1: 도로 옆에는 항상 자전거 도로가
0: 그래요?
1: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 손님들한테 제가 제일 주의시키는 게
0: 네.
1: 서유럽이나 동유럽 가면 가방 조심하세요, 분실물 이런 걱정들을 많이 시키는데
0: 네.
1: 이 북유럽을 가면 제가 제일 조심시키는 게
0: 네.
1: 버스에서 내릴 때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릴 때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0: 아, 바로요.
1: 네.
0: 오.
1: 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차 잘못이거든요.
0: 아,
1: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네. 사람 잘못입니다. 그 나라.
0: 그렇군요. 네. 그럼 정말 조심해야
1: 자전거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0: 네.
1: 사람이 당연히 자전거를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0: 당연히.
1: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납니다.
0: 그렇군요. 네.
1: 왜냐하면 워낙에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거 자전거를.
0: 그렇죠. 이것도 좀 알고
1: 자전거
0: 가야
1: 도로에서는. 가게 되면 다 설명드리죠.
0: 네. 좋습니다. 와, 이것도 장관이겠어요. 그
1: 그럼요.
0: 많은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
1: 왜
0: 모습도.
1: 그 동남아 가가지고 베트남 가면 네네. 오토바이 부대 뭐 이런 거랑 그렇죠. 비슷한데 이제 네.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0: 거기 너무 좀 정신없는데 네. 조금 다른.
1: 친환경적이 일단 네. 소리 없고 자전거는.
0: 그러네요. 네. 이렇게.
1: 그리고 너무 멋진 남자 여자들이 타고 다니니.
0: 아, 뭐 정말 이거 무슨 뭐 모델들이 어떤 네, 광고를 촬영하는 것 같은.
1: 네.
0: 그렇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1: 그들의 슈트핏이 워낙 좋으니까
0: 네.
1: 남자들도 그또 그냥 정장 입고 자전거 타요.
0: 그렇죠. 네. 그러네요.
1: 여자분들도 조금 민망하지만 치마 입고 네. 타기도 하고요.
0: 그렇기도 하고.
1: 네.
0: 참 특이한 그런 광경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0: 네.
1: 설명드렸던 축구입니다. 축구. 월드컵
0: 좀
1: 축구. 우리 미국이
0: 알려주세요.
1: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부모님이 좀 덜 되고 있고
0: 네.
1: 한국도 요즘에 그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0: 네. 정신없죠.
1: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0: 네.
1: 요즘 이제 살짝 부모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6월 10일이 넘어가면 1차전이 시작이 되고
0: 네.
1: 3차전이 6월 24일에 있는데
0: 네.
1: 그 경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32강에 오르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0: 네.
1: 여느 때와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32개 팀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선전을
0: 네.
1: 통과하면 16강인데
0: 네.
1: 이번엔 좀 출전 나라들이 많아서
0: 그쵸.
1: 48개의 나라가 참석을 해서
0: 네.
1: 1차 예선이 끝나면 32강부터 이렇게 치루어지는
0: 네.
1: 아마 제가 알기로 32강에 한국이 올라갈 테니 올라가면
0: 네.
1: LA에서
0: 네.
1: 32강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0: 네.
1: 6월 24일 3차전입니다.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차전이니까
0: 네.
1: 어쩌면은 결선 진출의 마지막 분수령이 되겠죠.
0: 그렇죠.
1: 물론 1, 2차전 다 승리해서
0: 네.
1: 가벼운 마음으로
0: 네.
1: 2군 선수들을 1.5군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체력 보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다른 연대 경기보다 아마 그 경기 텀이 조금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0: 네.
1: 나라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
0: 그렇죠.
1: 근데 저희가 이제 남아공 경기는 몬테레이라고 하는 멕시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다행히 우리 뉴욕에서는 다이렉트 항공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0: 오.
1: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23일에 가서.
0: 네.
1: 자고, 관람하고.
0: 네.
1: 몬테레이라는 도시 이렇게 또 구경하고.
0: 보나요?
1: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른 경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이렉트 항공이 있는 도시가 없어서.
0: 네.
1: 그래서 몬테레이가. 근데, 이 몬테레이하고는 왕래가 많이 없는지
0: 네.
1: 항공료가 아직은 싸요.
0: 아, 그래요?
1: 이게 호텔료는 많이 올라갔는데
0: 네.
1: 아마 멕시코 시리 이런 데는 지금 호텔료가 뭐 1000불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0: 비싸죠. 요즘.
1: 아직 몬테레이는 600불, 700불이면
0: 오.
1: 직항인데도 불구하고
0: 그렇군요.
1: 네,
0: 괜찮네요.
1: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많지 않아요. 딱 26분만
0: 와,
1: 허가가
0: 예.
1: 되고 이
0: 그렇군요.
1: 26분이 우리 붉은 악마 대한민국 응원단에서
0: 네.
1: 같이 응원할 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0: 그래요.
1: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요. 네. 예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만 오십니다. 여행은 무조건 아. 여자분들이 오십니다.
0: 그래요. 네,
1: 남자분들은 집에 있고요. 그냥 따라가요. 네. 근데 이거는 다 남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 부인이 네. 혼자 갔다 오래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방짝을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0: 네.
1: 남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0: 아마도. 뭐 축구니까요. 네.
1: 방짝 찾아드릴 테니까 전화 주십시오.
0: 네. 좋습니다.
1: 우리가 목적이 네. 뭐 관광 곁다리로 좀 하는 거지만
0: 네.
1: 이 열기 한번 느껴보고
0: 그치, 이
1: 직접 목적이. 한번 보고
0: 네,
1: 언제 보겠습니까? 한국 국가대표 경기를 이 인근에서 볼 일이
0: 네.
1: 뭐 친선 경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쉽지 않죠.
1: 네, 없죠.
0: 맞습니다.
1: 와,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0: 네.
1: 이 또한 오늘하고 내일이 항공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빨리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금액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티켓 포함인데 1,190불입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조금 경쟁력 있게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0: 네.
1: 네, 지금 아마 그 타주에 있는 여행사들도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꽤 비쌉니다.
0: 네.
1: 저기 관광비용 그 티켓 비용 포함해가지고 뭐 1,700불, 2,000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어쨌든 저희는 몬테레이 직항 항공도 경쟁력이 있고
0: 네.
1: 관광 비용도 경쟁력이 좀 있고 또 3차전이라는 마지막 네. 파이널이니까
0: 의미 있고 그러네요.
1: 이런 관심들 좀 가지시고
0: 네.
1: 전화 한번 주시면
0: 네.
1: 저희들이 또 상담하고 바로 발권하고
0: 네.
1: 월드컵 흥분에 어우. 시작해 보시죠.
0: 예전에 그 몇십 년 전, 2002년 생각하면 같이 응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실 거예요.
1: 2002년은 이제 뭐 예전이 아니라 옛날이 됐습니다.
0: 아주 옛날.
1: 네, 20여 년 전이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동부항공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태리 50% 상품, 이때만 갈 수 있는 북유럽,
0: 네.
1: 그리고 늘 같이만 갖지 않았던
0: 네.
1: 이태리의 돌로미테, 그리고 프랑스의 남쪽,
0: 네.
1: 세 가지 상품.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바쁩니다. 이게 해야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아까 그러셨죠. 한 3개월 전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
1: 그게 바른 라인인 것 같아요.
0: 지금 해야 돼요.
1: 네, 바른 그러니까. 라인입니다. 지금 이미 9월, 10월 거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네.
1: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0: 와, 대단하네요. 네.
1: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휴가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0: 하긴 그래요. 뭐 네. 1년을 잡으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부터 동부관광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718-939-1000번입니다. 718-939-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이시죠. 카일님께서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월드컵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특히 이렇게 나이 드는 게 실감난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기저기 좀 삐걱거리고 계단 올라가면 숨도 차고 젊었을 때는 그냥 막 했던 일들이 이제는 좀 힘들고 하시죠. 우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데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1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포르투갈 최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잖아요. 와, 무려 6번째 연속 월드컵 출전이다. 정말 축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처음 나가서 그때가 21살이었겠죠? 그 이후로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나이로 또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월드컵에서만 22경기를 뛰면서 8골 넣었고요. 정말 이 그 포르투갈 국가대표로는 또 226경기에서 143골 대단합니다. 이 나이에 정말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40대, 50대이신 분들이 아유 50대인 분들이 나 이제 곧 60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60 초반이신데 아, 나 이제 곧 70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빨리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꾸 앞서가시려고 하십니까? 나이를.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나이에서 한 20년 정도를 빼야 지금 우리 현실 살고 있는 그 나이래요. 예전에 우리 평균 수명이 뭐 한 70, 80대였던 때랑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꾸만 달려나가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내 나이에서 한 20년을 뺀 것이 나의 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이렇게 또 여러분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 너무 아쉽지만 또 여러분 주말을 잘 보내고 우리는 화요일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또 메모리얼 데이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화요일에 또 투데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땡 하면 생활의 재능 헤이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헤이 라디오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0: 자, K-Radio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아, 정다운 목소리? 활기찬 목소리?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박사님, 거기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네.
0: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요. 애도 봐야 네. 되고요.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월급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게 엄마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네. 아,
0: 우리 어머니.
1: 24시간.
0: 네.
1: 네. 재무도 담당해야 되고,
0: 네.
1: 주방장도 담당해야 되고,
0: 아유, 네.
1: 아이를 돌보는 보모도 돼야 되고,
0: 아유.
1: 온 가족을 돌보는
0: 네.
1: 또 도우미도 돼야 되고,
0: 맞습니다.
1: 24시간 대기, 그죠?
0: 맞아요.
1: 네.
0: 근데 네네. 월급은 없어요.
1: 네, 제가 잘 맞췄나요?
0: 맞습니다. 빙고 정답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얘기를 꺼낸 게 저기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그래서 이제 샌디추이 박사님 만나면서 어머니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샌디추이 박사님 지난번에 이제 저희 생활백서에서 한번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통합의약발전공로로 캐런 베스 LA 시장으로부터 상도 받으셨어요. 이 상 어떤 상이죠?
1: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라고요.
0: 네.
1: 통합의학, 선두주자 이런
0: 네.
1: 상인데 그동안 임상에서 많은 분들을 통합의학으로 건강에 도와줘서 그 공로에 대한 이렇게 인증 받는
0: 네.
1: 그런 상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건강 쪽에서 일하신 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예 그런 상입니다.
0: 네. 미주 한인 최초로 양방, 한방, 통합의학 박사시고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만성질환이나 기능회복 분야를 연구해오신 샌디추이 박사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박사님?
1: 네. 지금 통합의학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통합의학에 대해서 그게 뭐야? 생소해요.
0: 네.
1: 우리 닥터 그리고 박사 하면 PhD 이거를 잘 이해하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DAIM이라고 해서 통합의학 박사 이런 뜻인데
0: 네.
1: 그러면 그 내용이 굉장히 깊고 한두 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0: 네.
1: 또 우리 건강관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감하기 위해서
0: 네.
1: 오늘 라디오 건강백서 이 시간에서 우리 김소영 아나운서와 함께 요거를
0: 네.
1: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오늘 아까 지금 서두에서 퀴즈 주셨는데
0: 네.
1: 제가 깜짝 놀랐다가 그래도 얼른 제가 답했는데
0: 네.
1: 맞췄네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1: 네.
0: 또 어머니거든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1: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 건강을 잘 돌봐야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고 더 많은 어머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실제로
1: 네.
0: 그 어머니들이 우울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우울하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1: 맞아요.
0: 건강해야 온 가족이 다 건강한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저 제품 중에는 광고 멘트가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웃으니까 온 집안이 행복하다.
0: 아, 네.
1: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0: 네.
1: 일단 그 GC 내추럴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그 과학 한방 건강식품의 선두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중에 좋다는 제품들이 참 많아요.
0: 네.
1: 그런데 GC 내추럴의 과학 한방 제품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풀면서
0: 네.
1: 설명해 드릴 텐데
0: 네.
1: 오늘 주제는 어머니는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였어요.
0: 나는 이 한 줄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막 이런 뭉클한가 모르겠어요. 참고 계신 거 진짜 참고 참고 참는 모습을 오래 봐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 습관에 돼 있어서 무조건
0: 네.
1: 참아요.
0: 맞아.
1: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0: 네.
1: 아프셔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요.
0: 네.
1: 예를 들자면 허리가 아파요. 설거지 네.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전뻐근에 네. 아, 무릎이 아파도 나이 들어서 그래.
0: 네.
1: 그리고 어지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러면은 아유,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조금 쉬면 괜찮겠지. 뭐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것도 다 나이 들면서 많이들 생기는 건데
0: 네.
1: 그래도 혈액순환이 안 돼. 늙어서 그래. 혼자서 스스로 네. 이것을 합리화하면서 참고 자녀분들, 가족분들한테 안심시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이제 걱정 네. 안 끼치려는 그 마음에 자식들 걱정할까 싶어서 다 이제 참고 참으시니까 자식들이 또 막상 몰라요.
1: 그럼요.
0: 네.
1: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 사실 저 환자나 그 저희 회사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신 분들 보면요. 100세 넘은 분들도 계시고 93세, 97세 되는 분들이 온전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런 분들 자녀분들 뭐 6, 70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 네.
1: 이때는 벌써 여기저기 좀 아픈 게 찾아와서 어느 정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헤아릴 수도 있겠으나 아 우리 부모님들도 나처럼 이렇게 아팠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지금 뭐 6, 70대면 안 늙어봤으니까
0: 네.
1: 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드리면 섭섭합니다.
0: 서운하고 맞아요. 예.
1: 네. 그래서 저는 이 5월에 가정의 달이고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는 괜찮은 게 아니고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0: 네.
1: 좀 관심을 해드려야 된다. 문안
0: 네.
1: 자주 하고 예 대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위하는 거고 또 결국은 온 가정을 위하는 겁니다.
0: 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주시 내추럴의 샌디 초이 박사님과 함께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안 아픈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거다 그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샌디 추이 박사님이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한방 제품의 선두주자 GC 내추럴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리 부모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사실 어디에 좋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잠시만요.

0: 오늘은 GC 내추럴의 샌디추이 박사님과 함께 라디오 생활백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샌디추이 박사님 그러셨거든요. 라디오 건강백서 그러셨는데 오늘만은 라디오 건강백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K-Radio US 친구 추가해두시고 언제든지 K-Radio 전 프로그램과 얘기 나누실 수 있어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돈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돈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에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기쁜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펠리시스 박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7: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6: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7: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6: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7: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6: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9: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8: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0: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은 라디오 건강백서로 돌변해서 건강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제는 라디오 차에서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K-라디오 앱에서 또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을 갖고 계시면 거기 들어가서 K-라디오 라이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샌디 추이 박사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오세요. kradio.us입니다. 박사님!
2: 네?
1: 오래 기다리셨죠?
2: 아니에요. 저도 광고 듣는 거 좋아해요. 들으면서 네. 지금 어떤 비즈니스 지금 홍보하고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겠다라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와, 예리하시네요.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만나서 맞아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눠볼지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2: 네. 우선 통합의학 뭔지, 지시내추럴 뭐야?
1: 네.
2: 이렇게 궁금하신 분 아마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1: 맞아요.
2: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저희가 오래 전부터 많은 직접 제가 환자를 치료해왔고 난치병 전문의로 소문 나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저희 제품을 애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네, 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박사님이시네? 딱 목소리 듣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는데 네. 우리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연결돼서 아마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내추럴에는 호흡기, 그리고 심혈관 건강,
1: 네.
2: 관절, 여성 건강, 소화기, 콩팥, 비뇨기과죠.
1: 네. 네.
2: 그리고 전신의 예방 그 합병증까지 이런 만성 질환을 현대 의학으로 관리하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서 보완해서 더 좋은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제품은 그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트웨이 저가 전 세계에서 30명 넘는 연구진하고 함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출시한 제품들이고
1: 네.
2: 모든 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CGMP 공장에서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제조해 나온 제품이라 안전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1: 네.
2: 그러면 저희 제품을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1: 네.
2: 예를 들자면요. 그 감기 걸렸어요. 아니 제가 그 K라디오 방송 인터뷰 드리니까 어제도 인터뷰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감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1: 오셔서 네.
2: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와 저럴 때는 초기에 우리 풀모투르 드시고 쉬모리 드시면 지금 저렇게 고생 안 하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 네.
2: 감기 걸렸는데
1: 네.
2: 건강하신 분들은요. 치료해도 7일이고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2: 그런데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열이 안 날지라도 감기 걸리고 나면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1: 네.
2: 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중에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따님이
1: 네?
2: 어머니 80세 넘으셨대요.
1: 예.
2: 감기는 났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기침 가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지금 산소호흡기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서 네네. 다급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1: 네.
2: 쭉 상담해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감기는 났어요. 열은 없어요.
1: 네.
2: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 진행 중이옵니다. 기침 소리 딱 들어도 저는 알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 그 회사의 과학 한방 제품인데 C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1: 네.
2: 이거를 권해드려서 했더니 2, 3일 되니까 차도가 있었어요. 많이 네. 안정되고
1: 네.
2: 누수되니까요. 그 기침거리가 말끔히 났어요.
1: 와.
2: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소비자들, 우리 환자분들, 고객님들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데 쉬머리가 좋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1: 오, 예.
2: 이거는 쉬머리가 우리 처방약보다도 좋아서가 아니라
1: 네.
2: 처방약과 쉬머리 하는 영역이 달라요. 역할이.
1: 네. 어떻게 다른
2: 감기 걸리면
1: 네.
2: 열이 나잖아요.
1: 네.
2: 박테리아 바이러스 침공으로 우리가 폐렴을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폐혈증도 갈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2: 연세 있으신 분들.
1: 네.
2: 그래서 반드시 병원 치료를 하셔서 그 급한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껐는데 그 손상된 점막, 호흡기 가래를 몰아내는 기능하고 폐의 미세순환, 이런 건강 기본 바탕이 회복 안 됐기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1: 네.
2: 그 가래를 잘 몰아 못 내니까 계속 그거를 몰아내려고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2: 실제로는 또 그 폐에 종양이 있으신 분이 수술을 하셔서 종양은 제거됐으나 수술 후에 남겨 있는 그 가래와 기침 때문에 정말 오래 고생하셨는데 쉬머리를 드시고 너무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편한 밤잠 자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방문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아니 진짜로 네.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을 오래 아우 기침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2: 맞아요. 그래서 처방약은 불 끄는 역할하고
1: 네.
2: 쉬머리는 화재로 감기하고 전투해서 사투해서 살아남은 우리 그 기관지 점막,
1: 네.
2: 호흡기 그 미세순환, 이거를 다시 재공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예, 리모델링 하는 개념. 이게, 통합의학의 취지고, 보완해주면서 우리 호흡기 건강을 회복해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러니까 효과가 빠르다. 뭐, 기존 제품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나 봐요.
2: 맞아요. 굉장히 차도가 빠르고
1: 네.
2: 증상에 맞게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저희하고 상담하시고 사람마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거지만 증상이 있으면 복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왜 우리 그 병원에 가도 콜레스테롤 약도 10ml짜리 있고 뭐 40ml짜리 있고 80ml짜리 있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거와 같이 쉬머리도 과학 한약인데 요거를 드실 때도 저희가 이제 15살씩 두 번 드세요.

0: 80% 분들을 보면 만성 위염을 달고 있어요. 산이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정신적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요, 위 궤양이 많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분은 위 내시경 그렇게 해도 위는 괜찮대요. 그런데 불편해요.
1: 네.
0: 그러면은 닥터가 네. 신경성입니다라고.
1: 아 맞아요. 이렇게 아픈데 네. 병원 가면 그냥 신경성이라고 그런다 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지신 애출에는요 에보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1: 네.
0: 에보리아.
1: 네.
0: 네. 요게 한 박스에 20호가 들어있는데 과립 형태로 그 알맹이 도돌돌한 알맹이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모양으로 생겼어요.
1: 네.
0: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맛도 좋고.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1: 야, 속 편해지는 네. 에보디아? 네.
0: 네. 2011년 12월에 SBS에서 제가 네. 처음으로 이게 TV 광고 나갔는데 그때 저희 여기 아나운서분이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과다 위궤양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1: 우와.
0: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임상에서 보면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거는 그냥 광고 멘트가 아니고
1: 네.
0: 실제 연구진에서 제가 임상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임상은 동물 실험,
1: 쥐나
0: 네. 체포 해서 연구실에서 레포트 쓰는 그 결과가 아니고 실제 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궤양 있으신 분들, 헬리코박터 있으신 분들 에보리아를 아침 저녁으로 두 포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고 나서 육주를 드셨을 때 만약에 위 궤양이 있었다 그러면 육주를 드시고 다시 위 그 내시경 해보면
1: 네.
0: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게 데이터가 96%로 나와 있습니다.
1: 와, 그 실제로
0: 실제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위 내시경 하고요. 약을 몇 가지씩 지금 먹는데 3년 채 안 났어요. 김치도 못 먹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깍두기도 절대 못 먹어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6개월 드시고 위 내시경 하고 약을 더 이상 안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 드시고 싶은 식사를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우리 어머님들 또 회사 사장님들 계세요.
1: 네.
0: 이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급히 위염이 생기고 헬리코박터 있을 때는 그 소염제와 위산 억제하는 약을 이렇게 몇 가지 같이 해서 콤보로 줘요.
1: 네.
0: 급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고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억제를 하다 보면 나중에 위가요 먹통이 돼요. 안 움직여요. 위 동력이 없어지면서 음식 맛도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돼요.
1: 네.
0: 말하자면 급한 불은 껐는데 이 안에 제대로 이 시스템이 소화기라는 게 위만 건강해서 위 내시경으로 봤을 때만 오케이 해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위가 제대로 하려면은 위의 운동성
1: 네.
0: 소화 효율, 그리고 담즙이 흐름, 전체가 간과 쓸개와 췌장 같이 협동해서 이 도우미 배필들이 같이 코퍼레이트 했을 때 소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흡수, 배설. 그런데 위만 쳐다보면은 억제를 하고 항생제만 이렇게 쓰다 보면요. 이 간과 담낭, 그리고 췌장에서 얘네들 뭐야? 나는 모르는 애들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1: 네.
0: 일을 안 해버려.
1: 네.
0: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1: 계속 그냥 증상이 악화되겠네요.
0: 예, 약을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은데 끊으면 또 반복이 되고 조금만 자극성이 있는 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또 치워버리고
1: 네.
0: 위가 꼬이고 뒤틀리고
1: 네.
0: 산이 올라오고 잠까지 못 자요.
1: 맞아요.
0: 새벽에는 그 담즙이 거꾸로 올라와서 목이 탑니다.
1: 아이고, 예. 네.
0: 그게 발암물질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래되면 결국은 위, 식도까지 궤양이 생길 수 있고 정말 우리 생활 품질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죠.
1: 아,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런데 에보디아는요. 제가 한 10분이면 좋아져요. 그랬더니 어떤 방송 진행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너무 겸손한 말씀하세요. 제가 아침도 못 먹고 내내 뉴스 준비하느라고
1: 네.
0: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0: 끝나니까 방송 10시인데 속이 쓰리고 뒤틀리고 죽겠어요. 그럴 때 그냥 에버리아를 한 잔 먹었더니 3분이니까 그냥 언제 그냥 그랬냐 듯이 그냥 빠란짝하고 웃게 되던데요.
1: 와.
0: 3분이면 좋아진다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 한인분들이 좋아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박사님, 저는 그 속이 쓰리거나 이러진 않은데 속 한번 쓰려보고 네. 싶네요. 그 3분의 효능이 궁금해서.
0: 네, 맞아요. 네. 배고팠는데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대충 앱대워요. 모든 고생은 혼자 짊어가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급하면은 또 우리 급해요. 한국 분들이.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일을 하고 나의 건강, 나의 컨디션은 뒷전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면 저녁에 가서 배고파. 급히 드시고 나서 갑자기 위가 뒤틀려서 그다음에 위 경련이 오거든요.
1: 맞아요.
0: 놀래가지고 우리가 네. 하루 종일 안 먹다가.
1: 맞아.
0: 그러면 응급실을 찾게 돼요. 그죠? 그런데 네. 응급실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1: 그게 네. 문제입니다. 네.
0: 예. 그런데 어떤 분은
1: 네 에보디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된 제품 이야기 GC 내추럴과 함께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운을 매는 라디오 건강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GC 내추럴의 모든 제품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고요. GC 내추럴의 샌디추이 박사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번째 제품 에보니아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에보니아 얘기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1: 네, 지금 같이 이렇게 연휴 있어서 떠날 때 비행기 타고 네. 운전하고 장거리 운전하고 가실 때 식사를 제때 못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물을 박히게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1: 이럴 때는 석탈이 많이 나요. 그럴 때도 에보리아가 좋은 게 원래 에보리아는 이게 그 황달성 간염을 치료하는 약초입니다.
0: 네.
1: 예, 간이 이제 염증이 세면 소화 안 되고 이렇게 산이 거꾸로 올라오게끔 될 수가 밖에 없거든요.
0: 네.
1: 구조상, 네, 예, 소화 계통에서 설명드리자면,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멀리 여행 떠날 때, 제때 식사를 못할 때, 그리고 네. 약을 많이 드시면서 위가 부딪히고 불편하고 산이 많거나 아니면 속이 좀 쓰리고,
0: 네.
1: 이런 분들이라면은 에보리아를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래요. 그러면 네. 바로 좋아지거든요.
0: 네.
1: 그래야 우리가 먹어야 할 약들도 먹을 수가 있고 식사도 잘 할 수 있어서 특히 나이 들면 식사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0: 맞아요.
1: 네, 네네. 그래서 에보디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제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0: 네. 네. 매운 거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 치고 그 위장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아우 속이 따가워서 쓰려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에보디 로 속 편한 세상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 네네.
0: 제품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제품 네네. 얘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뭐니 뭐니 해도 혈액과 혈관 건강을 많이들 신경 써요. 지금 네, 그런데 그 합병증 예방에 좋고
0: 네.
1: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포뮬레이팅한 과학한 약이 저희가 CSDP 골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되게 네. 어렵죠.
0: 어렵네요. 네. CSDP 네. 골드.
1: 네. 네. 그 영문으로 CSDP는 C는 우리가 이제 그 이학 명칭으로 뇌를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레브로라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심장은 우리 heart라고 하죠. 근데 심장 내과에 갈 때는 heart doctor라고 하냐고 cardiologist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C는
0: 네.
1: 그 심뇌 혈관 system, S는 system, DP는 daily pill, 이런 뜻이에요.
0: 네.
1: 여기에 최고다, gold.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나중에 계속 이제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0: 네.
1: 이 제품을 만나는 거는 저는 조물주가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한방에서 약초가 수천 가지 있습니다. 거대한 한방 이론에서 이거를 우리 왕관에 비하면 그 왕관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0: 오,
1: 그러거든요.
0: 예.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산삼이 최고 아니야?
0: 약초
1: 고려 산삼.
0: 네.
1: 그렇죠. 고려 산삼과 미국의 산삼 하는 역할이 달라요. 고려 산삼은 남자 같고 여자를 비하면 미국 산삼은 여자입니다.
0: 오,
1: 네. 성격이 달라요.
0: 네.
1: 다릅니다. 그런데 CSDP 골드의 주성분은요. 페네스노토진생이라고 얘를 삼과인데 열매과 잎사귄 거의 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그림 보면 오 이게 그냥 삼이 아니야? No. 이거는요. 우리 그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그리고 황제내경 이게 전부 다 우리 그 전통의학에서 최고의 서적인데 거기에는 모든 인체에서 피와 혈액관에서는 얘가 최고고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그렇게 써왔는데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육에 왜 그러면 그동안에 피가 터져서 상처가 났을 때 이거를 뿌리면 바로 지혈이 되고 상처가 회복됐는데 왜 그 뭐냐면 이렇게 흉터도 안 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방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 수치는 조절이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심장 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하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인해서 우리 손상된 혈관은 많은 분들이 혈관 청소를 이해를 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혈관은 우리가 청소를 해서 그 안에 끼어 있는 때처럼 생각해서 닦아내고 씻어내는 구조가 아니고요.
0: 네.
1: 만약에 혈관 안을 우리 위 내시경처럼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때가 보이는 게 아니라 불룩하게 튀어나왔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냐, 혈관이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혈관이 병이 들면서 우리 중요한 장기, 뇌, 심장, 간, 콩팥, 눈 이런 장기들이 부담이 쌓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0: 예.
1: 왜냐? 예, 눈 깊숙하게, 콩팥 깊숙까지, 심장 근육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양을 배달하는 그런 미세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생기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고라 그러거든요.
0: 네.
1: 심지어 어떤 분은 통풍까지 있어서 4고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피해갈 수 없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합병증. 이거는 통합 이야기만은 가능한 관리입니다.
0: 네.
1: 이럴 때 CS 골드 드시면 그 불룩했던 혈관이요. 돌아갑니다.
0: 제자리로요?
1: 돌아갑니다.
0: 네.
1: 네. 돌아가고요. 이거는 제가 청소라 얘기 안 하고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고 젊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MRI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CSDP 골드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혈관 상태를 뭐 우리가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본다면 불룩하게 튀어나왔던 네. 부분이 이렇게 매끈해지면서 혈관 관리가 된다는 거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맥 경화나 경동맥 그리고 관상동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시술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CS 골드 드시면서 그 시술 안 하고도 EKG 그 심전도라고 그러죠.
0: 네.
1: 이게 좋아지는 사례들 굉장히 많고요.
0: 네.
1: 물론 부동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닥터의 처방약을 드셔야 되겠지만은 병행했을 때 더 빨리 좋아지는 거를 우리 임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세 순환이 좋아지다 보니까 콩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이 드시고 나서 제가 지금 수요일 날에 지금 어떤 환자분 차트를 보고 상담해 드렸는데 80세 어머니예요. 1월 달에 피검사했을 때 콩팥 여과요리 EGFR 수치가 32여서 이 어머니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했어요. 이게 두 자리에서 한 자리 내려가면은 투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분이 이게 적어도 우리가 60을 넘어야 되고 하는데 이분이 30 이하를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32. 그런데 4월 6일 날에 피검사하니까 여기에 37로 올라왔어요.
0: 네.
1: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상담하시고 저희가 복용하십시오 하는 양대로 드시면요. 그 중성지방도 좋아지는 거 3개월 후에 피검사로 비포 애프터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과학 한방입니다.
0: 야, 처방약은 처방약이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고 이후에 이제 과학 한방을 통해서 뭐랄까 몸을 좀 보호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원래 상태대로 되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느낌인데 CSDP 골드 네. 요 이제 미세 순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주 진짜 좋은 제품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그렇죠.
0: 아, 네.
1: 장기 기능을 네. 회복해 주는데 주목해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거는 처방약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0: 네.
1: 현대의학에서 하는 역할은 많은 실제 임상에서 연구해서 오랫동안 써왔고 점점 약들이 좋아집니다.
0: 네.
1: 반드시 이거를 써야 더 악화되지 않고 합병증을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수치만 좋아진다 해서 이미 손상되고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게 바로 통합의학에서 하는 일인데 CSDP 골드가 그 일을 기가 막히게
0: 네.
1: 진짜 신통방통하게 잘 해냅니다.
0: 네. CSDP 골드, 통합의학의 효능을 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들 얘기를 하면요. 깜빡깜빡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진짜 나중에 치매 걸릴까봐 걱정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고 끝까지
0: 네.
1: 정신줄을 안 놓고
0: 네.
1: 갈 때 가더라도 화장실은 내가 직접 다녀오고 싶다. 이게 우리 어머 인간의 존엄이 아니겠습니까?
0: 네.
1: 네. 끝까지 우리가 제 정신, 기억력, 인지 능력 잘 지키는데 주목해야 되는 건데 20세기에는요. 암이 최대한 인한 난치병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암 치료제 점점 더 좋아지고 실제 그 이 전 세계에서 항암제로 치료 제일 많이 팔리는 그 표도 치료하는 그거 연구 개발한 분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제가 포럼도 같이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요. 뇌신경 퇴행성 질환이 지금 으뜸으로 올라왔어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옛날에 우리 노망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노망이 아니라
0: 네.
1: 심해였던 거였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제가 한의원 한 그 환자분들 많이 치료하면서 중풍 치료와 특히 혈관성 치매 환자를 제가 많이 치료해 왔습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주 안타깝죠.
0: 네.
1: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거 침 치료와 단순한 한방 치료를 불가능하다는 거 제가 임상에서 정말 뼈 아프게 느꼈고 현대 의학에서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런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하고 출시한 게 영 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이에요.
0: 네.
1: 약자로 YBB입니다.
0: 네, 영 브레인 바디 YBB.
1: 네.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네.
0: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뭐라 그러는가요?
1: 제가 사례들 너무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70대고 왕성하게 일하신 분 계신데 키를 어디가 두고 공구 있잖아요. 일하는 연장.
0: 네네.
1: 찾지 못하고 이런 일이 태반이 돼서 맨날 와이프한테 야단맞았대요.
0: 네.
1: 하루 급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저희가 이렇게 이분도 고혈압 있고 당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비비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살짝 뇌경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부린 발이 아침에만 두 알 드시고 CSD 골드랑 같이 드십시오 했더니 한 달 만에 왔는데 지금은 내가 야단 맞는 게 아니고 마노라를 내가 야단친다고 하면서
0: 네.
1: 와이프가 살라 또 오셨어요. 너무 좋아졌대요.
0: 오, 네. 네,
1: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이 일할 때 실수가 줄어들고
0: 네.
1: 집중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그 외에도 가정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0: 네.
1: 실제 가정력이 있는 분들 증상이 20살부터 나타나요. 놀랬죠?
0: 20살부터요?
1: 네. 예, 23살, 24살부터 이게 스스이 있어요.
0: 오,
1: 예. 그거를 우리가 그냥 전문가가 상담하고 진단하면 이거는 그 징조인데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까? 우리 어머님들이 임상에서요.
0: 네.
1: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말을 늘어난다.
0: 네.
1: 독대를 하는 거예요. 냉장 보고 막 말을 해요.
0: 아, 화나셔서 혼잣말 하시는 줄 알았는데.
1: 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고
0: 네.
1: 물건을 지금 자주 잊어버리고 아까 지금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고 표정이 어둡고 우울해 보인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지금 인지 능력이 판단 능력이 뇌가 지금 손상돼 있어서 병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다가 어느 하루 아침에 이거 하루 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0: 네.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부모님들을 배려해 주는 게 좋겠고요.
0: 네.
1: 그러자면은 중요한 거는 수면이에요.
0: 네. 편하게 주무시고.
1: 치매 중에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가 많았고 우울증이 많았어요.
0: 네.
1: 그러면 왜 수면을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이 생겼냐. 이게 벌써 치매를 들어가는 서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0: 네.
1: 증상을 나타났지만. 그래서 수면이 문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시 내추럴을 해서요. 그 밤에 도미라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나이트 에이드라는
0: 네.
1: 제품이 있어요.
0: 네.
1: 캡슐 두 개만 드시면 푹 잘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오랫동안 수면제를 드셨다. 그러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워킹 안 할 수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런데 나는 자기는 자는데 깊은 수면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가끔 자는데 가끔 못 자요. 멜라토닌도 먹어봤는데 잘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이라면은요. 나이 젊든 나이 있든 상관없이 잘 들어요.
0: 네.
1: 네. 특징이 먹고 나서 자고 깨면 머리 막습니다.
0: 야,
1: 네.
0: 딱 그냥 그야말로 개운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자는 동안에 전신을 다시 우리 몸에 우리 뇌에서 심장과 뇌와 우리 수면을 잘 유도해 줄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줄게 설계한 과학 한방 제품입니다. 네.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입니다.
0: 네. 편안하게 잠을 못 주무신다. 아니면 좀 진짜, 그냥 얕게 자는 거 말고 깊게 한번 푹 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까지 오늘 만나봤는데요. 지금 막 카톡으로 김명숙 님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셨거든요. GC 내추럴 문의 전화번호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714-870-7582. 치료 빨리 된다 해서 7582, 714-870-7582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대표님 시간이 한 5분여 남았는데 오늘 사실은 어머님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 프로모션 얘기를 꼭 해야 되거든요.
1: 네, 처음부터 저희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기침 가래 전시계는 시몰이가 좋습니다. 한 병을 사셔도 내가 25%로 해드리고요.
0: 네.
1: 두 병을 구입하시면은 한 병을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에보디아를 설명드렸잖아요.
0: 네. 속이
1: 쓰리고 두부라고 불편하고 이럴 때,
0: 네.
1: 이제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옵니다. 시력 네. 무렵에. 이런 분은요, 에보디아 이상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위장 내과의 닥터들도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0: 3분이면 돼요. 네.
1: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 박스 사셔도 25%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좀 갖고 계셔서 항상 그때그때 드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완전히 낫기 위라면은 6주는 드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세 박스를 주문하시면 두 박스 드리는 요런 이벤트를 해드리고요.
0: 네.
1: 그 외에는 우리가 건강한 혈액 혈관 영양제는요, 한 병문 25%, 2 플러스 1, 그런데 오늘은 3 플러스 3입니다.
0: 이러면은 이거 50%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0: 3병 사면 3병 더 주셔.
1: 네. 네. 건강관리 차원 차는 이러면 1년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합병증 걱정이고 종상지방 넣고 콩팥 수치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그리고 또 눈 망막증이 걱정됩니다. 이러면 환자예요. 이거는 그냥 건강 차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다는 거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혈관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장기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정말 치료 목적으로 드시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 이러면 3개월 드시잖아요.
0: 네.
1: 피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와. 복용 네. 후에 실제로, 물론 이제 항상 우리 GC 내추럴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는 거죠. 드시고 나서 검사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요. LA쪽에 계시는 분은 다 알고 이거를 모르면 또 간첩이라고 해요.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제품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뭘까요?
1: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페로라는
0: 네.
1: 예, 빈속에 먹어도 쓰리지 않고
0: 네.
1: 복용하시면 부드러워집니다. 뭐냐?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이런 분들, 협창증, 이런 분들이 진통제를 오래 드실 수가 없어요.
0: 네.
1: 고혈압 당뇨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는 병이지,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누구나 나이 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1: 이럴 때는 홍화페로라, 좋아요. 빈속에 먹어도 이게 위가 불편하고 이런 게 없고요.
0: 네.
1: 안전하고, 빠른 분 하루만 먹어도 차도를 느끼는 분 계시고 빠르면 2, 3일, 10일만 드셔도 너무 좋은데 많은 분 수술하고 나서 그 통증이 굉장히 좋아요. 단순한 진통제도 아니고
0: 네.
1: 상담해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이거는요 제가 3병을 구입하시면 2병을 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코흡이 들 때 그 급성으로 이게 감기 시작하는 때 있죠. 처음에
0: 네네.
1: 코가 갑자기 막히고 목이 좀 따끔하고 이게 뭔가 감기 올까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0: 네 네.
1: 예. 그리고 이럴 때는요. 풀모투라는 제가 제품이 있어요. 요거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건데 요거를 드시면 뭐가 좋은가? 두포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30분, 1시간 되면요. 으슬으슬하고 목이 따끔거리고 이게 싹 가라앉습니다.
0: 오,
1: 네. 감기 걸렸어요. 지금 이게 목에 지금 염증도 생기고 막 코도 나오고 막 이게 기침도 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약을 주셨어요.
0: 네.
1: 이렇게 항생제를 주셨어요. 그럴 때 요거를 같이 먹으면 실제 환자들 임상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이유가 드셨을 때 항생제 그 효능을 20배를 올린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0: 오, 네. 풀모투.
1: 네. 2입니다.
0: 네.
1: 오늘 이것도 제가, 이 제품도 세 박스 주문하시면 두 박스 제가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해드리고요.
0: 네. 네.
1: 그 외에도 많은 저희가 제품도 있고, 좋은 프로모션도 있는데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껏 그분 맞는 그 상담을 해드리고 관리 방법을 해드려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아프고 네. 안 아프고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 이게 저희 비전이고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0: 네.
1: 네. 아... 지금까지 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트이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준비했던 가정의 달 특별 방송 GC 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문의 전화 714-870-7582 카카오톡에서 GC 내추럴 검색하시면 또 상담 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라디오 건강 백서였습니다. GC 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3: K라디오
4: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점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경찰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판매 논란이 있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인해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조합원 대선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여야 정치권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으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스타벅스 코리아, 예, 스벅. 자, 5.18 무역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관련 언급을 했군요.
3: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21일 청와대 참모들과 서울 종로구의 익선동을 방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고깃집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은 이 대통령은 근처 커피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이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우회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불매운동 언급을 한 것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관련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정 대표는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예.
3: 정 대표는 어제도 대전 유세 현장에서 정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 예,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된 상황인데 경찰도 지금 이슈가 워낙 크게 되다 보니까 사건을 또 빨리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3: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당초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배당이 됐고요. 그 이후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까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청의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1: 예,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응 그리고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스타벅스를 보면 해당 커머스팀을 아예 조직조에서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세요.
4: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죠. 예. 그리고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관련 임원들 문책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조직개편까지 한 것 같은데 여론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이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론이. 결국 예. 정용진 회장이 뭐 멸콩 예.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꾸준히 드러내왔고 그게 결국에는 오늘 같은 일을 부른 거 아니냐.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그 민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어쨌든 엄중한 그 책임을 언급을 했고 지금 뭐 관련 부처들에서도 그와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경찰이 고발장 들어온 거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거라고 봅니다.
1: 예.
4: 물론 이제 그 사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나 신세계그룹 입장에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여론이나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정용진 의원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나서서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1: 예.
4: 관련 단체들을 찾아가서 그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 뜻을 밝혀야 이게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이재영 의원님.
5: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나설 일인가는 싶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 익선동에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라는 거는
1: 예.
5: 너무나도 의도된 멘트잖아요. 왜냐하면 매장 앞에 분명히 다른 브랜드가 버젓이 있었을 텐데
1: 예.
5: 그 다른 직원에다가 다른 가게 직원한테 거의 커피 아니죠? 라고 얘기한 거는 거의 뭐 준비된 멘트 아니었나. 대통령의 그런 멘트 하나는 확실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5: 거기다가 뭐 행안부, 그죠? 게다가 이제 뭐 법무부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물론 정용진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치적 이념적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1: 예.
5: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정권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정적 제거할 때 보통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키워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매우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소비자 중심의 불매운동이 됐던 캠페인이 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거에 대한 사과를 정용진 회장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서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은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조차도
1: 예.
5: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나서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수임 평론가는?
3: 네, 저는 이번 그 경찰 수사에 발단이 됐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고발이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이 단체가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1: 예.
3: 주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있고 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1: 예,
3: 있는데
1: 예.
3: 서민이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또 최근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의원들 다수를 고발했던
1: 그러니까
3: 소위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단체거든요.
1: 아, 예,
3: 정용진
1: 예.
3: 회장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언론에 왜 이 단체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진 않는데
1: 예?
3: 이런 보수 성향의 단체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4: 저는 이재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윤호중 장관 다른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혹은 여당 대표가 나서서 이걸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불매운동을 언급하는 게 과유불급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선택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부는
1: 예.
4: 그냥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어떤 침착함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공감을 표하면서 뜨거운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반작용도 또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스타벅스가 애국보수의 최후의 무슨 기지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SNS 하면서 어쩌면 여권의 대응이 일종의 덫일 수 있거든요. 근데 덫에 와서 걸려들고 있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서.
1: 그러니까
4: 이거는
1: 아,
4: 예. 5.18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역사적 법률적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망언이 나옵니다. 여전히 5.18은 폭동이고 북한의 소행이고 이런 심리들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그걸 이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발동해서 일종의 인정투쟁을 하는 거죠.
1: 예.
4: 저는 이번에 송원석 대표의 뭐 더러워서 이것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정서들이 불만들이 때때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1: 예.
4: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5.18 망언은 계속될 거고 그러면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좋은 것이냐. 더군다나
1: 예.
4: 선거 앞두고.
1: 예.
4: 5.18 특별법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1: 예.
4: 그러니까 보수가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당의 저런 대응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자, 일단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예민한 시기이긴 한데, 또 관련해서도 여러 이해가 나오면, 오히려 또 막 그 구구 쪽에서 뭐 또 돈 줄 내자, 스타벅스 가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종합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2.3 내란세태국이 또 필요한 수사가 있다 해서 출범한 종합특검.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을 소환조사했어요.
3: 네, 제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은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일단 그 입건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사태 이후에 국회 증언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립해온 것으로 많이 알려진 인사인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내란 사태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홍 전 차장이 국정원의 작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의 우방국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대외 설명 자료를 전달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에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하는 등 관여했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3: 홍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질문을 받은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원장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지시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저 홍 전 차장 사실은 이 탄핵 그 재판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입건했다. 이게 자체가 좀 뭐랄까 어리둥절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제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
1: 예.
4: 수사를 받았겠죠. 그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정원 차장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1: 예.
4: 당시에 조태용 원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을 사항도 아니었고 전혀 그런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의 계엄에 대해서 우방국들한테 뭔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1차장 산하에 이제 해외 담당 부서가 관여돼 있고 그 과정을 홍정원 차장이 알았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반전이죠.
1: 예.
4: 홍정원 차장은 그 지난 그 계엄 내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내부 고발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1: 예.
4: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치인 체포 명단 들은 거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게 법정에서 다 인정이 됐거든요. 탄핵 심판장에서도 인정이 됐고. 근데 본인이 동시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 언뜻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 뭐랄까 좀 모순인데.
1: 예.
4: 어쨌든 뭐 특검이 그냥 입건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도?
5: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뭐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 차장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했던 모든 증언들,
1: 예,
5: 이것들에 대한 그 의도, 신뢰 이런 것이 깨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엄과 관련해서 뭐 다른 증언을 한 게 아닐까 자신의 과를 지우기 위해서
1: 예.
5: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그리고 꽤 큰 뭐 전 이게 어떤 법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뭐 형량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1: 예.
5: 해외 정보 기관에다가 이런 문서를 보내고 그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면은 글쎄 그 국내에서 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
3: 네,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예전의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의 연루가 됐다고 한다면,
1: 예.
3: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연루자들 입장에서,
1: 예.
3: 저 사람도 연루됐어요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못하는
1: 예.
3: 거죠. 왜냐하면
1: 예.
3: 그러면 자기들이 연루된 걸 먼저 시인을 하는 것이 되니까
1: 예. 예. 예.
3: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확한 수사는 필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1: 예. 예.
3: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구나. 이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의 반론 중에서 좀 설득력이 있다 싶은 것은 그때 조태용 전 원장에게 이제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었는데
1: 예.
3: 그런 업무 지시가 또 이루어졌겠는가. 이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현재로서는 좀 단정 짓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당시 이제 뭐 알려졌던 뭐 김태호 전 그 차장과의 대화라든 그 내용은 이미 당시 1년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었고
4: 그렇죠.
1: 예, 그 두 분과에서 뭐 어떠한 그 청와대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 대화했던 내용이 당시에 1년 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CIA에 뭐 했다는 그 내용만 추가로 나온 것인데.
4: 근데 이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당시에. 예, 당시에. 11월 3일과 예. 4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저의 추정인데
1: 예.
4: 홍장원 차장을 거치지 않고 1차장 산하의 해외 담당 부서에 곧바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문서를 번역해라. 초안은 예. 어디선가 왔고요.
1: 예. 예.
4: 다만 홍정원 차장이 그 과정을 보고받고 묵인했느냐 뭐 이런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1: 예.
4: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1: 예, 예.
4: 그러나 홍정원 차장 관할하에 있는 그런 부서나 담당자들이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1: 예.
4: 홍 차장한테 보고하고 홍 차장이 그냥 그거를 묵인했거나 뭐 하는 혐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 특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대략 홍장훈 차장이 어쨌든 보고받고 그걸 묵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과정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면 홍장훈 차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직접 지시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가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 책임으로 봤을 때
1: 예?
4: 또 결과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약간 그 묘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혐의에. 그래서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도국장이 있고 이제 정치부장이 있어요.
4: 그렇죠.
1: 그 사장의 위치가 조태현 국정원장이고 보도국장이 홍정원 차장이고 정치부장이 또 다른 뭐 그 사장의 라인이나 치면 사장이 정치부장한테 직접 해서 기사를
4: 그럴
1: 썼고
4: 수 있잖아요. 네.
1: 보도국장은 그 기사 쓴지 모르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4: 네.
1: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뭐 그런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겠네요.
4: 그럴 예. 수도 있다고 봅니다.
5: 그런데 여기 그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 특검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1: 그 당신의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5: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 뭐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뭐 다양한 진술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협상, 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X 계열 조합 얻는 사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3: 네,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들과 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DX 부문의 직원들은 좀 집단적으로 해당 부문 중심 노조인 동행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5배 가까이 조합원이 불어났다고 하고요.
1: 예.
3: 하지만 최대 노조, 초기업 노조는 동행노조 측에 전달하기를 이번 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에 체결된 것이고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활동을 중간에 종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3: 또 초기업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부결되면 교섭을 위임하고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친 상태고요. 현재 삼성전자 노조들의 총 조합원 수는 중복 가입 포함해서 약 10만 명인데요. 노조별로 따져보면 초기업 노조가 약 7만 명, 전삼노 약 2만 명, 동행노조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1: 예. 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 굉장히 뭐 우리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까지 관심을 가진 이슈이긴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합의 어떻게 될까요?
4: 글쎄요, 좀 찬반 투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4: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 협상을 성사를 시켰는데, 그걸 만약에 거부하면,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1: 예.
4: 동력이 좀 없어 보여요. 협상의 문도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DX 부문 직원들의 불만, 혹은 비메모리 분야에 그 이 삼성 조합원들의 불만은 뭐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 보상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1: 예.
4: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부분 종사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협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했을 때 일종의 후폭풍이랄까요? 그걸 지금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노사 모두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1: 예.
4: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이재용 의원님?
5: 뭐 통과는 되겠죠. 숫자만 보더라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통과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제 노사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 예.
5: 이제 삼성이 우리가 보통 국민기업 하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사실 뭐 세계인의 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5: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큰 성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후폭풍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이를테면?
5: 그러니까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세금의 10%를 달라고 할 거다. 이런
1: 누구한테요?
5: 얘기. 그러니까 세금을 거치잖아요.
1: 예.
5: 그럼 성과금 10% 달라고 할 거다. 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1: 근데 예.
5: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법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예.
5: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꽤 크겠다. 앞으로 단연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김수인 평론가님.
6: 네, 일단 아까 앞서 제가 조합원 수, 조합별로 조합원 수가 얼마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6: 초기업 노조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예.
6: 이것이 뭐 반대를 사실 이제 탈퇴 교섭에서 탈퇴를 한 노조에는 투표권도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치더라도 찬반 투표를 했을 때는 초기업 노조가 노사 합의를 한 그 내용대로 가결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고
1: 예.
6: 그리고 그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소수 노조가 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1: 예.
6: 그래서 뭐 당분간은 다른 후폭풍은 없을 수 있겠으나 근데 이번에 초기업 노조하고 그 노선을 달리하게 된 이 노조에서
1: 예.
6: 향후에 또 이런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급여 문제를 놓고 또 파업에 들어간다거나 또 사측과 대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 그리고 노노 대립까지 포함해서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 직원들과 또 이제 반도체 네 비메모리 직원들은 이제 반도체 직원들의 워낙 차이가 많이 난 성과 구조로 설계가 됐으니까 박탈감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노 갈등이
4: 있죠. 그렇죠. 예. 삼성이 삼성 반도체 주식회사 삼성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1: 예.
4: 그러니까 종합전자회사고 물론 이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오랜 이제 삼성 내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은 그 내부에서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1: 예.
4: 이거는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이번에 DX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서. 그런데
1: 예.
4: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 10년 전에
4: 무슨 의혹이나 동기가
1: 예.
4: 나겠어요.
1: 예.
4: 이 동기가 부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로 인한 어떤 노노 갈등 문제나 형평성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도 삼성으로서는 고민해 봐야 될. 그리고 아까 이재용 의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모든 기업에서 이제 일종의 성과급 투쟁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이나 SK처럼 막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면 그런 성과급 지급 여력이라도 있죠.
1: 예.
4: 그렇지 않은 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에 또 다른 이제 현상이자 쟁점으로 등장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4: 원래 그랬습니다.
1: 연말에 연봉의 반

0: 6시 23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예.
0: 김하연 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지만 김 씨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구금 당시에 이스라엘 군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면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밝혔고요.
1: 예.
0: 김동현 씨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 감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일단은 이제 우리 활동가 두 분이 이제 이스라엘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이번 과정 그 이제 풀려나는 과정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부터.
2: 뭐 어쨌든 석방된 건 예. 다행이고요. 이제 대통령의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뭐 영향을 안 미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2: 근데 이 중에 이제 김하연 씨는 두 번째예요. 처음이 아니고
1: 예.
2: 일각에서는 왜 자꾸 가냐.
1: 어.
2: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1: 예.
2: 체포될 거 뻔히 알면서. 근데
1: 질문이
2: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체포될 거 알면서 가는 겁니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2: 가고자 하는 의지나 뜻이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그 배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막 구금시설 같은 데다 무릎 꿇려서, 이렇게 고문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EU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대사들을 초치했어요. 그 이후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네타냐후가 거기 국가안보장관인가? 뭐 질타하는
1: 예.
2: 그런 입장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여론에 몰려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뭐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1: 예.
2: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무시하는 게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 한 단면이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 네, 우리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데 그런 이슈에는 잘 개입을 안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외교의 전통적인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라는 그런 규범에 편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외교 노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3: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되게 불편해요. 그 아까 왜 자꾸 가냐 있잖아요.
1: 예.
3: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 세계 어디에 있던 당연히 구조해야 돼요.
1: 예.
3: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안 되는데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면은 그거는 시민들로 하여금 좀 불편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씨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0: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3: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2: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3: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 스파크 시장 존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5: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6: 예, 박정현 판승부, 아, 금요일 코너 여의도 내전 시작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 대표님, 어서오세요.
7: 네, 제주에서 온 김한규입니다.
6: 예,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6: 예, 오늘도 우아하게.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오늘 그 선거 문제 네. 현장을 좀 다녀오신 듯한, 예.
7: 뭐,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 선거를 돕고 있는데, 예. 저희가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아. 또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아니어서 아. 당명이나 기호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기가 좀 어렵거든요.
6: 아하.
7: 그래서 가끼 이제 시도지사 선거 운동할 때는 이제 도지사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이름만 집어넣고 왔습니다. 이재용 위원장님이 엄청 경계하고 계셔서
6: 아, 불편하셔서 이재용이 빨리 밖에 있는 빨간색 옷 입고 오세요.
9: 괜찮아요.
6: 머플러라도.
9: 민주당이 요즘에 네. 많이 쫓기다 보니까 급해졌어요. 네,
7: 급합니다.
6: 급합니다. 네. 급해서. 예. 자, 일단 지방선거 정말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주도 안 남았어요. 사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사전투표를 합니다. 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투표까지 정말 일주일 남았는데 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얼마 전에 판세를 언급을 했는데 불경 해볼만 하지만 어렵다. 서울 선거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 낙관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계세요?
7: 긴장은 하죠. 예. 낙관은 저는 한 적은 없는데
6: 예, 예.
7: 전국적으로 그런데 다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이 유리했던 데나 불리했던 데나 다 마찬가지인 게 어느 지역이든 지고 있는 쪽은 여론조사 응답도 하기 싫고 좀 귀찮아하다가 막판이 되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당 사람 뽑아야지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응하고
6: 예.
7: 그래서 전반적으로 붙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6: 예.
7: 이재용 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서울이 더 박빙이 돼가고 있는 건 뭐 냉정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6: 정욱 의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인 흐름.
8: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낙승을 기대했다가
6: 예.
8: 신승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석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6: 아, 민주당이? 예.
8: 네.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제 추격을 하는데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 리더십의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참 애쓰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 다음 주 말에
6: 예.
8: 이제 사전 투표를 투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뭐.
6: 예,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격차 좁혀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이재영 의원님.
9: 감사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6: 아, 그래요?
9: 네. 걱정이 돼서.
6: 아, 걱정이 돼서? 네. 어떤 걱정이 드세요?
9: 아니,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 걱정을 하면서 하죠. 열심히 하죠. 아주. 네. 다행히도 우리 김양근 의원님은 서울에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6: 아, 김한규 의원님 같으면 서울에 계시면 네, 걱정지라서요?
9: 아니지. 왜냐하면 저분은 그 걱정을 하고 오만하지 않고
6: 아, 겸손하고.
9: 아까도 겸손하고 낙관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다만 민주당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전체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6: 예.
9: 것이고
6: 예.
9: 그리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토론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유권자들한테 선택의 기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6: 예.
9: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나는 몸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제가 봤을 때는 낙관 오만 뭐 이런 걸로 비춰지고
6: 법정 토론은 하는 건데 추가 토론 안 하신다는 거죠. 무조건 거부는 아니고.
9: 그렇지만
6: 예.
9: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치열하게
6: 예.
9: 인물론에 있어서는 저는 오세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얹혀서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기회를 다 없애버리니
6: 아, 토론을 더
9: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화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소위 말해 쫓아가곤 있습니다. 추격 중인데
6: 예.
9: 아, 민심이 무서운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검법이라든지
6: 예.
9: 아니면 뭐 정원호의 태도가 약간은 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제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드는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 민심이 이렇게 들불처럼 화내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6: 예.
9: 저 민주당도 태도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왕 그러는 김에
6: 예.
9: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기게 된다면 확실한 민심에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저희는 정호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낙관과 석패 사이 딱 좋고요. 그래서 예. 중간인 신승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렵게 신승. 해갖고
6: 예, 네, 신승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박 의원님.
10: 뭐 전체적으로 보수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고
6: 추격이 예, 예.
10: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 네.
10: 이제 그럴 만한 말하자면 여지를 민주당 쪽에서 허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6: 예.
10: 도저히 이거는 해보기 어려운 그런 선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이제 결정적인
6: 예.
10: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당 일각에서 조금 결과에 대한 낙관이 좀 컸던 것도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전 서울이 눈에 띄는데 오 시장이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선거운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는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지지율이. 오 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6: 예.
10: 싶은데 물론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그 인지도가 낮고 중량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정치의 여러 이슈들이나 그런 쟁점들이나 혹은 그런 면모에 익숙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도전자잖아요. 그러면 도전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구조적 우위에 그냥 본인이 올라타서 그걸로 구치기 들어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쟁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어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6: 예.
10: 물론 이제 오 시장 쪽도 여전히 저는 악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콘크리트 철근 논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걸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 사고 안 났는데 왜 호들갑이냐. 근데 그게 말입니까? 사고 안 났으니까 호들갑을 떨죠. 사고 나면 끝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맹렬하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자인 정원호 입장이 오히려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검증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아웃복싱을 했어요.
6: 그렇죠. 이런 토론할 거리가 많은데 정 의원님도 어떻게 보세요?
8: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기고 있어서 피한다기보다도
6: 네.
8: 본인이 당초에 이길 후보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그러면서 지금 그 콘크리트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6: 예, 예.
8: 그게 얼마나 정원으로서는 공격 포인트예요. 오늘도 뭐 삼성역에 뭐 구의역에 다니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부각시킨다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러면 할 말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을 붙지 않는다라는
6: 양자
8: 게
6: 토론에?
8: 전 네. 솔직히 좀 궁금해요. 갑자기 아. 정원호가 궁금해졌어. 아니 이 정도 되면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야. 사람들이 달변이냐 눌변이냐를 판단하려고 토론을 보려고 하는 그쵸. 게 아닌데다가 네. 일단 토론을 무서워하는 후보라고 딱 낙인이 찍히다 보면은 토론 안 봐요. 서울 사람들도. 오늘 그 평택에서 토론이 있었지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아하. 부족한 거야. 예. 서울시장이라는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데 단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철근 있잖아요.
6: 철근 누락.
8: 철근 누락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대응 태도를 지금 그 물고 늘어지는
6: 예, 예.
8: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예를 든다면은 지나치게 당당한다든지 예. 나는 몰랐다든지
6: 언론을 통해 들었다
8: 뭐 이런 그런 말씀들.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그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잽을 날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지금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가 안 되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과연 지금 다음 주까지
6: 예.
8: 이 수동적이고 늘 대통령이 엎혀가려고 하는 이 정원호를 얼마나 부각시키느냐가 오세훈 캠프의 관건이다.
6: 자, 오세훈 그죠? 캠프
9: 아니 그 일단 네. 요거에 연결돼서
6: 철근?
9: 네. 정원호 캠프가 좋은 건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마보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행안위가 나서서 막아줘. 국토위가 나서서 막아줘. 말씀대로 대통령까지도 참전을 해. 뭐 하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진짜 안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오세훈을 깨부셔야 되겠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정원호가 나서야죠.
6: 네.
9: 응? 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다 나서가지고 그게 서울시장이 그런 마마보이 뽑는 데입니까?
6: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던데.
7: 뭐, 예, 예. 그건 마마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했던 전략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그다음 경기도지사일 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원들이 불러갖고 사실상 대통령 후보 일방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토론을 하면 자료를 내야 될 의무도 없고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소관부처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6: 예.
7: 서울시나 국토부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전 선거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6: 예.
7: 저희 당에서 이 부분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무관하게 하는 건 아니죠. 냉정하게 서울시장 선거에 그만큼 중요한 이슈니까 국회도 한번 검증을 같이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정원호 후보의 문제가 있죠. 문제는 경선 때 모두를 계속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경선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박주민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좀 먼저 시작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갑자기 1등 후보가 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공격을 되게 안 했어요. 되게 예. 점잖은 자세로 계속했고
6: 예.
7: 근데 본선에서도 그 모드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6: 예.
7: 정원호 후보의 약간 방침이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선거판에서 잘 안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재용 위원장님의 선전 때문에 아주 출발선에 다시 쓴 셈이거든요.
6: 아, 예.
7: 그러면 정원호 후보는 방식이 어떻게 됐건 이제는 예. 도전자의 자세로 세게 검증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토론회는 원래 지는 쪽에서는 계속 더하자고 하거든요. 지금 뭐 경북 이런 데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더하자고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똑같거든요. 항상 법정 토론회를 대선은 세 번인데 그때도 다섯 번 하자, 일곱 번 하자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고 2021년에
6: 예.
7: 그래서 이거는 한번 토론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에 열심히 홍보하시면 되죠. 내용과.
6: 28일 날 하죠.
9: 한 네. 말씀만 더 드려도 돼요?
6: 예, 한 말씀 더 하세요. 네.
9: 김양규 의원님의 저 앞서 말씀하셨던 저 성남시장 시절에 예. 그 부분 저 기억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없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검증에 검증에 검증. 그리고 사실 그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저희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부분까지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뭘 해도 견뎌내네 이겨내네
6: 돌파했다
9: 돌파했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그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입장에서 보면은 검증 받으면 되잖아요.
7: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 감사해요.
9: 아,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네. 그냥 당이 틀리고 모이지만 정치적인 여정을 보면은 예. 대단하다는 생각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0: 네, 저는 뭐 그 정원 후보가 모두 전환을 할 거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 예.
10: 토론을 하는 것도 전략이고 안 하는 것도 전략이죠.
6: 예, 예, 예.
10: 의무화되어 있는 건 이제 법정 토론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광역행정이라는 거는 거의 국가운영에 버금가는 이제 거대한 그런 국가적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만한 자질과 역량과 비전을 갖췄는지 이거를 그 유권자들 앞에서 드러내보는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약간 좀 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6: 예.
10: 아, 물론 뭐 토론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토론에 익숙지 않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게 토론을 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6: 예.
10: 제가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몇 차례 예를 들었는데 95년도에 제1회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의 조순 후보하고
6: 경작자
10: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 정원식 후보 국무총리를 지낸
6: 아.
10: 그리고 무소속의 박찬정 후보 이렇게 아. 셋이 서울시장 토론을 했어요.
6: 어휴, 다들 세 분이 엄청난 인물들이네요.
10: 근데 정원식 후보하고 박찬정 후보는 정말 달변입니다.
6: 예.
10: 정말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서 조순 후보가 좀 어눌해 보이고 놀변이었는데 토론의 승자는 조순 후보였어요. 그분의 태도와 진정성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6: 예, 예.
10: 때문에 이거를 막상 하면 뭐 7대 3, 8대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잘해야 6대 4예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은 우리 후보가 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걸 회피하면 뭔가 피한다. 검증을 피하고 뭐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걸 피하고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을 낳기 때문에 예. 피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정원 후보가 행정가를 자꾸 강조해요. 근데 행정가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 더해서는 행정가인 동시에 어떤 국가 지도자, 대선 대통령급의 그런 리더 이런 면모를 원해요. 서울시민들이.
6: 예.
10: 근데 정원호 후보가 얘기한 행정가의 면모는 약간 관리자 같은 면모예요. 아니, 그거는 이미지상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8: 태도를 보면. 예. 콘크리트 누락은 정원호가 한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아니 오히려
6: 너무 수세적이어서
8: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하잖아요.
6: 예, 예.
8: 아니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토론에서도.
6: 오세훈 후보는
8: 예 그런데다가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회에서 예. 뭐 여러 가지고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데 좋아요.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찾아봐야지. 12국직을 따져야 되는데.
6: 예.
8: 근데 애초에 철근은 오세훈이 빼먹은 게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빼먹은 거예요.
6: 예, 예.
8: 그런데다 보고서에 올렸어요.
6: 어.
8: 그런데 보고서에 핵심 보고서에 별표하고 그거를 안 하고 이 보고서 전문에 보냈다 해가지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가 문제 삼는데
6: 예.
8: 그런 보고서 꼼꼼히 안 읽은 철도공단하고 국토부도 결국은 감사 받아야 되고
6: 예.
8: 조사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공평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6: 예, 예.
7: 아니 그 보고서를 보셨으면 여기서부터 천장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프린트 물이에요.
8: 아니 물론 그래요.
7: 50번이라는 단어가 이제 50번 정도 나와서 상세히 보고했다는 건데
6: 아.
7: 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태도 자체도 처음에는 11월 10일 날 작년 11월 10일을 알게 돼서 4월 정도에 국토부에다 보고한 걸로 돼 있는데 예. 갑자기 아 그때부터 보고를 미리미리 국토부에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아. 그러니까 일단 담당자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고 처음 보고한 시점도 일관되지 않고 저는 무엇보다 서울시 관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 운영을 했느냐. 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진 않더라도 부시장을 보내서 바로 확인하고 아니면 예. 최소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한테 구두로라도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장이 뉴스 보고 알게 아. 공무원들을 일하게 놔뒀냐.
8: 그래서 아까 예. 시장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정치인 다 되셨네.
10: 네, 저는.
8: 왜냐하면 400쪽이든 400쪽이든 2000쪽이든 네. 어디서 네.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돼요.
7: 아니,
8: 말이 저는, 안 되는
7: 여기서부터 저희까지가 맞습니다.
10: 아니,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의 태도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7: 아니, 이거는 여기서부터 저희까지가 맞습니다. 정욱 의원이 모르시고 천장, 하는 얘기
8: 천장까지
7: 저희가
8: 그래요?
7: 확인을 한 거예요.
8: 400쪽에서 2000쪽이 어떻게 그렇게
7: 여기
8: 돼요?
7: 여기 이만큼 한 거를 8개를 받았습니다. 8번을. 예,
6: 많다. 엄청 많다.
8: 아니 가져와서 재봐야 돼. 재보이자.
7: 8번을 받았다고요.
8: 재보이자. 그리고 아니, 그 내용이 소설책도 아. 아니고 개주식일 텐데 예, 예, 예. 보려고 마음먹으면 꼼꼼히 보면
10: 아니 저거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8: 예.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여기서부터 저까지라고 얘기하시니까.
10: 예, 예, 아니 서울시가 예. 거기 서류에 섞어가지고 아. 몇 줄 보고했다는 게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문제 309 지하 5층에서 균열이 400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6: 예, 예.
10: 그거를 서울시하고 국토부 관계자가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까지 했습니다. 6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철근 누락 사실을 얘기 안 했어요.
6: 예.
10: 여기에 은폐 의도가 없습니까? 명백히 은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철근 누락 문제가 있었고
6: 예.
10: 해당 시공업체가 그거를 스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전진단과 구조보건을 거쳤는데 그와 연관된 문제인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현장 점검 나가서는 입국 다물고 있고
6: 예.
10: 보고서에 몇 줄 껴놓았으니까 그걸 우리 할 일 다 했고 국토부나 철도공단 책임이다.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형식 논리를 내서서 면피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세훈 예. 시장의 태도보다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9: 저는 일단은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측이 만약 그걸 문제로 삼으시려고 했다면 예, 예. 시발점이 틀렸죠. 왜냐하면은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예 우리가
8: 처음에,
9: 처음에 서울시가 1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였죠. 예, 5개월 예. 동안 단 한 번도 이걸 언급조차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6차례에 걸쳐서 그
8: 3차례.
9: 안에 쉬운 한 번.
6: 예.
9: 네, 이제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 그럼 읽지 않은 사람과 보낸 사람과 이 논쟁은 그럼 피한다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현대건설은 이거를 왜 은폐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를 숨겨놓고 이대로 두는 게 은폐잖아요.
6: 예.
9: 근데 현대건설이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6: 예.
9: 왜 찾아냈냐? 바디캠이 있고 CCTV가 있고 이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6: 맞아요.
9: 그러다 보니까
6: 철근이 남았어.
9: 철근이 남았고 현대건설은 은폐하려는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니면 그 하청업자가 있었다 그러면 은폐를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철도공사에서 아, 공단이죠. 철도공단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 설계를 보면서 아, 이 설계는 오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그쪽에서 철근을 왜 두 묶음을 안 넣고 한 묶음만 넣느냐 이거 돼서 아, 요게 설명에 있어서 한 묶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국토부도 인정을 한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 문제가 생길 테니 안전상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보강을 하지? 소위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치권에서 맨날 너 뭐했어 잘못했지 않았지 사고 났잖아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6: 예.
9: 거기다 대고 은폐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우리가 뒤로 제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을
7: 아니, 그러니까
9: 냈는데
7: 서울시가 처음에는
8: 너무 길어진다.
7: 본인들이
6: 요거
7: 아니 본인들이 국토부에 늦게 알리면서 즉시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다. 본인들은 원인 파악하고 보강 대책 세우고 보고하는 게 맞다.
6: 예.
7: 그렇게 해서 늦어졌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 사실은 보니까 그 당시부터 보고를 했다라고 서울시가 태도를 바꿨어요.
6: 아.
7: 이 부분은 설명 자체가 서울시가 예. 처음에 늦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 보고는 사실 예전부터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갑자기 서울시의 태도가 바뀌었냐 이런 것부터가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8: 가장 중요한 건 은폐와 부패가 있었느냐의 여부예요. 예, 예. 은폐할 의도가 왜 있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당장 준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준공 시점은 2028년입니다.
7: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8: 아니 보관 연구도 했잖아요.
9: 잠깐만요. 이게 예.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정원호 후보 측에도 예. 그리고 정부에도 불만이 예. 있죠. 정원호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당장 멈춰 이랬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나와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공사 안 멈춥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안전에 문제 있고 은폐하려고 그랬고 만약 거기에 진짜 철근 갖다 팔아먹으려고 했다면은 네. 왜 국토부 장관이 그렇지. 나와서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10: 근데 은폐가 그런 차원의 은폐가 아니고요. 예. 이게 정치적인 그정화 될까봐 예. 실시한 것도 은폐예요. 저는 서울시의 태도에는 이제 그런 게 역력했다고 봅니다.
6: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후보들이 어떻게 보낼지. 또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네 박종현 판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메모리얼 위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아,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1: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날이죠.
1: 네.
0: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으시지만.
1: 네.
0: 참여하신 분들은 내 사연이 나오나? 그놈의 그 혹시? 혹은, 내가? 요것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가뜩이나 오늘은 또 그냥 금요일이 아니죠.
1: 아니죠.
0: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이 되는 날이라서 그냥 기분이가 아주 그냥 좋은 날이에요.
1: 아, 그럼요. 보통 금요일도 좋지만 월요일을 쉬는 롱 위켄드 주말의 네. 금요일은 야 정말 뭐 그냥 누가 툭 쳐도 웃음이 나오죠.
0: 툭 쳐볼까요?
1: 오늘 여행 떠나시는 분들 좀 많으실
0: 많아요.
1: 것 같아요.
0: 많으실 네. 거예요. 아마 지금 계획을 잡으시거나 또 비행기를 오늘 예약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실 거예요.
1: 네.
0: 자, 지금 혹시 벌써 떠나고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면 핸들을 오늘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1: 한 주 연휴를 기다리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이고 쌓인 그 피로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다 털고 가십시오.
0: 아이. 고품격 음악 방송에서 이거 품격 없이 털기가 뭐예요? 털기가.
1: 털기가 어때서요? 다 털어버리자고요.
0: 토하다. 그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토하다.
1: 토하고 가자고요? 아 그게 뭐 더.
0: 다 토하세요. 우와.
1: 그게 네. 더 품격이 없게 느껴진다고요.
0: 아, 그래요? 그 톤 좋은데?
1: 아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성훈 씨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0: 아, 전 미국이 아마 똑같을걸요. 바베큐죠.
1: 그렇죠. 네, 메모리얼 바베큐 데이 빠지면 바베큐죠. 너무 섭섭합니다.
0: 네. 이 삼겹살에 쌈장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네. 이 소고기에다가 네. 이 소스 네. 이 돈가스 소스 있잖아요. 이걸 또 찍어 먹느냐 이게 또 고민이죠.
1: 아니 무슨 고민이에요. 두 개 다 드시면 되죠.
0: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1: 아 정말.
0: 자, 오늘 또 주간 베스트 주제가
1: 네?
0: 또
1: 바로 네. 우리 집만의 레시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방출해 주신 이 그 집만의 비밀 레시피들 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해드실 만한 레시피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스포를 해드리자면 정말 많습니다.
0: 진짜 사연 보면서
1: 네.
0: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네. 이 방송 놓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1: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0: 가장 미국적인 팝가수다. 이런 평을 들었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곡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에 이 하얀 백인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그런 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또 이 노래 얘기도 해요. 글로리 데이즈라고. 듣고 돌아올게요.

0: 가장 미국적인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메모리얼이 또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여름이 시작된다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라이브 연주와 또 노래로 들어본 글로리 데이즈였습니다. 메모리 데이에 참 많이 또 애청이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기도 해요. 자,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들을 모아서 오늘 방송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간 베스트 특집 금요일입니다.
1: 여러분이 이미 식사를 마치셨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르륵꼬르르 엄청 뭐 드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오늘 네. 방송 다 좋은데 내용도 좋고 깜짝 놀라실 레시피들도 많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좀 상당히 위험한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방송 듣다가 팽개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안 될 것 같아요.
1: 오늘 내일부터 하자 이러고 네. 오늘 또 마구마구 드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다이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내일부터인데.
1: 그렇죠.
0: 오늘 냉꽁이 배가 될 예정입니다.
1: 아니 저도 정말 몇 개 읽다가 배고파서 아주 혼났거든요.
0: 오늘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또 더더군다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 네, 오늘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0: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네.
1: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두 줄을
0: 나눠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1: 고민을
0: 했을 정도로 네. 오늘은 굉장히 치열해요.
1: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셨다는
0: 네,
1: 거.
0: 후보가 네. 되신 것만으로도 네. 영광인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정영아 씨. 영광인 줄 알아 이랬더라.
1: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최고의 레시피 뽑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네. 자, 시작해볼게요. 자, 주간베스트 우리 세 번째 주인가요? 5월 벌써. 네, 이번 주 주제는 우리 집만의 레시피였습니다. 자, 우리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일곱 분의 후보 중에 1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후보는 우리 영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집 된장찌개 레시피입니다. 우리 집 된장찌개엔 믹스 커피가 들어갑니다.
0: 네? 네?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1: 믹스 커피. 믹스 커피요.
0: 자, 대단하죠? 지금 영아 씨가 대본을 잘못 읽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믹스 커피가 맞아요.
1: 네, 저도 읽으면서 맞나? 싶은데요. 네, 믹스 커피 맞습니다.
0: 된장찌개에 커피도 이상한데, 달달이 믹스 커피가 들어간다?
1: 네, 읽어볼게요. 부끄럽지만 저희 집 1급 비밀 레시피 공개합니다. 미국 온 지 22년 됐는데요.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여라 하시면서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커피 믹스를 넣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커피 믹스요?
0: 속으로는 이 아줌마가 미쳤나 했겠죠.
1: 에이. 근데 진짜로 넣었더니 오마이갓 구수한 맛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0: 오.
1: 쌉싸란 커피 향이 이 된장의 텁텁함을 잡아주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딸도 사위도 엄마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밀은 아직 못 말했어요. 3, 4인용 찌개를 기준으로 해서 커피 믹스를 3분의 1 스푼 정도만 아주 소량으로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0: 어허.
1: 티스푼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넣는 타이밍은요. 된장을 풀고 찌개가 끓기 시작하는 초반에 넣어야지 커피의 향은 날아가고 단맛과 감칠맛만 남습니다.
0: 3, 4인용 찌개를 기준으로 해서 된장찌개에 커피 믹스를 3분의 1 스푼 정도 네. 요거를 넣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요. 된장을 풀어서 찌개가 끓기 시작할 때 요 초반에 넣어야 좋다. 요런 네. 얘기였습니다. 대박인데요.
1: 야, 22년을 지킨 비밀 오늘 감사하게 저희에게 방출을 해 주셨어요. 오늘 가족분들 듣고 계시면 오늘 강제로 또 공개가 됐네요.
0: 그 사위분이 네. 이 라디오 들으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1: 그 그럼요, 맛있으면
0: 네, 우리 네. 그 좀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1: 맛이 최고면 그게 정답입니다. 오,
0: 아 근데 진짜로 커피 믹스?
1: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0: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안 되고 네, 3분의 1.
1: 3분의 1. 티스푼으로 한, 하면 한 티스푼 정도.
0: 저는 커피 믹스를 개인적으로 성덕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그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된장 카페라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0: 된장 카페라떼?
1: 네네.
0: 이걸로 창업을 하셔도... 된장 카페라떼 한 번은 가서 먹어볼 것 같은데.
1: 야 이름 참 재밌네요. 된장
0: 카페라떼. 신기하잖아요.
1: 제가 지었지만 참 마음에 드네요.
0: 이게 스타벅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된장 카페라떼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아요. 근데 맛있으면 계속 먹겠죠.
1: 그렇죠. 첫 번째 후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후보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네요. 프러싱에서 세탁소를 하신대요.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네요. 네,
1: 제목이 우리 집 삼겹살 양념엔 마운틴듀가 들어갑니다. 라는.
0: 마운틴듀?
1: 네.
0: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운틴듀.
1: 그 초록색 캔에 들어있는 그 맞죠?
0: 아, 탄산음료.
1: 네, 탄산음료.
0: 요거를 삼겹살에다 넣는다.
1: 네.
0: 원래 맛있지만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자, 두 번째 후보는 삼겹살 양념의 마운틴 듀입니다. 성우 씨, 영화 씨 안녕하세요. 저 플러싱에서 세탁소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일이 고돼서 가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어느 날 저녁 때 냉장고에 맥주가 없어서 뒤지다가 아들이 사다 놓은 마운틴 듀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걸 넣으셨나? 에이 이걸 하면서 삼겹살 양념에 콜라를 넣는 게 좀 있죠 가끔.
1: 그쵸,
0: 그래서 콜라 대신에 마운틴듀를 좀 넣었는데 어우 세상에 상큼하면서도 불향이랑 너무 어우러지는 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삼겹살 양념할 때는 마운틴듀를 사다가 넣습니다. 가끔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도 이 음식을 내면 아, 예, 맛이 신기한데 이 양념에 뭐 들어갔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웃고 넘기고요. 왜냐면 양념 소스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해주셨습니다. 삼겹살 양념을 이렇게 해서 드셔서 양념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제 그냥 구워 드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
1: 그렇죠.
0: 쌈을 싸서 양념을 하실 때 이렇게 되면은
1: 약간 제육볶음처럼 그렇게
0: 되는데.
1: 약간 빨간 양념을 넣으실 때 넣으시는 걸까요?
0: 여기다 마운틴듀를 넣으면 이게 또 맛있군요.
1: 마운틴듀를 마시지 않고 요리에 쓰셨다.
0: 용기 야. 있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거의 다 마실 것 같은데 한번 딱 입에 대면은 놓기가 참 어려운 맛이거든요. 정말
1: 그러니까요.
0: 맛있어요.
1: 근데 저희가 보통 불고기 할 때 고기 연해지라고 콜라들 좀 많이 넣으시잖아요.
0: 이건 제가 들어봤어요.
1: 네. 근데 마운틴듀 삼겹살. 야, 이 콜라 불고기가 좀 진화를 해서 네. 마운틴듀 삼겹살로 이렇게 진화가 됐네요.
0: 야, 어떤 맛일지 메모리얼 데이에 이제 바베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한테도 한번 대접해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1: 네.
0: 맛있는데? 지난번 양념이랑 뭐가 다른데? 뭘 넣었지? 막 이러기 시작하면 또 하신 분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네. 한번 맞춰봐.
0: 자, 메모리데이 위켄이 있는 금요일 오후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이제 두 분의 후보의 요리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1: 첫 번째는 된장찌개, 두 번째는 삼겹살이었습니다.
0: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3.
1: Je t'ai donné mon cœur. Oui, tu sais, je t'aime. Allez, les flûtes.

0: You do believe me. I've given you my heart. Et voilà.
1: 네, 아시아 막다방 오늘 레시피 특집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볼게요.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아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야엘 애프터 머더스 데이 스페셜 5월 말까지 단 한 번의 기회고요.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선택 천연원료, 천연화장품, 천연약재, 천연영양제 이 모든 기준을 하나로 만든 야엘 피부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시스템 지금 야엘 3종 세트 구매 시에 450불 상당 특별 프리미엄 선물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2: 자연의 힘을 가장 높은 기술로 설계하다 케어를 넘어 다시 설계하는 야엘 애프터 마더스 데이 한정 이벤트 5월 말까지입니다.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리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2: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노던 블루바드 209가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한시의 음악도방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세 번째 주 주제인 우리 집 만의 레시피 시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후보, 네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6: 뱅크업 홈 모기지.
7: 뱅크업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8: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9: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한

0: 347-925-0549 347-925-0549
1: 주간베스트 후보 2회 3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뉴저지 후보고요. 제목은 라면에 땅콩버터.
2: 땅콩버터.
1: 그러니까 라면에다가 땅콩버터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2: 진지하신 거죠?
1: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제목이 땅콩버터를 넣었습니다. 진지하게요. 이게 제목이에요.
2: 아, 제목에 진지하게요를 넣어주셨네요.
1: 저는 라면에 땅콩버터를 넣습니다. 진지하게요. 이 사연 사실 보내기가 좀 창피했는데 용기 내서 보내봐요. 저 대학교 때인데요. 기숙사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항상 냉장고에 뭐가 없을 때 이런 새로운 요리가 나오는군요. 냉장고에 땅콩버터밖에 없는 거예요. 넣어볼까? 하는 호기심에 한 숟갈 넣었는데 이야, 고소하면서 크리미한 게 완전 맛있는 거예요. 태국 쌀국수 느낌. 아, 그렇죠. 태국 쌀국수에
2: 아, 그러네. 땅콩
1: 고 양념이 있어요. 땅콩이.
2: 그렇네요.
1: 그 뒤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자주 넣어서 먹어요. 와이프한테는 비밀로요. 왜 비밀로 하나요?
2: 왜 비밀로 하실까요?
1: 이런 걸 왜 비밀로 하나요?
2: 맛있는 거는 소문내야 되는데.
1: 두 집 살림 하시나요? 와이프가 제 라면 먹다가 왜 이렇게 고소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저 그냥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들어간 좋은 라면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아, 이거 맛있나요?
2: 땅콩버터.
1: 정말 신기한 레시피들이 정말 많네요.
2: 근데 정말 동남아 쪽에 그런 요리들 많잖아요. 땅콩 들어가 있는.
1: 거? 네. 네.
2: 비슷할 것 같아요. 동남아 퓨전 라면. 그쵸?
1: 그런가요?
2: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려고요. 네. 궁금하네요.
1: 요번 이제 메모리얼 데이 앞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리가 돼서 네. 아마 저 연휴에도 저부터도 벌써 여기 있는 거 몇 가지는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2: 네.
1: 라면은 꼭 먹거든요. 전 주말에. 이번에는 땅콩버터 한번 넣어서 네. 먹어보고 제가 월요일날 거품 물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번 후보님 만나봤습니다.
1: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요.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가 돌아와서 또 그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2: 그럴까요?
1: 네, 노라조가 불러주는 봉하나 듣고 저희는 15 맞추고 돌아올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1시 30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1시에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세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4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근데 3번 땅콩 버터 때문에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1: 뭐 어떡하겠어요. 오신 거를 읽어드려야 되고 저희는 이런 충격적인 레시피를
2: 아주 마음에 들어요.
1: 네, 네. 하길 원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간베스트 후보 네 번째 후보입니다. 보내신 분들은 전부 다 내 거 나오나 또 지나가면은 다음엔 나오나 계속 하실 텐데 자 사연 나왔으면 소리 지르세요. 자 이번에 뽑히신 주간베스트 후보 4번은 제목도 재밌네요. 쿡쿡쿡 쿡쿡쿡이에요. 음악다방 청취자분들의 요리 실력이 출중할 거라 예상되지만 저만의 음식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치트키 푸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짜라란 오늘은 내가 요리사. 오늘 요리는 닭도리탕이에요. 준비물은 닭도리탕용 닭 한 팩, 다리 좋아하시면 닭 드럼 몇 개 추가하시고요. 시판을 하고 있는 치킨 브로스 한 팩, 야채는 양파, 대파, 감자, 당근 취향껏 알아서 하세요. 파절이도 있으면 콜. 그리고 양념장을 쭉 써주셨는데요. 진간장 4T. 4톤인가요? 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티스푼?
2: 테이블스푼.
1: 네. 진간장 4테이블스푼.
2: 네.
1: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 청, 요리당, 기타,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요런 것들이 쭉쭉 있고요.
2: 네.
1: 모두 섞어서 양념장 완성. 요리 순서. 팔팔 끓는 물에 준비해둔 닭을 삶아 분순물을 제거.
2: 불순물.
1: 불순물?
2: 불순물을. 네.
1: 근데 원래 한번 분순물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니, 어떤 물인가요?
2: 아예 오타.
1: 분순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닭이 청결해지는 동안, 닭이 청결해지는군요. 빛의 속도로 양념장을 만들고 넣고 싶은 야채들을 싹둑싹둑 깍둑깍둑 썰어서 준비. 불순물이 제거된 닭을 물에 한번 헹궈낸 다음, 이거 한번 헹궈야 돼요.
2: 네,
1: 맞아요.
2: 그쵸?
1: 닭고기들의 칼집을 살짝 내어 줍니다. 많이 모았다 아이가. 갓집 낸 닭들과 깍둑 썬 야채들을 만들어 놓은 양념장에 골고루 투하해서 추루찹찹 차르다 찹찹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재워 넣어요. 30분 정도 재워 넣는 게 좋아요. 그 사이 흐트러진 주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으면 되죠. 냄비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압력솥은 딸랑거리면 약불로 10분 더 요리를 해주세요. 재워둔 것을 팥에 담아요. 그리고 치킨 브로스 한 팩을 탈탈 부어 넣고 끓여. 팔팔 끓이면 약불로 줄여서 은은하게 더 끓여. 중간중간 골고루 국물을 좀 뒤적뒤적 해주신 다음에 끓여. 굉장히 많이 끓이네요. 얼추 됐다 싶으면 중요한 게 나오네요. 대파를 투하해 주시고요. 5분 정도 더 끓이시면 끝입니다. 간은 기호에 맞게 해주시고요. 근데 거의 간을 넣지 않아도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절이를 만드셔서 이 닭과 함께 파닥파닥이네요. 저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파닥파닥 그리고 국물 한 숟갈 술 드시는 분들은 소주가 물처럼 들어가니 조심하세요. 드시다 보면 그래 이 맛이야 어느새 여러분 옆에 김혜자 선생님이 와 계실 거예요. 이번 주말 메모리얼 데이 트라이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보였습니다.
2: 이게요 그냥 닭도리탕이 아니 닭볶음탕이 아니라
1: 네.
2: 국물 닭볶음탕입니다.
1: 국물 닭볶음탕.
2: 네 그래서
1: 자작한 이 국물이 뽀글뽀글.
2: 네 국물을 떠드시는 네 그런 닭볶음탕이 되겠네요.
1: 역시 정말 좋아 소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딱이네요. 어우 침 많이 고인다. 뽀글뽀글.
2: 그러니까요.
1: 네, 4번 후보였습니다. 다음 5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2: 네, 5번 후보. 이름이요. 되게 특이해요. 고고찌개입니다.
1: 어, 고고.
2: 예, 고고찌개. 아, 고고. 어떤 찌개일까요?
1: 왜 고고지?
2: 결혼하고 나서 세댁 때 어머님께 배운 찌개 요리법입니다. 하고요. 이 냄비에다가 550ml의 물을 넣고 거기에 고추장 두 스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구마 중간 사이즈 두 개의 껍질을 벗겨서 숭덩숭덩 마탕 사이즈로 대충 썰어서 냄비에 넣고 오. 여기에 손질한 국멸치와 함께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간 마늘을 4분의 1 스푼 정도 넣고 중약불로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끓여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빨리 익습니다. 고구마가 익으면 참치에 한 스푼을 넣고요. 간을 맞추고 나서 파를 조금 넣고 살짝 끓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간단한데요? 고추장의 매콤하면서도 고구마의 달큰한 맛이 감자 고추장찌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맛이에요. 오.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 고구마가 감자보다 금방 익어서 요리 시간도 짧습니다. 바쁜 저녁 시간에 뚝딱 만들어서 드시려도 좋고요. 캠핑 가서 찌개 안주로 뚝딱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 오. 야, 맛있겠는데.
2: 왜 고고찌개인가 했더니 고구마가 들어가서 고고찌개였네요.
1: 고구마 고추장찌개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2: 아, 그러네요. 고구마 어. 고추장찌개
1: 아니면 고추장 고구마찌개. 그래서 고고. 앞으로 해도 고고, 뒤로 해도 고고. 고고.
2: 네. 와, 아니 근데 준비물이 너무 간단해요. 고추장, 고구마, 그다음에 그다음 육수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1: 큰일 났네. 이것도 해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2: 야, 이거 났네. 아주 간단하면서 보통 정말 저희가 감자 고추장찌개 많이 끓여 먹잖아요.
1: 저 고추장찌개 또 팬이에요. 엄청 좋아해요.
2: 네, 이번 주에는 고구마를 한번 넣고 고추장찌개.
1: 이게 특히 또 네. 이제 뭐 고기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는 분도 계시고
2: 그렇죠.
1: 고기를 드시면서 그 김치찌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고추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네. 고기를 먹을 때는.
2: 오, 이번에 아주 제대로 좋은 요리 비법 받으셨네요.
1: 유튜브인데 이게 너무 너무 많이 흐르는데.
2: 한번 닦아주세요.
1: 야, 네. 진짜 오늘 힘드네요.
2: 야, 세댁 때 어머님께 배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찌개 요리법이 아니에요.
1: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2: 네.
1: 자, 이렇게 지금 다섯 분을 만나봤죠?
2: 네, 5번 네, 후보.
1: 5번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네, 벌써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느낌이 오시면 투표하시면 돼요. 이거 네. 맛있겠다 하시면 중복해서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또 파티 또 밖에 나가서 또 고기 구울 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팀이죠.
2: 네. 네.
1: 비치스입니다. Staying Alive.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사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각 잡은 장어 요리까지 드실 수 있어요. 와, 한국 인심은 덤이고요. 자연의 맛,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는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이상 저희 단골 손님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네,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대방출 하면서 오늘 뉴욕 뉴저지 미 동부를 정말 새로운
4: 났다.
3: 충격적인 요리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 여섯 번째
3: 두 분의 후보 지금 남아 있는데요.
4: 6번, 7번 후보 남아 계십니다.
3: 자 어떤 또 요리일지 한번 궁금하네요. 자, 6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4: 애들 간식 해줄 시간은 없고 떡볶이는 질렸다길래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만두피를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겼습니다.
3: 오.
4: 거기에 설탕이랑 시나몬가루 팍팍 묻혀서 주니까 애들이 놀이공원 추러스보다 맛있다며 엄지를 척! 만두피 100장 튀기는 거 1도 아니에요.
3: 야 아이디어. 추러스의 아이들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죽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4: 네.
3: 만두피라니.
4: 만두피를 이렇게 길쭉하게 그 동그란 만두피를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서 손가락 모양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튀겨서 설탕이랑 시나몬가루 팍팍 묻혀서 너무 간단한데요?
3: 야 이거는 진짜 굿인데 튀기면 보통 뭐 신발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4: 그러니까요.
3: 만두피 튀겨서 설탕 버무리면
4: 그러니까요.
3: 상상되는 맛이에요.
4: 끝이죠.
3: 상상되는 맛이에요.
4: 네, 딱 추러스 맛.
3: 거기다 시나몬 가루 뿌리면은 추러스
4: 네,
3: 맛이 딱 나죠.
4: 그러니까요. 네. 야 워킹맘들의 레시피는 정말 이렇게 좀 현실적이면서 간결한 것 같아요.
3: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4: 네.
3: 나는 도대체 이번 주말에 몇 개를 먹어봐야 되니?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4: 아 그러다가 또 맹꽁이 배댄다.
3: 그러니까. 이미 약간... 자 이제 주간베스트 후보 그 맹렬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마지막 7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맨하탄에서 유학생이시래요. 나이가 안 적어주셨지만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여기 미국에는 뭐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20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죠.
4: 그렇죠.
3: 미국에는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대학교를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고추장 챙겨오는 게 약간 번거로워서 어느 날 마트 가기도 귀찮고 그렇죠. 귀찮죠. 스리라차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4: 오, 스리라차.
3: 전 스리라차도 또 페인인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리라차로 떡볶이를 만들 수가 있군요.
4: 오.
3: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4: 아니 스리라차는 보통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들 한 통씩은
3: 있죠.
4: 가지고 계실
3: 있죠.
4: 것 같아요.
3: 그것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요즘엔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4: 네.
3: 브랜드 따라 이 스리라차에 케첩 조금 설탕 조금 간장 조금 넣으면 되거든요. 처음엔 아 이게 될까 했는데 룸메이트 외국인에게 줘도 미국애랑 인도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완전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파티 때마다 제가 떡볶이 해달라는 청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4: 야.
3: 한국 친구들한테는 비밀인데 혹시 이거 진짜 고추장이야? 물으면 곤란하니까요.
4: 아니 뭐 한국 친구분들은 딱 드시는 순간 알 것 같아요.
3: 근데
4: 네.
3: 드셔보셨어요 혹시?
4: 아니요 전혀요.
3: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4: 정말 궁금한데요. 오, 성우 씨에게
3: 집에서 떡꼬치 좀 해드신다면서요?
4: 네, 떡꼬치 저는 이 양념을요.
3: 네.
4: 그러니까 그냥 고추 스리라차 대신에 고추장.
3: 아 그래갖고 발라 먹는 거예요?
4: 네, 고추장, 케첩, 네 설탕, 간장.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넣으시는 떡볶이 양념에다가 스리라차 대신에 고추장을 넣어서 네, 고추장, 케첩, 설탕, 간장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그 떡을 먼저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를 붓으로 살살살살 발라주면은요. 또 이게 아주 별미예요.
3: 내 마음이 살살살살 지금 너무 힘들다.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또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4: 그러니까요.
3: 거기다가 또 고추장에 이 소스를 또 바른다면 거기다가 가운데 소세지 껴서 넣으면 그냥 소떡소떡이잖아.
4: 제가 8번 후보로 좀 넣어도 될까요? 은근히 좀 들어가도 될까요?
3: 자, 이 후보 7분 안에 드시지는 못했고 일단은 주간베스트 후보는 끝이에요.
4: 네, 7분의 후보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3: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고요. 아깝게 후보에 올랐던 이 후보 중에 수육, 우리 한국분들 또 수육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4: 아, 그럼요.
3: 네,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 콜라로 만드시는 분이 또 있어서 이 콜라를 넣고 간장, 마늘만 넣고 삶으면 이 콜라 때문에 색깔이 캐나멜색이 되면서 고기 냄새도 없어지고 야들야들 아주 끝내준대요. 또 이런 레시피를 또 주신 분이 계셨고요.
4: 네. 콜라가 이 고기를 좀 연하게 해주잖아요.
3: 그러니까
4: 이 수육이 또 얼마나 야들야들할까요?
3: 그 콜라에 들어간 또 그 특유의 그 색소 있잖아요.
4: 네.
3: 이 암을 유발하는 이 색소가 이걸 또 배워들면서
4: 아니 색깔이 정말 너무 먹고 싶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3: 그 빵 아주 맛있게 구워진 그 색깔이 딱 나오나 봐요.
4: 이 족발 뺨치는 그런 비주얼.
3: 또 다른 후보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4: 이번에는 스팸 깍둑썰기. 네. 이분은요, 델리에서 하루 종일 서서
3: 스팸을 깍둑을 썰어요?
4: 네. 스팸을요, 깍둑썰기를 해서 바싹 구운 다음에 이것을 물엿이랑 통깨를 넣고 버무려 보세요. 단짠단짠의 최고봉. 밥반찬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기가 막힙니다. 스팸을 깍둑썰기에서 바싹 구워서 거기에 물엿이랑 통깨만 넣고 버무려서 드시면
3: 그럼
4: 됩니다.
3: 물엿이랑 통깨면은 보통 맛탕 걸 생각하실 텐데
4: 그렇죠.
3: 그 안에 재료가 그 전분이나 밀가루가 아니고 스팸인 거예요.
4: 네, 스팸입니다.
3: 혈관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입에서는 딱 넣는 순간
4: 네.
3: 그 왜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놀이. 그게 터질 것 같은데.
4: 튀기는
3: 단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4: 이분 너무 아까운데요.
3: 이런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4: 네.
3: 그리고 왜 오징어채 같은 거 먹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조금 남아서 먹기도 그렇고 그런 게 남을 때
4: 네네.
3: 이 진미채 볶음 남은 거에
4: 네.
3: 마요네즈를 밥을 비벼가지고 요거를
4: 네.
3: 김에다가 쓱쓱 말아서 드신대요.
4: 밥에다 마요네즈를 듬뿍 써서
3: 김에다가 말면
4: 네.
3: 보통 이 마요 김이라고 있는데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밥에 비벼가지고
4: 네네.
3: 거기다가 그 부족한 어떤 매운맛과 달콤함을 요 진미채를 집어넣으니까
4: 네.
3: 요것도 제가 상상이 되는 맛이에요.
4: 그러네요.
3: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4: 저희 오징어 그 스리라차랑 마요네즈 섞어서 찍어 드시잖아요. 그렇게 드시는 분 많잖아요.
3: 맞아요,
4: 소스.
3: 맞아요.
4: 네. 그 맛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3: 오늘 정말 이제 너무 힘든데 하여튼 방송을 잘 마쳤습니다.
4: 그리고 또 볶음밥 하실 때 마요네즈 한 스푼 넣으시는 그런 비법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3: 자, 오늘 주간베스트 후보 오늘 총 7분 그리고 나머지 후보분들 몇 분 다 만나보셨습니다.
4: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된장찌개,
3: 네.
4: 예, 커피믹스 넣는 네. 된장찌개 있었고요.
3: 1번.
4: 네, 또 마운틴듀 삼겹살 있었고요.
3: 2번.
4: 네. 3번이 어떤 분이셨죠?
3: 고고찌개.
4: 아니요. 땅콩버터.
3: 땅콩버터.
4: 네네. 네,
3: 땅콩버터.
4: 네.
3: 라면에 땅콩버터를 넣어서 드신대요. 네. 맛있대요. 3번이었고, 4번이 고고찌개.
4: 고고찌개 있었고요. 네. 또
3: 5번이
4: 닭볶음탕. 국물 닭볶음탕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3: 6번이
4: 스리라차 떡볶이 있었고요.
3: 7번이고요.
4: 7번이고요. 만두피.
3: 만두피가 6번이 되겠습니다.
4: 네.
3: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들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레시피는 그냥 단순한 요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이면서 또 가족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3: 맞아요. 요리는 네. 정말
4: 어머니의
3: 사랑입니다.
4: 지혜죠. 네.
3: 어머니의 지혜고 사랑이고.
4: 재료가 없으면 아이디어로
3: 맞아요.
4: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3: 맞아요.
4: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3: 네. 네.
4: 게 바로 우리 엄마의 마음입니다.
3: 전 세계인 중에 유일하게 음식이 아니고 냉장고를 파먹는 민족. 네, 그게 또 우리 한국인이 아니겠어요?
4: 오늘 그 우리 집만의 비법 보내주신 네.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덕분에 송은이는 이번 메모리얼 위켄에 아주 뚱뚱보가 될 예정이에요.
4: 네, 맹꽁이 배로 돌아오십시오.
3: 감사드린다고요. 자, 이번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연휴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4: 네, 아 오늘 저희 투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투표 결과는 저희가 잘 그
3: 집계해서
4: 집계를 해서 모아서
3: 화요일에
4: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메모리얼 메뉴 정말 BBQ든 뭐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자, 행복.
4: 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3: 저희는 월요일은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화요일 날 다시 라이브로 생방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레시피 중에 하나쯤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화요일 날 많이 많이 오셔서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4: 성룡아였습니다. 화요일 날 봬요.

0: 헤이 라디오.
1: 헤이 라디오.
2: 헤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유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유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천재 비타민 김전입니다. 야호! 금요일입니다. 벌써 마음은 어디로든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월요일은 바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미국에서는 사실상 여름 시작 버튼 같은 날이잖아요. 요즘 이래저래 뉴욕에서 뉴저지 교통 혼잡이 심한데 차는 안 움직여도 마음은 이미 캠핑장으로 가 있고 바닷가에 가 있고 코스트코 장바구니 안에 고기랑 수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의 비타민에서는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 카운트다운 벌써 여행 짐 싸진 분들 이번 주말 어디로 떠나시는지 트래픽 지역 탈출기 조지 워싱턴 브릿지 위에서 버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차 안에 필수 간식 그리고 라디오 들으면서 버티는 꿀팁까지 이번 주말 여기 어때요? 센트럴파크 피크닉이냐 포트리 맛집 투어냐 넷플릭스 시청이냐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로컬 핫플도 함께 나눠주세요. 아! 에이지마트 상품권 드리는 퀴즈가 곧 나가니까요. 귀 쫑긋 해주시고요. 토요일보다 설레는 금요일 오후 여기는 김전의 2시 비타민 신나게 시동 걸고 출발해볼게요. 부릉 부릉.

분위기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 연휴까지 있어요. 오늘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우니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쯤 보니까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커서가 컴퍽컴퍽 하고 있죠? 거기다가 K-R-A-D-I-O-U-S. K-Radio US. 검색. 자, K-Radio US가 저희 새롭게 만들어진 K-Radio 생방송 카톡창 아이디예요. K-Radio US.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실 거예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깔끔하게 K-Radio. 자,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오늘 김지연이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에 퀴즈 타임, The Best of, The Best of Asia, H마트 상품권을 드리는 Friday 비타민 퀴즈 타임. 자, 오늘 퀴즈는 이것입니다. 자, 오늘의 금요일 퀴즈 나갑니다.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기리는 대표적인 두 기념일이 있지요. 하나는 살아있는 전 현직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특히 이 두 번째 기념일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으로도 불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1월 전 현직 군인 감사의 날과 5월 마지막 월요일에 맞이하는 전몰 장병,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과 순국 선열 추모의 날의 이름을 각각 보내주세요. 자, 두 개 모두 맞춰주셔야 정답 인정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카톡창에 정답 올려주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김전 DJ님 미모도 있으시고 어머 정말요? 방송 진행도 잘하시네요. 어머나. 상큼한 방송 기대할게요. 오, 오늘 퀴즈가 있는 날이군요.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과연 정답일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방송 오신 항낭낭 귀요미님 환영해요.

0: 다른 날보다도 유난히 더 여유로운 금요일 두세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인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S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 아유 죄송해요. 생방송 카톡창에 너무 재미난 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요 웃음이 나왔네요. 자 플러싱 32-38 148 스트레스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캐스켈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들, 매콤한 낙지볶음과 기쁜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 및 예약 번호는요, 917-445-1165, 917-445-1165. 24시간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미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씨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2: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원어원이 불러요. 에너제틱.

늘 그렇듯이 두샤 비타민 퀴즈는요, 남녀노소 다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뭐 거의 다 맞추셨는데 가끔 저희가 큰 웃음 주시려고 이상한 엉뚱한 답 아닌 것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러셨을 거라고. 자,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미국의 군인들을 기리는 대표적인 기념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살아있는 전 현직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장병들과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특히 이 두 번째 기념일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퍼레이드와 추모 행사 그리고 연휴 여행이 함께 어우러지며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으로도 불리는 이날. 자, 오늘 정답이 두 개죠. 미국의 군인들을 기리는 대표적인 두 기념일의 이름을 각각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 개 모두 맞춰주셔야 정답 인정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함께 처음 해주시는 항냥냥귀요미님, 아이디 진짜 특이하다. 항낭낭귀요미. 항낭낭은 뭔가요? 아무튼 정답이세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네, 요즘 미국에서도 재미있는 신조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푸드 디보스. 푸드 디보스. 그러니까 음식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음식 이혼? 자, 처음 들으면 약간 충격적이에요. 아니, 밥이랑 이혼을 한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근데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데 하고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집안의 공식 주방 매니저 안 할 거야. 자,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가족 식사라는 게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 확인해야 되죠. 오늘 반찬 뭐 할지 생각해야 되죠. 애들 채소 먹여야 하죠. 남

점심 차리고 간식 주고 저녁 만들고. 어떤 엄마는 인터뷰에서 나는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다가 끝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제 평일 저녁 요리 안 해라고 선언을 했더니 오히려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저녁 시간이 빨리 먹어! 채소 꼭 먹어야 된다! 너 이거 할당량이야! 남기면 혼난다! 휴대폰 내려놔! 이런 잔소리 타임이었다면 자, 이제는 그냥 냉동피자 돌리고 각자 편하게 접시 들고 와서 먹으면서 오히려 대화가 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미국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칠면조 굽고 큰 식탁 차리는 게 이상적인 미국 가족의 모습이었다면 요즘은요, 소파에 둘러앉아가지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장면이 더 현실적인 가족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뭐 사실 한국이나 한인 가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밥 잘 챙겨 먹어야 사랑이다. 이 마음이 워낙 강했잖아요. 밥사랑, 밥심. 그래서 엄마들은 아파도 몸을 이끌고 주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을 끓입니다. 피곤해도 반찬을 만들고 밖에서 먹을까? 말하고 나면 괜히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꼭 손 많이 간 집밥이 아니어도 금요일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이번 주도 고생했다 이렇게 웃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가족끼리 예민해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편하게 숨쉬는 저녁이 더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엄마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요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 저녁 시간을 되찾은 거다. 오, 이 말이 참 묘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일요일엔 아빠가 요리사 짜라짜라짜짜짜짜짜짜 땡땡땡 그 광고 기억나시죠? 이 광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따뜻하고요. 사실 그 시절 그 광고도 결국은 누가 꼭 희생해야 하는 식사라기보다는 함께 만드는 시간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엔 누군가 앞치마 한번 둘러보고 라면 하나를 끓여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어쩌면 요즘 가족 문화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느냐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얼 연휴가 함께하는 주말 시작 금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야, 정답자 정말 많습니다. 오늘 대박 났네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당연히 정답 맞춰주셔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 레이더망에 딱 걸리신 분들 뽑아서 다섯 분께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주소 카톡으로 저희 함께 대화 나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였죠. 자, 정답은 베테랑스 데이와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소리 질러! 자, H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뭐 맛있는 K푸드 간식거리 사셔서 넷플릭스 밀린 거 정주행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나들이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차에서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살림살이의 보탬 되시라고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항낭낭귀요미님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질문을 했었죠? 항낭낭은 낭낭하다는 신조어예요. 아, 그런가요? 진짜로요? 낭낭하다의 신조어다. 원래 낭낭하다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가득 차게 라는 의미예요. 오, 좋네요. 그래서 항낭낭귀요미의 뜻은 귀염이 넘친다. 귀염 한가득. 완전 귀엽다라는 의미죠 해주셨어요. 어, 귀여운 뿜뿜. 귀여운 거 맞죠? 항낭낭 귀요미님 성별이 어떻게 되실까요? 궁금해요.

0: Sound.
1: Wow. 대낮의 클럽 파티. 비타민 2시의 클럽 게이트 오픈합니다. 자, 선수 입장. 아, 진짜 클럽 가고 싶네요. 자, 둠찌둠찌 금요일 오후 여러분의 심박수를 올려드릴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노래 두 곡을 짜짓기를 해봤어요. 잘 버무려봤는데, 첫 번째 곡은요, 도시의 답답함을 박차고 나가자. 빌딩 숲 꽉 막힌 도로, 반복되는 일상 다 뒤로 하고, 자, 난 떠난다를 외치게 만들었던 90년대 대표 여름 댄스곡입니다. 당시 여름만 되면 바닷가,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울려 퍼지던 노래였습니다. 과연 어떤 곡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요.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우리끼리 즐기자. 반짝이는 휴일의 기분을 그대로 담은 K-POP 대표 홀리데이 송입니다. 듣는 순간 선글라스를 끼고 창문 열고 연휴 출발하고 싶어지는 그런 곡. 8090의 자유선언과 K-POP의 청량한 휴가 감성까지 이어집니다. 자, 정답 같은 두 곡 바로 이어질게요.

자, 오늘 함께 친구 추가해서 합석하게 되신 항낭낭 귀요미님을 포함해서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항낭낭 귀요미님은요, 귀여움과 예쁨이 가득한 청취자라고 본인이 타이핑을 직접 치셨어요. 캐릭터 저랑 겹치시는데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러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합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씨앗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로 문의하세요.

자, 오늘 퀴즈 정답자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어렵게 다섯 분을 뽑았어요. 자, 항낭낭 규호미님, 효영님, 마이클님, 지은킴님, 러팡님 축하드려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 비타민과 함께 음악으로, 이야기로, 퀴즈로 둠칫둠칫 달려봤어요. 월화수목금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버틴 우리들. 배달 음식이면 어떻고 간단한 한 끼면 어떻습니까? 짜라짜라짜짜짜짜짜짜 그것처럼 나 누가 해주면 다 맛있더라고요. 자,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주말이겠죠? 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되는 주말 어디에 계시든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한 주를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내 앞에서 끼어드는 자동차만큼이나 얄미운 것. 내 말 툭 끊고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아, 왜 저럴까? 왜 기다리고 들어줄 줄을 모를까? 그런데요, 이제는 좀 이해도 됩니다. 잊어먹을까봐. 네. 막 생각난 걸 잊어버릴까봐 말을 하다가도 까먹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구급차가 들어오면 차선을 비켜주듯이 말귀를 터주는 것도 나름의 선이 아닐까요?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0: 까먹을까봐 그런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좀 슬퍼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자기 얘기에도 충분히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말이 많을까? 굳이 내 말까지 끊고 말하는 저 의도는 도대체 뭐지? 이랬었거든요. 그게 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끼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막 생각난 걸 그때그때 얘기한다는, 그래서 어른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다들 본인들 말만 하시잖아요. 각자 또 딴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기가 막히게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해야 할 말이 생각나면 상대방의 두 팔을 살포시 잡고 정말 미안한데 하면서 저도 제 얘기한 적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제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얼러러러러러 이거 뭐지? 하면서 기분 상하곤 했는데 앞으로 저도 주의해야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불금 행금 TGIF. 예, yeah,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또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인도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를 강타한 폭염으로 일부 농부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간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도로와 시장은 무더위로 인해 텅 비었고 시민들은 그늘과 몸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힌다고 합니다. 인도 기상청은 어제 수도 뉴델리의 최고 기온이 약 115도, 섭씨 45도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시민들의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냉방 구역을 개설했고 인도 또 다른 지역 역시 최고 기온이 120도, 섭씨 48도까지 치솟자 한 학교는 조기 여름방학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북부 여러 지역에 고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고요. 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고 온열 관련 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인도는 평야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거나 산악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주로 폭염을 선포하는데 이번에 닥친 폭염으로 일상생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면서 오후에 도로와 시장이 문을 닫고 일부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영업시간을 옮겼으며 농부들은 낮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밤에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학교 수업에도 차질이 생겨 반다시 같은 경우는 조기 여름방학을 발표하고 수업을 중단했다고도 하고요. 앞으로 DMB 지역도 곧 다가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는데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오늘 기온이 너무 선선한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번 현충일 연휴에 델마바하 해안으로 향할 예정이며 리조트 마을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오션시리의 시장은 날씨와 관계없이 오션시리에만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모두가 들떠 있어요. 산책로도 멋지게 조성이 됐고 해변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워요. 많은 인파를 맞이할 준비가 됐고 즐길 거리도 정말 많아요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이번 주말 날씨 예보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행사가 망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토요일에는 그치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 길고 추운 겨울을 보냈으니 다들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아울러 이번 주말 해안에 어떤 날씨가 닥치더라도 그들의 기대감은 식지 않을 것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흘 정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 라고 시장은 거듭 말을 했습니다. 혹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몇 마일 떨어진 레허보스 비치에서도 비슷한 환영 인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탠 밀스 시장에 따르면은 날씨와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 약 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저희의 최고 명소인 상첸로, 또 상점, 식당, 그리고 해변이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사 비가 온다고 해서 계획이 물거품이 될 리가 없다며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역시 거듭 강조했고요. 여전히 해변 산책로를 따라 1.5마일을 걸을 수 있고 펀랜드 또 놀이공원과 오락실에도 갈 수 있고요. 지붕이 있는 상점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계획을 세워온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는 집에서 보내는 좋은 하루보다 해변에서 보내는 나쁜 하루가 낫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어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도시 모두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콘서트, 또 불꽃놀이,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무료 가족, 친화적 행사들을 연중 내내 개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떠난다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도로가 다소 한산하겠는데요. 오늘 오는데 66번, 와, 그 웨스트 방면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순간 이지패스를 탈까 하다가 보니까 18불 30전 나왔어요. 아, 20불 언더니까 타자. 그리고 일단 한 번은 탔습니다.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깜빡하고 또 뭘 놓고 온 게 있어서 다시 또 애난델까지 왔다가 이 방송국으로 오는데 여전히 길은 밀려서 아, 이 이지패스를 또 타 말어 고민하다가 이 간판을 딱 보니까요. 그 사이 한 3, 40분 사이에 20불로 올랐더라고요. 아시죠? 이지패스 레인 그거 시간마다 가격이 변동되는 거. 한번 탔을 때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예,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이지패스 라인 그 피가 비싸요. 다릅니다. 아, 그래서요. 조금 막히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냥 66번 레귤러 도로 탔습니다. 자, 오늘 DC 및 주변 지역 흐린 하늘과 간헐적인 소나기 그리고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에 머무르는 기온으로 초봄의 쌀쌀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66번과 특히 50번 북쪽 일부 지역은 60도, 섭씨 16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델마바 해변은 더욱 춥고 소나기가 예상되고 최고 기온은 6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동풍이 최대 30마일까지 불겠습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수건을 두르기보다는 비옷을 챙겨야 할 날씨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밤새 비가 계속 내리겠고요.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대에 머물겠습니다. 추가로 약간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순환도로 주변 지역은 구름이 많아지고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최고 기온은 주로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에 머물겠습니다. 델마바 해안 지역은 습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 섭씨 15도대에 머물겠습니다. 강한 동풍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토요일 밤은 해안 지역의 날씨가 특히 불안정해 비가 계속 내리면서 천둥 번개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은 날씨가 점차 풀리겠지만 깨끗한 연휴 주말 날씨는 아직 예상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 및 주변 지역은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최고 기온은 60도 후반에서 70도 중반까지 오르겠지만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변 지역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고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올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날이 되겠지만 여전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현충일도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중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완벽한 날씨는 아닐 것입니다.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 지역은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 대체로 흐린 하늘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 칠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델마바 해안 지역도 기온이 올라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까지 오르겠으나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는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많겠지만 실내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고 있고요. 습도는 90%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정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바닷가에서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네, 이제 5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 늘 따뜻한 마음,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주시는 우리 최현주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최현주입니다. 네.
0: 늘 한결같이

0: 자, 사연 보따리를 보따리 보따리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1: 자, 먼저 오늘 준비해갖고 오신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0: 네. 내 쌍둥이와 길병원 이야기. 강원도 삼척에서 광부로 일하던 어느 남편과 아내가 결혼 5년 만에 임신을 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내 쌍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도 전에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지역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길병원이었습니다. 제왕절개 끝에 내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쪼르르 누워있는 모습을 본 길병원의 이기려 이사장은 거금의 수술비와 인큐베이터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산모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태어나는 날 강보에 쌓인 내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내 아이들이 대학교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답니다. 바쁜 생활 속에 이들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발견한 이 이사장은 그때의 약속이 떠올라 이들 가족을 수문했습니다. 마침 그들은 건강하게 자라나 공교롭게도 모두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18년 만에 약속을 지키면서 이 이사장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모두 길병원 간호사로 뽑아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내 자매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여 길병원에 채용되었답니다. 내 쌍둥이의 마진 황슬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기려 이사장님께서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 네 자매들도 가난하고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열심히 섬기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기로 약속드리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 이 길병원 원장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0: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나는 동안미모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런 또 일화가 있었어요?
1: 예, 그럼요. 그건 와, 뭐 까도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
0: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와, 진짜 이거 읽고 아, 이분 진짜 아, 난 이렇게 동안미모로만
1: 92세인가 그렇죠?
0: 93세.
1: 93세 맞아요.
0: 근데도 뭐 와. 한 50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 정말이요.
0: 근데 아, 나는 야 이분 진짜 어떡하죠? 그리고 너무 특히 훌륭하시네.
1: 그 길병원이 특히 그 뭐죠? 인공수정으로 유명하잖아요.
0: 아.
1: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0: 어휴, 저 정말 길병원 다시 보이네요.
1: 어떻게 다시 가?
0: 아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곳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1: 그렇죠. 그 앞에 길도 아마 이름이 다를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길 이름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0: 가천길?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가천대 길병원이니까?
1: 뭐 이 길 저 길인가? 하여튼 길 아~ 이름이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 아~ 이럴 때 착 나와야
0: 띄엄띄엄
1: 되는데.
0: 띄엄띄엄하죠.
1: 그쵸, 1357로 제가 알아가지고. 좋은 마음, 이쁜 마음 가지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을까? 물론 약간의 은은님도 협찬을 해주셨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이런 분들은 진짜.
1: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이분의 그 그런 뭐 이력보다는 그 동안 외모에 관심이.
0: 전 진짜 동안 미모로만. 네, 이분을.
1: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쳐보세요. 예, 그러면은 대본에 얼굴 나오.

0: 근데 깜짝 놀라실
1: 겁니다. 아유, 50대죠.
2: 응, 완전.
1: 근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다니. You deserve it.
2: 네. 아하.
1: 옛날 미모 가지실만 하다.
2: 아, 인정?
1: 인정.
2: 예전에는 이쁜 여자들은 얼굴값 한다. 그래갖고 그닥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잘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1: 그래요.
2: 요새는
1: 생긴 대로다. 이쁜 사람이 이쁜 짓 하고.
2: 어, 그리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본다. 예. 너무 또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고,
1: 아니, 근데, 이쁜데 네. 그냥 막 이렇게 막 성형미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선해 보이고 예쁜 미인들이.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진짜. 예. 마음씨도.
2: 그게 다 드러나요, 얼굴에. 어떡하면 좋아.
1: 아, 비니핀 부익부야.
2: 아, 우린 어떻게 해. 너무 이뻐서.
1: 우리끼리 잘 먹자고요.
2: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체 가는 것보다
1: 낫지. 삽시다.
2: 그럼요. 예예. 예. 거울 보면서 아우 이뻐 이뻐 어쩜 이렇게 이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이뻐집니다. 예. 자, 오늘도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1: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상생활 속 신체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만으로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적당한 강도의 활동을 매일 5분씩만 해도 조기 사망의 약 10분의 1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스포츠 대학의 신체 활동 및 건강학 교수는 하루 5분이라도 아주 작은 신체 활동 변화가 조기 사망 위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또한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30분 줄이면 전체 인구에서 조기 사망률이 7%나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종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활동하는 이른바 운동 간식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운동 간식에는 심박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힘차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부엌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기, 평소보다 빠르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 번 운동하는 것이 신진대사를 자극하는 빈도를 높인다며 운동을 멈추더라도 회복하는 동안 신진대사는 약간 더 빠르게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행동의학 교수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지에서 최소 5분 거리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 근데 지가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 운동하러 왔으면서 고고 걷는 거 싫다고 그냥 될 수 있으면 현관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주차장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종자들 말이오. 아이, 그 종자들 심보는 뭔 심보래요? 운동을 하러 온 거 맞아? 영국의 한 20대 여성이 양다리가 뒤쪽으로 꺾이는 희소 질환을 앓는 끝에 결국 양다리를 모두 절단하기로 결정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셔에 거주하는 21살의 메건 딕슨이라는 여성은 오는 8월 양다리 절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14세 때 다리 기능이 정지된 이후 무려 8년 동안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다리 경직에 시달려온 탓이라고 합니다. 투병 생활은 13살 때 백일회와 선혈을 앓으면서 시작이 됐으며 이후 16세에는 혼자 앉거나 말하는 능력을 잃었고 급기야 목 아래가 전신 마비되는 혼수 상태에 빠져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들은 뇌가 신호를 올바르게 주고받지 못하는 기능성 신경학적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다리가 완전히 곧게 편 상태로 굳어버린 것이었는데 여성은 다리뼈가 서로 맞부딪히며 갈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의료진은 뇌의 착각일 뿐이라며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무릎이 굽혀지지 않던 다리는 점차 뒤쪽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왼쪽 무릎이 위쪽을 향해 45도 각도로 기형적으로 변형돼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여성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술을 요청했으나 외과의 5명에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그녀를 도울 외과 의를 만났을 때는 이미 무릎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였고 양다리 절단 외에는 고통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수술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전동 휠체어 마련 등을 위한 기금 모금 펀딩을 시작했으며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제발 그 신호를 믿어라. 나는 6년 동안 의료진에게 무시당한 결과 절단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됐다며 환자들에게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절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이지만 이 선택으로 통증이 줄고 더 많은 자유를 얻을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버텨내겠다고 담담한 심경을 전하고 있네요. 근게 아픈디 왜 참아요? 참으면 누가 상 줘요? 돈 줘요? 아이고, 심지어 돈 아까워 병원 못 가시는 분들도
기시는디 아낄 걸 아끼셔야지. 건강 이름은 다 잃는겨. 아프면 약 드시고 병원 가시고 치료 언능언능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돈 버는 길이요. 예. 일본에서 곰출몰과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어 장비가 도입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곰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용 특수 헬멧과 팔 보호대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보급 중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장비는 산간지역 경찰서와 현경 본부를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얼굴과 목, 손 등 곰 공격에 취약한 부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새 헬멧은 얼굴 전체와 목덜미까지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함께 지급된 팔 보호대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보호를 해서 곰의 날카로운 발톱 공격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경찰관들은 기존 방검복 위에 장비를 추가 착용하며 필요시 방패도 함께 착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비는 곰 출몰 현장 경계뿐 아니라 산악지역 실종자 수색 등 위험 현장에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경찰이 장비 보강에 나선 것은 최근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곰 습격으로 중상을 입는 등 현장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곰의 습격이 일어난 현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올해 곰 습격으로 사망한 주민은 벌써 2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 사망자 5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하네요. 인간도 곰 같은 사람들이 한번 성질내면 얼마나 무서운디요. 답이 없다니까.

중국의 한 40대 여성이 뜨거운 후어커를 급하게 먹었다가 식도에 거대한 궤양이 발생하는 중상을 입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지 의료진은 음식을 뜨겁게 먹는 아시아권 특유의 식습관이 식도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중부 후난성에 거주하고 있는 42세 왕모 여성은 최근 음식을 허겁지겁 삼킨 후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 궤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쌀쌀한 날씨에 친구들과 후어커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냄비에서 막 건져낸 음식을 식히지도 않고 곧바로 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직후 여성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통증을 느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얼음물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잠시 통증이 가라앉자 상황을 가볍게 넘겼으나 이튿날 아침 물 한 모금조차 삼키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식도에서 무려 8cm 크기의 거대한 궤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식도 전체 길이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후어커 냄비에서 갓 꺼낸 음식의 온도는 80에서 90도에 육박하는데, 입안이 뜨거워지자 이를 빨리 해결하려 음식을 더 급하게 삼키면서 민감한 식도 점막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사람들은 흔히 식도가 뜨거운 음식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식도 점막이 버틸 수 있는 온도는 최대 50에서 60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열기를 중화하겠다며 얼음물을 마시는 행동은 식도 점막에 2차 자극을 주어 손상을 가중시킨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식도 궤양은 제때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상처가 반복적으로 재발할 경우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식도암 환자의 약 4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음식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다고 여기고 뜨거운 차나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다라고 야가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본 게 중국이 더하네요. 뜨거운 거 먹다 뒤질 수도 있다니까 조심은 하겠지만서도, 아이고 미지근한 건 당체 행주 빠물 같아서. 2011년 중국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산 금괴가 15년 만에 가짜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판매처와 브랜드, 백화점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후 인타이 백화점 내 중국 황금 매장에서 20kg짜리 투자용 금괴 2개를 12,000위안, 약 2,000달러에 구매했으며, 영수증에는 판매자가 황저우 인시백화 유한공사로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금괴는 15년 동안 그대로 보관돼 왔으며, 그러다 올해 금값이 급등을 하자 금팔찌로 교환하려고 매장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20g으로 표시된 금괴 한 개의 실제 무게는 9g 남짓에 불과했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분 검사 결과 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구리와 아연 등 불순물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백화점 측에 항의를 하자 당시 중국 황금 매장은 현재와 다른 회사이며 우리는 임대 공간만 제공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고 결제도 백화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10여 년 전 회사를 찾아가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그는 고객 의견서를 제출하며 48시간 내 회신을 약속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2011년 당시 판매 업체는 이미 고액 소비 제한 조치를 받았고, 2022년에는 영업장소제 불명으로 경영 이상 명단에 포함이 됐으나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같은 시기에 해당 매장에서 금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길 바란다며 공동 대응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 사례가 중국 업계에서 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금속 감정서 말에 의하면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레늄 성분이 섞인 금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다고 밝히며 일부는 불순물 비율이 7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금은 겉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절단하거나 정밀 장비로만 확인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보다 더 많은 가짜금이 시장에 풀려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이 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이 짜가 천국인 중국에서 진짜로 중국이었네. 대만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5천 대만 달러, 약 15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0세에서 18세 대상 아동 청소년 성장 수당을 제안한 것인데요. 젊은 세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수당 제도가 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대만은 이미 0세에서 6세 육아 수당을 10년 넘게 지급해 왔으며 이를 18세 까지 확대하면 양육 과정의 부담을 계속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생한 아동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는 모든 아이가 중요하다며 새 제도를 통해 아이를 위한 자산 형성을 돕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며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꼴랑 200불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생색은 2000달러를 준다고 여도 애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뒤 뒤 150불? 똥바가지 안 뒤집었으면 다행이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3억 원을 기부했다는 동국의 소식입니다. 소속사에서는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아이유의 팬덤명인 아이유에나 이름으로 총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기부금은 서울 아산병원에 1억 원, 함께 걷는 아이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과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따뜻한 동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지원, 아동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지원, 홀몸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미혼모 가정 지원, 장애인을 위한 첨단 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유는 데뷔 기념일, 생일, 연말 연시 등 뜻깊은 날마다 아이유에나 이름으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는데 최근 어린이날에도 아동 청소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으며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은 어린 동료 배우들에게 손편지와 선물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으로도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경상권 산불 피해 지원 및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어린이날에는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일과 데뷔 기념일에는 각각 2억 원씩 기부를 했으며 연말에는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왔다고 하네요. 노래 맹큼 맴씨도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 이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이유 좋은 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 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강아지가 열심히 드럼치는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정현이 부릅니다. 와!

또 어김없이 돌아온 불금이네요.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아, 저 말입니까? 예,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모든 분들이겠죠. 일주일의 묵은 피로를 덜어내고 주말의 설레임을 맞이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웃음 가득한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요일이 제일 늦게 가죠. 토요일 이름 너무 빨리 가서 토일 일자 쓸 이 시간도 없어요. 손살같이 지나간 한 주 고생한 당신에게 달콤한 휴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 되세요. 금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반짝이는 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주말의 햇살이 가득하길. 근데 사실 주말이 더 바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뭐 이런 분들은 금요일 너무 기다려지죠, 일주일.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말이 또 반짝하는 날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다려지겠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반짝반짝이는 또 편안한 그런 주말이 됐으면 하는데 금요일 오후 하면서 작자 미상의 글을 아울러서 보내주셨어요. 노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따라 일주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금요일 오후의 커피 향은 주말을 향해 걷는 가벼운 발걸음. 당신도 나도 쉼표가 필요한 시간.

0: 괜찮아도.
1: 엑소의 멤버죠. D.O.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려드렸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우리 조석진님의 글이었고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Ladies. Oh.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노래가 공통점이 될 수도 있고요. 가수가 공통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사가 공통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명문으로 생각해 보시고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 나서 정답이다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상품권. 자, 퀴즈 다섯 곡 중에 첫 번째 곡은 유진의 차차. SES 멤버였죠.

소녀시대 서연의 My Strongest Suit 노래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스에스 밖에서 신청해 주신 곡. 어유, 퀴즈 정답은 걸그룹에서 솔로 음반 내고 연기자로 변신. 오. 글쎄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강진의 이못난 내가 부탁해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자, H마트의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세일 품목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안녕하세요. 센터빌에서 근무하는 양주호입니다.
0: 아니, 기껏 뛰어났는데 그렇게 확 깔아버리나?
1: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가지고.
0: 예, 근데 목소리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센터빌 지점에 계시죠?
1: 예.
0: 예, 예. 요새 어때요? 요새 다들 뭐 장사 안 된다, 뭐 이런데.
1: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0: H마트는 그래도, 뭐. 예.
1: 저희 H마트는 아직도 한인분들이나 또 미국분들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 K-POP 때문에 그렇죠?
1: 예, K-POP 열풍도 있는 것 같고 K-푸드 그 K-컬처가 너무 많이 붐이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떠한 품목들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1: 아, 예, 오늘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여러 세일 상품하고 네. 또 저희 40주년 상품들이랑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 빨리빨리 가죠.
1: 예. 자, 이번 주는 40주년 아이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40주년 아이템으로 매일 두유가 세일입니다. 이번 주는 매일 두유가 네. 일반하고 이제 고단백하고 두 종류를 24팩짜리가 한 상자예요. 근데 12불 99전.
0: 네,
1: 정말
0: 완전,
1: 저렴한 가격입니다.
0: 완전, 예.
1: 그래서 많이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정해진 수량이 있다 보니까 한 분당 두 개씩밖에 못 드리고요. 예. 또 매일 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원료를 안 쓰고 식물성 원료를 쓰는 업체예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명한 업체고
0: 네네.
1: 식물성 단백질을 쓰다 보니까 유당불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완화가 되는 품질.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예,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지만 예전 생각이 아직도 박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일을 하게 되면은 이 재고 세일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H마트도 그런가요?
1: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별히 이런 40주년 아이템들은 저희가 따로 그 매니팩처하고 협의해서 단발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0: 바로
1: 예, 그런 아이템들은 아니에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재고가 예. 아니군요.
1: 예,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자, 매일 두유 12불 99, 24팩짜리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리미트 두 개 걸려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저희 K타운 직화 꼬치입니다. 예, 대리야끼 닭다리 꼬치와 양념갈비 돼지 꼬치 두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꼬치는 이제 완전히 다 그 조리가 되어 있는 풀리쿡 예,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6분 정도만 돌려 드시면은 예, 온전히 닭갈비와 돼지꼬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같은 날 딱이네요.
1: 네, 더군다나 이제 캠핑 시즌이 왔는데
0: 그렇죠.
1: 캠핑 시즌에 가져가셔서 불에다가 살짝 구워 드시면 불맛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0: 아, 이거 알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특히 이 꼬치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 한번 꽂히면 진짜 꼬치 죽입니다.
1: 예, 맞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미리 들어간 지역들은 미국 분들이나
0: 난리 났죠.
1: 예, 미국 그 남미 분들이 너무 좋아한다.
0: 맞아요. 남미 쪽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불 99전에 한 팩당 6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냉동식품이니까.
1: 예,
0: 또.
1: 맞습니다.
0: 예, 미리미리 또 사놓으셔도 좋고.
1: 예, 애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으니까요.
0: 최고죠.
1: 예, 맛이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0: 이제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머리 없는 흰 새우를, 예, 새우를 이제 큰 사이즈로 가격은 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불 99전에 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 네.
0: 특히 소금구이 해드시기 좋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커서 그러니까 네. 이참에 뭐 그릴 같은 거 구워 드실 분들은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은 저희 수산 코너에서 흰새우 저렴하게 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또 스마트 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고객님들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1: 네.
0: 하루하루 쌀입니다. 예, 저희 H마트 쌀이죠. 쌀 15파운드가 9불 99전이에요.
1: 와우.
0: 근데 마찬가지로 두 포씩밖에 뭐 리밋이 되어 있고요.
1: 네.
0: 또 신라면이 16팩입니다. 16봉이 11불 99전. 예, 11불 99전에 예전에 10봉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어요.
1: 그러게요.
0: 예, 리밋이 다 있으니까 그 매장에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커피가 맥심 커피가 두 종류 모두 각각 14불 99전씩. 요즘에 커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정말 저희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침, 믿어도 될까요?
0: 아침부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계신데
1: 오.
0: 아쉽지만 저희가 양이 또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 아, 우린 또 예. 그런 말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또 관심이 가게 된단 말이죠. 네,
0: 커피 같은 거는 저장성이 좋으니까
1: 그렇죠.
0: 집에 놓고 드시면은 저렴할 때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이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0: 예, 맥심이죠.
1: 그 세대는 아니신 예. 것 같은데.
0: 예. 그리고 또 수박이 저렴하게 이번 주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1: H마트 빚 못합니다. 예. 수박.
0: 5불 99전. 사이즈는 지난주와 같고요.
1: 네.
0: 가격은 지난주보다 더 저렴하게 5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또 운하기가 구원지에 8불 99전이에요.
1: 와우. 예.
0: 영양식 운하기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김도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저희 청정원 들기름 김입니다. 김은 이제 고객님들 항상 뭐 식자재로 필요하시니까 김은 좀 저렴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4불 99전에
1: 예,
0: 청정원 들기름 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뭐 야채 코너에서도 저렴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제스프리 골드 키위입니다. 뉴질랜드 골드 키위가 한 상자에 26불 99전이고요.
1: 네.
0: 전보 블루베리가 3불 99전.
1: 오.
0: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오리 만다린. 만다린이 파운드에 1불 99전씩.
1: 질리지가 않아.
0: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드신 분들은 계속 또 있냐고 전화가 오시는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저렴할 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이 만다린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 진짜 노래져요. 진짜 노래져요.
0: 예. 예, 근데 고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1: 최고죠.
0: 만다린 정말 좋아하시고. 또 야채 코너에서는 이번 주 그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바베큐 상품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1: 네.
0: 예, 적상추가 1불 49전씩, 1불 49전씩 준비되어 있고, 저희 한국산 새송이 버섯. 2불 99전입니다. 새송이 버섯이 2불 99전씩.
1: 아, 이것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0: 예, 그럼요. 그리고 페르시안 오이가 한 팩에 99전. 99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는 이번 주는 4단에 1불입니다.
1: 이거 안 사면 진짜 손이죠.
0: 네, 금, 토, 일, 월 딱 4일밖에 못 드리고요.
1: 네.
0: 4단에 1불씩 파도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미니 수입 페퍼라고요. 저희 뭐 아삭이 페퍼, 아삭이 고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당도가 좋고 캡사이신이 별로 안 들어있어서
1: 네.
0: 파프리카랑 좀 맛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저 아삭이 고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무래도 바베큐 드실 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1: 네.
0: 수입 페퍼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0: 또 토마토, 메들리 토마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가격 요즘 많이 비싼데 토마토 고객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찾으시니까
1: 네.
0: 저렴할 때 이용하시라고 5불 99전에 토마토 준비했고요. 또 청경채가 79전씩.
1: 아,
0: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1: 예.
0: 최근에 보기 힘든 가격인데 79전에 청경채도 준비를 했습니다.
1: 오늘 안 사면 후회될 상품들이 꽤 많은데요.
0: 예, 맞습니다. 예. 또 메모리얼 데이니까 가족분들이 모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한번 저렴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또 정육 코너에서도 아무래도 정육 코너 그 구이용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1: 빼놓을 수 없죠.
0: 예, 특별히 생 LA 갈비가 12불 99전. 저희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고객님들 많이 드시니까 네. 예, 저렴하게 드시라고 생 LA 갈비 12불 99전이고요. 또 등심 스테이크도 12불 99전, 예, 바베큐 픽 아이템이고요. 또 생 삼겹살이 5불 99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돼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 삼겹살 5불 99전 드시면 되고 또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다리살로 3불 99전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경 진짜 많이 쓰셨네. 예.
0: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불고기를 8불 99전에 아이고. 준비해놨으니까요. 불고기 좋아하는 아이들 위해서 불고기도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수산 코너에서는 랍스타, 살아있는 랍스타가 9불 99전이에요.
1: 세상에. 네,
0: 뭐 웬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상품입니다. 랍스타가 9불 99전이고 또 연어 스테이크 함께 구워드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메가3가 많다고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예, 연어 스테이크 7불 99전에 예, 특히 뭐 지금 토마토랑 뭐 스윗페퍼랑 세일을 하는데 함께 그 기름에 볶으시면은 더 감칠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드셔보셨어요?
0: 저는 연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아직 한국 입맛인 것 같아요. 고등어를 더 좋아합니다. 예.
1: 네. 아니 근데 무슨 많이 드셔보신 아, 것처럼
0: 아들 때문에 요리는 하는데 저는 네. 먹진 않아요 잘.
1: 어 그래요? 예. 연어 이거 되게 좋은데.
0: 네, 예. 저는 아직 고등어 입맛이라.
1: 어 진짜 보기하고 예. 너무 다르신데.
0: 어 그리고 또 이어서 금병어도 세일이에요. 저희 네. 한국 분들 이제 병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찾으시는데 금병어는 이제 비린내가 좀 적고 고소한 맛이 강해가지고 병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병어가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민물장어를 한국산 민물장어를 저희가 들여왔습니다. 민물장어가 파운드에 19불 99. 다 펠렛이 되어 있어서 가져다 그냥 구워 드시면 돼요. 네, 고기 구울 때 옆에서 함께 구우시면은. 단백질도 높고 지방도 좋아서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우리 가족들 보양식을 위해서 민물장어, 한국산 민물장어를 19불 99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스노우크랩이 16불 99전이에요.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대게죠, 대게.
1: 대게, 그쵸. 예,
0: 속살이 하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스노우크랩이라고 하는데 그 대게가 16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중요한 건 통통해야 되는데.
0: 그럼요.
1: 꽉 차야 되는데.
0: 예, 오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또 품질 하나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속이 꽉 찬 대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어, 알겠습니다.
0: 또 그리고 저희 하우스웨어 쪽으로 가보시면은 예. 하우스웨어에서 저희 채반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야채 같은 거 식구 하실 때 쓰시라고 네. 라지 사이즈 채반이 11불 99전, 또 X라지 사이즈 채반은 13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건 앵콜 세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하도 찾으시는 한장 수세미예요. 요즘에 이제 세균 번식이니 뭐 위생 때문에 예, 예. 수세미를 집에서 잘 안 쓰시잖아요.
1: 안 그래서
0: 한장 한장 뽑아 쓰는 수세미를 8불 49전에 또 저렴하게 앵콜 세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그로소리 쪽에서는요. 예. 이번 주에는 특별히 CJ 모음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J 브랜드 모음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처음 이번에 저희 CJ에서 H마트를 위해서 준비를 한 아이템이 햇반이에요. 햇반. 저희가 원래 햇반 그 12개 들어있는 그 한 상자가 항상 저희가 취급을 해왔던 상자인데 이번에 특별히 18개짜리 상자를 14불 99전에
1: 와우.
0: 12개짜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H마트밖에 없으니까요. 오셔서 18개짜리 14불 99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메릴랜드 버지니아 어느 H마트 예, 지점을 가도 똑같은 가격으로 예, 예. 구매할 수 있다.
0: 그리고 만두 또 비비고 하면 만두죠. 만두죠. CJ 만두. 예, 만두가 이번에는 3파운드가 8불 99전. 오. 2파운드도 세일을 합니다. 6불 99전인데 특별히 모음전 때 3파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또 보시면 딱 저희 40주년 그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 3파운드를 예, 예. 8불 99전에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양한 CJ 아이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고추장, 된장, 뭐 불고기 소스, 특별히 또 우리 연세 드신 그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매실청. 예, 냉면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붕어빵도 저렴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CJ 모음전을 이용해 보시면은 저렴하게 예,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0: 또 저희 그 메모리얼 데이 그 상품들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네.
0: 냉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우리 냉면. 예,
0: 고기 구워 드실 때 함께 드시라고 속초식 명태 회냉면, 예, 물냉면과 비빔냉면입니다.
1: 네.
0: 예, 8불 99전씩, 와. 8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고.
1: 1인분에.
0: 2인분입니다.
1: 2인분에.
0: 예, 2인분에 8불 99전이고. 또 우리 쌈무가 준비되어 있죠. 쌈무 꼭 드셔야죠.
1: 아우, 빼놓을 수 없죠.
0: 쌈무가 1불 99전, 저희 해오름 새콤한 쌈무 1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파채랑 해드시라고요. 참소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찍어 드시라고 준비된 참소스와 파채용 참소스가 2불 49전씩, 2불 49전씩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쌈장, 청정원 쌈장입니다. 매콤한 쌈장으로 4불 99전, 예, 깔끔하고 매콤한 고기 전용 쌈장이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치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동원 설코기 참치가 고추 참치와 함께 두 개 두 개 묶여서 네 개가 6불 99전.
1: 캔참치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캔참치 맞아요. 네. 저희 40주년 상품인데요. 이번에 또 더 저렴하게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하남 쭈꾸미를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는 그 얼짱 쭈꾸미를 준비했는데
1: 네네.
0: 이번 주에는 하남 쭈꾸미, 하남 그 덕풍천에 가시면은 하남 그 쭈꾸미 거리가 있죠. 거기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맛을 담아서 나온 하남 쭈꾸미입니다. 예,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은 너무 맵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저도 이 쭈꾸미도 많이 먹는데 예.
1: 고향이 어디신데요?
0: 저는 전라도입니다.
1: 어딘데?
0: 전라도 익산이요. 1위죠, 1위.
1: 1위.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쭈꾸미를 아세요?
0: 이 쭈꾸미는 워낙 한국에서는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이 밀키트 상품들이.
1: 아, 예.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도? 그쵸? 아, 예. 근데 그게 지금 H마트에 들어온 거군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
2: 예, 예. 우리 전라도 익산 우리 구 지점장님께서 추천하는 다시 한번 쭈꾸미, 어떤 쭈꾸미? 예,
0: 하남 쭈꾸미입니다.
2: 하남 쭈꾸미입니다. 예.
0: 10불 99전이고요.
2: 네.
0: 저 우리 연평도 양념 게장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연평도는 꽃게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물살이 워낙
1: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0: 좀, 예, 세대요. 연평도 물살이 좀 세고 예. 수온이 좀 낮아가지고 살이 다른 지역의 게보다 더 알차고 좋다고 합니다. 예, 그 연평도로 연평도에서 담근 양념 게장이 21불 99전에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0: 뭐 그 외에도 또 배지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두유도 이번에 세일이지만 배지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8불 99전에 정식품 배지밀 상품들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0: 또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준비를 했습니다. 롯데 아이스크림들이 뭐 보석바부터 돼지바 저렴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1: 네.
0: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특별히 아. 오랜만에 또 세일을 하니까요.
1: 너무 맛있죠.
0: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에 그 지금 부지장님께서 소개하신 것 중에 정말 꼭 사고 싶은 것이 일단 라면, 신라면, 그리고
0: 예.
1: 이제 또 믹스 커피,
0: 예,
1: 맥심, 예, 요거 진짜 너무 싸게 나왔고 또 파.
0: 예.
1: 예, 네 단의 1불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0: 저희 스마트 카드 상품들은 진짜 저희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상품들이니까
1: 네.
0: 예, 꼭 저희 스마트 카드 멤버도 되시고 이 상품들도 저렴하게 구매하셔야 돼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예,
0: 놓치시면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1: 그럼요. 사실. 이거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요. 그다음에 또 LA 갈비.
0: 예,
1: 오, 이것도 저는 이거 지난번에 사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
0: 저희 냉동 갈비가 아니고
1: 예, 예.
0: 프레시 갈비이기 때문에 육질이 틀려요. 씹어보시면은
1: 예, 예.
0: 아실 수 있습니다.
1: 아우 지금 LA 갈비도 사야 되고 지금 랍스터도 사야 되고 스노우크랩도 사야 워터 캔디야.
0: 예. 끝나고 또 한번 들르셔가지고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1: 그러게 말이야.
0: 들르셔가지고
1: 거덜나게 생겼어 뭐. 예, 예. 자 여기까지인가요?
0: 예 맞습니다. 예. 이것만 준비하셔도 이번 메모리얼 데이는 예, 알차게 이거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이야. 자, 무엇보다 매일 두유. 예, 절대 우리 어르신들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거. 케이타운 직화 꼬치. 자, 오늘도 우리 H마트의 양주 부지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나요?
0: 아,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방 부장님이 다시 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방 부장님은 상품보다는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 그래서 늘 시간이 모질라. 근데 우리 부지원장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끝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네요. 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1: 자, 오늘도 빗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0: 예,
1: 오늘
0: 예.
1: 시장 보러 가는 길 H마트의 협찬으로 듣고 계신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0: 2026년 5월 20일 금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은경의 라라랜드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 내리는 금요일의 비 조금은 우리의 지친 마음까지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내리는 비처럼 잔잔하며 운치 있는 금요일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푹 쉬고요. 월요일까지 쉬겠습니다. 화요일날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한스 밴드, You Smile, Don't Cry. 오늘은 합창 버전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울지 말라고, 웃으라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지난 5월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슬픔의 눈물도 물론, 아픔의 눈물도 물론 있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겠지만 우리 서로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며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은 그렇게 힘내기에 참 좋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3일간의 연휴가 우리에게 또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2시간 축복송에 함께해 주세요.

눈물을 닦아준 후 위로의 찬양 아름다운 세상에 울지마 손영진이 부른 사람들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들었는데 소중한 사람님께서 오셨어요. 아이코 몸살 감기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요즘에 일교차도 좀 심하고 꽃가루 날리면서 저도 비염 때문에 좀 이게 감기인가 싶을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텐데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연휴에 또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 황금 연휴인데 이러면서 또 막 계획 세우시고 몸은 아프지만 노는 게 제일 좋아. 농땡이가 최고야 라고 하신 지난번 사연에 그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셨던 92세 할머니께서 하신 지혜의 말씀 농땡이가 최고야 하는 것처럼 네 잘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아인맘님께서 월요일 휴일이라 남편이랑 2호 아들이 온다고 합니다. 남편과 2호 아들은 포항에, 저와 1호는 서울에 이산 가족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됩니다. 뭐해 먹일지 고민이네요 하셨어요. 좀 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모처럼 이렇게 모처럼 만나서 더 좋은. 자,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백구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고 화창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송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멀리 일본 동경에서 하하호호님 아시셨고요. 그제는 30도였는데 오늘은 15도. 춥게 느껴지는 그곳의 날씨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으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여기는 기온이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죠. 비가 온 후에 이제 다시 날씨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눈부신 하늘이어서 계속 놀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놀 계획도 보내주시면 저도 즐겁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U가 부르는 가족 준비하고 있어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박정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에 출첵 인사하고 함께해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코알라님께서 생일 자축 사연, 지난 3월에 처음 사연이 소개됐었어요. 트리키에서 버킷리스트로 해외에서 사연을 보내는데 오늘 생일로 자축하려고 합니다. 은영님 목소리로 생축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이 노래는 세라별님 어머님께도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엄마 권사님 팔순 생신이라 금토일 휴무를 내었고 이달 쉬엄쉬엄 팔순 잔치를 준비했어요. 35살 젊은 나이에 남편 병수발 하시다 천국으로 보내시고 혼자 되셔서 5남매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저희 엄마 참 대단하시죠? 밤 11시에 일 끝나고 오시던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 늘 미안하고 또 감사하답니다.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감사하고 성경을 한 해에 4독에서 6독을 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 매일 다니시는 모습 보며 믿음이 무언지를 생활로 보여주시는 저희 엄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셔서 정말 어머님 5남매 35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키워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세요. 어머님께 저희의 이 엄지척을 꼭 전해주시고 엄지척과 함께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역시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하심정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양은 주나목 부모님께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 신청곡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하이샬롬님도 오늘 우리 손녀 김하이 세 번째 생일입니다. 그 찬양 중에 오늘 이 곡이 제일 생일 축하곡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축복의 사람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으로 전해드릴게요. 하이의 세 번째 생일도 같이 축하 축하 하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낮엔 반팔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해가 지면 얇은 겉옷을 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옷장 앞에서의 고민을 멈추고 트렌치코트와 자켓을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고마웠어. 이번 계절도 잘 입었어. 이렇게 괜히 인사도 건네면서요. 계절 따라 정리해야 하는 옷들이 있듯이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도 하나둘 정리해야겠죠?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마음, 지나간 실수에 대한 미련,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 이런 감정들 이제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빈자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여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설렘 같은 걸 다시 꺼내세요. 잘 보내주고 다시 반갑게 꺼내면서 옷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게 가져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첫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안탈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은 낮엔 반팔 차림이 어색하다는 만큼 아유 꽤 더워졌죠. 이젠 정말 트렌치코트나 두꺼운 자켓들은 정리해서 넣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괜히 옷을 개면서 이번 계절도 잘 입었다 하고 속으로 인사를 건네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도 가끔은 제자리를 찾아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척 덮어뒀던 마음,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나 자책 같은 것들 가볍게 정리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르톡의 Children at Play, 졸탄 코치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은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은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58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화초를 키우고 있어요. 겨울엔 추워서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에게 좋은 음악 많이 못 들려줬어요. 미안. 이제는 베란다로 가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 화초들이요? 진짜 음악 들으면 잘 자란대요. 겨울엔 조금 썰렁하고 이렇겠지만 이제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또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빈센트 함께합니다.

빈센트 조시 그로반의 노래였습니다. 4668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집 점심 메뉴는 순두부찌개입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고춧가루를 넣으며 고추기름을 내는 손길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순간 깨닫고는 피식 웃음이 지어집니다. 오늘도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제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리를 하시면 얼마나 더 음식이 맛있겠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고 낭만을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먼저 계산했고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고꾸라질 때의 그 참담함을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늘 안전한 길을 택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며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나는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통제된 그 안전함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허전했다. 그럴 때면 주변에 있는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다. 꿈을 위해 사표를 내거나 가진 돈을 다 털어 낯선 곳으로 떠나거나 상처받을 게 뻔한 사랑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뜨거움이 부러웠고 동시에 내 미지근함이 초라해 보였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품었던 현실적인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살겠지만 아주 조금의 틈은 열어두려 한다. 내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인상을 찌푸리며 거부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 보는 것. 평점도 안 보고 무작정 영화를 예매하고 난생 처음 듣는 주제의 강연장에 머뭇거리며 앉아보고 늘 먹던 커피 대신 생소한 차를 골라보는 일. 딱 그 정도의 변화면 충분하다. 내가 정해둔 답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테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아는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다만 그 그릇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가끔은 담아본 적 없는 낯선 것들을 담아보며 그릇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타고난 현실주의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견딘다. 누군가는 불처럼 타오르며 살고 누군가는 물처럼 흐르며 산다. 나는 물에 가까운 사람이니 억지로 불이 되려 하지 않고 고요히 흐르되 고이지 않으려 할 뿐이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서서 아주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일. 별을 딸 수는 없어도 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정도의 균형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 아닐까?

아론 코플랜드의 심플 기프트 보내드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기타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조성용의 책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단하게만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금 메말라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처럼 중요한 건 무작정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틈 하나 열어두는 일 아닐까 싶어요. 뭐 늘 마시던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골라보고 익숙한 생각 밖으로 잠시 걸어나가 보는 것처럼요. 꼭 별을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별이 거기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한 그 마음,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그 정도의 균형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 아닐까 싶습니다. 자, 5441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혼자 생각합니다. 클래식 곡 몰라요. 그래서 하늘, 산, 바다, 물소리, 새소리 모든 것을 상상해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신데요. 클래식 곡을 뭐 안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음악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가장 멋진 음악 감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441번님. 자, 이어진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슬픔 하면 굉장히 슬픈 실연의 상처처럼 느껴지는데 리베슬라이트라는 말은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살짝 쓸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슬픔이에요. 너무 슬프진 않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곡분에 모차르트가 담겨 있습니다. 즉흥 연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구조 안에서 밝음과 어둠 그리고 불안과 위로가 짧은 순간마다 교차하죠. 특히 D단조는 모차르트가 자신의 가장 깊고 내밀한 감정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던 조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환상곡, 판타지라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 독백을 조용히 따라가는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완벽하게 정리된 감정보다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순간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시적이고도 고독한 순간 가운데 하나.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D단조 켈번호 397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단조와 장조, 뭐 작곡가마다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이 있겠지만 모차르트는 확실히 장조를 훨씬 선호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의 아마 한 90%가 장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단조는 아주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단조를 쓸 때는 더없이 슬프고 아름답게 썼어요. 이 환상곡 D단조도 참 흔치 않은 모차르트의 단조곡입니다. 250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마음의 허기. 제가 요즘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걷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아침 산책 나가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마음의 허기. 그거는 음악으로 채워야죠. 음악 들으시면서 깊게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을 더 많이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찾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의 허기였는지.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존 로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듣겠습니다.

존 러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어핑햄 스쿨 합창단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Oblivion, 망각 보내드릴게요. 아, 일 가르델린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보내드렸습니다. 일 가르델리노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3악장 론도 보내드립니다. 라 캄파넬라.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주연은 로얄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광고도 듣고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윤혜영 씨 조두남곡 선구자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도리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고 있지만 인사는 오랜만에 드리네요. 여전히 보이는 닉네임들에 혼자 반가워하고 있답니다. 하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오랜만이신데 혹시 닉네임을 바꾸셨나요? 저는 박도리라는 닉네임은 좀 생소한데요. 닉네임을 바꿔서 들어오셨다면 원래 닉네임은 무엇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들리셨다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오랜만에 오지 마시고 자주자주 와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플레더마우스 서곡, 박쥐 서곡 보내드립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하는 바이안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라우스 2세의 박쥐, 플레다마우스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바이언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행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은 자유시간입니다. 햇빛에 빛나는 식물과 저만치 숲 풍경을 보며 차 한잔하는 이 시간이 어쩜 이렇게 안온할까요? 여유가 없어 못 듣던 라디오도 실컷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벅찬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클래식을 잘 몰라도 음악에 몸을 맡기고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은은한, 때론 격렬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3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고 맞은 자유시간, 어떤 느낌일까요? 안온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안온함에 우리 아름다운 당신이가 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음악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곡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팡틴의 노래 I Dreamed a Dream, 수잔 보일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 th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수잔 보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8579번님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요즘 한창 벼농사로 바쁠 시기인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살아서 바로 찾아뵙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아마 부모님도 이해는 하실 텐데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셔도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래도 전달되실 테니까 통화하실 때 마음이라도 많이 전달해 주시면 그래도 나으실 거예요.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비단조 도시번호 75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비단조 도시번호 75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은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의 이 교향곡이 후대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원히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완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미완성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발라드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부천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60대입니다. 오랫동안 연습공간 가는 길에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클래식을 더욱 빛나게 설명해 주시니 더욱 행복한 방송입니다. 응원 보내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야, 발라드라는 닉네임 쓰시는데 음악을 연주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음악, 어떤 악기일지 너무너무나 궁금해집니다. 60대라고 하셨는데 연습 공간 또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거 보니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저도 감사드리고 함께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 가운데 DSL의 진노의 날 함께 듣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입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 가운데 진노의 날 디에스 이레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 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오프스 76의 3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게 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정원님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요. 글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딸이 아기를 출산해서 100일 지나고 뉴질랜드에 왔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도윤이 바르고 착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 딸이 사시는군요. 또 출산해서 손주도 보고 또 출산한 딸도 보고 하러 가신 것 같네요. 도윤이 바르고 착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여유롭게 자라면은 바르고 착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손주 실컷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 또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가곡 꿈을 꾼 후에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드인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이 가곡 꿈을 꾼 후에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러시아의 미녀 스탠카라친으로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리우가 주연한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한강 작가님과 함께 올해의 작가상을 공동 수상한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답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고전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남아있다는 고전은 우리의 그 선조들부터 해서 모든 인간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전이라고 하면 검증된 안정적인 해답이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고전을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이 저한테 가장 크게 해준 건 그거였어요. 진짜 네 안에 너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지금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 뭐 성공을 꿈꾸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 저는 90% 이상이 제 욕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고전 철학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로 끝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내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내면 뭐 남들이 비교하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돈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소위 무시하고 오늘부터 당장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뭐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건물주가 되고 이래야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믿는데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깨달으면 오늘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네. 고전은 그 책 자체가 질문형으로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면 행복해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대답만 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자체가 그래요. 이 자본주의는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대답만 하기에도 바쁘게 사람들을 만들어놔야 물건이 잘 팔려요. 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광고, 미디어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심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순간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막 몰아가는 게 현대사회거든요. 그래서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효과는 저는 질문이에요. 고전을 읽다 보면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은유, 상징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무슨 말일까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끊임없이 물어야 해.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고.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묻는 게 동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열정이 불러일으켜지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나 자신을 핸드폰을 던져버리게 만들고 이 우리는 동력이 생겨야 움직이잖아요. 그 동력을 얻는 게 고전을 통한 질문.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면 저절로 질문이 던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또 내 소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행복은 진짜 어떤 게 행복인가? 뭐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가고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캠핑 가고 낚시하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이런 게 과연 진짜 행복인가?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일을 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할 때 훨씬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에 가장 유용한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은 그 질문의 기능이다. 그렇죠.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책 속에 지혜와 지식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한 10%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읽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발전하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책을 읽고 나면 당연히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면 그거를 안고 그냥 산책하시고 그냥 일상생활하시고 우리가 아니면 뭐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할 때 저는 책을 조금이라도 10쪽, 10쪽이라도 읽고 등산하는 거랑 달리기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정말 개인의 역량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언제 발전하냐면 수많은 성공한 기업가들, 발명가들,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산책 중에 또는 뭐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뭔가 영감이 떠올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독서가 동반이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아 내가 뭘 하면 대박이 날까 이런 게 안 떠올라요. 저도 해봤는데 결국은 책을 읽는 동안에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그 순간에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만 보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 몸값이 올라갈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생산을 해내지 않으니까 어떤 창의적인 뭔가가 딱 떠오를 리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거다. 책을 읽잖아요. 하나도 안 바빠져요.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드는 그 직업 여러 가지 갖고 있을걸요. 올해 작가상 받은 책도 저랑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늘상 자주 보는. 근데 제가 늘 하루에 강의를 뭐 두세 군데씩 다니고 메밀국수 장사하고 또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 촬영하고 그리고도 또 제가 이 메밀국수 쪽에 지금 뭐 면공장도 차리고 있고 밀키트 사업부터 뭐 잡채 사업 저는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제 후배들이 저 책이 8월 26일에 출간되니까 이 책은 언제 썼냐. 근데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바빠 보일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안 바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빠요.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 자기가 안 바쁩니다. 저 빌 게이츠 자기가 안 바빠요. 남들이 볼 때 바빠 보이죠. 자기의 마음은 네,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 안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바빠야죠. 왜냐면 우리는 바쁘다 그래. 다들 바쁘대.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책을 읽는가 보다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한 거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10쪽을 읽고 걸어라. 그리고 끼워넣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자전거 타고 남들하고 똑같이 캠핑하고 하지만 내가 5분만 그 앞전에 살짝 독서를 끼워넣으면 이게 점점점 쌓이면 복리의 마법이 나의 능력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제가 그런 산 증인이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나보다 오늘 요만큼이라도 발전한 내가 돼서 눈을 뜨겠다. 자기 전에 3시간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잤어. 그러면 누가 봐도 어제보다 내가 못한 내가 됐겠죠. 물론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친구들하고 치맥 한잔하고 좋습니다. 근데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놨냐면 1년에 65일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300일은 최소 300일은 하루에 10쪽 이상은 무조건 읽는다. 독서와 생각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요만큼이라도 나은 내가 돼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어제 책을 읽었다면 저절로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나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됐다. 난 어제보다 발전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 실패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이 질서넘어란 책에서 우리는 고통, 시련, 역경, 그 다음에 뭐 행복, 만족, 성공 이게 뭐 이렇게 따로 생각하려 하는데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하냐면 역경, 고통, 시련, 성공, 행복, 만족 이거 그냥 다 합쳐서 삶이다 그래요. 저도 교통사고 났을 때는요. 저의 최대의 고통이었죠. 근데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을 뽑아보라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교통사고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식업으로 네 번을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겪는 고통을 물론 괴롭죠. 괴롭지만 영원히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겪는 고통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번 망했던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망함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더 읽게 됐고 또 그때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고통을 겪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실패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게 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답이 뻔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겪었던 고통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계속 고통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왜 뜁니까?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그 러너스 하이가 오면 기분 좋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숙가바에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있는 동안은 힘들어요. 근데 알잖아요. 그 뒤에 행복이 온다는 걸. 저는 모든 고통은 사실 행복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또 고통을 자꾸 피하려 하지 말고 그래 고통을 만날수록 나는 내가 성장하는구나를 제발 좀 믿으시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고전을 읽다 보면 생겨요. 아니 저는 그게 없어졌는데 사실 그러니까 다음 책이 실패했다 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이 진짜 안 팔렸어요. 그러면 또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안 됐을 거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뭐 고전의 어떤 문장으로 위로받으실 말이 필요하다면 제가 또 늘 자주 추천해드리는 말인데 그런 게 마음이 불안하다면 몽테스키외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예, 전 이거를 엄청 잘 이용했어요. 저도 뭔가 가게가 뭐 며칠 연속 손님이 없고 뭐 좀 불안해질 때 있죠. 그러면 그 불안하다고 계속 불안한 생각하잖아요. 점점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저는 책 들고 카페를 가든가 도서관을 가든가 가서 일단 한 시간을 읽고 봅니다. 한 시간 읽고 난 다음에 불안감이 더 커진 적은 없어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지만 한 시간 독서하고 나면 불안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고전을 이용해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은 저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어본다면 기대와 설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결과를 너무 바라거든요. 내가 뭐 수백억 건물주가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정이 행복해요. 여행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물어보면 가기 전이 제일 재밌다 그러죠. 그 과정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이번에 8월 26일에 고전에 답했다가 출간됐거든요. 그걸 작년 가을부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0월부터 8월 26일까지 저 책이 출간되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은 내가 조종할 수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 결과는 우리는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느낄 수 있을까를 자꾸 연습해야 돼. 저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에게 고전을 읽히게 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설렘으로 일단 쓰기 시작했는데 저걸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기 추천하는 책들을 읽은 책이지만 다시 한번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읽는 동안에 또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시나 아, 이 과정이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 그러니까 저는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삶을 장착해 놓냐면 저 책이 이제 올해 상 받았으니까 더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설렘 없어요. 저는 이미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저 다음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출간될 책 때문에 지금 설레이는 거지. 저거는 이제 저한테 바람 같은 거예요. 제가 조종하려고 해도 신경 쓰면 오히려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잘 팔리고 유명해지고 해외로 수출되면 올해 작가상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안 좋다 해서 저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저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딱 놓고 왜냐면 바람과 같은 거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돛은 다음 책이야. 저는 그 다음 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그런 거를 장착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매년 내년에 출간될 책, 내년에 출간될 책. 그러니까 저는 99살까지도 계속 내년에 출간될 책 그걸로 오늘 설레일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돈은 따라오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더 잘 따라온다. 계신데 그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예 뭐가 싹 바뀌거나 그러지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싹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도 성격이 무대에 오르고 싶어는 했는데 남 앞에 아예 나가지를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지고 그리고 남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그랬는데 이 성격이 너무 근데 싫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는 서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책 제목을 막 보고 다녔는데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이 눈에 딱 띄었어요. 제목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고려정신과 의원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그 책 한 권으로 완전히 그 다음날부터 그 도시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진리는 또 늘 변하는 게 진리고요. 뭐 사람 안 변한다 이런 거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변하고 싶지도 않고 변할 의지도 없고 변할 열정도 없고 변하고 싶은 노력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은 안 변한다. 우주의 모든 건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저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왜 공부하냐면 인간이 그려 낯갈 무늬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려 낯갈 무늬를 알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아,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메밀국수가 2014년에 제가 온난화되고 고령화되고 또 당뇨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유행에 민감한 이런 모든 거가 내다봐졌을 때에 메밀국수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이런 게 이제 독서를 통해서 보이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동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 의식이 확장돼요. 사유의 시선이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그럼 내가 하는 업종에서 2025년에는, 2027년에는, 2030년에는 이런 거를 좋아할 거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죠. 그러면 그 보이는 대로 작전을 세우는 거죠. 지금 아마 경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보이는 사람들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잃어버린 10년으로 진짜 들어가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보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작전을 전략을 세워서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더 접어들겠구나. 그러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전략을 바꿔서 경기가 안 좋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를 얼마든지 아니까 이 책 읽은 사람들은 기꺼이 움직이고 또 해내죠, 목표를.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는 거죠, 독서를 하면. 저는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감탄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500년에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뭘 의견을 제시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위기 파악해라. 파악이 뭐냐면 펼쳐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나오는 거를 분위기 파악해라. 집어넣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 때부터 내려오는 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에 자꾸 이렇게 감탄하는 버릇을 들여야 우리가 작은 거에서 만족하고 작은 거에 행복해 하다 보면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부러 햇살이 너무 좋으면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나뭇잎 보고 저 단풍 색깔 봐봐. 제가 좀 최근에 강의 많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제발 좀 과대평가 좀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 직장 다니는 신분은 직장 다니는 대로 그냥 그 자기가 있는 그 최고 연봉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사람의 최고 매출액 이하로 자기를 가둬.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는 퇴직 후에는 내가 50억짜리, 100억짜리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과대포장하고 있어야 돼.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런 거 가끔 보다 보면 거기 나오시는 미국 사람들 보면 진짜 뭘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춤을 너무 잘 춘대.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해보세요 했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한국 사람 제일 못 추는 사람보다 춤을 못 춰.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자기가 춤 제일 잘 춘대. 근데 눈빛 보세요. 진심으로 믿는다. 근데 저는 그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영화 보면 그들은 엄청 뭐 작은 능력을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죠. 저는 근데 이게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많아.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하고 에이 내가 제가 글쓰기 한번 해보세요. 책 누구나 출간할 수 있어요. 에이 내가 밖으로 자꾸 감탄해야 되고 내 생각을 자꾸 내보내야 되고 우린 자꾸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과대평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저는 못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틀에 갇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아마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딸도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요식업으로 그 코스닥 상장을 하면 그제서 이제 우리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늦을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에. 근데 이런 게 직접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을 코스닥 상장된 사람을 보지 않아도 독서를 하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저는 방향만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보고 책 읽고 싶어져서 내가 고전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스스로 심장이 뒤집어져서 깨달아지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 자체를 스스로 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이 커지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걸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 우리 뇌는 칼로리를 아끼고 싶어 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이런 걸로 혹시 핑계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거나 미루게 되신다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 핑계를 붙잡아와서 자기가 자기를 멈추게 한 거거든요.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나를 움직이는 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통하신다면, 스스로 좀 내가 나를 움직여보자. 그 첫 번째 힘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펼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책이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레크루트.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우세고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대표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단 둘이 살았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고칠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학고방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요, 학고방의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뭐 지붕에 쥐가 살고요. 그 쥐가 오줌 넣고 막 도망가면 고양이가 다음날 와가지고 그 쥐 잡아먹고 거기다 또 이렇게 변을 싸고 하는 이런 엄청난 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집에 오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일명 구역장님들과 교회 관계자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진짜로 참 고마운 분들이었는데 어린 저와 제 어머니에게 고난은 우리가 회개해야 해결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실 뭐 처음에 그 얘기 정말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뭐 진짜 회개를 했는데 어머님 병은 다행히 고쳐졌어요. 할렐루야였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난이 점점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의 시기를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인가?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10년이 지나도 고난은, 고통은 계속 다가오네? 인간에게 다가오고 경험되는 모든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과 복을 주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준다고 하는 프레임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화권에 있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식의 체계죠.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인생의 모든 일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운명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한쪽으로만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던 정통적인 신학이고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죠. 물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런 이야기들, 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 일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

성경에서 말하는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서슴치 않는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은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고통을 무례하게 다루는 모든 추상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걸음 제가 이 고통 그리고 고난에 대한 문제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죠. 신앙만 좋았던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다 잘 성장했고 그렇게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뛰어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라도 흠이 잡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도 모두 죽어버립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은 중병에 걸려 죽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가버리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건데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네 상황을 보니까 네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자비의 기도를 구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또 다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이 상황이 온 건 네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욥은 잘못한 것도 없었고 자기가 뭘 한 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힘, 즉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욥은 이렇게 된 건데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건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자 욥은 굉장히 큰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이미 욥의 시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개념이었고 추상적인 관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옳지 못하다. 이렇게 견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신념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 혹은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고난이나 재앙에 대한 편견과 협소한 개념으로 인해서요,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도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저도요, 예전에 차를 운전하는데요, 새벽길을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이었는데 차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그 길이 아닌데 확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 안전하게 늘 운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훅 튀어나오거나 혹은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이때 저는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인간의 탐욕, 저의 탐욕과 집착에 관련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선과 악의 프레임, 이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고 사람이 당하는 사고이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손으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한계적 상황,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깊이 경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 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한계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존재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자신의 결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책감이라고 하죠. 내가 못나서 이래, 나 때문에 이라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 스스로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중환자실에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병원 중환자실에 딱 가요. 그러면 능력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들어가지만 병원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무슨 난리를 쳐도 살 수가 없구나.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수무책이란 말이 와닿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한계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심지어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덮친 이 한계 상황 때문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아마도 가난이나 상실 혹은 억압 등의 삶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이러한 탄식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성에 처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 즉 자신과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칼 야스퍼스는 이것을 초월자에게로 나아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초월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태도와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 죄, 이 악, 이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신학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냐? 과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걸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관념이나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죄, 악,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프레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했던 맹인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는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들의 프레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돼 있죠. 세리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자국 사람이 자국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서 자국인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매국인이라고 했고 매국노라고 했고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세리와 함께 죄인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율락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더러운 존재들이었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금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락녀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죠. 좋은 가문과 넉넉한 삶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자들은 그들을 터부시하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맨날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면 천국까지 못해요. 왜? 부정해지고 더러우니까. 그들은 죄를 생산해내고 오염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의 벽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종교적 질책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 그것을 신뢰하고 함께 교인이 되어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들의 상처를 감싸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초월자에게로 나아가는 방식이자 삶입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이러한 크리스천들의 실존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악을 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신화를 믿는 사람들처럼 지상에서의 과제와 어려움에서 영혼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철저하게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신화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삶의 한가운데서 붙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그냥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절망에 찬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말이죠. 정죄가 아닌 속죄의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약속드립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개념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이죠. 반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와 교훈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악과 고통에 대해 혼란만 줄 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성을 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무례한 기독교가 아닌 친절한 크리스천들이 되면 어떨까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 편히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시간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새신자가 온 겁니다.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새신자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세신자였던 겁니다. 혀가 꼬인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죽으려고요. 제가 오늘 죽으려고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리고 죽으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냐면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이 자매는 이집트까지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실력도 꽤 있는 자매였는데 취직을 못하고 맨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들 삶이 얼마나 한계 상황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자매 혼자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드디어 자기 손목을 긋고 죽으려고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세신자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목사님한테 마지막 전화는 하고 죽어야겠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희 집에서 약 30km가 안 된 한 20몇 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제가 아유 얘야 그래 그런데 죽기 전에 나한테 기도받고 좀 죽으면 어떨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흔쾌히 오케이 한 겁니다.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비밀번호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겠어 전화 딱 끊고 바로 119와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먼저 보내고 119를 보내고 저는 좀 늦게 도착을 했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상황이 어떤가 하고 집에 가봤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뱀을 키우고 있어요. 여자 혼자 사는데 뱀을 키우고 있고 온 집안이 다 막 피로 막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뭐 부모님이 와서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친구를요 제가 야 너 왜 자살해?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안 데려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친구가 치료 다 받을 때까지 그 친구 술 다 깰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 있어주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부모님 오셔서 상황 설명해주고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고 그 친구를 부모님에게 인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게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그 친구가 다시는 자살에 대한 시도를 못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정직이 되고 그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더 애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더 애쉬라고 하는 분은요 테니스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 슬럼을 여러분 세 번이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아시죠? 영국의 윈블던 거기서 우승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최고의 선수였던 이 아더 애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서 두 번이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술하는 동안에요 수혈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럼 수혈 잘못 받으니까 뭔가 좀 감염이 됐겠죠? 바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더 애쉬는 1993년 그의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요 전 세계 팬들은요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물론 위로의 편지였겠죠. 그런데 그중 한 편지가 이런 질문을 적어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나요? 이에 대해서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럼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 우승컵을 든 사람이 왜 접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고통과 이 악과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무례하지 않게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이 이제 무례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추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여동생 있으시죠?
2: 네, 있죠.
3: 둘 어때요, 사이?
2: 아, 예, 옛날에는 정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아, 이제 그만 좀 싸우자. 그래서 먼저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아, 그 정도로 싸웠어요.
3: 몇 살 차이에요?
2: 저랑 4살 차이.
3: 오, 아, 4살 차이인데도 싸워요?
2: 근데, 서로 결혼하고 나니까 아 이런 동역자가 없어요.
3: 아 그렇죠.
2: 우리 여동생도 같이 기도하는 친구라서 네네네.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위해서 가정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얘 없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어, 그렇게 그렇죠. 싸웠다가
3: 오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2: 네.
3: 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고 있는 배우 이현경 집사님. 걸그룹 S 메인 보컬이셨던 이현영 집사님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어서
3: 오세요. 이야,
2: 네. 아, 두 분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우리가.
4: 이렇게 출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2: 그쵸.
4: 방송에서 네. 이렇게 같이는 처음이고. 어,
2: 그쵸. 네. 네. 네.
3: 와. 기독교 방송 사상 간증 두 분이 같이 나온 거 처음이죠.
4: 네, 맞아요. 아,
2: 그렇죠, 그렇죠.
4: 아니, 둘이 나온 적 있어요.
3: 부부가 나온 적 있잖아요.
4: 부부 넷이 같이 나온 적은 있었어요.
3: 둘은 처음인데.
2: 어쨌건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3: 네, 언니부터. 아, 저는... 누가 언니예요, 근데 참.
4: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저기요. 학생 언니예요. 학생
3: 언니. 네. 자, 이현경 집사님부터.
4: 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남편이 또 감사하게 결혼하고 나서 더 열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좀 내조와 그리고 특히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남자애들 친구들 보면은 이미 다 결혼까지 시킨 친구도 있어요.
2: 어, 맞아요.
3: 벌써?
4: 네, 네 벌써.
3: 와, 부지런하다 그 집은.
4: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기가 있더라고요. 엄마의 이 얘기가 들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해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한 이제 많이 해줘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떨어져줘야 이 관계가 엄마 아들은 오래 갈 수 있겠더라고요.
2: 야, 많이 공부하셨네요.
3: 아들 하나요?
4: 하나요.
3: 몇 살이에요?
4: 지금 5학년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3: 5학년이면 네. 앞으로 뭐 한 3, 4년만 더 고생하시면
4: 3, 4년이면 되겠죠.
2: 글쎄요. 그걸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아이마다.
5: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셋이 됐는데
3: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네.
5: 원래는 이제 계획이 없었던 늦둥이가 이제 생기면서의 삶이 저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2: 네.
5: 매어 지냈다고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선순위를 할 것도 없이 모든 삶이 그냥 저는 그냥 육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셋째가 이제 크면 괜찮겠지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제일 좀 육아와 그 집안일에 가장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4: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을 한꺼번에
5: 어머, 다 1학년이 된 거예요.
2: 고1 중1 초1이에요?
5: 네네네. 생각지 우와. 못했던 아 이제 해방되겠지 했는데 또 다른 그런 관문이 오면서 아 그냥 미리 생각하지 말고
2: 네.
5: 다시 한번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3: 예.
5: 그렇게 지냈더니 뭐 나날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2: 네, 네. 아니 두 분이 정말로 네. 예뻐지셨어요.
5: 그래요?
2: 정말 예뻐지셨어요.
3: 아니, 다시 표현할게 예뻐 네. 그러니까 편안해지셨어요.
2: 편안
3: 그 얘기 하려고 했죠.
2: 편안해진 걸 우리 표현으로는 예뻐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모르시네. 여자들의 마음을.
3: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5: 네.
3: 남자들은 여자들 모른다니까.
2: 아,
3: 네. 예뻐졌어요. 바꿀게요.
2: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셨어요. 두 분이 이제 자매신데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3: 터울이 어떻게 돼요? 터울이.
4: 6살 차이예요.
2: 아, 그래요?
4: 네. 어릴 때는 네. 정말 네.
3: 많이 다른 거지, 6살.
4: 많았죠. 네.
3: 지금은 그걸 느껴요?
5: 엄청 큰
4: 지금은
5: 언니였고.
4: 나이 차이를 못 느껴요.
5: 지금은 대화할 때도 사실은 언니이고 동생이지만 친구랑 대화하듯이 진짜 통화도 자주 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친구?
4: 그리고 또 제가 혹시 먼저 결혼을 했거나 했으면 또 차이가 많이 나서 삶 자체도 이렇게 구분이 됐을 것 같은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는 되려 좀 낮아지고 동생이 좀 성숙해지고 또 특히 또 제부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네네네. 하니까 또 이렇게 어우러지더라고요.
2: 그럼 신앙생활 시작은 어떤 분이 먼저 하셨는지?
1: 저희 언니가. 모태신앙이요?
2: 아무래도.
1: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4: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만났어요.
2: 제대로?
4: 그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가장.
2: 어떡해요?
1: 4학년 때?
4: 네. 초등학교 4학년에.
1: 뭘 한다고?
4: 그러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여자친구가 전도를 그 교회에 해주고, 그 친구 이제 다른 교회로. 그니까, 나를 인도, 원아가, 인도를 해준 그 중간 입장.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1: 못할 수 있어요.
4: 네. 저는 그게 살면서의 가장 고마웠던,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때 단단함으로 그때는 디모데 제자 훈련 새벽 기도 되게 뜨겁게
1: 초등학생이?
4: 네.
2: 어머.
4: 그렇게 막 또 대단하게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중심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던 게 그때의 힘으로 그러니까 운동도 어릴 때의 근육이 만들어진 거는 나이 들어서도 그 근육으로 거죠. 가는 것처럼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떠나기도 하고 했지만 떠났다고 해서 제 마음이 떠난 건 아니었고요. 항상 모든 일이며 관계며 중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게 되시면서 집안 전도에 대한 꿈도.
4: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기도 저의 기도를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 정말 응답이 없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주셨던 거는 그 선택이 옳지 않을 때 지나보면 아 큰일 날 뻔했구나.
2: 응답됐다가는
4: 그런 거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을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봤더니 답을 주셨네. 이게 이제 부모님 전도였어요. 한 2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20년?
4: 네.
2: 네.
1: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믿는 분들?
4: 네.
2: 그러면은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
5: 아, 저를 가장 먼저 데려 이제 전 그때 유치부? 네, 유치부였죠. 언니가 4학년 때니까 6살이었나?
1: 기억나요? 맞아.
5: 저는 너무 기억. 저는 또 오히려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2: 유치부가 뜨거워요? 네.
5: 저 정말 그때 신앙이
2: 유치부 애들도 초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5: 정말로 유치부 때 제일 뜨거웠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믿음을 가진 내가 왜 이렇게
4: 우리 찬양을 또 되게 최덕 씨님의 그 찬양 너무 좋아하고 막 같이 부르고
1: 그게 뭐예요 찬양이 같이 불렀던
5: 그 나 그게 이제 언니고 나는 나는 좀 달랐지 나는 유치부 찬양이고 언니는 조금 위에 찬양이고 나는 사랑을 삶으로 버리는가 버리는가 버리는가 아시죠 예.
2: 몰라요, 이분은. 늦게 믿으셔가지고.
5: 근데 정말로 뭐 찬양으로도 그랬지만 저는 신기했던 게 꿈에도 나와주시고 그랬어요.
2: 뭐?
1: 꿈에?
5: 네네.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저한테 이렇게 손 얹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유치부에서. 네. 그날 밤에 그렇게 나와주셔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꿈. 뭐 이런 좀.
1: 그래요?
5: 지금은 정말 꾸고 싶어도 꿀 수 없어요. 그런 귀한 꿈을.
1: 네. 안 나타나세요?
5: 안 나타나시죠.
2: 순수한 그 마음을 되게 예쁘게 보셨구나.
5: 정말 순수했던 믿음이요. 그냥 그때는 다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1: 백지니까.
5: 네. 언니로 통해서 믿음이 생겼지만 좀 저만의 그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좀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동역자 맞아.
2: 그러네. 자매이지만.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1: 근데 동생이지만, 동생이지만 서로 어떤 존재예요?
4: 제가 대학교 때 그냥 답을 얻고자 던진 건 아니고 그냥 고민을 옆에 있으니까 던졌는데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1: 그때 중학교?
4: 중학교 1학년.
5: 그쵸? 네, 중학교.
4: 그러면서, 살면서 참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뭐 힘이 된 건 당연한 거고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방향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갈팡질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의 아니게 본인이 의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존재만으로
5: 한 거죠.
4: 지금도
1: 그럴 때는 언니 동생이 순위가 바뀌어요, 그죠?
5: 그럴 때는 좀
1: 바뀔 수도 있어.
5: 네.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생각한 게 많이 많이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4: 그게 아, 고민을 나누는 순간, 내가 고민을 SOS 하는 순간, 내가
5: 약자가
4: 됐어.
3: 그렇죠.
4: 막 큰 소리를 치고.
2: 아, 언니한테. 네. 그때가 생각이 나요?
5: 생각나죠. 아,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그때쯤에 되게 성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딸을 당했어요.
2: 딸을. 네,
5: 왕따. 그때는 왕따란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3: 그래, 맞아요. 뭐 그때 그런 말도 없었어요.
5: 네, 우연찮게.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힘들어서 집에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기도를 혼자 집에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3: 진짜. 네. 이쁜 사람들이 겪는 병이야.
5: 아,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때부터 좀 그 사랑과의 관계에 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어린 나이에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언니가 대화했을 때 뭔가 대화가 돼. 얘가 이런 대답을 하네라고 이제 좀 아픔이 있다 보니까.
2: 어머.
5: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랑 이제 쭉 대화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3: 그러면은 우리 이현영 집사님은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죠?
5: 네네.
3: 그런데도 우리 현경이 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5: 아, 저희 엄마, 물론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되게 이뻐하고, 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좀 든든하게 좀 인생 살아가면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순간에, 항상 좀 언니의 존재로 인해서 좀 평안을 얻고, 또, 아, 약간 안심되는 거 있잖아요. 언니가 얘기를 해주면. 어쩔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냐면 언니가 대답하는 대로 가는 게 싫을 때. 내 삶이. 근데 언니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2: 근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래요.
5: 그래서 물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언니 얘기가 맞고 방향이 언니 말대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 길이 맞더라고요.
3: 예.
5: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지하고 엄마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작은 엄마 같은 존재예요.
3: 이모 같은?
5: 이모보다는 엄마 쪽.
2: 그렇죠. 엄마 쪽.
5: 예, 예, 예.
2: 참 희한하게 두 분 다 어떻게 연예계로.
3: 그러니까 한 분은 배우, 한 분은 가수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4: 저는 사실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3: 무용?
2: 그래요?
4: 네, 한국무용.
3: 한국무용?
4: 예.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가서 뭐 무용단이나 아니면 뭐 내가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계획을. 저희 아빠가 고3 때 제가 고3 이제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이제 그런 다 이제 그런 집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2: 자세가 기울었어요.
4: 예, 하필 타이밍이 딱 고3이었던 거예요.
3: 아버지 사업이 뭐가 잘못됐고.
4: 네. 근데 사실은 그때 고3 때부터가 이 들어가는 게 가장 많아지거든요. 레슨도 그렇고 이제 아빠가 무용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이건 저한테 너무 큰일이거든요. 고3 때 갑자기 또 이렇게 진로를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집에서 일만 하시던 살림만 하시던 엄마가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밖에 나가셔서 제 학원비와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용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학원의 원장님이 작품비를 이 상황을 아시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에 절반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녹음을 그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녹음을 스튜디오.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아끼신 거. 그래서 저는 세종대를 시험을 봤는데 음악이 안 나온 거예요.
2: 시험을 봐야 되는데?
3: 네. 실기 시험 때.
4: 실기 시험 때. 이제 살풀이 준비를 하는데.
3: 살풀이 춤?
4: 네. 음악이 안 나와. 갑자기 이제 막 교수님들이.
2: 무서워.
4: 하시더니, 자, 그러면 박수를 쳐줄 테니까 이 박자로 해보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살풀인데 눈물이 나면서 막 한스럽게 되게 너무 잘한 거예요.
2: 너무 잘했어.
4: 네.
2: 됐다.
4: 난 된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전화로 듣고 싶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가서 합격자의 이거를
2: 대자보
4: 맛있는 거 내면으로 가서 확인하죠. 맛있는 거 샀을 때 같이
5: 합격했으니까 가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갔어요. 저를
3: 학교를 갔어요.
4: 갔어요. 좀 그리고는 그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얘는 무슨 죄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5: 실격이에요. 음악이 안 나면 점수가 안 나면.
4: 그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아예 그거는 그 준비물 그 미지참, 모두 그냥 탈락이더라고요.
5: 아니, 근데 저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쫓아가, 열심히 뒤에 쫓아가, 이유도 모르고.
4: 3일 동안 아마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5: 속상해서.
4: 그리고는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3: 어려우니까지가 아니에요.
4: 네, 저 딴에는 할 수 없이 간 곳이 서울 예전이라는 곳이에요.
3: 서울 예술대요?
4: 네.
3: 그때는 서울 예전이라 그랬죠.
4: 예, 네, 서울 예전.
3: 지금은 서울 예술대요?
4: 네. 그때 이제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던 게 뭐가 있었지?
5: 토라진 게 그거.
4: 어, 그때였지. 왜냐면 열심히 기도했거든.
2: 교회를 안 다니시는 네. 그것 때문이었구나.
4: 네.
3: 아니,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냐고요?
4: 맞아요. 근데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5: 왜냐면. 서울예대 들어가서.
4: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학교 방송반이었어요.
3: 방송반?
4: 네. 예. 근데 무용 때문에 하질 못했는데. 네네. 그 당시 저는 이제 노래도 좋아하고 네. 방송을 그러면 대학 2년 동안 서클을 재밌게 보내보자.
3: 방송반에서?
4: 네. 그래서 방송반을 하고 그래서 이제 SBS 처음 개국할 때 예, 예. MC 이제 오디션으로 특채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2: 거기 간 거에 지원을 해서?
4: 그게 이제 방송 그 방영과의 선배님이 추천을 해주셔갖고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오디션이 저는 대학생 신인이었고 광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우분도 계시고 엄청 많이 오디션을 보셨는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방송 MC를 보다가 그 공채 시험을 MBC를 봤어요.
3: 근데 탤런트?
4: 네. 떨어졌어요.
3: 떨어졌어요?
4: 네, 4차까지 갔는데 떨어져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녹화를 가는데 제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냥 다른 프로그램을 원해서 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 차순으로
2: 밑에 후보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4: 그게 저인 거예요.
3: 예비 합격자.
4: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가 이하연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3: 우리가 아는 이하연.
4: 네. 제가 하는 MC를 개편을 하면서 그거를 하겠다고 가고 저는 이 친구 빈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2: 너무 재밌다.
4: 네. 나중에 이제 아연이랑 그런 얘기를 아연이는 모르죠. 저는 아는 거고.
3: 우리 저 동생 이현영 집사님은 가수. 네.
5: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찬양사랑 찬양을 좋아했고 음악을 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재능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을 확실히 하나님 주신 재능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도 하고 싶어하고 재능도 있고 하니까
3: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5: 네, 근데 아이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곡도 하고 싶고 막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또 무용을 하니까 저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3: 예, 예.
5: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했고 교회에서 그냥 반주하고 그렇게 음악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아리를 음악 동아리를 하면서 한번 길을 찾아보자. 대학가요제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언니는 이제 저 가수하는 거를 그때는 반대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니 특히 또 가수 쪽은 언니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KBS 합창단 그 광고가 뜨더라고요. 네, 모집. 그래서 언니가 너 그러면 가수 말고 합창단 한번 시험 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또 제가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KBS 합창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KBS 합창단에 이제 입단을 했었어요.
3: 시작이?
5: 네, 시작이.
2: 예. 네. 그러셨구나.
5: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한켠에는, 나 가수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직업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오히려 합창단 생활하면서 가수 제의를 받게 됐어요.
2: 예. 그러셨구나. 네.
5: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의를 받게 되니까, 그때는 언니가 이제 응원하는 마음 쪽으로 바뀌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4: 고마운 게 이제 그때 최지우 씨, 뭐 이민혁 씨 다 동기거든요. 예. 같이 이제 가서 응원해주고.
5: 같이 사진도 찍어서 기사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4: 그리고
3: 네. 네.
4: 네. 네. 언니가 진짜 씨랑 네. 유재석 씨가
5: 다 엄청 챙겨주고
4: 예능 MC를 할 때 이제 신인 나가면 또 이렇게 챙겨주고
5: 대기실에도 와서 막 이렇게 불러서 챙겨주기도 하고.
2: 이야.

0: 그러다가 이제 저 이현영 집사님은 걸그룹 준비할 때
1: 네, 네, 네.
0: 자, 지금 남편
1: 남편을
0: 그 배우 강성진 네, 네, 씨를 네. 만나요. 그죠?
1: 네. 운명처럼 만났어요.
2: 네.
0: 그 운명을 얘기해 보세요.
1: 네, 운명처럼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0: 네. 네. 20대 초반?
1: 네. 네, 23살 때 이제 만났는데. 네. 그때 저는 연습생이었고. 데뷔하기 전이었고 남편은 이미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주인공을 자리매김하고 그렇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낯난자다 김장훈 그 선배님의
2: 뮤직비디오.
1: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날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하러 나이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료분들 차승원 그 씨와 뭐 매니저분들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오셨고 저는 이제 제 친구 생일 때문에 제가 진짜 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0: 만나게 됐는데
1: 네. 오빠가 계속 이상하게 무슨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을 다니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사실 그때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그 8개월 전 거의 한 1년 전쯤에 제가 합창단 시절에 나이트를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남편은 사회인 야구단 창단식 남편이 그 대표로 창단식 그거를 하러 나이트에 왔는데 그때는 오빠랑 오빠 옆에 같이 앉게 됐었거든요.
0: 그 기억해요 서로들?
1: 근데 저는 기억을 하죠. 유명인이니까. 오빠는 모르는데 자꾸 저보고 낯이 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때 만났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이유가 그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무슨 야구단 응원단을 하라고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었었거든요.
2: 네네.
1: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대요. 전화를 할까 말까. 근데 장소가 나이트라 저희 남편이 의외로 되게 보수적이어서 안 된다 하고 이제 접었는데
0: 서로 모르니까.
1: 네, 두 번째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만나고 그 바로 다음날 또 만나게 됐는데 그 종이를 갖고 나왔어요, 진짜로.
2: 내가 갖고 있었다.
1: 네,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진짜 갖고 있었다. 내 책상 서랍에 아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예.
2: 그래서 그게 프로포즈네.
1: 네. 그래서 네. 이거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직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참 의외의 장소에서도 그런
0: 그렇죠.
1: 자기의 선입견을 깨게 만들어 주신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 거기 아니었으면 또 만나기 어려웠나 보죠.
2: 그러면은 그때 뭐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걸그룹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저를 연습실 집을 데려다 줬어요. 되게 멀었거든요. 부리에서 망원동 매일. 네, 근데 너무 피곤한 날에 저희 집 앞에서 그냥 차에서 잤대요. 그리고 데려다 주고. 그래서 이제 연애가 시작됐는데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2: 야, 대단하다.
0: 미안했어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근데 언니가 반대로 남편 이름이 강성진하고 전화벨 울리는 그 이름 보고 언니가 알게 된 거예요.
3: 아니 그게 아니야.
1: 아닌가?
3: 제가 핸드폰을 원래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모든 거를
2: 공유.
3: 제가 공유? 이제 제가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찾았는데 그 당시 뭘 해도 항상 좀 이렇게 저렴한 걸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최신형이 아니었어요.
1: 한 시간밖에 안
3: 가요. 바테리가 이러다 보니까 제부가 제일 먼저 바꿔준 게 핸드폰이었나 봐요. 근데 뭐가 이렇게 봤더니 핸드폰인데
1: 최신형이야.
3: 최신형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1번 강성진이라고 써 있는 거여서 이 강성진이 그 강성진이야 물었죠. 그랬더니 맞다고.
1: 근데 이거 배신감에 얘기를 안 했다.
3: 왜냐면 이게 이걸 왜 받아?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관계인데 이걸 받아왔는지가 중요하니까.
2: 이제 엄마 모드.
3: 네. 그래서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뭐 그래서 받았다 해서 일단은 핸드폰을 돌려줘라. 만나는 건 만나야 돼. 핸드폰을 돌려주고 만나라.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돌려줬다고 해놓고 안 돌려줬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한 달 후 정도 지나고 본인이 딱 이렇게 확신이 서니까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고 같이 해서 만났어요. 대신 제가 그 당시 이제 사극을 할 때였는데 분장실에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부 낯난자다의 그 뮤비가 나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분장팀에서 아, 저 배우 너무 괜찮다고 제부 얘기를 칭찬하는 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깔때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
1: 열려서.
3: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보면은 일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여자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연 놓치면 안 된 거고. 그리고 그때야 뭐 사람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연을 만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누누이 세뇌를 했고. 그래서.
0: 그리고 저 강성진 씨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 우리 저 양가 부모들 이렇게 다 네네네. 만나잖아요. 네네. 상견례라고 네네. 하는데 그 상견례 이후에 아버님이 무슨
1: 어? 아 상견례까지 했어요. 날짜를 정했는데 예, 예. 아빠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0: 상견례 이후에.
1: 네. 어. 결혼식은 사실은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못 봤죠. 어, 저희 아버님.
0: 그랬는데.
1: 이제 결혼하는 건 알고 날짜는 알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0: 갑자기 교통사고.
1: 네네. 갑자기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아빠가 근데 이제 언니가 먼저. 이제 첫째 딸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긴 했거든요.
2: 그냥 아빠 생각이 먼저 결혼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우리 딸 결혼하면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걸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저를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셨고 뭐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먼저는 아니겠지 했는데 아빠가 제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1: 엄청 자랑도 많이 하면서 한 켠에는 첫째가 먼저 안 간다는 막 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슬픔이 있었어요 아빠가
2: 집안으로 제부가 인사를 오는 날이었는데
0: 예예 예.
2: 아빠 갑자기 먼저 가셔서 거기서 이제 흑상하셔서 한 잔을 드시더니 제부를 조금 민망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빠랑 이렇게 조금 삐져 있는 마음에서 아빠가 사고가 있으셨어요. 근데
1: 그래도 마지막
2: 다행인 거는 제부가 이제 나 같으면 더 했을 것 같다. 내가 딸을 보내면 더 했을 것 같다. 아빠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아빠 얼굴을 그 다음에 못 봤던 거지만 이제 어쨌든 전화 통화로서 풀고 그 역할도 제부가 중간에서 해주고 해서 네.
1: 그랬었구나.
0: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네네. 저 아직 사위는 아니지만
1: 네, 그렇죠.
0: 사위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2: 상주 역할을.
0: 상주 역할. 네,
1: 그래. 아무래도 이건 갑작스러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막 슬퍼하고 막 이거는
0: 그럼, 갑자기 그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교통사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희 얼마나
1: 그때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약간 좀 나서서 해야지만
2: 근데
1: 하는 상황이
2: 그거를 네. 저희 동기들이 또 동기 중에 처음 겪는 경조사인 거예요. 아빠 부모님에 대한 그래서 동기들도 이제 3일 동안 재우고 안재욱 씨라든지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 현영이 결혼할 사람 근데 재욱 오빠가 그 사람 참 괜찮더라 이게 알아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티 안 나게 뒤에서 이렇게
4: 어떻게 보면 동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네. 너무 괜찮은 내 마음에도 흡족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근데 나는 그 전에 배우자를 생각을 나는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열리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분을 만나고 나서 배우자기도 하라고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2: 그 윤유선 씨 아시죠? 유선 언니가 그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집회를 3일 동안 갔었어요. 더 파이어 집회라고 이렇게 뜨거운
4: 집회.
2: 예. 그곳에서 이렇게 언니가 첫 마디가 형교와 배우자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언니 얘기를 듣고
0: 그전에 안 했어요?
2: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반신반의 당연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나의 어떤 느낌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디테일한 어떤 사람을 구하진 않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은 15가지 정도를 넣고 다 적어놓고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4: 그 정도였어요?
2: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 말도 안 돼요.
2: 대략. 사실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 같이 손잡고 교회에 갈 수 있는
4: 제일 중요하지.
2: 이 사람 마트를 가도 제 손을 잡아요.
0: 지금도?
2: 지금도 손잡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노래를 좀 제가 좋아하니까 노래를 좀 하는 사람 했더니 정말 또 노래를 잘하는
0: 뮤지컬 배우니까 네. 또
2: 그리고 어머니
0: 시어머니?
2: 시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신 분 그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조금 그렇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던데 권사님이시고 네 제가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 근데 장난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집에, 그렇죠. 집에 살죠. 저희도 또 다 집에 살고 있죠. 아, 근데 뭐 내가 뭐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아니면 뭐 자가로 살든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우리가 다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 뭐 초가 삼간이라도 그래도 내 집에서 그래도 추울 때 좀 그래도 뜨뜻하게 지낼 수 있고 뭐 연탄을 간든 도시가스를 쓰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피할, 비피하고 눈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진짜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살아가며 이사라는 걸 또 해요. 저도 이사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만 11번을 했으니까.
1: 아, 진짜
0: 네.
1: 많이 다니셨네.
0: 아, 이제 다음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에 또 이사 또 가요. 이제는 이사를 안 가면 이상해. 아. 네. 오, 한 집에 오래 살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저희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 아,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니셔야
0: 돼. 네. 이게 돈이 없으면 이사를 가게 돼요. 전세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니까. 근데 참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변화가 생겨나요. 이를테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 또 아이가 커서 직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취를 해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가족원 중에 또 뭐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족원의 수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비해서 집을 뭐 줄여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아니면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또 전원 찾아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적이 선명한 분들은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난 여기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짐은 좀 줄여야 되겠고 집도 좀 줄여야 되겠고 애들은 또 넣어서 그냥 집은 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 사별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집에 못 살아요.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집에 이제 살기 어렵다, 무섭다는 분들도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별 이후에 이사를 하거나 거처를 옮기는 걸 재배치라고 불러요. 이런 이제 재배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 60 넘어서 이사를 간다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거처했던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평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좀 처음에는 우리 동네 어떤지 모르는데 살다 보면 우리 동네가 제일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좋아서가 아니에요. 익숙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볼 땐 절대 아니에요. 그게.
2: 네. 저긴 못 살아.
0: 저긴 못 살아. 아니, 저기 왜 살아? 막, 지하철 너무 먼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아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랑 함께 살다 보면 그전에 몰랐던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그 부분에 감탄하고 나머지 부분에 싸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여러 번 이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고 있고 학군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으면 젊으니까 이사 좀 가면 어때. 또 뭐 이삿짐 내가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여러 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장이사다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이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몇몇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아이들이 분리해서 나가거나 사별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옮기거나 축소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조건의 집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막 절절절절 나와요. 이를테면 루카스 씨는 지금 이제 집에 살고 계시죠?
3: 네네네.
0: 저도 집에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살다 보면 이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0: 본인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꿈꾸는 집 혹은?
3: 꿈꾸는 집?
0: 난 이런 집에 살고 싶어.

0: 좀 저는 조용한 데 좋아해서 약간 네. 이제 뭐 약간 자연과 같이 있는 아, 약간 자연과 그런 데
1: 자연인.
0: 네, 자연인. 네. 네. 아, 그런 데 일단은 좀 좋아하고. 아, 네네. 그 다음에 전 지금 주택 살거든요. 아, 네. 네, 그 아파트를 계속 살다 주택 사는데 다시는 아파트는 못 갈 것 같고. 아. 네. 일단 층간소음 뭐 이런 거 그렇죠. 없고. 네네. 네, 그런 거에 엄청나게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살고 있어서. 아. 예, 네, 다시는 이제 아파트로는 못 갈 것 같고, 자연 속에 있는 약간 뭐 그런 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쵸. 네.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전원주택을 원하시는데, 네. 전원주택 너무 아름답죠. 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앞에 심지어 뭐 텃밭도 네. 할 수 있고, 음악도 크게 네. 해도 아무도 민원을 놓지 않고, 근데 이제 아프면 죽을 수 있어요.
2: 그렇죠.
1: 앰뷸런스가 30분 이내에 가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변수가 많아지는데 그중에서도 건강 변수가 생겨나요. 건강 변수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심각한 질환이 생겨서 앰뷸런스가 들어오냐 마냐가 아니라 버스가 들어오느냐 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또 병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기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민 씨. 두 분 다 아파트 사시는구나. 네. 아파트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3: 좋죠. 편리하죠. 많이 편리한데, 이제 약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요렇게 문제되는 것들 외에는 네네.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옛날에는 저희 동네 진짜 버스 없었는데 버스 다니는 길 생기고 병원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혜택과 편의시설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면 60이 넘으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나이가 들었다.
3: 나이가 저는 지금은 주택 살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나이가 들었으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파트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다는 아파트. 생각이 드네요. 네.
4: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강뷰가 보이는
1: 아니 꿈꾸는데 왜
4: 한강뷰가 딱
1: 남의 꿈에 왜 웃어? 남의 꿈에?
4: 한강뷰가 보이는 그쪽이 또 이런 인프라가 좋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또래분들만은 실버타운도 뭐 나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시설에
0: 네.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4: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같이 일어나면 또 얘기도 하고
3: 우리는 노후를 생각하고 있네요.
4: 즐기고 싶으니까
1: 네. 아니 왜 꿈도 먹고
3: 멋져요.
1: 네. 아니 그 내 꿈 꾸겠다는 데 왜 난리야.
0: 결혼도 하고 그치.
4: 아니 나중에 우리 한강뷰 놀러 오세요. 60대 때 우리 집에서
1: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실 내가 내 꿈 노후의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풍요로운 마치 뭐 부부가 머리 하얘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여행 가는 꿈을 꾸시는데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3: 아, 나 그래서 거 아니에요?
1: 아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고무장갑 끼고서 다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60이 넘어서 70, 80, 90 앞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될 그 지점 보통 60세가 넘어서 이사를 한 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할 때 집을 어떤 걸 구해야 될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내가 늘 살던 익숙한 것만 생각해서 그냥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게 60 이후의 삶입니다. 네. 건강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병원 위치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오면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기 상황 생겼을 때 자식보다 옆 사람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목숨만 부지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호모 릴리기우스, 종교적인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받는 인간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교양 있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교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애 만족도도 높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도 아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제가 근데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공간에 놀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도 좀 빠져 있고 근데 아이들 다 떠나고 나잖아요. 부부 둘이 남거나 아니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둘이 있어. 하루 종일 혼자 있어. 우울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깥의 인프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프라가 좋은 데는 비싸요. 비싸요. 아니 저도 뭐 제가 살고 싶은데 괜히 사는 줄 아십니까?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어요.
4: 사정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다 노래 부르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나 이런 주거의 꿈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땐 아이들 학군 따라가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도 있고 다 좋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한 군데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다 좋지만 몇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0평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복지적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평 아래에 살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다면 10평이 좀 넘는 곳에 계시는 게 좋은 게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10평이라는 공간이 이 정도 돼야 휠체어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화장실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먼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공간 크기로 보자면 두 번째로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나이가 드시면 병원 가까운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 가까운데 바로 코옆에다 얻는 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울어요. 앵앵 하고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울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병원에 옆에 있으니까 금방 갈 것 같지만 그 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면 어차피 나는 1차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병원 옆이라고 하는 건 입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입원을 전제로 하는데 병실 없으면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입원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아플 정도가 되면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병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곳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딱 붙어서 사는 그 집을 선택해야 되겠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최소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복지관 옆에 살아라. 네. 그게 사회복지관도 괜찮고 노인복지관도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저희 전문 영역 쪽에서는 사복 혹은 노복 이렇게 불러요. 사복이나 노복관 옆에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아이들 떠나고 둘이 남거나 혼자 남잖아요. 우리가 흔히 여가라는 얘기를 하죠. 24시간이 여가야. 이건 여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가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이 여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고. 그래서 이 24시간에 우울감도 좀 줄여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가면서 내가 늘 할 수 있는 루틴, 정해진 일과를 가질 수 있으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심지어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적 콘텐츠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원봉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 곧 나를 살찌우고 나에게 일을 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생각해보니까 복지관이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쓸 수 있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복지관을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세요. 복지관을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몇 개 있죠. 첫째, 나 노인 아니야.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마. 특별히 노인종합복지관, 아우 저 노인 애들 가득한데 나는 저 안에 안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노인이 아니야를 넘어서 저기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살펴보시면 대학 나온 분들 너무 많아요. 학력들이 굉장히 다채롭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복지관에 적으면 프로그램이 한 50개, 많으면 100개에서 1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내 생에 살아가며 하나씩만 들어도 다음 생에까지 들어야 돼요. 이런 충분한 콘텐츠를 전문가가 와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 우리가 지금은 어디 가서 설렁탕 먹어도 10,000원이에요. 맞아요. 그걸로 한 달 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다 신청만 해. 그 안에 물리치료실도 있어. 물리치료 한번 받는데 얼마나 비싸요? 전문가가 와서 전체적으로 인바디 측정 다 해주고 물리치료까지 심지어 여기 우리 미장원 갈 때 2만원, 3만원 하잖아요. 3천원, 5천원. 3천원, 5천원, 3천원, 3천원, 5천원, 3천원. 축축축축축축 잘라주는 겁니다. 너무나 말끔하게. 그리고 거기에 가면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매진율이 아주 빠르게 매진되는 곳. 춤, 댄스. 이야, 난리입니다. 아유, 뭐 이거 뭐 난리예요. 뭐 스포츠 댄스부터 시작해서 예. 난리예요.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암표까지 판다. 뭐 이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 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내 몸도 관리해주고 운동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가 찬란하고 거기다가 뭐 이런 임미용까지 해주는 데다가 어디 그뿐입니까? 나 혼자 살면 옆에 독거 어르신 서비스들이 있어가지고 매번 찾아와서 밥 우리 반찬도 주죠. 어디 그뿐인가요? 안전한가 확인하러 오죠. 어디 그뿐인가요? 부부가 둘이 살아도 이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사 프로그램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무료예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데 모여가지고 기관 차원에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서비스가 있는데도 없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화 수요가 또 많고 그걸 충족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이 아우 그냥 너무 노인들만 고령자들만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아우 너무 좀 이렇게 나랑 수준 안 맞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녀요. 저는 물론 가르치러 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제 집, 살 집을 이미 정해놨어요. 저는 서울에 노인복지관 옆에 집을 이미 알아봤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뒤졌거든요. 제가 나이가 젊죠. 아직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많겠죠. 저도 이제 조만간 학교도 이제 퇴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저도 곧 65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살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물색을 했습니다. 몇 년간 물색을 했어요.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고 어떤 데는 주택이고 또 어떤 데는 뭐 좀 옆에 뭐 좀 넉넉한 공간이나 이웃들이 많고 어떤 데는 저 너무 사람이 없고 이렇기도 한데 상관없어요. 복지관에서 1km 이내 반경 1km 이내 정도면 무릎이 많이 아파도 이거 우리 요새 유모차 생긴 그 보행 보조기 있잖아요. 이거 쭉 끌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새는 복지관에 수영장도 있어요.
3: 와. 다 진짜 좋은
1: 그러면 없는 게 없는 서비스 공간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무료거나 너무 저렴하잖아요. 이걸 왜 이용하지 않아요? 국가가 더군다나 관리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 몇 가지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빈자리가 나는 일이에요. 빈 공간, 자식이 떠나거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이런 빈 공간이 날 때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두고 보통은 아이들이 떠났을 때는 빈둥지 증후군 엠티 네스트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울감에 젖어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사별을 한다? 사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배우자 사별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스트레스가 100점.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군가 뭐 배우자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런 농담이 있죠. 그때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공백이 느끼는 순간부터 스트라이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빈 공간들에 대한 우울감들, 빈 공백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복지관에 들어가서 그 종이에다가 회원 가입서를 쓰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기꺼이 저는 복지관에 꼭 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복지관을 다니시되 하실 수만 있다면 지하철이 발달되어 있거나 버스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면 이렇게 뭐 두세 코스 정도는 내가 전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나이가 내가 고령이고 또 몸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 루카스 씨는 나 주택 너무 좋아. 전원에 살고 싶어. 사세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다만 그 시간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그다음에 최악의 공간, 그다음에 최악의 친구 관계, 이런 뭐 최악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가정하시고 노년에는 이사를 고려하시는 거, 그 꿈을 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기 전에 사는 집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집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집이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집에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주상복합 같은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3: 맞아요.
1: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비싸. 이번 생에 못 사.
3: 인형 꼭대기 사는 거기 집.
1: 그래서 막 뷰도 막 쫙. 야. 근데 중요한 건 들어는 가봤지만 사지는 못하는 거주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특별히 저는 부동산에 돈 깔고 있는 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벌써 우리나라 빈곤율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40%가 또 넘었거든요. 근데 빈곤율이 높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노인 60 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평균 가지고 있는 자산이 3.5억 원, 곧 3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3억 5천에서 5억 사이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지금 어느 시점에 복지관 근처가 어디고 그 근처 1km 반경 내에 어디가 가장 적절하게 내 규모, 돈의 규모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는 집인지 제가 볼 때 지금 빠르게 검색하셔야 됩니다. 요새 부동산 여러 앱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모든 집의 핵심은 뭐냐? 가봐야 돼요. 맞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아까 말씀하셨죠? 네.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다 다니면서 발품 팔아야 돼요. 그런데 왜 집은 발품을 안 팔아요? 돈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집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 자주 보냐면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예, 젊어서 안 보는 거예요. 진짜요. 벌써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의 로망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야 주택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주택도 전원주택, 야 너무 좋다. 거기다 2층 집, 막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꿈꾸는 집은 약간 숲이 좀 있고 대신에 뒤로 굴을 팔 수 있어야 돼. 굴, 동굴, 동굴을 파야 돼요. 전쟁이 나도 숨을 수 있는 동굴, 동굴이 있어야 돼요. 그 동굴이 왜 있어야 되냐면 제가 원래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북분이시고 저희 집 근처에는 항상 공비가 그렇게 나왔어요. 무장공비. 그래서 땅콩 땅콩 땅콩 소리 나면 그 다음날 읍내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나가면 이렇게 공비들이 이렇게 그 가마니에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전쟁에서 총 맞은 얘기, 총 쏜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제가 또 대관령 쪽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혹시 이승복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 얘기만 맨날 듣고 소풍도 맨날 글로 갔어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 저로서는 늘 이렇게 남침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저희 남편하고 집에 있는데 저희 살고 있는 집 언덕 너머로 갑자기 막 퐁! 퐁! 하면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 빨리 짐을 싸야 된다. 그래서 짐을 막 뭐 귀금속부터 해가지고 쌀 이런 걸 막 다 저희는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비상식량들 다 쌌었으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이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나보다 두 살이나 어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집터에서 만나자 나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짐 너머로 전국 노래자랑 그걸 하면서 폭죽 소리가 이제 났던 건데 저는 그게 전쟁의 대포 소리처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가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을 꿔도 이 왜 산 위에 산 가운데 이렇게 삽질하는 그래서 벙커 파는 이런 꿈을 맨날 꾸다 보니 저의 집의 로망은 뒤로 동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동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저는 그런 집에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복지관 옆으로 이사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나도 도망갈 수 없는 나이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 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집에 대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전한 기지, 안전한 고지로서 내 집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집 안의 스토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집 안 스토리로만 살지 않아요. 집 밖 스토리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 고민에 저는 반드시 복지관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커버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비싸지 않은 집이라도 내가 하루에 상당 시간을 보통 보내요. 아침에 8시에 반 정도면 어르신들 들어오시기 시작해서 보통 5시에서 6시까지 계시다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 공간을 할애하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잖아요. 3,000원이면 영양사가 해주는 밥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간이 주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스템이 주는 이 혜택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들어오시고 또 거기 들어오셔서 내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교육도 받으시고 내가 할 수 있었던 타인에 대한 도움, 자원봉사도 기꺼이 하시면서 새로운 노년의 꿈을 집 밖 환경, 그중에서도 복지관이라는 현장에서 꿈꿔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자면, 아, 60 넘어서 이사를 꼭 한번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복지관 1km 반경 내를 좀 추천합니다.
3: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많은 꿈들을 꾸셨겠지만, 지금 젊을 때는 그냥 사세요. 네. 제가 볼 땐 말씀드렸죠? 금방 늙어요. 금방 나이가 들 텐데 그 나이가 들 때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가에 다시 한번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텐데 살아가는데 좋은 집이 또 나쁜 집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꼭 한번 60 넘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우리의 변화하는 집안의 사정과 집 밖의 환경, 내 몸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 어디 있나, 또 주민센터는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세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강연은 끝났어요. 강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제가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60세 아직 생각을 해본 나이는 아닌데 계속 금방 늦는다고 아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뭐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연주하러 가본 적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말 60살한 나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들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떤 게 좋았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라도 기억나고 이 부분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치미 씨는요?
3: 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관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알려져야겠다. 왜냐면 정말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네. 막 어려운 사람들 뭐 저소득층만 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직업과 달란트를 이용해서라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막 드는 이게 누릴 수 있게 당당히 누릴 수 있게 우리 엄마 아빠도 멋있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 생기는 노인복지관은 시설이 더 좋겠죠.
3: 그렇죠.
1: 네,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용진 씨는요?
4: 네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친구 안 만나고 놀러만 다닐라 그랬는데. 혼자 놀러 다니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같이 등산도 네. 갈 친구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말씀해 주신 얘기들 다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강의였다.
3: 그렇습니다.
1: 근데 제일 좋은 강의는 뭐냐면 내 삶을 요만큼이라도 바꾼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속에 작은 변화들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올해 한 해 마음의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각 재앙별 연구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제8차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 볼 때 제8차 재앙은 메뚜기가 날아와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의 말씀,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르매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의 히브리어는 아르베입니다. 이 단어는 큰 무리, 무수한 떼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주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메뚜기 떼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볼 때 동풍과 함께 하루 종일 날아온 메뚜기 떼는 온 지면을 덮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5절 상반절에서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메뚜기가 그 땅의 눈을 덮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암흑세계가 되는 것처럼 그 메뚜기 떼가 땅을 덮어 캄캄하게 될 정도로 사납게 몰려올 것을 말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볼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피 재앙 때,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다섯 번째 악질 재앙 때,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의 미완료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3절 중반절 말씀 볼 때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겸비치라는 표현은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나의 수동형으로서 바로왕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괴로움을 계속 받게 될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땅임을 교훈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나라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 재앙의 날짜는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1월 10일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 볼 때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이렇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볼 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한 줄이라는 표현은 멸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의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이미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바로왕은 애굽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신하들이 감히 항의할 정도까지 되었으니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다시 데려왔는데 그때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의 말씀 볼 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바로가 이렇게 물은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볼 때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노소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곧 온 백성을 다 포함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고센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는 우양, 즉 소와 양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축떼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희생 제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왕,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하면서 이를 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경영이 악하니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가자면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고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볼 때 네 손, 즉 모세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진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굽 땅 위에 들어라는 표현에서 들어는 뻗다, 펼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타의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매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박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이때 모세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 볼 때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은 1월 10일 다음 날인 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내는 경계라는 뜻의 히브리어 개불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한다면은 1월 11일에 메뚜기 떼가 애굽 경계, 즉 애굽 국경을 통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의 말씀 볼 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낮과 온 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든 바로 그 낮 전체와 이어지는 밤 전체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낮과 온 밤은 완전히 꽉 찬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즉 메뚜기들은 동풍을 타고 상당히 먼 곳에서 1월 10일 하루 종일 이동하여서 1월 11일 아침에 애굽 경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서는 일으켜 불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하그의 강조형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를 몰고 오셨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메뚜기는 애굽 온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볼 때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제18왕조 때로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이집트의 영토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남쪽 누비아 지역에서 메로에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중해부터 메로에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650k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다 덮어 그 땅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는 재앙은 1월 11일 온종일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 때 1월 10일에 모세가 지팡이를 든 후 온 낮과 온 밤을 지나 다음날 1월 11일 아침에 메뚜기들이 애굽 지경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후 점점 애굽 땅에 퍼져서 마침내 온 땅을 다 덮고 애굽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워 애굽 땅에 푸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자 너무 놀란 바로왕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서 떠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심으로 1월 12일에 메뚜기가 애굽에서 떠났다고 출애굽기 10장 18절과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렬한의 히브리어는 하자크 메오드인데 그 뜻은 엄청나게 강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즉 엄청나게 강한 서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므로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은 히브리어 루아흐 하카딤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기준으로 동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특별히 북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 시로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람은 창세기 41장에 등장하고 요나서, 에스겔서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6절과 23절, 27절 말씀 볼 때 애굽 왕 바로의 꿈에서 일곱 이삭을 완전히 말려버린 동풍으로 나오고 있고 요나서 4장 8절에서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동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7장 10절과 19장 12절 말씀 볼 때 이 바람은 그 열기가 너무도 뜨거워 식물을 바싹 말려 죽이는 매우 파괴적인 바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15절 말씀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파괴를 가리켜 동풍이 불어오는 곳으로 여호와의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메뚜기 재앙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온 땅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농작물이 다 파괴되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므로 파괴가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뚜기들이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볼 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 때는 동풍을 타고 땅 위로 올라와 애굽 온 땅에 뒤덮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 때는 물이나 채소, 초목 등 특정 범위에 한정적으로 몰려 다닙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에서 메뚜기가 애굽 땅 전 지역에 내렸다라는 것은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재앙의 목표가 애굽 땅을 해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자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상반절 말씀 볼 때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르며 땅이 어둡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인 것은 그 수가 엄청났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태양이 떠있는 대낮에도 온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반경 약 26km 가량을 가득 메우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5절에 어둡게 되었고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샤크인데 특별히 와우 계속법을 사용함으로써 메뚜기 떼로 인하여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메뚜기가 우박재앙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어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하반절 말씀 볼 때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여기서 자라는 이라는 표현은 싹이 나다, 우미 돋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차마흐의 능동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메뚜기가 그것까지 다 먹어치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것이라는 표현은 푸른색을 띤 모든 식물의 총칭으로서 애굽 땅 전체에 푸른색을 띤 식물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음을 애굽 나라가 큰 식량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에까지 메뚜기가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 볼 때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이 썸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뚜기 재앙의 대상으로 집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메뚜기는 우박지앙에서 남은 들의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까지 들어와 피해를 줬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표현대로 메뚜기 때는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뚜기는 초식동물로서 동물에게는 직접 피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간혹 먹이가 부족할 경우 주거지를 침입하여 음식과 가죽 부대나 의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재앙이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볼 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가 황충과 함께 나타났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6절의 말씀 볼 때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은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또 시편 105편 34절과 35절의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충과 함께 나타난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도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강렬한 소풍이 불게 하심으로 홍해에 몰아넣으셔서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 때가 홍해에 수장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에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신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바로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바로는 메뚜기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볼 때 메뚜기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애굽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볼 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는 다시 들어온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왔으나 바로는 이스라엘 남녀노소 온 백성과 우양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다고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를 등지고 나온 모세를 신하들이 겨우 설득하여 그 앞에 다시 데려온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바로의 강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메뚜기 재앙 후에 바로는 자기 죄에 용서를 구하고 죽음만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여호와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간구를 듣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강렬한 소풍이 불어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음으로 그 재앙을 그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10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 재앙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엘서 1장 4절과 15절 말씀 볼 때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서는 지금 이 1장에서의 상황을 심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요엘서 2장 2절과 11절과 3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3절 말씀 볼 때 이것을 황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 볼 때 또 황충이 연기의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충들로 인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이 죽기를 구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5절 그리고 6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볼 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돈의 뜻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아볼루온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의 임금은 사단 마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뚜기는 파괴자인 사단의 조종을 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뚜기 재앙인 5개월 황충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과 6절의 말씀 볼 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온 땅이 메뚜기 재앙으로 푸른 것 하나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보호해 주셨듯이 종말의 메뚜기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볼 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바꿔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재앙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종말에 나타날 메뚜기 재앙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환란을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 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운하기

0: 서울시절치에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단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왕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는 왕이었는데도 왕인 그가 왕 앞에 나갈 때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그가 결단하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언제나 친근하게 나갈 수 있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은요, 그냥 왕 위에 무릎에 올라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왕 앞에 가서 어리광도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백악관을 언젠가는 가봤어요. 오래전에. 한 30년도 다 됐겠네요. 근데 그 백악관을 하는데 백악관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전날 가서 표도 받아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백악관에 아무나 어느 누구에게 제지를 당하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는 대통령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잠을 자든 새벽이든 어느 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대통령을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갈 수가 있는 특권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는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어요. 그 아빠에게, 그 왕에게 언제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그 애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기는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배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죄 많고 고달프도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저 높으신 왕도 아니고 그보다 더 높으신 하늘을 다루시고 온 세상을 다루시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과 특권을 허락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성경을 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일상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읽어볼까요? 1장 12절,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느냐도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축복을, 그 권세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그 말, 다시 말하면 거기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0: 받는다는 것은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믿는 것, 받아들인 것, 그것을 영접한다는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냐 말이에요.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는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란 곳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1장 1절에. 자, 말씀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가, 곧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던 로마에서 그래요.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은 다시 설명해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 복음이 어떤 거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오셨던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수많은 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히 단절된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그러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를 듣지 못한 그것은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죄가 그것을 단절시키고 그 계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갈라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단절된 그런 삶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셨어요. 아멘.
1: 아멘.
0: 네,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 하냐? 양자됐다. 양자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성경에 양자라고 하는 표현도 좋지만 저는 아들이 회복된 것 같아. 누가 복음의 15장에 있는 그 탕자 비유처럼 아버지 아들이었어. 그러나 그가 죄 때문에 아버지 아들처럼 살지 못했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의 회복됐듯이 그랬던 것 같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죄로 통하여 멀리 떨어졌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선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13절 2절 읽어볼까요? 13절 13절 다시 시작. 네, 13절 그렇죠? 우리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니고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나 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세례받고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만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인가? 예수란 그분이. 그럴 때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런 자리에 없다면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뿐이지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몰라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리고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지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혹시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여러분 다 있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도 옳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게 축복이에요. 친밀한 관계는요, 축복이에요. 어느 누구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그분에게 나의 부탁을 하고 내 사랑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아무 누구나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가서 막 치근덕거리면요, 잡혀가요. 잡혀가. 스토커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도 그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친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두렵잖아요. 야단칠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라실까? 내가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까? 두려워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야단쳐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화나면 자기를 미워한 줄 알거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처럼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클까? 야단을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됐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도 똑같아요. 갈라디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제 형님들이나 누님들이라도 그 전에도 어르신을 보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를 보면 아버님 그러지 아빠라고 부른 거 없잖아요. 근데 아빠라는 그것이 이 문화가 들으면서 친근감이 생겨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근감의 표현이 아빠, 엄마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우리가 불러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친근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나온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친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오래돼갖고 그런데 내가 20대 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환상에 막 그림을 그려져요. 뭐 이상한 거 본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그 구름에서 덩신이라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무릎을 안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안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은이처럼 부모 위에서 노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더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그러면요, 서운해요. 우리 아들 저기 앉아있는데 지네 엄마한테만 매일 전화하고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면 아빠가 엄마 옆에서 전화 엿듣고 그럴 때 서운해요. 서운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친근감이 있고 지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맞지 하니?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뭐 LA도 살고 뭐 다른 데도 살고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별것도 아닌데 전해준 게 좋죠, 어머님? 좋죠? 그렇게 하면 기뻐요. 별것도 아닌데 전해주고 아빠 잘 계셨냐고 건강이냐 하면 그게 행복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손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하고 아니면 성도들 전체 기도할 때 그때 한번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아들한테 느꼈던 거 비슷할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기도할 때 나는 그 옆에서 엿들었다. 네가 기도하는 거.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독대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전화해줘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뜻을 누리는 거예요. 왕비였던 에스더. 그쳐서 왕의 때 날아가려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됐던 그때인데 왕이 부르면 언제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록해 놓으셔서 여러분 수첩에 옮겨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질 때 있잖아요.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거 다 해줄 내가 계시지 않을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터뜨리시라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러겠어요? 내 자녀의 허물을 어느 부모가 가서 다 터뜨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싸고 누가 알까봐 오히려 더 덮고 그러면서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축복의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거든.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자상하고 친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듣고 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단체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뢸 수 있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들이 놀라운 일, 내가 오늘 뭐 박사학위를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놀랄 일이지만 부모는 그것만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소한 일. 아빠 나 오늘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된장찌개 하나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것도 부모는 기뻐요. 나에게 연락해줬다는 그 자체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그때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사소한 것.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 오늘 기분 좋은 그걸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나누고 커피한잔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자고 전해서 하고 사소한 것까지 나눌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 비싸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것은요 부모의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는 상속자가 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풍성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조금 받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난도 더불어 주었다라고 고만 고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짓눌러 죽이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뜨끔하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자녀가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뜨끔하게 야단칠 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화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책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을 받은 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섬겨야 되는 상속을 그것 또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특권을 또 가진 거예요. 섬김을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라. 그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1: 네.
0: 우리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뭐 여기에 우리 누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동네 유지로 아버님 사셔서 아버님이 가는 모든 길에 내가 가면요 나에게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에게. 그래서 뭐 아버님이 가는 곳마다 나를 아버님이 옆에 상석에 함께 앉고 아버님이 식사할 때 나도 함께 그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다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런 대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돼. 오늘 몇 가지 지켜봤죠? 나눴죠? 자, 예수님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를 부렸다는 그 말은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을 친밀하게 하듯이 왕 대신 그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누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당히 사세요, 이제.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작년 초부터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의 책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각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희망의 아이디어를 이 세상에 던졌을까? 그래서 일곱 개씩 각 책마다 일곱 개 희망 아이디어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번째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레위기는 일곱 개를 공교롭게 넘겨서 오늘 10번째고 maybe, 아마도 부활주일 끝나고 한 번 더 11번째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이 26장은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속해 있는 레위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충실하게 지키면 복을 그 백성에게 내리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축복을 1절부터 13절 앞부분에 있는 축복은 또 공교롭게 빼고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주가 그 뒤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14절부터 33절까지 제법 긴 저주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째지게 좋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 은선자매 어때요? 무섭죠? 예, 두렵죠? 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대개 이제 이런 본문의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세상 봐봐 내 경험해봤는데 이대로 되지 않거든. 에이 무시하지 뭐. 가끔 가다 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시하는 기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항상 이게 떠나질 않아요. 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휴거라는 영화를 보고 꿈을 꿔도 일어나도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시기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죠. 이 두 번째 반응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저주가 꼭 두렵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 이게 주변에 보면 꼭 내 눈에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분명히 악이면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이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악이 또 권력을 갖고 횡포를 부릴 때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정의는 승리할 거야. 희망의 근거를 오늘 같은 본문이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설교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우리 반응과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주의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뭐 요즘 전쟁이 있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전쟁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는 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이 끝마쳐야 되는 이유도 제가 참 공교롭게 다 공통적으로 전쟁이 왜 끝나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또 하는 얘기도 유가를 비롯해서, 석유 유가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 불안하다. 환율 오른다. 다 이게 경제적 이유가 전쟁이 종식되어야 될 이유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또 우리는 전쟁이 맞춰져야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쟁을 겪어본 우리 민족으로서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어떤 이론을 따지는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세상에서는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나오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불의한 상황들 또 때로는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5년 셀마 행진을 할 때 인터뷰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당신의 I have a dream,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서 꿈을 외쳤던 그 드림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버스 좌석에서 흑인과 백인이 구별되지 않고 아무 좌석이나 앉는 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햄버거 가게 좌석 구분되지 않고 그 식수대에서 화장실에 구분되지 않고 가는 게 우리에겐 지금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샤프한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킹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The arc는 활처럼 구부러져 있는 거죠. Moral universe. 도덕적 우주의 곡선.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은 우리가 지금 이미 과학으로 배워 알고 있는 거는 태양 주변에 수 없는 행성들이, 위성들이 돌고 있고 뭐 이런 라인이 있지만 무중력 상태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로 돌고 있는지 모르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뭔가 활처럼 뭔가 막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들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 거지? 진짜 선인이 이기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 엄청난 광활한 역사 안에서 도덕적 우주의 곡선은 길지만 항상 그 곡선은 정의를 향해서 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명언은 제겐 희망의 근거가 아주 오랫동안 되어 온 아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희망을 상실하고 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남들 다 안 된다는데? 나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아, 그러지. 세상이 아무리 왔다 갔다 곡선이 휘어가더라도 이 지점은 정의를 향해서 bending. It bends towards justice.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은 본래 19세기 매사추세츠 주의 노예를 폐지하자는 디오드로 파커라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킹 목사님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데 그 목사님의 한 말을 킹 목사님이 인용해서 사용했던 거죠. 이 말인즉슨 이런 겁니다. 즉각적이진 않아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바로 나타나진 않아도 결국 선은 승리한다. 그리고 악은 패배한다. 역사는 정의적으로 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각종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는 축복보다 오늘 읽은 본문이 훨씬 더 깁니다. 무려 단어의 숫자는 제가 세어보니까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투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극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형벌을 내려주신 건 몇 대까지요? 3,4대. 그러면 몇 대 몇이냐? 250대 1입니다. 4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보다 250배가 더 큽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분량도 이건 세워볼 방법이 없어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커다란 줄기는 사랑이 공의보다 큽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저주가 3배가 길고 축복보다 3배가 길고 왜 저주의 어투가 상당히 날서 있고 강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문제 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저주가 저도 맨 처음 이 본문을 이 축복 빼고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제 생애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만 빼가지고 설교를 듣는 경우는 짐작해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저주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땐 그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 계속 한 주 동안 읽어보니까 5단계로 점점 더 깊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이었던 14절의 첫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말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8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서 네 번 더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7배나 더 징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주의 어휘의 결과로만 보면 어휴 무섭다, 아 두렵다, 아 피하고 싶다, 우회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대체적이겠지만 한 번 경고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다시 경고하고 더 깊이 경고하고 끝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결과만 놓고 보며 이걸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나 위협하는 거야? 내가 참 불쾌한데? 난 무서운데? 두려운데? 이렇게 본문을 우회하려 들지만 본문에는 아직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이 점에서 본문의 저주는 세상의 저주와는 결이 다릅니다. 성경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는 파괴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고 보자. 그래도 안 듣는단 말이야? 난 널 기브업할 거야. 이렇게 파괴하고 멸망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장,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장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주가 그토록 길고 강한 까닭은 하나님이 형벌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역사 앞에 내가 느끼는 feeling,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레벨을 갖게 만든다면, 그럼 뭐 하나님이, 인간에 머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물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너 그랬지? 너 그랬잖아. 그렇게 죄를 반드시 주목하고 계시지만 죄인을, 죄 지은 사람을 쉽게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길고 더 강하고 더 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려는 일종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전기 코드 주변에 전기를 갖고 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어이, 잘 놀고 있네. 어이, 예쁘네. 귀엽네. 이렇게 할까요? 아유, 전기 가지고 놀지 마! 큰 소리로 다급하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아빠는 잔인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아빠의 당연한 리액션이겠죠. 그런데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나 아니면 전혀 낯선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본다고 해서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낯선 목소리로 아, 전기 갖고 놀지 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상관하지 않죠. 유기, 방치하겠죠.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날선 경고가 없다면 그건 일종의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정죄의 폭언이 아니라 관계를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그냥 이 분노에 찌들어 내가 파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남들 다 사는 평범한 내 과거의 일상을 유지하려면 부정의 감정 하나에 긍정의 감정이 세 번이나 더 펴줘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거를 뚫고 그 엄청난 고난도 내 엄청난 억울함도 내 한도 그걸 뚫고 내가 더 진취적이고 신앙적이고 꿈을 갖고 희망을 얘기하고 가려면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 그 일곱 번, 네 번을 해야 되나? 이걸 말하려는 실험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 실험의 결과는 그만큼 부정성 편향, 부정성의 영향은 힘은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부정의 힘을 강과합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죠. 그만큼 부정의 힘은 강하고 선은 좋은 건 아름다운 건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홍하고 달려든 맹수인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익어 있는 과일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니, 그 맛있는 과일을 보면 좋고 그걸 내가 주목하면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달려드는 사자를 못 보는 건 훨씬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부정이 긍정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채찍이 당근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처벌의 위협이 보상의 위협 약속보다 더 즉각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원리의 원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주의 힘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여전히 희망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나쁜 것을 더 강력하게 제시할수록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저주가 오늘 세 배나 길고 강력한 까닭입니다. 악에 대한 두려움은 선을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에 대한 경고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악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선을 선택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이렇듯 지금까지 나눈 경고만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 하지 마. 하지 마라니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모든 매뉴얼대로 흘러갑니까? 아니, 자녀는 둘째 치고 고사하고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오늘 내가 차를 주차를 잘못해 티켓을 먹었는데 그 티켓 한번 경고를 받은 것만으로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이제는 주구장창 티켓을 나는 안 받을 개런티가 되는 겁니까? 그 저주를 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까? 그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말을 듣고도 같은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때는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사람들 카운셀링을 하고 가이드 하니까 막 미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머, 와! 그런데 시간이 한 1년만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까먹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말을 듣고도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경고만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인간은 끝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의 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 안으로 모았습니다.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고 가장 강력한 저주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저주의 그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무서운 힘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이 본문은, 전 이 본문을 반복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 뒤에 길게 드려져 있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자리, 또 우리가 피하려 했던 실질적 본문, 우리가 피해왔던, 우회했던 그 본문, 우리가 져야 했던 무거운 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뒤로 물러서는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거기를 우회하는데 우리는 살아보려고 피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앞장선 매달리셨습니다. 그게 종려주일 행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종려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흔들면서 당시에 다 외쳤던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와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저주가 끔찍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남만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분 때문에 속량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뒤에서 그 십자가의 섀도우를 보았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 이 저주의 힘에 깃든 사랑이 아니고서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의 기피 대상 1호가 될 것이며 이 본문을 대할 심도 이 본문을 대할 깡도, 이 본문을 대할 지게도 그 누구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숨는데, 우리는 살려고 뒷걸음질 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찾으시고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 자리가 못 박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의 힘을 소멸시키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의 힘을 하나님이 대신 다 몽땅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경고로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 아니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들이 아니라 경고로도 돌아오지 못할 우리들, 경고로도 인생 뒤바뀌지 못할 우리들, 경고로도 신세 바꾸지 못할 우리들, 예수님은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마침내 살려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저주의 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단지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이 동정의 대상입니까? 그게 과연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대상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이입에서 멈추는 걸 십자가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소서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그 놀라운 숭고한 사랑이 예수의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끝에서 십자가를 봅시다. 거기에는 인류의 희망인 사랑이 있습니다. 도덕적 우주의 곡선이 길어도 마침내 정의를 향해서 휘어진다고 믿는다면, 죄와 죽음에 짓눌린 우리의 생명도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 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버림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저주의 힘을 십자가로 뒤집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끝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았던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모든 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완고함을 붙들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힘을 나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주의 무서움보다, 저주를 향한 두려움보다 더 깊은 주의 사랑을 오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기를 자꾸 미루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끝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맥을 단단하게 이어준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꿈꾸고 나누고 아주 특별한 시간, 격주로 찾아오는 역사 공부 시간이죠. 거대한 역사의 그 뿌리를 찾아 시공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국통의 맥을 도도하게 이어준 나라, 바로 부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깊이 있고 명쾌한 역사 해설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아사달 역사 연구의 강사이자 인기 역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오늘은 부여에 대해서 네. 나눈다고요? 부여. 네. 한국 고대사를 이제 다루게 되겠네요. 네, 네, 네. 부여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뭐 신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네. 그 훨씬 이전에 네. 그런 부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그 한민족의 그 국통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0: 국통의 맥을 이어간다.
1: 그래서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주는 고리라고 할까요?
0: 네.
1: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것, 학교에서 옛날 배운 역사는 사실 네. 부여하면은 초기 부족국가의 형태로서.
0: 네, 맞아요.
1: 뭐, 그 당시 중국의 은나라 달력을 사용했다. 뭐, 그래서 은력을 사용한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천제 하느님께 제사 지는 형태의 영권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0: 아,
1: 그래서 네. 12월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의 내용과 또 흰옷을 즐겨 입은 풍습의 내용이 부여에서 시작됐다 그런 정도.
0: 아,
1: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민속놀이에서 하는 윷놀이 있잖아요, 윷놀이.
0: 예, 윷놀이 있죠.
1: 그게 이제 부여의 사출도라는 정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0: 아.
1: 그 형태를 본뜬 상태의 내용 속에서 민속놀이가 시작됐는데 그게 부여에서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0: 아, 윷놀이예요.
1: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 역사 속에서 하여튼 동방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시작인데 배달 신시국 이어지는 고조선 이후에
0: 예?
1: 삼국시대로 연결되는 상태의 대단한 그 고조선을 계승한 사실은
0: 예.
1: 국통의 맥을 잇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고 부여의 이름 형태가 아주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0: 아, 뭐, 부여가 이름 한 가지가 아니고요. 예.
1: 대부여,
0: 대부여,
1: 북부여,
0: 북부여,
1: 금왕의 동부여.
0: 동부여.
1: 예.
0: 아, 지역으로 나눠지나요?
1: 예, 그 고주몽이 살았던 네. 동부여.
0: 네.
1: 그다음에 나중에 서부여.
0: 아, 서부여.
1: 아예 백제라는 나라는 나중에 나라 이름을 뭐 일시적이었지만
0: 예.
1: 6세기 때 그 성황 때 남부여라고 또 이름을 고쳤잖아요.
0: 아, 아 네.
1: 다 부여예요, 부여.
0: 아, 그럼 부여에서 갈라진 거군요.
1: 네. 아니, 삼국이 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삼국이. 고구려, 백제, 예. 신라가 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그 비중이나 맥이나 모든 게 고조선 이후에 삼국으로 연결되는 나라 이름이 부여고 부여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 네.
1: 우리나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여의 일갈래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또 일본 황실의
0: 아,
1: 백제 이전에 일본 황실에 영향을 미쳤던 중심이 또 부여였고 아예 서양으로 넘어가서 7세기 때 그 불가리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가리아
0: 네.
1: 불가리아 제국을 건설했던 그 일족이 또 부여 계통이에요.
0: 아 이거는 정말인가요? 이거는 유럽의 불가리아.
1: 이게. 그래서 불가 이게 부여의 부에서 변화된 불가 그 집가짜 쓰는 그 불가리아의 나라예요.
0: 아 그렇군요.
1: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기 이집트까지 간 상태의 흔적이 엄청나요. 지금 태양의 어떤 불.
0: 이집트까지
1: 예, 예, 태양 숭배의 어떤 상황 속에서
0: 예.
1: 부여와 관련된 그걸 잠깐 얘기하면 부여의 그 동부여의 그 왕이 금왕이잖아요.
0: 네, 금왕이
1: 그 개구리 왕자잖아요.
0: 아, 그,
1: 그 개구리의 신화적인 그런 연결된 내용이 이집트에서 나타나요. 그럼 성경에
0: 아, 그렇죠.
1: 보면은 성경의 그 재앙 내용 속에서
0: 네, 맞습니다.
1: 개구리 재앙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다 연결성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0: 아, 그 고대 때 같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1: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 부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만 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0: 우리는
1: 예.
0: 그저 그냥 뭐 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네. 이렇게만 알지 사실 부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생각을 네. 못했고 또 네. 부여하면은 해모수 뭐 이런
1: 해모수 다 이제
0: 신화,
1: 얘기가 되는
0: 이야기 잠깐 이제. 이렇게 예. 얼핏 알기만 예. 하는데
1: 그런 내용을 다 소개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다시 짚어봐야 될 우리 한민족의 이제 뿌리
1: 네.
0: 부여 부여는 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1: 네, 그 시작부터 얘기하면 이제 우선 부여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말살되고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된 것은

0: 중국의 한나라 때.
1: 한나라 때.
0: 한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무제.
1: 예, 한무제.
0: 7대 예. 황제인데, 그 한무제 때 그 있었던 역사학자가 사마천이잖아요.
1: 네, 사마천.
0: 근데 그 한무제가 고조선의 그 삼조선 중에 번조선의 이만조선을 멸망시키잖아요.
1: 네.
0: 물론 그때 싸울 때도 항거하는 상태에서 이만조선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만조선에 있는 지배층들
1: 네.
0: 그들의 내부를 조장한 상황으로 이제 결국은 이만조선이 멸망이 돼요.
1: 예.
0: 그래서 이만조선이 멸망된 다음에 그 한사군을 설치했다는데 그 한사군의 설치 이치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때 그 한무제가 이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중국의 우리나라의 그 본
1: 네.
0: 진조선 고조선까지도 쳐들어왔는데 그때 고조선이 점차 약화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그 한무제를 물리치는 큰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1: 아,
0: 거기에
1: 네.
0: 그 의병의 형태로 나온 사람이 고두마칸이라는 사람이에요. 동명,
1: 고두마칸.
0: 나중에 동명성제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고주몽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주몽의 아버지가 사실 아니고 해모수도 네. 고주몽의 아버지.
1: 저, 아, 아닌가요?
0: 아버지가 아니에요.
1: 아,
0: 그 네. 고두마칸이라는 사람이 한무제의 침략을 고조선의 입장에서 그 당시는 고조선의 황제가 아니었는데 고조선의 입장에서 막아서 싸운 아주 엄청난 큰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한무제가 대패래요 대패.
1: 아 고두마칸한테.
0: 고두마칸한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대패한 싸움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특히나
1: 수치죠.
0: 엄청난 수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마천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싸움에서 없은 걸로 패한 걸로 승리한 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 싸움이 없었던 걸로
1: 아, 그 없었던 역사 걸로 왜곡이죠,
0: 예, 그러면. 없었던 걸로 만드니까 그 고두마칸이 나중에 북부여라는 나라의 황제가 돼요. 5대 황제가.
1: 아, 고두마칸이. 네.
0: 그러다 보니까 부여 역사를 완전히 말살되는 상태로 건국의 내용만 그냥 해모수가 건국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부여 역사를.
1: 승전의 역사만 남기고 회전의
0: 예,
1: 역사는.
0: 승전하지도 예. 승전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1: 아,
0: 부여란 역사를 갖다가.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여가 갖는 그 내용이 엄청난 역사인데 네,
1: 굉장히 중요한데.
0: 그 국중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역사인데 없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여사가 아주 축소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소국가 형태의 부적국가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개되는 그런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1: 아,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부여가 네. 사실 이렇게 축소된 거군요.
0: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부여에 대해서 역사를 갖다 다시금 이렇게 쓴 분이 있잖아요. 고려 말에.
1: 네.
0: 범장이라는 분이
1: 범장.
0: 북부역이라는 아. 역사책을 썼잖아요.
1: 아, 북부여라는 역사책을 썼다.
0: 네.
1: 아.
0: 그걸 이제 계현수 선생이 한단고기에서 참고로 해서 이제 한단고기에 소개해서 그대로 역사가 남아있어요, 사실은.
1: 아, 아직. 네. 어, 그 부분들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군요.
0: 한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 역사를 갖다 시민사관에서 네. 소개를 안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1: 아.
0: 그래서 이제 묻혀진 역사인데 이제 그 역사를 간단히나마 이제 소개를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1: 예.
0: 고조선의 그 첫째 황제가 단군 왕검이잖아요.
1: 단군 왕검. 네.
0: 단군 왕검이 있는데 그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단군 네. 왕검이. 부루.
1: 네 부루.
0: 네 부소.
1: 부소.
0: 셋째 아들 이름은 제가 기억을 좀 오늘 못하는 것 같은데 넷째 아들이 부여예요.
1: 아, 네.
0: 넷째 아들 이름이. 아,
1: 넷째 아들 이름이 부여다.
0: 네. 네. 그래서 네. 첫째 아들 부르는 2대 단군 황제로 이제 황제 즉위를 했으니까
1: 네.
0: 부소나 부여 이런 차자 넷째 아들들은 제후로 이제 봉했는데 제후로 봉한 넷째 아들 부여가 있었던 지역이 만주의 이제
1: 아,
0: 그
1: 네.
0: 송화강 지역, 능한 장춘 지역.
1: 지금 부여가
0: 그 지역, 네, 그 지역의 제후로 봉해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부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1: 네, 살펴보니까 이제 단군 왕검의 네 아들 이름이 부루, 부소, 부우, 그다음에 부여,
0: 부우가 있네, 맞아.
1: 아,
0: 부루,
1: 부우가 있네요.
0: 부우, 부소, 부여. 그 넷째 네. 아들이 이제 부여예요.
1: 아,
0: 그래서 출발은 네. 이제 제후 국가로서 이제 부여라는 그런 제후 국가가 고조선 내에 있었는데 그 이제 변화 내용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그 부여가 고조선 말기에 고조선은 또 그 2096년 동안 존속하면서 삼한 관경제 체제 하에서 처음에 삼한 체제 통치 체제에서 그다음에 삼조선 체제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고조선의 단계는 그 체제에서 아예 나라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고조선 조선에서 대부여라고 바꿔요.
1: 아,
0: 고조선
1: 네.
0: 내에서 나라 네. 이름을 그 바꾼 시기가 고조선 말기에 장단경 아사달에 도읍했던 그 시기예요.
1: 아.
0: 그 기간이 188년간이에요.
1: 188년간.
0: 네, 나라 이름이 아예 고조선이 아니라 대부여로 바뀌었다. 네. 고조선 말기에.
1: 고조선 말기에.
0: 그래서 이제 부여란 나라 이름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처음엔 제후의 형태의 소우 국가의 형태에서 제후로 다스려진 상태에서 단군한 거면 넷째 아들 이름을 따서 이제 제후의 형태의 부여였는데
1: 네.
0: 아주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이 고조선 내에서 대부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게 예. 이제 고조선 말기였다고 보면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한 BC 한 5세기 경에.
1: 네, 고조선 말기에 네, 이제 네. 대부여가 네. 탄생하게 됩니다.
0: 그게 이제
1: 네.
0: BC 한 뭐 425년인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BC 425년에 대부여라는 이름으로 출발이 된다 이거죠.
1: 이제 정식적인 나라가 된 거죠.
0: 거죠. 예. 네. 고조선이 나라 이름이 이제 대부여로 예. 바뀌었으니까.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진조선을 중심으로 했던 고조선이 BC 232년에 멸망이 되면서 그걸 바로 이은 나라가 북부예요. 대부였으니까 이제 네. 그냥 북부여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단계 상을 잠깐 소개하면은 해모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 네, 해모수. 이제 해모수가 예, 나오네요.
0: 고조선의 그 고조선의 제후국가의 고죽국.
1: 네.
0: 고리국이라고도 불러요. 고죽국.
1: 아.
0: 고리국을 건국한 사람이 해모수예요.
1: 해모수.
0: 예, 네, 요소 그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 건국한 해모수 그 고죽국이 이제 고조선을 잇는데
1: 네.
0: 그 해모수의 한 북부여의 건국이 BC 239년이에요.
1: 239년.
0: 근데 아까 고조선이 멸망된 건 BC 232년이라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고조선이 멸망된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황제가 고열가 단군인데
1: 예.
0: 47대 고열가 단군인데 그 결국 그 양반이 산으로 그냥 정사의 뜻을 잃고 나라가 멸망된 상태에서 왕권을 황제 권한을 내놓고 결국 들어가 버려요. 산속으로.
1: 산속으로.
0: 그러다 보니까 오가의 부족장들의 형태에서 공화정이 시작돼요. BC 238년에.
1: 아,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6년간의 공화정 시대가 BC 238년부터 BC 232년까지 공화정 시대가 있었는데 그 공화정이 시작되기 1년 전에 고리국, 고죽국의 네. 해모수가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면서 건국을 해요.
1: 아.
0: 예, 고죽국 출신에.
1: 부여 건국의 처음 시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네. 있는데 사실은.
0: 예, 북부여를 건국.
1: 북부여, 네. 북부여를 건국한 네. 거다.
0: 그 전에 이제 고조선의 나라 이름에서 대부여가 있었고.
1: 예, 대부여가 있었고.
0: 그래서 6년간의 공화정 시대가 끝나면서 해모수의 북부여의 황제를 그 고조선에서.
1: 네.
0: 결국 황제로 추대를 해요.
1: 아.
0: 그게 대부여의 황제 왕통을 바로 이은 게 북부여의 해모수라는 얘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고조선이 뭐 그냥 멸망의 단계가 아니라 그 대부여가 그냥 북부여로 이렇게 계승된 거로 보면 돼요. 공화정 시대 6년간의 기간을 끝내면서.
1: 네.
0: 그래서 결국은 해모수도 단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사실.
1: 아,
0: 고조선의 황제 칭호인 단군.
1: 뭐 해모수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이게 뭐 신화들이
0: 아니,
1: 있는데.
0: 아니, 그 이제 이름이 예. 해모수니까 해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예. 고죽국의 그런 태양 숭배 형태의 내용에서 이름도 해모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실존 인물이죠, 사실.
1: 네. 근데 사실 그걸, 뭐 단군이라는 예. 것이 뭐 이렇게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47명의 단군이 있었다고 네. 말씀드렸고. 예.
1: 예, 그렇죠. 아, 왕의 그 이름들을 예, 이제 단군이라고 했던 거.
0: 한 가지 또 식민사가 내에서 우리가 또 부여의 왕통을 이렇게 국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여를 이렇게 없었던 나라로 만들다 보니까 해모수가 또 고주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그렇죠.
0: 고구리 건국을 보면은. 그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요.
1: 아.
0: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해모수가 이제 그 대부여를 이으면서 북부여로서 이제 왕통을 이어가면서 고조선의 황통을 이었는데 그 해모수에 그 의한 북부여가 구분이 돼요. 6대 황제가 있었는데
1: 네, 6대 황제.
0: 1대부터 4대까지는 전기 북부여.
1: 아, 전기 북부여.
0: 그다음에 그 5대 6대는 후기 뭐, 북부여.
1: 후기 북부여.
0: 북부여 시대를 나누는데 그 기간이 한 180년간 기간이에요. 181년간.
1: 그렇게 나누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그 있을 것 같은데요.
0: 해모수의 황통을 바로 이은 것은 4대까지고
1: 아, 네.
0: 그다음에 5대 황제가 고두막한인데 그 고두막한이 누구냐 하면 아까 한무제와의 싸움에서 엄청나게 한무제를 물리쳤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1: 네. 아, 그러면 고두막한 이후로는 후기 북부여가 네. 시작되는 거군요.
0: 그래서 그 해모수의 왕통을 바로 이은 사람이 아니고 다름 아닌 그 고두막한은 그 고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열가 단군이 산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의 후손이 또 고두막하니.
1: 아. 그
0: 해못의 네. 왕통을 바로 이은 사람이 아니고 고열가 단군의 직계 후손이니까 대부여 북부여의 왕통을 이제 고열가 단군의 그 후손이 바로 또 잇게 된 거죠.
1: 그게 이제 어차피 혈통을 다 이은 거네요. 네,
0: 그렇지 말고.
1: 아.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황통은 바로 이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1: 예. 그 고두막한이 아까 동명성왕이
0: 네.
1: 돼서
0: 그 사람이 동명성왕이죠. 그런데
1: 예. 후기
0: 그 동명성왕이 고주몽을 동명성왕이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1: 아.
0: 아니잖아요. 고두막한은 고두막한의 또 딸이 있었는데
1: 네.
0: 딸이 누구냐면 파소부인이에요. 파소부인.
1: 파소부인.
0: 그 사람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박혁거세예요.
1: 네, 박혁거세.
0: 그 신라를 세웠잖아요. 또.
1: 아, 네.
0: 그러니까 진한 진조선의 그 왕통을 또 파소부인을 통해서 신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1: 예. 그 사소부인인가요? 파소부인.
0: 파소부인. 파소부인.
1: 파소부인. 네. 파소부인. 예.
0: 그렇게 되고 이제 그 해모수 그다음에 2대, 3대, 4대. 4대 그 해모수의 후손이 북부의 누구였냐면 해우루예요. 해우루.
1: 해우루.
0: 해우루인데 네. 그 당시는 해시성을 쓰기도 하고 또 고우루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우루.
1: 아, 네. 고조선에 뭐 이렇게.
0: 고조선 그것도 있고 또 나중에 고구려의 왕족이 고시냐 해시냐 이런 문제에서 고우루, 해우루 이렇게 불러요.
1: 아, 고우루, 해우루.
0: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우루의 동생이 누구냐면 해부루예요. 해부루.
1: 해부루.
0: 해부루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소개되냐면 동부여를 세운 사람이에요.
1: 아, 동부여?
0: 예. 네, 근데 해우루의 동생이 해부루예요.
1: 예.
0: 근데 아까 고두막한이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고조선이 거의 멸망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국의 영웅이 고두막한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고두막한이 또 황제로 추대되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해우루의 동생 해부루가
1: 네.
0: 해우루가 자기 자식이 없어서 내가 황제가 되려니 하고 있었는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두막한이니까 고두막한이 5대 황제로 즉위하니까 후기 북벼로 연결되니까 그 해부루는 거기서 떠나서 동쪽 가서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동부여예요.
1: 아, 혹시 동부여가 나중에 무슨 발해가 되고 뭐 이런 겁니까?
0: 그건 아니고 이제
1: 그건 아니고.
0: 동부여의 아들이 누구냐면 개구리와 관계 있는 금왕이잖아요.
1: 아,
0: 해부루의 아들. 해부루가 후사가 없어서 지방을 네. 순시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해서 그 금왕을 갖다 만났는데 어떤 형태로 만났냐면 그 개구리 빛이 나는 그런 상태에 그 지방에서 돌 밑에 있는 큰 알을 발견했잖아요.
1: 아.
0: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이제 그 마왕인데 그를 아들로 삼은 게 이제 동부여죠. 그 동부의 2대 황제는 누구냐면 그마가 되죠. 그마.
1: 아. 그다음에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 뭐 기도해가지고
0: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들 이제 그 마왕인데 개구리 왕 있는
1: 네.
0: 금빛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마라 했다라지.
1: 금빛 나는 개구리 네. 모양한.
0: 근데 이제 그마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한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대소 황제죠.
1: 아, 대소 황제.
0: 그래서 동부에는 3대 황제가 대소죠. 근데 그걸 이제 고려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까 예, 말씀을 다시 올라가 보면은
1: 네.
0: 첫째 아들이 이제 해모수의 첫째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진.
1: 고진.
0: 고씨 이제 고진. 네. 근데 고진의 아들은 기록이 안 남아 있고 고진의 그 손자가 고모수예요. 고모수.
1: 고모수.
0: 근데 그 고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에요.
1: 아, 그러면
0: 그러니까 연결이 이제 좀 밝혀지잖아요.
1: 아, 네.
0: 근데 고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인데 고모수는 누구와 또 이렇게 연결되죠? 그 부인이 누구였죠? 하백의 딸이었던 누구죠? 유아 부인이었잖아요. 유아 부인.
1: 유아 부인.
0: 근데 사귀어서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 고모수가 가출을 해요, 사실은요.
1: 아.
0: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1: 무슨 뭐 설화 같은 게요.
0: 네, 설화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설화 같은 내용으로 나라를 만든 나라의 건국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1: 네.
0: 부여라는 나라도 실존 나라가 아니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삼국의 건국도 아. 이렇게 난생설화식의 그런 식의 내용 속에서 해모수의 아들이 뭐 고주몽이었다 전혀 안 맞는 해모수의 5대 손인가 해당되는 게 이제 고주몽이 된 거예요.
1: 고주몽.
0: 해모수의 네. 둘째 아들 고진의 손자의 아들이니까요.
1: 네.
0: 근데 이제 고주몽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아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이 결국 자기를 떠났으니까.
1: 떠나버렸으니까.
0: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 또, 그, 아까 동부여의 누구죠? 그, 헤브르의 아들 금왕이 지방을 초도순시차 하다가 유아 부인을 발견한 거예요. 거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기네 동부의 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1: 아, 유아 부인.
0: 거기서 유아 부인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부인으로 삼았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1: 주몽.
0: 알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또?
1: 우리가 아는 그
0: 고주몽이잖아요, 그게 또.
1: 고주몽.
0: 예. 그 유아가, 유아 부인이 알을 낳은 거니까.
1: 예.
0: 아. 근데 결국은 거기 금왕 궁궐에서 자란 게 고주몽이에요.
1: 그렇군요.
0: 근데 금왕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주몽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은 일곱 명이나 있어요. 대소왕자를 비롯해서.
1: 네.
0: 근데 대소왕자하고 그 고주몽은 같이 동부에서 궁궐에서 자랐는데 그 고주몽은 모든 게 특출하잖아요. 활도 쏘면은 백발백중이고 모든 게 뛰어난데 그거와 비교되는 누구죠? 대소왕자는 어떻게 돼요? 고주몽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계속 고주몽을 갖다가 금왕이 아끼니까 시샘을 가질 수밖에 없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주몽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동부의 궁궐을 탈출해서 자기를 따르는 뭐 말이, 오이, 뭐 협보 이렇게 따르는 신하들 데리고 탈출을 해서 정착한 게 어디냐면 그 후기 북부의 마지막 6대 왕이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 고무서예요. 고무서.
1: 고무서?
0: 근데 고무서인데 그 사람은 야화식의 내용에서는 연타발이라고 또 소개돼요. 연타발. 황제를 갖다 연타발로 소개하는데 그것도 부여의 실제적인 그 국가를 갖다 지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그 후기 북부여의 5대 황제가 아까 고두마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고두마칸은 후기 북부여의 황제가 5대 황제가 되기 전에 그 나라를 갖다 세웠는데 그 나라가 졸본부여예요.
1: 아, 졸본부여. 이게
0: 졸본부여의 왕이 북부여의 5대 황제가 됐단 얘기예요.
1: 아. 네.
0: 근데 이제 고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해서 정착한 것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졸본부여에 정착했다고 나와요. 졸본.
1: 네, 졸본부여에 그, 정착했다.
0: 그 고두마칸이 원래 처음에 가졌던 나라가 졸본부여니까 그 고두마칸의 아들이 고무서니까 그 당시는 이제 고무서가 황제였던 거죠. 고무서가 왕이었을 때 이제 정착한 것이 이제 고주몽이 졸본부여였는데 그 졸본부여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거기 졸본부여의 왕의 아들 연타발로 소개되는데 그 연타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죠? 소선호잖아요, 소선호.
1: 나중에 이제 소선호와 네. 결혼하게 되죠.
0: 그렇죠. 근데 고주몽은 동부여를 떠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 부인이 예시 부인이잖아요.
1: 예시 부인.
0: 그 예시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 왕자잖아요.
1: 아, 그게 이제 유리 왕자가 네. 되는군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졸본부여 북부여에 와서 그 소선호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딸하고.
1: 네.
0: 결혼하게 되는데 소선호는 이미 그때 그 결혼한 전력이 있었던 그런 과부였잖아요, 사실은.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우태였잖아요, 우태.
1: 우태는 누군가요?
0: 소선호의 첫 남편이에요.
1: 아, 첫 남편. 소선호의 첫 남편이 우태다.
0: 근데 일설에는 우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비루와 온조였다고 했는데.
1: 온조왕은 이제 백제를 세운 왕이잖아요.
0: 그러니까 비루와 온조였는데
1: 예.
0: 그 역사 속에서는 비루와 온조가 소선호와 고주몽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이렇게 또 소개되잖아요.
1: 예.
0: 하여튼 뭐, 그거의 근원을.
1: 복잡하네요.
0: 예, 찾을 이유는 없고.
1: 예.
0: 여튼, 부유한 나라가 삼국의 태동에 다 연결되는 아주 고조선 이후에 국통의 맥이 우리나라 한민족 속으로 연결되는 상황에 아주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다 지워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예.
0: 그래서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그렇고, 삼국의 건국도 바탕이 다 부유의 를 바탕으로 했고
1: 결국에는 이제 네. 뭐 주몽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결국 고구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결국 백제신라로 이제 연결되는데
1: 그게
0: 다 부여에서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네.
1: 결국 이제 부여
0: 네, 엄청난
1: 부여라는 나라가 사실 엄청난 나라네요.
0: 네,
1: 네. 말씀하신 대부여부터 시작해서 뭐 북부여, 동부여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막 소개됐는데 뭐 그걸 자세하게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0: 네.
1: 어쨌든 이 부여로 말미암아 삼국 우리가 네. 고구려 백제 신라
0: 네. 네,
1: 신라가 형성됐다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고조선의 맥을 네. 이어왔다
0: 어떤
1: 이어왔다라는 네, 거
0: 정통 왕통을 이은 나라였다 이렇게 보고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1: 네.
0: 그 아까 얘기했던 동부여 있잖아요.
1: 네, 동부여.
0: 동부여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고구려가 졸범부여의 그 소선호 사이가 됐던 고주몽이 결국은 북부여를 이은 그런
1: 네, 그렇죠.
0: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그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 이제 고주몽대의 왕이 되면서 고주몽대에 와서 이제 고구려라고
1: 고구려.
0: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고구려의 그 국명 이름도 아까 고리국, 고주국, 해모수가 처음 시작된 그런 나라가 이제 고리국, 고주국인데 그래서 해모수와 다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상태에서 나라 이름도 고구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1: 네.
0: 다만 이제 그 동부여, 그 고주몽과 대립했던 대소가 왕이 됐던 동부여 그 나라는 그 후에 그 고주몽의 셋째 아들이 아니라 세 번째 임금, 고구려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대무신왕. 그러니까 네. 고주몽이 첫째고, 그 다음에 유리, 둘째가 이대왕이 유리, 셋째가 대무신왕인데, 대무신왕 때 동부여의 대소와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대소가 전사해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동부여는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0: 고구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 동부가 멸망되자 동부의 그 부여에 따른 나라를 갖다 읽기 위해서 두 네. 개의 나라가 나타나요. 갈사부여.
1: 갈사부여.
0: 그러니까 그 대소의 동생이 세웠던 갈사부여.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대소의 종제, 먼 동생뻘 되는 사람이 세웠던 연나부여.
1: 연나부여.
0: 이렇게 갈려져 나와요. 동부여 멸망 이후에. 그래서 동부여 멸망 이후에 두 나라가 부여가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갈사부여와 그 다음에 연나부여인데 연나부여는 다른 나라 이름으로 서부여라고 부르기도 해요.
1: 아,
0: 네. 서부여. 그래서 갈사부여는 그 후에 한 40년 동안 존속하다가 고구려에게 멸망이 되고
1: 네.
0: 그 서부여 연나부여가 서쪽 중국 접경 지역인데 그 나라가 오래 존속이 돼요.
1: 아, 서부여는?
0: 494년 5세기까지.
1: 아, 꽤 오래됐네.
0: 고구려 문자명왕 때 부여가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1: 아,
0: 494년에. 예. 그래서 부여가 이제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부여는 삼국시대 이전에 대단한 나라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 그런 상으로 이어지는 상으로 연결시켜서 부여 역사를 우리가 다시 찾는 날,
1: 예.
0: 우리 역사가 되찾아지는 국통의 맥이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부여를 강조하면서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예.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마칠까 합니다.
1: 오늘 강사님과 함께 부여의 이 숨결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편의 거대한 대하소설을 읽는 것 같은 예,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고대사, 오늘을 사는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 역사의 깊은 뿌리를 기억하면서 더 자부심 넘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꿈꾸고 나누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내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풀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 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0: 아유,
1: 또
0: 네.
1: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어,
1: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아.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어, 약간 올렸다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중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휴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0: 그렇죠.
1: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0: 아.
1: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0: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0: 아,
1: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아.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길을.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다 고밀도 섬유로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0: 네.
1: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0: 네.
1: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그래요?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0: 그렇죠.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대학 지원하고 나서 블로그 운영을 이제 경험 삼아 좀 해봤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쓴 거잖아요.
1: Right.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I don't know. Yeah, a lot of time and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it. And I'm sure a lot of thought went into it as well.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려고 공부도 좀 하고 뭘 포스팅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자, 요즘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올리는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 뭘 올린다거나 뭐 이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카페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은 상당히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용하실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기 연습 소재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까 싶어요. 좋네요.
1: Let's listen.
2: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0: 자, 고3 수험생이시죠?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이 드디어 끝났고 대학 입시가 이제 끝난 후에 생긴 그 여유 시간을 블로그 개설에 일단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0: I like that expression. Come to an end.
1: Come to an end, meaning it's now complete.
0: Sure.
1: It's over. It's finished.
0: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마무리됐다.
1: Yeah.
0: 이런 느낌 줄 때. Come to an end. 그 앞에 finally까지 붙이면 우리말에 약간 드디어가 되잖아요.
1: 맞아요.
0: 아, 나의 기나긴 고3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 할 때 finally came to an end.
1: Right. So you're implying that it was perhaps a difficult time for you.
0: Sure.
1: And you're happy that it's come to an end.
0: 그래서 앞에 my year 앞에 또 long까지 저희가 붙여드린 이유가 1년은 다 똑같은 길인데
1: 네.
0: 길게 느껴졌다는 의미로 long 하면 그만큼 고됐다는 얘기죠.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0: 그래서 대학에 일단은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서 그 생긴 여유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었다.
1: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0: Okay.
1: So, to do something meaningful, meaning to not waste time, I guess.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meaningful,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 In the free time I had, 내게 남은 시간이죠. After applying to college. Apply to college라고 하면 대학에 지원하다란 말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Apply to college 거의 이렇게 씁니다. Apply for를 쓰는 경우는 뒤에 직책 같은 게 올 때 apply for a position.
1: Right.
0: 어떤 직책에는 apply for를 많이 쓰는데 직업이나 대학에 지원했다 할 때는 apply to college가 일반적이고요. Do something meaningful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1: Yeah.
0: 우리 저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1: Or often you can even tell your child if your child seems to be wasting time and doing really nothing. You can say, you know, you really should be spending your time doing something meaningful.
0: That's right. Or you could say,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meaningful with my family.
1: Sure.
0: During my vacation.
1: Yes.
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1: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0: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내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블로그에 뭐 올리는 거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얘기죠. 남이 한 걸 봤을 땐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거든요. So when I read, read가 아니라 read가 되겠죠? 읽었다는 과거 동사일 테니까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0: seem that hard. That's 그 약간 우리말의 그다지의 느낌이죠.
1: Mm-hmm.
0: Didn't seem that hard. 그러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았다. 자, 이런 뉘앙스 살려주는 단어들 잘 챙겨보세요.
2: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0: Find something to be difficult. 이건 그냥 그대로 이 어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게시물을 직접 올리려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다.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의 뜻이죠. I found it to be difficult. It는 앞에 뭔가 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받겠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0: I found it to be difficult. 그 부분만 한 번만 더요.
2: I found it to be difficult.
0: 좋습니다.
2: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0: Okay.
2: So I had so many ideas.
1: 너무나도 좋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자, order라고 하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순서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말에 정리하다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get something in order.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른 표현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이것만 여러분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o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1: Right.
0: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해.
1: Mm-hmm.
0: 그럴 때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Right. You know, sometimes you may want to prioritize things.
0: Okay.
2: And in those cases, you will have to get your thoughts in order.
0: 그래서 이건 그냥 문구를 통으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머릿속에 생각이 이것저것 많아서 정리하는 것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2: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0: 자, 서점에 가봤더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조회수 늘리는 그런 비법이 담긴 책들이 좀 있었어요.
2: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0: Okay. Pointers. 이건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tips랑 똑같죠? 어떤 조언이라든가 뭔가 그런 비법 같은 걸 pointers.
2: tips or advice.
0: 그것에 대한, 자, 뭐뭐에 대한 할 땐 on으로 연결합니다. Tips on something, pointers on something. So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뭐에 대해서? For blogs, 블로그에 대해서. 혹은 on YouTube, 유튜브 상에서.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1: Mm-hmm.
0: 자, at the bookstore.
2: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0: 자, 이거 전치사 얘기 좀 해드릴게요.
2: Okay, well, if you feel that this sentence is a bit too wordy because we have four blogs and on YouTube, you can just say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YouTube
0: mm-hmm.
2: or on blogs and YouTube.
0: 둘 다 for로 통일하셔도 되고, 둘 다 on으로 통일하셔도 되고,
2: yeah.
0: 앞에 전치사 한 번만 쓰고 뒤에 전치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1: Mm-hmm.
0: 이 전치사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치사가 헷갈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좀 드려볼게요. 자,
2: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0: 나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책을 좀 사서 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니까 아, 나도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2: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0: 이런 노하우가 포스팅을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한국말 번역도 하긴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thought 하면 그냥 생각했다인데 I did think. 이건 완전히 강조예요.
1: Mm-hmm.
0: did 동사 자체가.
2: Yeah,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0: 그래서 생각을 한 것 맞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아직 초보니까
2: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m still just a beginner. 초보자, 초보, beginner.
0: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면
2: uh-huh.
0: I'm just a beginner. Okay. 그래서요?
2: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0: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하나 정도라도 게시물을 좀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책을 사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책을 사는 것보다는 해보고 나서 네. 시행착오를 좀 겪고 사보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아요. 아하. 아주 참 진솔하게 글 잘 써주셨네요.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최소한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바로 뒤에 each day 그랬으니까 매일매일을 붙인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2: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Pattern practice.
0: 자, 이티용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영작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오픈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 이티용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그럼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이티용 교재 다 있으시죠? Do something meaningful. 아, 이 표현 참 좋아요. 이거 연습 좀 할게요.
2: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my free time.
0: 나 여유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다. 자, 휴가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2: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0: For example, you could do volunteer work. That could be meaningful work, right?
2: Yeah.
0: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좋습니다. 결혼기념일 이번 달의 주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 날에 붙여볼게요.
2: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0: One more time.
2: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0: 여기서도 전치사가 뭘 위하여의 의미에 for도 가능하고 날짜니까 on도 가능합니다. On our wedding anniversary. 그날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전치사 설명 간단하게 또 드렸어요. 자, 생각을 정리하다. 두 번째 표현.
2: Get one's thoughts in order.
0: In order. Okay?
2: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0: 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더군요. 그런 얘기죠. 일기를 쓰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볼게요.
2: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0: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Write in my diary. 즉, 일기장 안에 뭘 쓰는 거니까 전치사 in입니다. Okay.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2: Don't make a decision before you get your thoughts in order.
0: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조회수 늘리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2: Increase the number of hits.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0: 자, 조회수를 올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혹은 많이 벌 수 있다. 요즘 SNS상에서 그렇죠.
2: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0: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Aren't you running a blog?
3: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2: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3: Oh, I see.
2: Can you show me the ropes?
3: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1: All right, so in the beginning, the woman says, aren't you running a blog?
0: Mm? Mm-hmm. 어, 동사가 run이네요. run. 뛰다란 동사인데 이게 운영하다의 뜻으로 워낙 많이 쓰이다
1: right.
0: 보니까.
1: run a business. 오. run a blog.
0: 그러니까 블로그 너 운영하니? 너 블로그 하니? 이걸 그냥 are you doing a blog 이라고 안 하고 aren't you running a blog? 자, run 동사 쓰세요. 한 번 더요.
2: aren't you running a blog?
0: Mm-hmm.
2: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0: 어, 요거 한번 볼게요. I've been at it. 오, 전치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2: Mm-hmm.
0: 오호. 근데 at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Be at something, 즉 뭐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이게 너무나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구조예요.
2: 네, 약간의 I've been doing it와 비슷하죠. I've been at it, I've been doing it. Yeah.
0: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2: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0: Mm-hmm.
2: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0: Mm-hmm.
2: Can you show me the ropes?
0: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러니까 자기도 블로그 운영을 한번 시작해보시다면서 나 좀 알려줄래? 약간 이런 어감인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이걸 ropes, 무슨 밧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2: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2: 생각은 그럼 쉽지 않잖아요.
0: 이것도 좀 이제 관용구네요.
2: 그렇죠? Right.
0: Show somebody the ropes.
2: Yep.
0: 그러면 복수형 붙여서 나 좀 방법 좀 알려줘.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2: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0: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이것도 그대로 I'll walk you through it. 그대로 바꾸지 말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I'll walk you through it. 상대방한테 Can you walk me through it?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줘.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0: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예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2: What types of information do you get from blogs?
0: 여러분은 블로그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지 내용. 입티형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티형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저희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입티형 단행본 책 1권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2: 네, 그리고 그 밖에 입티형 선물 안내 드릴게요. 코리아 중앙 데일리에서 뉴욕 타임스 3개월 구독권 드리고요. 입티형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2: Have a great day.
0: Goodbye, everyone.
2: Bye-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시.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은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서 자연에서 답을 찾아온 기업 세종바이오텍과 함께합니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라는 회사의 슬로건으로 자연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서 GMP 공정으로 생산한 엄선된 건강식품들이죠. 미국과 한국에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많이 덥습니다. 네.
1: 제가 허락하신 네.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슬로건이 괜찮죠?
0: 아주
1: 잘 만들었죠?
0: 잘 만드셨어요. 네, 많이 고민하셨죠?
1: 감사하고요.
0: 네.
1: 이 지금 시간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5월 달에는 기념일이 정말 많아요.
0: 많죠.
1: 한번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집어봅시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미국의 마더스 데이.
0: 네.
1: 또 한국의 스승의 날.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저 부부의 날이 21일인 거 아세요?
0: 부부의 날까지.
1: 한국의.
0: 아, 네.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0: 그러네요. 의미 있네요.
1: 부부의 날까지 있어서. 요즘에 뭐 건강 선물
0: 네. 네,
1: 구입하신 분 많아서 5월달이 조금 다들 분주한데 사실 어젠가 그제도 경북 그 경산이라고 있어요. 대구 옆에 있어요.
0: 알죠.
1: 경북 경산에 어머님께 후코이단 보내주세요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그래서
0: 네.
1: 한국에도 보내드리는데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국으로 의뢰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뭐 어디라도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 다 배송이 되죠?
1: 네. 뭐 저 마더스데이 때 많이 보내주셨고요.
0: 네.
1: 뭐 송보감이나 후코이단 그 한국의 부모님께 보냈던 분들 혹시 계시면 제 말씀에 동의하실 거예요.
0: 네.
1: 한국에 이렇게 선물을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보내고 나면
0: 네.
1: 자랑을 그렇게 하신답니다.
0: 아, 저 같아도 하겠어요.
1: 그래서
0: 네.
1: 그래서 꼭 다시 보내고 하시는데 뭐 송보감 후코 요즘에 후코이단 많이 보내고요.
0: 네.
1: 또 치매 예방에 좋은 뇌부감도 많이 보내는데.
0: 그렇죠.
1: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4월 달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0: 네.
1: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꼭 저 뭐 비타민 C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만
0: 네.
1: 꼭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0: 네.
1: 사장님. 오늘은 세종 송보감 세일은 언제 하죠?
0: 궁금하시죠?
1: 기다렸는데요.
0: 네.
1: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또 5월달 들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0: 네.
1: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0: 네.
1: 또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세종 송보감부터 알게 되나요?
1: 그렇죠.
0: 네.
1: 세종 송보감 하면 우리 그 우진숙 씨하고 저하고 수년 동안
0: 네.
1: 뚫어 했었습니다.
0: 그렇죠. 많이 뚫었잖아요.
1: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고객님이 사장님 맞아요. 혈관 요즘에 뭐 스텐트 시술하시는 분도 많고
0: 맞습니다. 네.
1: 뭐 당뇨나 혈압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에 있는 분들도 많고 송보감이
0: 네.
1: 정말 좋은데 우리 혈관도 뚫어야 되지만
0: 네.
1: 요즘에 경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0: 아, 맞아요. 이것도.
1: 그래서 경기 상황도 좀 뻥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래. 진짜요. 네, 공감합니다.
1: 저도
0: 네.
1: 공감을 하고 네. 동의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품 소개
0: 네.
1: 잠깐 드리고
0: 네.
1: 또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데. 자, 세종 송보감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증류 농축해서
0: 네.
1: 고농축 연질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됐다.
0: 네,
1: 말랑말랑한 소프트 캡슐입니다.
0: 네.
1: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0: 네.
1: 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제조가 돼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복용하고 계십니다.
0: 그렇죠. 세종 송보감 하면은 고농축 캡슐 제품 네.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제가 사실은 그 얼마 전에도 중국, 뭐 베트남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0: 네.
1: 사장님 베트남에 갔더니 송보감 똑같은 제품들이 두 두 가지 세 가지 있던데요. 오. 정말 잘 팔리던데요. 근데 되게 비싸던데요. 막 그런 그래요? 말씀도 하시고.
0: 네.
1: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요즘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중에
0: 네.
1: TV 광고를 보니까 이 솔잎으로 만든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이
0: 네.
1: 막 TV에서 광고하는 거 봤어요. 막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예.
0: 네.
1: 이 솔잎으로 만든 송보감은 오랫동안 네.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솔잎의 효능을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좋아요.
1: 솔잎은 세종 송보감의 주원료가 됩니다. 혈당 조절에 필요한 그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솔잎은 다양한 효능 중에 혈관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혈압이 높다든지 뇌졸중이나
0: 그렇죠.
1: 혈관계 계통에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은
0: 네.
1: 송보감을 드시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0: 네.
1: 마지막으로는 혈관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혈 같은 것들이 쌓인다 그럽니다. 플라그도 쌓이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혈관 벽이나 또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0: 아, 그렇군요.
1: 제 별명이 청소부입니다.
0: 그렇지, 혈관 청소부.
1: 네. 그래서 송보감을 얘기할 때마다
0: 네.
1: 혈관 대청소,
0: 네.
1: 혈관 디톡스 이런 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가격은
0: 네.
1: 아침 저녁 한 번씩 드시게 돼 있고요. 3개월분 한 박스 380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것은 뭐 혈관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안 좋으신 분은 조금 더 드셔도 되는 거죠?
1: 네. 하루에 네. 두 번 보통을 드시고요.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워낙 좋은 제품이라서 가격을 많이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달로 네. 따지면 약 한 13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1: 이건 네, 맞습니다.
0: 요즘 밥 한 끼 먹어도 몇 명 가면 이렇게 나와요.
1: 예전에는 왜 우진숙 씨가 그랬잖아요.
0: 네.
1: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겠네요.
0: 네.
1: 했는데
0: 네.
1: 송보감은 뭐 제가 뭐 여러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다가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0: 네.
1: LA의 비즈니스 LA 타운의 누구, 뭐 뉴욕의 누구, 뭐 제가 쭉 써놨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송보감은 꼭 혈관 쪽뿐만이 아니라
0: 네.
1: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0: 네.
1: 아침 저녁으로 송보감으로 시작하고 송보감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게 되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세종 송보감으로 제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복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봄철에 또 가을에 또는 겨울에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0: 네.
1: 1년에 두 번 정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드시고 또 뭐 가을에 한번 네.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혈관 문제 있는 분들 복용하시고 나서 아 본인이 너무 좋다는 걸 체험하시고 진짜 무슨 세종송보감 전도사가 되셨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1: 네 맞아요.
0: 네, 네
1: 원고에 지금 써놨죠.
0: 그러니까요. 네, 세종송보감 저한테도 직접 뭐 보여주셨지만 유명한 그 실험도 있잖아요.
1: 제가 나중에
0: 네.
1: 우리 한번 우리
0: 한번
1: 앞에 또... 가서
0: 네.
1: 실험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0: 좋습니다.
1: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제가 몇 차례 실험을 했었습니다.
0: 네.
1: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유리컵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을 붓고
0: 네.
1: 우리가 포장할 때 쓰는 그 썩지 않는 스티로폼
0: 네.
1: 그렇죠? 스티로폼을 제가 손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우진숙 씨 보는 앞에서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잘라 넣었습니다.
0: 그러셨죠?
1: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그 스티로폼이 진짜 싹 사라지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눈 깜짝할 새. 네.
1: 네, 이거는 이제 고농축된 솔잎의 효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도 있고,
0: 네.
1: 또 제가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 신기해요 하는 그런 재미나는 실험이 되기도 하는데,
0: 네.
1: 이렇게 비저블하게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송보감을 통해서. 우리 혈관의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혈관에 있는 그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들 또는 5월달 선물하실 분들이 계시면
0: 네.
1: 세종 송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가정의 달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 세종 송보감뿐만 아니라 세종 바이오텍 네. 하면 뭐 또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있잖아요.
1: 후코이단. 저희가 15가지 제품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0: 와, 맞네요.
1: 뭐 세종 송보감, 후코이단, 관절보감, 네. 요로청보감, 기관지청보감, 제가 뇌보감 소개 많이 했었죠.
0: 그렇죠.
1: 비타민 3총사도 했었고.
0: 맞아요.
1: 그런데 제가 송보감을 얘기하면 꼭 후코이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0: 네.
1: 우리의 100세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0: 네.
1: 혈관 건강이 중요하고
0: 네.
1: 또 하나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뭐 홍삼 제품도 있고 다양한 또 면역에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0: 네.
1: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자, 우진숙 씨 후코이단 네. 제가 효능 강조할 때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를 매번 강조했었습니다.
0: 그러셨죠.
1: 기억하세요?
0: 그럼요.
1: 아포토시스.
0: 그럼요.
1: 네, 뭡니까?
0: 이거 하면 일단 사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우리 몸속에 네. 있는 비정상 세포가 사멸하도록 네. 돕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어떤 분은 AI로 확인해봤대요. 컴퓨터.
0: 그래요?
1: 아포토시스가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쭉 네. 설명해주더라고.
0: 네.
1: 요거는 후코이단의 그 아포토시스 효과는 몸 안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드시는 이유, 그 다음에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드시는 이유도
0: 네.
1: 바로 아포토시스에 대한 기대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후코이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암 효과, 면역력, 또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0: 네.
1: 뭐 한국에 보내는 분도 많고
0: 네.
1: 또 본인이 꾸준하게 복용하는 분도 많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사장님 저도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0: 네.
1: 후코이단은 그래서 좋은 후코이단을 잘 초이스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데 자 세종 후코이단은
0: 네.
1: 유사 제품들보다 후코이단의 함량이 높고
0: 그렇죠
1: 순도가 아주 높고
0: 네.
1: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산지인데 일본산 원산지가 아니고 후코이단이 아니고
0: 네.
1: 청정 대서양 지역에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그 GMP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0: 네.
1: 생산을 해서 지금은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저 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송보감은 한국에서 일로 오고요.
0: 네.
1: 후코이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요. 막 그러시는
0: 그러네요.
1: 하시는데
0: 네.
1: 자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세종 뭐 이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1: 세종 송보감 혈관 건강에 좋은 송보감은 3개월분이 한 박스
0: 네.
1: 380불이고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0: 그렇죠.
1: 가격은 송보감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후코이단도 한 박스가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네. 있는 오늘의 세일 정보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홈페이지에는 세종 송보감의 경우에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가 프리. 그래서 2 플러스 1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또 제가 방송할 때는 좋은 세일, 그거보다 좋은 세일 해주셔야죠. 그런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0: 네.
1: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다섯 분에게
0: 네.
1: 다섯 분에게 독특한 세일 정보를 준비를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잘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
0: 네.
1: 대종 송보감, 혈관 건강,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로 똑같은 가격에 명품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오, 좋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네요. 네.
1: 네, 요거는 그 혈관 건강도 잡으시고.
0: 그렇죠.
1: 또 면역력도 함께 잡으실 수 있도록.
0: 네.
1: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후코이단을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보너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0: 보너스가 있어요?
1: 네. 다섯 분에게는 리포존 비타민 C 아마 우리 유명한 제품입니다.
0: 신제품이죠.
1: 네,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 703-256-7671 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다섯 분에게 행운이 돌아갑니다.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면요.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시라고 세종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신다면 선물로요. 380불 똑같은 가격에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입니다. 이 한 박스가 선물로 나가고요. 그리고 네.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 또 보너스 있습니다. 요즘 뭐 최고 인기 신제품이잖아요. 세종 리포좀 비타민C 한 병도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1: 그 전화를 주시면은요. 네. 우리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가 안 되면 요 순서대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1: 예, 한 번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0: 네.
1: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쇼핑 다 해 드립니다. 703-256 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빨리 전화하시고요. 네.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듣고 싶은 게 요즘 그 비타민 삼총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인기인데 네. 세일 정보만 네. 좀 주시면 좋겠어요.
1: 우리 우진숙 씨가 비타민 삼총사를 너무 좋아해요.
0: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1: 그때마다 얘기하시던 텐데 네. 그 저희 우리 회사에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2개월분이 35불 아주 가격이 좋죠.
0: 네.
1: 그다음에 유산균 세종 유산균은 요것도 35불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세종 여주 당뇨에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한 달 반 요것도 35불입니다.
0: 맞아요.
1: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해드리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열 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다섯 병을 더 드립니다.
0: 열 병 구입하시면 다섯 병을요?
1: 근데 요거는 한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고
0: 네.
1: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을 섞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0: 섞어서.
1: 네, 그러니까 사장님, 저 네. 유산균만 10병에 5병 다 주세요 이래도 되지만
0: 그렇죠.
1: 비타민C 5병, 유산균 5병, 그럼 10병이 되잖아요.
0: 네.
1: 선물로 여주를 5병.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0: 네.
1: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세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품을 그냥 믹스해서 구입할 수 네. 있으니까요. 오늘 두 가지 특별 정보 주셨는데요.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보 한 번 더 요약할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뭐 평소에 제일 좋아하시던 그 세일입니다.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로 항암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0: 네.
1: 오늘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보너스로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드립니다. 아, 요거는 미국은 물론이고
0: 네.
1: 한국도 이렇게 배송을 해드립니다.
0: 그렇군요.
1: 보내신
0: 네.
1: 분들은
0: 한국까지.
1: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세종 비타민 삼총사,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다섯 병에 한 병인데.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5병을 더 드리고 원하는 제품을 믹스앤매치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리겠습니다.
0: 주세요.
1: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순서대로 리턴콜 해드리고 배송도 무료로 해주십니다. 전화번호 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입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또 선물과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무리로 네. 인사도 부탁드려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가족 건강을 잘 챙기는 또 우리 멀리 있는 가족도 한번 챙기고 또 가까운 가족도 한번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죠.
0: 네.
1: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0: 네.
1: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가족 건강 챙길 수 있는 좋은 제품들 좋은 할인으로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니 아직도 줄줄 흐르나?
3: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4: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5: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6: 703-256-7671, 256-7671.
7: 세종 바이오텍.
8: 네, 세종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9: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0: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1: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12: 세종뇌보감 출시.
5: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3: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12: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14: 전화번호는 703-256-7671, 703-256-7671.
7: 세종 바이오텍.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하늘은 이제 초여름의 빛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낮이 되면 햇살이 정말 뜨거워졌죠. 어떤 분 사연을 보니까 머리가 타버릴 것 같아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5월의 끝자락, 이번 주는 또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 연휴네요. 미국 전체가 바베큐 연기와 성조기 물결로 들썩이는 그런 주말이죠.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이 계절, 또 메모리얼 데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 5월 24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나눈 힐송스의 Holy Spirit Rain Down 이었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30, 40대신가요? 50을 넘기고 60을 지나 70 혹은 80에

고지에 이르면 인생의 풍경들이 달라 보인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품을 떠나 저마다의 삶을 찾아갔고 거울 속에는 이국 땅의 거친 바람을 견뎌낸 좀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찾아오는 실존적인 고독과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며 달려왔을까? 때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황혼기에 이르시면 내 소명은 끝났다고 낙심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위대한 소명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뉴욕의 화려한 불빛도 우리의 고독을 메울 수 없지만 고독한 방, 그 한 구석에서 물을 끓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온몸으로 준비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항해의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기독교 영성의 거장들 중 한 사람인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 책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토저는 1948년 시카고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무명의 목사였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그가 쓴 이 작은 책 한 권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깊은 영적 고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그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 쓴 가장 유명한 대목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계시지만 그들의 의식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월요일에는 곧 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부엌에서는, 사무실에서는, 자동차 안에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건물이나 특별한 시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주방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의 귀를 통해, 마음을 통해,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민의 세월이 참으로 고단하지요. 나이 들어가는 건 때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도 때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시지요. 주방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혼자 앉아있는 식탁에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샬롬.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입니다.
2: 우리 사람들이 아는 것도 많지만 참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기도 하지만 또 우리 속에 있는 신비한 많은 것들, 우리 인간 몸에 있는 것들, 그거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아가 잉태될 때 어떻게 될까요? 과학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어머니 태에 착상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영혼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그 아이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말합니다. 아이의 몸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들의 몸까지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다못해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이 걷는 모습이 어떨 때 보면 부모의 모습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영락없는 뭐 할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그 부모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신체적인 영향도 실제로 부모에게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받게 되고 또한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색깔들도 그 영혼들도 그 부모의 흔적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아무리 겉으로 올라가 봐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담, 하와. 우리는 한 가족,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저절로 어떡하다가 막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그것이 과학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핵 속에 우리의 세포의 핵 속에 유전인자 DNA가 있다고 하는데 이 DNA는 주로 어머니의 DNA와 아버지의 DNA가 섞여서 이 자녀에게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DNA를 보면 어떤 쪽에는 아버지께 있고 어떤 쪽에는 어머니께 있어서 외모도 뭐 얼굴 위쪽은 어머니를 닮고 입 아래는 뭐 아빠를 닮고 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핵 바깥쪽을 싸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그건 어머니에게만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175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전 세계 인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지역 한 5-6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어딘가를 추적해 봤더니 딱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말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인류는 한 사람에 의한 유전인자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어느 정도 지금 밝혀내고 있고 계속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요, 한 사람, 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함께 속하여 있고 그 아담에게 속하여 있고 그 아담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그 아담의 기질과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타고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아담의 세상, 오늘 읽은 22장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다 아담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고 아담에게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저에게서 나온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그들이 미국 어디에 흩어져 살지는 모르지만 또 어디에 가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첫, 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밟고 있는 것은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미국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결국 저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연합됐다라는 의미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의 후손들 모두 다 그와 같은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모두 다 아담의 성향을 가지게 되고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이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셔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그거는 너가 의로운 거야.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너의 순종하심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너가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너가 죽은 것이고 너의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의 승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조상 되시는 새로운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죄인들의 삶과 동일시하셔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다 천만 천사와 함께 우리도 주님과 우리가 먼저 하늘에 가 있을 때는 다 똑같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그때 부활하는 자들과 만나서 함께 영원토록 할 그런 일들을,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 얼마 전에 우리 그 장아찌를, 고추 장아찌, 이걸 만들었어요. 뭐, 고추가 있어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간장에 담가가지고, 우리는 다 촌사람이라서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그것을 갖다가 담가 놨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뭐 간장하고, 그 다음에 뭐, 딴 거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콤달콤한 거 보니까 뭐 식초도 넣고 설탕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맵기만 하고, 처음에는 파릇파릇한 그게 한 3일, 4일 이렇게 깊숙이 담아놔서 계속 담가놓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러죠. 완전히 그 아주 맛있는 맛이, 그 간장에 있는 맛이 그 속에 다 스며들죠. 여러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이 죄인들,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아담의 그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창조하신 자가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법적인 명령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아담과 연결된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아담 죄가 없으시면서 의와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그 의와 거룩함을 다 이루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꽁꽁 묶어버린다 표현하자면, 그렇죠? 완전히 물 속에 담가가지고 그 간장 속에 담가서 이거를 조금 더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간장 위로 나온 것들은 아직도 파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뭘 무거운 걸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떠오르지 않도록 꽉 눌러놨어. 그 간장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그 간장의 모든 것들이 그 속으로 다 스며들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속하여, 이런 모든 성경의 말들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를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독소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튀어나오는 게 죄니까 이 죄가 뭘 만들어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망을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내요. 나에게도 고통이 오고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리고 모든 죄의 사망에 사단의 틈을 타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죄인을 의로우신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전부 다 전가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오해하면

0: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얼마나 친구들끼리 이 땅에 살 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많은 교감이 있어요. 친한 정신적으로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의가 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이든지 어떤 신앙적이든지 어떤 종교적이든지 이건 뭐 다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징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같은 정신의 연합 아니면 어떤 뭐 생각의 연합 사상의 연합 상징적인 그냥 그래 우리 하나로 뭉쳤어 우리 하나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영으로 계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잠깐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오신다. 그럼 세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막 뒤섞인다. 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없는 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도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많은 얘기들,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많은 말들을 가만 듣다 보면 이게 뭘까? 신앙으로 하나 되란 얘기인가? 우리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자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 된다. 이게 범신론, 이게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뉴에이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신들, 이 신들의 기운을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의 그것이 아닙니다. 범하이려 사상 아닙니다. 범신론 뉴에이지 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영생 불사를 합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내가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아들인 신이 돼버리고 죽어서는 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에게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막 뒤섞여가지고 제3의 어떤 나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제3의 어떤 것 결국 세 가지는 다 뭘 말하느냐 나라는 본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든지 뭐 또 다른 게 달라지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과 우리를 딱 붙여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분에 있는 의의 빛들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전가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451년 칼케톤 신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신학자들이 신조로 여러 가지 이단들의 많은 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혼합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혼동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대로 그대로 영으로 있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부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소중하심 그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이룰 때까지 해서 나는 고통을 하노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들 모두는 아담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맨비지로 꽉 묶을 때. 근데 이게 영이니까 상징적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예수님과 꼭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전달되도록. 이게 연합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합한 거예요.
1: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이 신학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내게는 더 큰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언제나 이제 제 마음의 고민은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의 능력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도 이제 인간의 언어적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므로 인간의 그 첫 번째 능력이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능력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시인이 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문장을 지어낸단 말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이음줄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어주기보다는 갈라놓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권력으로 변했고 언어라는 것이 본래의 그 뜻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잡힌 것이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은 1970년대부터 언어의 그 본래적 의미를 찾기 위한 탐색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아주 탁월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뭐 소문의 벽이라든지 떠도는 말들이라든지 다시 태어나는 말,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언어의 본질을 구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우리 시대의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사물을 옳게 나타나기 위한 기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썼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나 가장 부정의한 사람들이 정의라고 한 말을 선취해버린다든지 이럴 때 언어는 제집을 잃고 떠돌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청준 선생은 제집을 떠나가 버린 그 언어의 본질을 찾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70년대와 80년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봤던 서편제 같은 것들도 언어가 퇴락하기 이전에 본래의 언어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소리의 세계 속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정준 선생이 당도하는 것이 침묵의 세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넘어서는 언어의 본질의 세계 침묵으로까지 가면서 언어의 제집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들, 또 법률가들, 또 종교인들, 교사들 이들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에 빠져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준 선생님의 그 언어에 대한 치열한 탐색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굉장히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볼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을 떠난 말들은 그가 깃들였던 실체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였다. 그것은 일견 말들의 자유스러운 해방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체와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말들의 해방은 그 실체에 대한 지배력도 함께 단념을 해야 했다. 허공을 떠돌면서 저희끼리 자유롭고 음란스러운 교미를 즐기다가 그것이 지치고 나면 아무 때 아무 곳이나 깃들여 쉴 곳을 약탈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해온 학대와 사역에 대한 무서운 복수를 음모한다. 말이 인간을 복수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여겨서 저는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들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아브라함 조수의 헤셀이라고 하는 분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대인 랍비들이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성서 해석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늘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 조수 헤셀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의 근원이 되어주기도 해서 저는 언제나 그분의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언자들을 다루었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은 제게 굉장히 성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심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예언자들은 한 나라가 힘에 의존하는 것을 악으로 본 인류 최초의 인물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는 더 궁극적으로 힘에 의존하는 군국주의를 우상숭배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힘쓰고 그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악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지배의 욕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일깨운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믿고 있는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켜가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조수 헤셀은 바로 예언자를 가리켜서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고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윗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예언자들은 망치처럼 두드리고 때때로 칼날처럼 쪼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 조수 헤셀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그 이야기를
1.1핵도 어김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이것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예언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도리를 가르치는 시인도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다. 양심이 끝나는 곳에서 그의 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두려운 모든 것을 부수는 우상을 타파하는 이다. 확고부동한 진리로 숭상되는 신념들, 지상의 성소로 승격되는 기구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허상임을 폭로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제 들려져야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조서 해설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역사의 그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무엇보다도 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는 대학원 시절에 은사이신 선한용 박사님을 통해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백록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지 못했을 텐데 일평생 고백록을 연구해온 학자를 통해서 그 책의 부분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히 고백록하면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고 반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정말 수사학자가 썼던 책으로서 최고의 신학자이자 수사학자가 썼던 명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책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은 경험들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옛삶과 결별하고 새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옛삶이 자기 옷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나를 두고 가려는가 이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좋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옛삶 속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삶이 심히 부끄러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이승의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겼을 때를 얘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뒤에 숨겨놨던 내 모습을 주님은 내 얼굴 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흉하고 추하고
더럽기 이를 데 없는 내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때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 체험의 그 모든 동기들을 어거스틴 그 책에서 정난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아주 깊은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마음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삶을 신학적으로 반추해 나갑니다. 그 책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만 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록의 첫 대목인데 고백록 전체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다. 그러나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실존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보쌈아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의 코스모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을 보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버려두지 않고 무덤을 만들거나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철학이고 종교고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미학적 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굴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음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과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또 하나의 요소인 과학입니다.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도구를 만들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현대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늦게야 과학 공부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서 조금씩
과학적 논의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책 가운데 하나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정말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는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의 근본 속에서는 그런 광대한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내가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는데, 이 지구에서 물이 흘러간다든지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를 그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 저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바로 이것들을 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구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신비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런 황홀의 감정, 경탄의 감정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신비한 사건임을 알게 될 때 삶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저는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이 신학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내게는 더 큰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첫 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무한한 신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는 느낄 수 있었고, 내 삶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책으로 돌아가 한 대목을 읽다 보면 내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 트이영. I'm Jennifer Clyde.
2: Do you have a blog that you visit regularly for any reason?
1: No, not in particular.
2: Not really? Okay. Sometimes when you're searching for something, though, you land on a blog of somebody, and you get a lot of information, useful ones, informative sometimes, educational at the same time. A lot of people do run blogs, and we sometimes go to these people's blogs to learn things, right? Now, of course, blog is short for web blog.
1: Yes.
2: But some blogs also have a lot of videos on them.
1: Uh-huh.
2: There's another word for that.
1: Right. Those we would specifically call vlogs.
2: Okay.
1: For video, right? Video where there's a lot of video content. Mm-hmm. So V-L-O-G-S, vlogs.
2: 브이로그라고도 부르잖아요.
1: 네, 맞아요.
2: 자, 오늘 주제가 블로그인데요. 경기도에 사는 곽도경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게 보니까 고3이신데 시험 이제 다 보고 대학 지원하고 나서 블로그 운영을 이제 경험 삼아 좀 해봤다.
1: Yeah.
2: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쓴 거잖아요.
1: Right.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I don't know. Yeah, a lot of time and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it. And I'm sure a lot of thought went into it as well.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려고 공부도 좀 하고 뭘 포스팅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자, 요즘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올리는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1: Yeah.
2: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 뭘 올린다거나, 뭐 이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1: 네네.
2: 카페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은 상당히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용하실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기 연습 소재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까 싶어요. 좋네요.
1: Let's listen.
3: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자, 고3 수험생이시죠?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이 드디어 끝났고 대학 입시가 이제 끝난 후에 생긴 그 여유 시간을 블로그 개설에 일단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2: I like that expression. Come to an end.
1: Come to an end, meaning it's now complete.
2: Sure.
1: It's over. It's finished.
2: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마무리됐다.
1: Yeah.
2: 이런 느낌 줄 때. Come to an end. 그 앞에 finally까지 붙이면 우리말에 약간 드디어가 되잖아요.
1: 맞아요.
2: 아, 나의 기나긴 고3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 할 때 finally came to an end.
1: Right. So you're implying that it was perhaps a difficult time for you.
2: Sure.
1: And you're happy that it's come to an end.
2: 그래서 앞에 my year 앞에 또 long까지 저희가 붙여드린 이유가 1년은 다 똑같은 길인데
1: 네.
2: 길게 느껴졌다는 의미로 long 하면 그만큼 고됐다라는 얘기죠.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2: 그래서 대학에 일단은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서 그 생긴 여유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었다.
1: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2: Okay.
1: So, to do something meaningful, meaning to not waste time, I guess.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meaningful,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 In the free time I had, 내게 남은 시간이죠.
2: Mm-hmm. Mm-hmm.
1: After applying to college. Mm-hmm. Apply to college라고 하면 대학에 지원하다란 말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Mm-hmm. Apply to college 거의 이렇게 씁니다. Apply for를 쓰는 경우는 뒤에 직책 같은 게 올 때
1: mm-hmm.
2: Apply for a position.
1: Right.
2: 어떤 직책에는 apply for를 많이 쓰는데 직업이나 대학에 지원했다 할 때는 apply to college가 일반적이고요. Do something meaningful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1: Yeah.
2: 우리 저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1: Mm-hmm.
2: 그런 취지로.
1: Or often you can even tell your child if your child seems to be wasting time and doing really nothing. You can say, you know, you really should be spending your time doing something meaningful.
2: That's right. Or you could say,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meaningful with my family.
1: Sure.
2: During my vacation.
1: Yes.
2: 이런 식으로.
1: Mm-hmm.
2: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1: So I started a blog.
2: Mm-hmm.
1: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2: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내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블로그에 뭐 올리는 거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얘기죠. 남이 한 걸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So when I read, read가 아니라 read가 되겠죠? 읽었다는 과거 동사일 테니까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That's 그 약간 우리말의 그다지의 느낌이죠. Didn't seem that hard. 그러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았다. 자, 이런 뉘앙스 살려주는 단어들 잘 챙겨보세요.
1: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2: Find something to be difficult. 이건 그냥 그대로 이 어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내 게시물을 직접 올리려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다.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의 뜻이죠. I found it to be difficult. It는 앞에 뭔가 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받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2: I found it to be difficult. 그 부분만 한 번만 더요.
1: I found it to be difficult.
2: 좋습니다.
1: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Okay.
1: So I had so many ideas. 너무나도 좋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자, order라고 하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순서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말의 정리하다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get something in order.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른 표현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이것만 여러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o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1: Right.
2: 아,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해.
1: Mm-hmm.
2: 그럴 때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1: Right. You know, sometimes you may want to prioritize things.
2: Okay.
1: And in those cases, you will have to get your thoughts in order.
2: 그래서 이건 그냥 문구를 통으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머릿속에 생각이 이것저것 많아서 정리하는 것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1: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자, 서점에 가봤더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조회수 늘리는 그런 비법이 담긴 책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2: Okay. Pointers, 이건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tips랑 똑같죠? 어떤 조언이라든가. 뭔가 그런 비법 같은 걸 pointers,
1: tips or advice.
2: 그것에 대한 자 뭐뭐에 대한 할 땐 on으로 연결합니다. Tips on something, pointers on something. So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뭐에 대해서 for blogs, 블로그에 대해서 혹은 on YouTube, 유튜브 상에서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at the bookstore.
1: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2: 자, 이거 전치사 얘기 좀 해드릴게요.
1: Okay, well, if you feel that this sentence is a bit too wordy because we have four blogs and on YouTube, you can just say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YouTube or on blogs and YouTube.
2: 둘 다 for로 통일하셔도 되고 둘 다 on으로 통일하셔도 되고
1: yeah.
2: 앞에 전치사 한 번만 쓰고 뒤에 전치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전치사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치사가 헷갈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좀 드려볼게요. 자, I thought about.
1: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2: 나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책을 좀 사서 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니까 아, 나도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1: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2: 이런 노하우가 포스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한국말 번역도 하긴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thought 하면 그냥 생각했다인데 I did think. 이건 완전히 강조예요. Did 동사 자체가.
1: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2: 그래서 생각을 한 것 맞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아직 초보니까.
1: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m still just a beginner. 초보자, 초보.
2: Beginner.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면. I'm just a beginner. Okay. 그래서요.
1: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하나 정도라도 게시물을 좀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책을 사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책을 사는 것보다는 네, 해보고 나서 네. 시행착오를 좀 겪고 사보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아요. 아주 참 진솔하게 글 잘 써주셨네요.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최소한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바로 뒤에 each day 그랬으니까 매일매일을 붙인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1: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자, 입지용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영작 질문 같은 것들 있으시면 오픈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 입지용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그럼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입지용 교재 다 있으시죠? Do something meaningful. 아, 이 표현 참 좋아요. 이거 연습 좀 할게요.
1: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my free time.
2: 나 여유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다. 자, 휴가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2: For example, you could do volunteer work. That could be meaningful work, right?
1: Yeah.
2: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좋습니다. 결혼기념일 이번 달의 주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 날에 붙여볼게요.
1: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2: One more time.
1: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2: 여기서도 전치사가 뭘 위하여의 의미에 for도 가능하고 날짜니까 on도 가능합니다. On our wedding anniversary. 그날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전치사 설명 간단하게 또 드렸어요. 자, 생각을 정리하다 두 번째 표현.
1: Get one's thoughts in order.
2: In order. Okay.
1: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아, 생각이 정리가 참 안 되더군요. 그런 얘기죠. 일기를 쓰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볼게요.
1: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2: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Write in my diary. 즉, 일기장 안에 뭘 쓰는 거니까 전치사 in입니다. Okay.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1: Don't make a decision before you get your thoughts in order.
2: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조회수 늘리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1: Increase the number of hits.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2: 자, 조회수를 올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혹은 많이 벌 수 있다. 요즘 SNS상에서 그렇죠.
1: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2: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Aren't you running a blog?
3: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1: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3: Oh, I see.
1: Can you show me the ropes?
3: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1: All right, so in the beginning, the woman says, aren't you running a blog?
2: Mm-hmm. 동사가 run이네요, run. 뛰다란 동사인데 이게 운영하다의 뜻으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1: Run a business. run a blog.
2: 그러니까 블로그 너 운영하니? 너 블로그 하니? 이걸 그냥 are you doing a blog? 이라고 안 하고 aren't you running a blog? 자, run 동사 쓰세요. 한 번 더요.
1: Aren't you running a blog?
2: Mm-hmm.
1: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2: 요거 한번 볼게요. I've been at it. 전치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1: Mm-hmm.
2: 근데 at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Be at something, 즉 뭐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이게 너무나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구조예요.
1: 네, 약간의 I've been doing it와 비슷하죠. I've been at it, I've been doing it. Yeah.
2: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1: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2: Mm-hmm.
1: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2: Mm-hmm.
1: Can you show me the ropes?
2: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러니까 자기도 블로그 운영을 한번 시작해보시다면서 나 좀 알려줄래? 약간 이런 어감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2: 이걸 ropes, 무슨 밧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1: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면

0: 페이지에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1: What types of information do you get from blogs?
0: 여러분은 블로그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지
1: Mm-hmm.
0: 내용. 입티형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티형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저희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입티형 단행본 책 1권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그리고 그 밖에 입티형 선물 안내 드릴게요. 코리아 중앙 데일리에서 뉴욕타임스 3개월 구독권 드리고요. 입티형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Have a great day.
0: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2번째 페이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스스로가 두렵다는 셀프 호러남 역사 스토리텔러 성킴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제 자서전을 쓰면 제목 이름이 기묘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1: 기묘한 이야기. 네. 오싹하네요.
2: 오싹하네요. 네.
1: 지금 뇌 용량이 다 찬 상태인가요? 아니면 공간이 좀 남아있나요?
2: 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하기 때문에.
1: 아, 비울 걸 비우고.
2: 기가바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네. 아직. 썬킴의 시대는 10년은 더 간다. 20년 더 간다.
2: 심지어는 제 머리와 네. 클라우드랑 연결되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2: 계속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네.
1: 최첨단 게스트,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 돌연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죠. OPEC, 그리고 OPEC 플러스를 모두 탈퇴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석유 동맹을 깨고 홀로 서기를 선택했는지, 또 이제 오랜 우방이었던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오늘 썬문답에서 UAE의 역사부터 최근 동향까지 썬킴 선생님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요즘 정말 에너지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데, 선생님, 아랍에미레이트 왜 OPEC 탈퇴한 겁니까?
2: 일단 OPEC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1: 아, 그쵸. 네.
2: OPEC이 뭐냐면 1960년에 산유국 동맹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을 형성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그 60년에 OPEC을 창설한 창설 국가가 다섯 국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끈 건 맞습니다.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베네수엘라.
1: 베네수엘라까지. 그 우리 베네수엘라 역사 때 나왔었죠.
2: 그죠. 베네수엘라가 지금도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때만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세븐 시스터스예요.
1: 칠공주네요. 칠공주.
2: 칠공주구나.
1: 예, 칠공주.
2: 그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 네. 쉘, 쉐브론, 엑손 이런 대형 정유 회사들이 거기서 석유를 캐고 유가도 자기들이 주락펴락을 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야야, 쟤들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석유를 파내면서 석유 가격도 왜 지맘대로 결정을 하냐.
1: 그러게.
2: 그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국가 재원의 거의 100%가 석유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민간 기업인 세븐 시스터즈, 칠공주들이 유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흔들렸다, 일어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예.
2: 그렇죠.
1: 마음에 안 들겠네.
2: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야야, 동네에 있는 산유, 원유 나오는 애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석유값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우리 땅에서 나기 때문에.
1: 예.
2: 그래가지고 모여라 해서 다섯 나라가 뭉쳐요.
1: 예.
2: 근데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야, 니들이 왜 석유값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1: 칠공주파를 욕하겠죠. 예예.
2: 칠공주파를 욕했다가 이제 예. 오펙 회원국을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 아, 이제 오펙이 중심이 되니까.
2: 왜 예. 니들 마음대로 석유값을 니들이 정하냐.
1: 네네네.
2: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넣어요.
1: 어떡해요.
2: 우리가 언제 석유값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감산 증산만 할 거예요.
1: 아, 생산량만 조절했다.
2: 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하시고 예. 우리는 오늘은 요것만 캐자.
1: 네.
2: 우리는 증산과 감산만 할 뿐이지 네. 가격은 우리는 I don't care예요. 신화수를 준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은 네. 석유를 덜 캐내면은 당연히 유가가 오르겠죠.
1: 그렇겠죠. 예.
2: 그리고 퍼 내면은 당연히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1: 그렇죠. 예.
2: 이거 가지고 60년대부터 쭉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했던 것이 OPEC인데
1: 네.
2: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1: 그 초기 멤버에 없었어요. UAE는.
2: 초기 멤버에 없다가 나중에 네. 가입을 했습니다.
1: 예, 예, 예.
2: 카타르도 그렇고 네. 가입을 했는데 일단 매장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2: 사우디도 그렇고 그 UAE도 그렇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2070년도면 거의 고갈된다는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엔 언젠가는 이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아랍에미리트가 1971년도에 결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석유 이외에 다른 먹거리를 찾자.
1: 아, 미래를 보고. 예.
2: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 두바이는 기름이 안 나요.
1: 아, 두바이 기름이 안 납니까?
2: 아랍에미리트가 뭐냐면 7개의 토후국, 그렇죠, 그렇죠. 부족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국이거든요. 네. 가장 큰 나라가 그 안에서 네. 아부다비예요.
1: 네, 아부다비. 예.
2: 두 번째가 큰 토후국이 두바이고요. 등등등등 7개의 토후국들이 있습니다. 네. 토후국도 말을 좀 약간 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약간 일본에서 온 거 아니에요?
2: 일본에서 만든 표현이죠. 그렇죠. 예. 토후가 한자로 보면은 땅에 있는 제후국이란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왕국까지는 그 사이즈가 안 되는데
1: 부족보단 크고 그렇죠.
2: 그렇죠. 부족장보단 좀 큰 분이 통치하는 국가. 근데 우리 소왕국이라고 하시죠.
1: 그래요? 딴 데서 그런 표현 쓰는 데 있나요? 뭐, 우리 뭐 소왕국이라고 하죠 뭐. 뭐
2: CBS부터 하시면 되죠. 뭐.
1: 소왕국, 소왕국. 예예. 예.
2: 일곱 개 소왕국이 모여서 만든 게 아랍에미리트인데. 네네. 아부다비에서는 기름이 엄청 나요. 네. 많이 나요. 네. 근데 두바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언젠가는 기름 고갈될 것이다. 특히 두바이가. 네. 그러면 기름 말고 다른 거로 우리가 먹거리를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특히 두바이가 금융과 교통 허브 쪽으로 나가자. 아하.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관광 허브로 나가자. 아하.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아랍에미리트는 다각화를 했어요, 경제를.
1: 예, 예.
2: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특히 빈 살만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
1: 아, 그렇죠.
2: 에, 그럼 우리 사우디도 그러면은 늦었지만 아랍에미리트 따라 하면서 우리도 다각화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네옴 시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망은 좀 흐려지고 있지만.
1: 예, 예.
2: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캐낼 수 있을 때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2: 지금 빨리 지금 캐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네옴 시티를 짓든 어떻게 하든
1: 유가를 높게 유지하자는 거죠.
2: 사우디는 예. 높게 유지를 예.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옴 시티도 만들고 무슨 뭐 뭘 만들겠죠. 네.
1: UAE는요?
2: UAE는 이미 다 산업 다각화가 완성됐어요, 거의.
1: 아.
2: 그러니까 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직전에 그 유가를 체크하고 왔는데 네. 배럴당 80달러가 돼야지 지금 산업 다각화가 유지가 돼요.
1: 아~
2: 사우디는.
1: 예예예. 예, 예.
2: 근데 UAE는 네. 50달러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1: 이미 다각화가 완성된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예.
2: 그러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이 기름 빨리 다 팔아가지고.
1: 아, 그래서.
2: 지금 유가 높을 때 네. 빨리 캐시화 하자. 네.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는 아직 갈 길 멀었다고 왜 서두르냐.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네. 사우디는 감산. 그
1: UAE는 증산. 그렇죠.
2: 여기에 충돌해가지고 그럼 됐고 어차피 그 UAE랑 사우디가 UAE 건국 때부터 약간
1: 앙숙이에요?
2: 앙숙이었어요.
1: 그렇군요.
2: 1971년도에 UAE가 건국했는데 그때 두 강대국이 UAE에게 어이 그 땅 우리가 좀 약간 침변 바르자 하고 들어와요.
1: 어딥니까?
2: 그 지금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랑 사우디. 이란이잖아요.
1: 이란 예, 예.
2: 아 그리고 용어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1: 예 어떻게 말려?
2: 아 이게 CBS가 정말 혁신적인 방송이에요.
1: 왜요?
2: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2: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뚜뚜뚜뚜.
1: 방송에서 이렇게 무음으로 공백 유지 오래 유지된 것 오랜만인데.
2: 지금 저기를
1: 걸프?
2: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걸 아라비아만이라고 해요.
1: 아, 아라비아만.
2: 그러니까 이란이 무슨 소리냐고. 네. 여기 왜 아라비아만이냐? 여긴 페르시아만이야.
1: 아, 저 만 이름을요?
2: 네. 아. 그래 가지고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네. 걸프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1: 그런 거예요.
2: 근데 네. 그냥 걸프예요.
1: 네.
2: 걸프 자체가 우리말로 만이잖아요.
1: 아, 걸프가 만이에요?
2: 만이에요. 그러니까 걸프만은 만만이거든요. 족발집 같이. 처갓댁.
1: 그렇죠.
2: 그러니까 걸프만이라고 할 거면 네. 마운틴산 리버강 이렇게 했어야 돼요.
1: 그 뭐죠? 한강 리버라고 하는 거네요.
2: 예. 한강 리버죠. 예, 예, 예. 그래서 아 CBS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바다를 중립적으로 부르실 때 그냥 걸프라고 부르십시오.
1: CBS 공식 캠페인은 아니고 예, 잡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2: 아 이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1: 걸프는 걸프다 그냥.
2: 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앱스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은 앱스틴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슬슬 다른 언론에서 앱스틴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본 거야 이거를.
1: 아인슈타인 아인슈틴인가요?
2: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예. 앱스틴은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앱스틴이라고 발음.
1: 근데 이건 아나운서로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걸프 만만은 안 되죠. 예. 걸프라고
2: 만만하죠. 예. CBS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1: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우디랑 애초부터 좀 앙숙이었고
2: 독립, 그리고 예. 이때 건국했을 때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딱 봤을 때 그 아부다비에서 네. 지질 조사를 하니까 엄청난 원유가 매장됐다는 거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1: 네.
2: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이 너희들 독립하려고 하냐? 그 전에 요요요 유전을 우리한테 넘겨.
1: 어.
2: 여기 우리 땅인데? 그때부터 기름 가지고 패권을 벌여요. 그리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섬 몇 개가 있거든요.
1: 네.
2: 그걸 장악을 해야지 만을 막든지 막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건국 며칠 전에 그 섬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이란은 영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름.
1: 그렇지.
2: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일곱 토국이 뭉친 계기가 되었거든요.
1: 그랬던 거예요.
2: 그래서 건국 때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에게 약간 억감정이 있었어요.
1: 그러네요,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오펙 이후에도 이제 그 석유의 생산량을 놓고도
2: 계속 사우디가 생기면서. 그 큰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됐고 그냥 우리 탈퇴했다. 탈퇴.
1: 그렇게 된 거구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말씀하신 우리 소왕국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소왕국들이 모여서 연합국을 이루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갈매기 있나요?
2: 갈매기죠. 거기?
1: 확실해요? 갈매기 있나요? 아, 있겠지. 바다니까.
2: 있겠죠. 바다니까요. 네. 네.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그 걸프 지역
1: 네.
2: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잘못 부르는
1: 네.
2: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그 아라비아 사막이죠.
1: 네.
2: 수많은 소왕국 토후국들이 많았습니다.
1: 네.
2: 근데 사막 안에 있던 소왕국, 토후국들은 정말로 역사 속으로 너희들 그런 왕국 있었어? 할 정도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그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걸프 지역에 있던 해안가에 있는 소왕국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 네.
2: 왜냐? 또 영국이 영국했어요.
1: 영국이 또 나와요? 영국. 또 그. 아, 그 나라 또 나와요.
2: 그 나라 진짜
1: 왜요?
2: 비틀즈.
1: 여기 탐내나요?
2: 이 땅 자체는 탐을 내지 않았습니다.
1: 예.
2: 당시 영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그러니까 1900년대요.
1: 네.
2: 18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했던 식민지가 인도예요.
1: 인도.
2: 인도. 그래서 인도로 어떻게 갔냐면 일단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1: 네.
2: 지중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걸프 지역을 통과해서 바로 인도 쪽으로 가는 저기 해상 루트로 갔거든요.
1: 길목이네. 예.
2: 중간에 소떡 먹고 화장실을 갈 휴게소가 필요했어요.
1: 휴게소 필요하다. 예.
2: 그래서 휴게소 역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레인, 카타르, UAE 같은 해안가 지역에 있는 토후국을
1: 네.
2: 점령을 했습니다.
1: 예.
2: 중간에 쉴 수가 있으니까요.
1: 네.
2: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영국이 쥐락펴락할까 하다가 야 토후국 너들 재밌는 말이요.
1: 아, 뭐요, 뭐요.
2: 아랍 에미리트가 말 그대로 에미리트의 연합이잖아요. 그 조그만 소 왕국의 부족장이 에미르.
1: 아, 에미르.
2: 에요. 그리고 저 나라 말로 뭐뭐 누구누구의 땅. 이 네. 액트거든요.
1: 액트. 아, 에미르의 땅이네.
2: 그래서 소 왕국 부족장의 땅.
1: 아.
2: 에미르 액트 합쳐가지고 에미리트.
1: 예, 예. 깨알 주식이.
2: 깨알 주식이죠.
1: 예.
2: 야, 그쪽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에미리들 다 와요. 왜요, 왜요? 우리가 너희들 살려는 드릴게. 그 대신, 너희들 그냥 부족장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고.
1: 네.
2: 단, 영국 배가 지나갈 때 너희들 뭐 화장실도 좀 제공해주고.
1: 아.
2: 먹을 것도 좀 주고. 네. 휴게소 좀 역할을 좀 해줄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덕분에.
1: 네.
2: 요 해안가에 있던 토후국들은 살아남아요.
1: 살아남았다.
2: 살아남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영국이 계약서까지 씁니다.
1: 뭐라고요?
2: 옆에 보니까 뭐 너 사우디가 1930년대 이제 독립을 하고
1: 네.
2: 옆에 또 이란도 있으니까 저기요 양옆에 너무 큰 나라들이 있는데요. 걱정 마. 우리가 또 대형 제국 아니니. 네.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게라고 그 보호 조약까지 해줘요.
1: 예.
2: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해안가에 있는 포국국들이 살아남아요. 어. 영국 뒷배로.
1: 예.
2: 근데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어촌에다가 깍깍 주 생산품이 자연산 진주였어요.
1: 아, 진주 생산했구나. 예.
2: 나름대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뭐 바다도 물도 따뜻하고 또 깊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진주를 지금 바레인, 카타르 등등등 다 생산했거든요.
1: 네, 네.
2: 요 중동산 진주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아메리카.
1: 미국이군요.
2: 미국.
1: 어.
2: 근데 문제가 네. 터집니다.
1: 왜요, 왜요?
2: 1920년대 큰 사건이 터져요.
1: 어떤 사건이 터져요?
2: 두 사건이 터져요.
1: 어, 예.
2: 첫 번째. 아! 니폰 데스.
1: 일본?
2: 예. 일본에서.
1: 네.
2: 양식 진주 성공 데스.
1: 와, 대량 생산. 양식해서.
2: 그래, 바닥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물탱크에 네. 양식 진주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퀄리티도 좋았어요.
1: 아, 그럼 타격이 크겠네요.
2: 두 번째, 네. 똑같이 20년대 때 미국에서는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 아, 안사. 진주 안사.
2: 아, 그래서 아. 이 비싼 진주를, 특히 네. 자연산 진주를 네. 살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2: 게다가 또 일본산, 아! 양식 진주! 그러니까 네. 막 밀려오니까,
1: 네.
2: 아, 이른바 걸프 지역에 있던 진주 생산국들은 그냥 망하기 시작합니다.
1: 아, 그 어촌 지역의 소왕국들. 예. 그러다가 이제 유전 터지는 건가?
2: 예. 그러다가,
1: 예.
2: 그러다가 이제 그 슬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기름은 아니었어요.
1: 아, 뭐였나요?
2: 바레인이 이제 그 총대를 먼저 냅니다.
1: 어, 예.
2: 바레인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1: 저 카타르랑 아랍에미리트 옆에 아니에요?
2: 그렇죠. 예. 운전하시는 분 빼고 이 걸프 지역을 보시면요. 네.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가시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반도 조그만 반도 있죠.
1: 있어요, 있어요. 네.
2: 저희가 카타르거든요.
1: 네.
2: 카타르가 한 경기도 정도 크기예요.
1: 네.
2: 그리고 그 카타르 바로 옆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1: 아.
2: 서울시 정도 되는 크기 섬이 바레인이거든요.
1: 아.
2: 근데 바레인이
1: 네.
2: 위치가 딱 페르시아만 중간에 있다 보니까
1: 네.
2: 위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1: 그러네, 그러네.
2: 그래서 영국 함대도 전략적으로 저기에 주둔했었고 지금도 미국의 오함대가 저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곳 중 하나예요.
1: 아, 예.
2: 바레인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일단 기름도 아직까지는 안 나고
1: 네.
2: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금융 허브 한번 만들어 볼까?
1: 바레인이 먼저
2: 시작합니다. 예, 예. 그걸 나중에 이제 두바이가 따라한 거예요.
1: 네.
2: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타르는
1: 네.
2: 카타르도 기름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 네.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락펴락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1: 네.
2: 뭐 다른 거 없나? 야 기름 말고
1: 어허.
2: 했더니 천연 이게 가스가 나와요.
1: LNG.
2: 아. 우리는 그러면 기름이 아니라 네. LNG, 액화, 천연가스로 가겠다. 그래서 확 산업의 방향을 바꿔버린 다음에 바로 그냥 오펙 탈퇴해버린다.
1: 그 카타르가 몇 년 전에 탈퇴했죠, 먼저.
2: 카타르가 먼저 탈퇴해요.
1: 그랬죠.
2: 니들 알아서 하라고.
1: 네.
2: 카타르가 이제 LNG로 번 돈 가지고 뭐 하냐.
1: 네.
2: 우리는 뭘 할까, 산업 다각화.
1: 네.
2: 그러면 우리는 스포츠로 가자.
1: 스포츠! 아.
2: 카타르의 수도가 어딥니까? 카타르 수도!
1: 도하!
2: 도하죠! 아~ 아시안게임!
1: 도하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2: 그리고 예. 2022년도에
1: 월드컵도 있었고.
2: 월드컵도 있었죠.
1: 예.
2: 그래서 스포츠로 가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민주주의가 보장됐다는 걸 세계에 알려야 돼요.
1: 네, 네.
2: 그걸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자유거든요.
1: 네.
2: 빵! 알자지라 방송.
1: 알자지라 방송 카타르 방송이
2: 카타르의 그 본사가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2: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해 나가는데
1: 네.
2: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1968년도에 발생합니다.
1: 네.
2: 68년도까지 영국이 나름대로 군 기지를 유지해 줬어요.
1: 네.
2: 이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에요.
1: 네.
2: 근데 68년도에 영국이 더 이상 우리 영국이 이제 우리 코도 석자기 때문에 주둔을 못 하겠다고 영국군 빼겠다. 선언해요.
1: 네.
2: 난리가 난 거야. 요 조그만 국가들이 그럼 양옆에 사우디 이란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 어떡하지? 어. 야, 뭉치면 살 수 있다.
1: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예. 됐어. 아, 우리끼리 뭉치자. 안 그러면 집어 삼킴 당할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예.
2: 바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등 다 모여. 우리끼리 뭐 그 다 에미리트들이에요?
1: 바레인, 카타르 같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나라인 것도 토우국 그 소왕국 중 하나였던 거예요.
2: 토우국이었어 다요.
1: 예.
2: 모여라. 딱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국가가 모여요.
1: 오.
2: 68년도에 영국이 네. 빠진다고 하니까 자 우리끼리 그럼 토우국끼리 뭉치자가
1: 예.
2: 된 거예요.
1: 예.
2: 다 앉았어요.
1: 예.
2: 놀랍게도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것이 바레인이었거든요.
1: 바레인.
2: 땅은 제일 작지만. 그러니까 바레인이 이렇게 요구한 거죠.
1: 어떡해요.
2: 땅 크기는 우리가 제일 작지만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에미리트 연합에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달라. 했더니 너 기름 얼마나 세요? 땅 크기가 무슨 뭐 서울시만 하다며? 라고 아부다비가 얘기한 거예요.
1: 아부다비가 예.
2: 가장 땅덩어리 크니까 기름도 많이 나고 네. 됐고 그렇게 못한다고
1: 네.
2: 그랬더니 바레인이 야 그럼 우리는 안 껴 하면서 탈퇴를 해버려 네. 탈퇴가 아니라 가입을 안 해요.
1: 그냥 독립국으로 혼자
2: 독립국으로 예. 이제 카타르가 그 또 어떤 충돌이 발생하냐면 네. 네. 수도 어차피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어지면 수도가 정해져야 될 건데
1: 그렇죠.
2: 수도 도하로 합시다.
1: 우리가 들어가면 수도를 대신 도하로 해줘.
2: 도하로 해줘.
1: 예.
2: 했더니 또 아부다비가 너희 땅덩어리 크기 얼마나 돼? 예.
1: 카타르도 작죠, 되게.
2: 카타르가 작죠. 예. 기름 얼마나 세요?
1: 예.
2: 그래서 도하가 수도
1: 도하도 카타르도 빠이빠이.
2: 카타르도 빠이빠이 빠져나가요.
1: 네.
2: 야, 몇 명 남았냐? 일곱 국가 남았는데요. 아, 뭐야.
1: 아, 그래서.
2: 그래서 지금 일곱 네. 개의 에미리츠가 모여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가 네.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두 나라가 또 충돌을 해요.
1: 어디랑 어디요?
2: 아부다비랑 두바이.
1: 두바이랑 예.
2: 그 아부다비가 압도적으로 영토도 크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1: 원래는
2: 아부다비에서 나거든요.
1: 네.
2: 두바이가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여기서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부다비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따라야 된다. 어떡하지 하다가 두 에미리츠가 뭐라고 할까 결정적으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1: 합의를 어떻게요?
2: 두바이는 꽤 경제권은
1: 네.
2: 우리가 앞으로 연합국이 들어가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하겠다.
1: 아 두바이는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2: 그러니까 외교
1: 갖겠다.
2: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1: 아, 네.
2: 경제권은 원래 두바이가 유지했던 경제권을 우리가 유지하겠다라고
1: 네.
2: 합의를 봐요.
1: 네.
2: 그러면서 197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UAE가 탄생을 해요.
1: 아
2: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원래 무역항이었어요.
1: 네.
2: 놀랍게도 아부다비 앞바다에는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의 입지 요건이 없습니다.
1: 아, 땅은 큰데 큰 항구가 없구나.
2: 그렇죠. 예. 근데 두바이는 두바이 크리크라고 해가지고 진짜 천혜의 항만 지형이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원래부터 무역을 많이 했어요. 두바이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원래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거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그 캐내는 원유 해봤자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두바이를 통해서 우리 이거 수출하겠다.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약간 서로 윈윈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1: 네.
2: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UAE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두바이가 뭐라고 할까 현명한 판단한 거예요.
1: 어떻게요?
2: 어차피 우리가 기름은 나지만 정말 무의미한 그렇죠, 기름이다. 그렇죠. 이거 일단 다 캐내자.
1: 아, 다 캐내자. 예.
2: 다 캐내서 일단 얼마 안 되는 오일머니 예. 손에 쥔 다음에 이거를 뭐 하냐? 빠르게 원래 우리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1: 예.
2: 무역항과 무역교류, 물류 중심지로 만들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1: 그래서 두바이가 좀 이렇게 부촌 느낌이 나는구나. 무역,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예.
2: 그러니까 금융의 허브로 컸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커요, 솔직히요.
1: 아, 오히려 지금 피해가 크다고요? 예.
2: 그 이란이 정말 아픈 곳을 때렸어요. 지금 가장 많은 드론 공격, 사헤드 드론이죠.
1: 네.
2: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이 두바이거든요. 왜 받았을까요?
1: 거기가 금융 핵심이라.
2: 금융과 관광 허브가 두바이잖아요.
1: 네.
2: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절대 그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 몰려. 예, 그 불안하게.
2: 두바이에 들어오는 돈은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1: 아.
2: 어디서 갖고 온 돈인가 안 물어봐요.
1: 아, 그래요?
2: 그냥 입금하십시오.
1: 아. 예.
2: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이 예. 돈 세탁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두바이예요.
1: 두바이예요.
2: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1: 그렇구나. 예.
2: 어쨌든 금융 허브로 컸습니다.
1: 네, UAE의 역사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정세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세계에서 정말 드문 이중 월경지라는 국경 구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마다라고 하는 오만의 영토가 있는데 그 마다라는 오만의 영토 안에 나흐와라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영토가 있는 마치 좀 계란 껍데기 안에 흰자 안에 노른자 같은 그런 이중 국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건 오늘 배운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분리할 때 각 지역 추장들의 의사가 중요했는데 마다의 추장은 별도의 독립국인 오만에 들어가기로 한 반면 그 안에 나흐화의 추장은 UAE, 샤르자 토우국에 복속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런 독특한 모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드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프로그램에 임하신 우리 크서방님, 네. 어떠세요?
2: 첫 맛을 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3: 네, 네, 네.
2: 지난번에 녹화하고 긴장만에 하고 했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일단 북한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힘든 게 많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네. 식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 자유 좀 이 프로그램 이름 너무 자주.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자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4: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프로그램.
2: Freedom. Oh, freedom. 아! 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1: 네, 맞아요.
3: 최고야.
1: 우리 크리스천스 말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새 가족이 계십니다. 자, 우리 강진 씨.
5: 네, 안녕하세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그해 10월 17일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3: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6: 씨는 네. 북한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 북한의 김정일 경무부대 출신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974 부대라고도 하고 중앙당 국가라고도 하고 군대가 아니고 네. 방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살에 갔다가 이제 30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1: 와, 13년 동안.
7: 13년 동안 고생을. 아니 근데 딱 본인 소개할 네. 때부터 뭔가 포스가 그러니까. 남달랐어요. 네. 거기다가 김정일 경호부대라고 하면 네. 진짜 김씨 일가를 완전 가까이서 보시기도 한 거죠.
5: 네. 어.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쉬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금방 오잖아요. 또 좀 황당한 게 이제 네. 눈이 온 날에는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쁨조 여자들 여자들 많아요. 그
8: 뭐 옥가생.
5: 예, 옥가생인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 17살부터 22살 요 사이인데 정말 북한에서 제일 미인들이에요. 원래 북한 여성들이 미인들이 많잖아요.
7: 맞아요. 네.
5: 김정일이만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지에다 그 눈만은 못 치게 해요.
7: 왜?
5: 네. 그래 한 5cm부터 딱 하면 기쁜 조 여성들이 이제 나와서 한 10명, 15명이 나와서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3: 누가요?
5: 네. 눈사람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다 이제 이쁘게 그 뭐야 눈사람 만들고 장군님 이렇게 밑에도 장군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5: 그리고 난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 완전히 또 치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던지기래요 이제.
1: 눈싸움.
5: 네 눈싸움을 해요 서로.
7: 영화 찍어요?
3: 장군님 향해서? 이거는 나라라라라라라라 왕하고 궁녀들이 노는 거지.
5: 그렇지 그렇지. 딱 그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우리 장군님께서 순간에 휴식을 하시는구나. 그 전통스럽게 빗자루 눈. 네. 돌아가 수심을 치않나.
3: 듣다 보니까 진짜 배신감 드네요.
1: 그러니까요.
9: 맨날 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그 어디 찾아가십니까.
3: 이러면서 노래를 했는데 눈 가지고 놀았네요.
5: 그게 근데 기억이 제일.
3: 기가 막혀.
1: 사실 우리 강진 씨 덕분에 쉽게 듣지 못한 이야기.
3: 그렇죠. 눈놀이를.
1: 네, 우리 와. 탈북 패널들도 이게 처음 듣는 네. 얘기라고.
3: 아니 그 눈 가운데다 덜맹이만한 거 넣어가지고.
7: 그래, 그래. 정청으로.
1: 그래도 오, 그 얘기를 떠나서 또 오늘 주제를 또 알아보고 네, 이야기 네. 순서를 가야 되니까요. 자 우리 상태 씨 선생님 준비되셨죠?
6: 네.
1: 남북극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6: 아니 선생아 너 이렇게 어떻게 빨리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7: 알잖아 내 동생이 군대가 있는 거. 아니 거기서 손전화가 마사 섰다고 내가 대신 고치러 가고 있잖아.
6: 야 진짜 좋은 세상이다. 이 라떼는 말이야 뭐 손전화기는커녕 이 편지 한 통도 쓰는 걸 눈치 보면서 썼다고. 야 정말 좋은 세상이네.
3: 어르신.
6: 어르신?
3: 어, 라떼 타는 금지.
6: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3: 금지.
6: 어.
3: 그래도 우리 동생이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6: 야.
3: 그러니까요, 어르신, 더 이상 관계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6: 알겠습니다.
3: 관계 마시고. 야,
6: 그래도 너 동생이 군기가 바짝 들었다니까 다행이다. 너 근데 말이야. 요즘 북한 군대가 좀 심각하대.
3: 심각하다고?
6: 어.
3: 왜?
6: 너 궁금하지?
3: 궁금하지.
6: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어. 흔들리는 북한 군대. 흔들리는 남북 협력.
3: 빠밤.
1: 와.
4: 잠깐만이.
1: 잠깐만이. 우리.
3: 흔들리는
1: 북한 군대. 크리스 얼굴 봐요.
8: 이게 뭔 얘기야?
3: 모르겠어, 모르겠어.
8: 근데 엄청 때렸다 왔어요.
6: 정신 좀 차리자.
1: 아니, 크리스, 지금 들어봤잖아요.
6: 네.
1: 보셨죠? 요 북한 말 혹시 들렸어요?
8: 거기 그 핸드폰 손전화기
1: 오, 그거 들렸어요?
8: 그 확실히 들렸고요.
1: 확실히 들렸고 또
8: 관계 마시고
1: 관계 마시고.
8: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3: 듣긴 들었는데 몰라.
8: 관계란 거는
1: 네.
8: 중의적인 뜻이잖아요.
1: 그렇죠.
8: 다양한 뜻이 있어요.
3: 네, 그렇죠.
8: 그래서 어, 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1: 네. 근데 관계 마시고 하니까 관계 마시고.
8: 나랑 친구 맺지 말자고.
3: 확실히 크리스 오빠가 명문대학을 갔다 온 게 맞네요. 아. 야, 머리가 진짜 좋다.
8: 아, 신경 끄라는 얘기인가?
10: 네. 자. 아까 뭐 관계 마시고.
1: 네, 관계 마시고.
10: 상관하지 말래요.
1: 상관하지 말래요.
10: 네, 이거.
1: 야, 신경 꺼. 네, 아, 맞네.
10: 신경 꺼도 다. 이거요. 나랑 뭐 친한 척 하지 말고 신경 꾸지 말고 신경 꾸고 가라. 이 소리, 이 소리를 이제 북한에서는 야, 관계하지 말고 가. 상관하지 말고 가.
8: 어디라 뿌리지 말고.
10: 네, 그 소리고. 네. 아까 이제 선전하기가 마사지였다 하는
1: 마사졌다?
10: 거는 마사졌다? 한동도 방문이에요. 아. 평안도 사람들은 마사지였단 말을 몰라요. 모르네. 이거 억울하지였네. 이게 표현해요. 이거 억울하지였네.
3: 맞아요. 억울하졌다 그래요.
10: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함경도에 나가보니까 이거 마사지였네.
3: 제가 해령으로 갔더니 안 그래도 계속 뭐가 마사졌대요. 마사지다가 뭘까 보니까 그 찌그러지고 이렇게 억울하던 걸 마사졌다.
1: 마사졌다.
3: 고장난 거.
8: 감이 금방 와요.
1: 금방 와요.
8: 네. 듣다 보니까.
1: 듣다 보니까.
8: 또 설명 들어보니까.
1: 야, 역시.
8: 좋은 시간. 교육 되는 시간이.
1: 그러니까.
3: 뭐 배우는 거 좋아하더라.
1: 그러니까. 네.
3: 어,
1: 너.
8: 어쩌면 이런 어학 이런 거 너무 좋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얘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자, 최근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이 어려워졌다고.
6: 네.
1: 그래서 부쩍 군인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 우리 상대씨 말한 것처럼 북한의 군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더불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흔들리는 군대 또 흔들리는 남북 관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6: 아, 네.
3: 네.
1: 우리 여기 이소연 씨 군인 출신이시죠?
6: 네.
1: 오, 좀 전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강지 씨, 네. 김정일 경호부대 출신이시죠? 또 우리 한 분이 계시되는데
8: 어디요?
1: 오디오라고 하시는 우리 크리스.
6: 제가요?
1: 네. 아, 제가요? 네.
3: 이야.
8: 그 발장단 담갔어요.
1: 아, 네. 그래요?
3: 오, 그 담그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학교가.
8: 거기 미국 군대 학교, 네. 네, 육군사관 학교 웨스트포인트라는 곳에
3: 네.
8: 생도살이 1년 했습니다.
1: 1년.
6: 1년 생활.
1: 네. 아, 그러면 그때 당시 군기가 바짝 들었었겠네요?
8: 바짝 못 들어서 나왔어.
3: 그러니까 몇 년 밖에 안 했어요.
8: 못 들었죠.
1: 아,
8: 국방 준비할 때도 군기가 더.
1: 아, 그래요?
8: 군기가 더 들어요.
1: 아, 그렇구나.
8: 포인트는
1: 네.
8: 다 뒤죽박죽했어요.
1: 뒤죽박죽.
8: 캘리포니아식으로
1: 아~
8: 뭐 What the man 하면서
6: 군인들이
3: 이거 yes sir 이거 아니에요?
6: 거수경례 하면서 거수경례.
8: 아, 그거 그치? 하다가
1: 네.
8: 그래도 학점 좀 1년 채우고 가야 되는데
1: 아, 네.
8: 그래서 이거 저거 뭐 어. 많은 것들 배워.
1: 아, 그럼 식당 가서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8: 이거 저거 어떻게 네. 경례 앉은 자세로 하면 안 되는데.
1: 아, 서서. 서서.
8: 저기 아 저기 강진이.
10: 네.
3: 뭐나 미군하고 섰습니다. 야, 역사적인 만남이다.
8: 형제 일어나세요.
6: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합니다.
1: 아, 우리는 말 없어요.
6: 말 없어요.
8: 네, 우리 괜찮고 집에 가요.
1: 자, 시작. 땡큐, 땡큐.
7: 어, 말이 없어.
1: 감사합니다. 아, 이게.
7: 말이 없어.
1: 야, 나라마다 격리 방식도 다르긴 한데, 그죠? 아, 우리 수현 씨도 군인 출신이시니까 어디 군대 나오셨죠?
11: 저는 사군단 사령부라고 해서 최전년 군단이라고 하는 북한 군에서 군복무 했고요. 네. 저의 어도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뭐 서청도 대청도를 통해서 정찰을 나오는 네, 종심정찰대대 통신이었습니다. 와.
1: 자 그렇다면요 군기가 잡히고 기강이 바로 서야 할 군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흔들리던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12: 네. 현 정부 들어서 첫 탈북 북한군 하사가 귀순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례는 이 사람이 귀순을 하고 그러고 한 이틀 정도를 북한군인들이 계속 자꾸 막 추격하고 해서 심지어 우리 군에서 대응 뭐 방송도 하고 사격을 하니까 그때 막 후다닥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 8월에 있었을 겁니다. 8월 20일 정도에 또 북한군이 또 귀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 민간인보다 오히려 군인이 오는 사례가 좀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8: 군대에서 딴 것보다 따뜻한 밥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1: 그죠.
8: 주어들은.
1: 그러니까 주어들었다 하더라도. 예, 예.
8: 군인 제일 그 조건이. 예, 예. 그렇죠. 직업 조건이 제일 좋은 걸로 맞아. 알고 있습니다. 나라 디펜스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김정은 좀.
11: 잘못 알았어요. 잘못 선전당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조직 생활이 있으니까. 아, 맞아요.
8: 오, 했네요.
1: 그러니까 이 북한이 조직 생활을 하니까 또 오히려 더 철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빈틈이 보이고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왜 그런지 혹시 뭐 들어보신 게 있는지.
10: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정말 첫 번째로 배고주는 그 부대거든요. 네. 북한 군인들, 김정은의 모든 그 행정 감독들, 그 당들 여기는 다 이제 배급 주는데요. 그리고 군수 공장,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장 같은 데는 배급을 안 줍니다. 작업자죠. 자력갱생 이렇게 하거든요.
1: 그냥
10: 자력갱생, 작업자죠.
1: 그 뭐죠?
10: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생겨서 먹고 살아라.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군수 공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장교라든지 이러면 배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돌아가면서 다 떼먹는 거예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창고장, 사관장 다 떼먹고 그러면 이제 분대장이 그걸 가지고 식량을 이제 조소를 해야 되면 야 이거 시장에 내다가 옥수수로 바꿔와 이러면 옥수수를 가져다가 또 절반 떼서 그 용량가 없는 옥수수를 병사들에게 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2판 4판인 거예요.
11: 또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보다는 BMG를 통해서 이러한 군인들이 탈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 친구들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체제에 복종을 해야 되고 체제의 이러한 정책을 가장 먼저 이게 접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환경이 지금 배가 고프고 계속 노동을 시키고 그 안에서 탈영병이 생기고 구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냐면 아, 이 체제는 정당하지 않다. 이것들을 꼭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7: 깨어나는 거죠.
11: 깨어난다라고.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군대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렇죠?
11: 네.
1: 그러면 군대가 흔들린다? 그럼 나라가 당연히 흔들리겠죠.
8: 그렇죠.
1: 그 흔들리는 그 나라를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6: 사실 뭐 요즘 이 남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6: 참 어떻게 보면 냉랭한 그런 시기인데 남한을 적대 국가로 좀 규정했습니다.
1: 그렇죠.
6: 자, 그 증거들 우리 정윤아 씨가 좀 낱낱이 파헤쳐 주시겠습니까?
3: 네.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두 국가론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적대국으로 명시한 것은 마땅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평화통일위원회 그다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이런 세계 대남기구를 폐지했고 우리가 잘 아는 거 경의선철도 폭파시키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 날려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지어진 거 우리한테 허락받고 날려버렸어요.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국통일 3대 원장은 북한의 굉장한 상징성을 그 여자가 둘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착 이렇게 하고 그 굉장히 멋있는 그 말하자면 그 모뉴멘트예요. 근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들어봐 들어봐 자랑을 하면서 할 때 그 3대 원장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에. 근데 그런 걸 날려버린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7: 그쵸.
8: 왜 날려버렸을까?
1: 단절하겠다고 이제 단절.
11: 단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네. 네, 이분들의 그 최근의 이야기를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직접 통화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3대 통일 헌장을 폭파시켰잖아요. 네.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답니다. 저것까지 폭파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통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있을 때도 통일에 대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당면 제강을 학습을 그렇게 시키고 내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통일이란 말은 다 지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 아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뭘까요?
1: 그러니까요.
12: 제 뭐 개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소통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 거니까 그 정권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김정은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요.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입니다.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걸 걱정해 다른 걸 생각 안 하죠. 점심 먹은 게 좀 다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배부른 이민은 혁명할 생각을 안 한다. 김정은도 똑같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이란 걸 절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배부른 주민을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주면 고맙습니다. 장군님. 할 수밖에 없거든요.
7: 생명의 은인이지.
12: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 이민들에게 뭔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요, 그 중요한 수단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6: 그 경제적으로 꽉 묶고 있는 거죠.
1: 그죠, 혹시?
13: 2018년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랑 친했던 이제 현성월도 왔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아니, 그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구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두 시간 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거 우리하고 너무 견줄표가 안 됐구나. 네. 평양에 제가 지하철도 타봐도 대한민국 지하철보다 속도가 좀 뜬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넘사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적대적 부국가론을 외치면서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놔야 북한 군인들이 딱 우리 대한민국 군인 대한민국 주민이나 군인들을 봤을 때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동족이다 이러면 떨리잖아요.
10: 맞아.
13: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2: 맞습니다. 네. 그렇죠. 김정은이 계속 핵을 그럼에도 계속 개발한 이유는 전에는 동족을 향해 핵을 쏘는 건 좀 뭘 그렇잖아요. 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1: 심하죠.
12: 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하겠다가 어찌 보면 적화 통일 야망은 더 확실해진 거예요.
10: 그렇죠.
12: 더 파이 주면. 네.
1: 진짜 우리 탈북 패널 가족분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 정말
6: 아주 좋아요.
1: 그죠, 아주 좋아요. 그죠.
7: 계속 쏙 들어와요.
1: 계속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들도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북한의 그 숨은 의도.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특히 국정원 근무를 28년 하신 분 또 300명 이상의 탈북민을 만나오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탈북가족을 향한 애정어린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국정원에서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그런

0: 오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그 설정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그때 고난의 행군이래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 취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2022년 초에 핵무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남한하고 비교할 때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제는 남북교류, 남북협력 이런 것보다는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래서 한국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 기본적인 전략은 전혀 변화가 없고 전술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그 전략적 목표가 뭐냐? 김일성 일가의 권력을 세습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그 전략적 목표인데 지난 80년 동안 한치도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의식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은 오판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직에서 28년간 그리고 퇴직 후에 한 10년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위부 협조자들한테 10m통 나가지고 코에다가 철사줄을 끼워가지고 북한으로 압송이 되거나 인신매매 당한거나 단순히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 생각하니까 애틋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사기를 당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탈북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기를 당하는 탈북민들의 피해자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집단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법적 권위나 이런 것보다는 집단 구성원 내에서의 권위에 더 기가 솔깃하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더 쉽게 하고 도와주는 거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내 아들, 딸 세대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 전 국정원 수사차장이시죠. 그리고 국가안보전략 전문가이신 장석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보면 이 탈북민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네. 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탈북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2: 이제 사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저와 우리 탈북기관 출신 분 있어요. 유명한 분. 국가정보전략에서 네. 다니는 분. 그분은 이제 한 1억 5천 사기당하고 저는 또 하도 없이가 1억 7천
1: 1,700 그래도 사기당했잖아요 네.
2: 똑같이 당했어요 한국 남자하고 북한 남자들이 짜고 했는데 저는 10년 딱 살았는데 저는 사기당한다고 생각 못해봤어요 아.
3: 우리 아빠가 당했어요 같은 탈북민한테 근데 우린 좀 금액이 커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리다 보니까 집도 분양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숨을 푹푹 쉬고 막 이러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는 말을 안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앞으로 집이 있는데 여기 대출 그 금액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그게 온 거죠.
1: 채권.
3: 네. 이제 차압 들어오겠다 이런 게 와서 저 아빠 보고 물어보니까 다 날렸더라고요. 저희가 9,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대출 값이. 그거 제가 이틀 만에 해결했죠.
1: 어떻게요?
3: 저희 그 소속사 대표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네. 이 집까지 날아가면 우리 아빠도 엄마도 저도 이렇게 한재가 앉아야 되는데 대표님 제가 언제 갚을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3년 안에 갚겠으니까 내가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장기 포기 각서를 수술해서
1: 아이고야
3: 달라고 어 달라고
4: 절실해 그 정도
3: 그 정도는 절실하니까 그다음 우리 아버지를 뭐 어떡할 거예요 제 아버지인데
4: 절실하면
3: 그래서 그다음엔 했던

0: 이 대표님이 내가 너 뭘 믿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탈북했잖아요. 그거 믿고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전화 끊고 바로 한 3, 4분 정도에 통장에 딱.
1: 멋지다.
0: 그래서 뭐 다 갚았는데 3년 전에 다 갚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의 그 능력을 보시고 지금은 절대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때서부터 눈을 똑바로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 콧중도를 이렇게.
2: 아무튼 오늘 그냥 사기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0: 사기 조심하세요.
2: 사기 조심하세요. 네. 자, 저희들도 조심해야 돼요.
3: 맞아요. 맞아요.
2: 크리스 조심해야 돼요.
3: 조심해야 돼요.
1: 아이폰 있어요? 누구요?
3: 아, 살면서.
2: 사기. 사기. 자, 이제 아무튼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얼마 전에 경주 에이펙 때도 맞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 수차례 콜을 했잖아요. 네네네. 콜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북한에 대답이 있었습니까?
1: 없었어요.
0: 아~ 네. 무시 전략이었죠.
2: 그렇죠. 무시했는데 네.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 네. 저도 뭐 정말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봐야 되는데 굳이 대화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차이가 났고 80년의 고립이 사실상 바뀌었다고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변화지 우리 외부의 변화와는 거의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데 작은 교류나 협력 자체가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북한 정권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급한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돈이 없고 본인이 지킬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에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목숨줄을 거기다 갖다 놓고 가져온 걸로 뭔가 받을 것 같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원하는 만큼은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달려간 게 시진핑한테 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후로 북한의 국경이 거의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밀수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1: 다시.
4: 네. 그래서 북한 밀수도 어느 정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급한 줄이 꺼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이 배부른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정도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대화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오래 고립할수록 그 정권의 수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프로에 치는 순간 수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 근데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평생 전쟁할 거예요?
1: 그렇지 않죠.
0: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우리하고 경제협력하게 돼 있어요.
1: 네,
0: 전후 먹고 어떡할 건데.
1: 네, 네, 네.
0: 전후 먹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 데려다 뭐 공병 그거 한다? 북한 애들만큼 날림식으로 건설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뭘 한다고 건설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평양이 무너져갖고 600명이나 깔려 죽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지혜롭게 잘 헤쳐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아마 여기서 틈새 공약을 해서 자기는 살아남을 방법을 볼 거예요. 근데 언제 시점으로 봐서 만날 거냐. 이제는 칼자루가 이 칼날을 줬던 김정은이 이제 칼자루를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오라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언제 가냐. 중국에 내년 4월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1: 네.
0: 이때 저는 평양으로 들어오게 해서 엄청난 크게 예, 자기가 마치 북한은 그렇게 선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1: 네.
0: 평양까지 들어왔다. 근데 에이펙 그 수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진짜 그야말로 막말로 꼽새껴가지고 여기에 얹고 자기가 그 옆에서 곁다리로 만난다? 김정은 그거 원하겠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하늘인데.
1: 꼽새껴. 정확히
0: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기 만나러 왔잖아.
1: 주호기 만드는 시간이에요.
0: 주호기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날 만나겠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게 뭐야. 날 왜 얘 만나러 왔는데 왜 나 만나. 기분 나쁘잖아요.
1: 그런데
0: 김정은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 평양에 불러드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
1: 찰력 있는 분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5: 네. 아니, 근데 여태까지 북한은 대화제에 그냥 미사일만 발사하더라고요.
1: 미사일, 그죠, 미사일.
5: 일본만 날리다 네.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네. 탄도미사일 발사하던데 이것도 네. 어떤 의도가 숨겨 있겠죠?
6: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시위 형태다, 이것은. 즉 뭐냐면 뭐 대화에 이러한 조짐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2018년, 19년처럼 트럼프가 분명히 김정은에게 이런 제스처를 보낼 거다라는 걸 이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이러한 힘을 가진 이러한 힘 자랑을 먼저 해야죠.
1: 네.
6: 그래야 정치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대화의 물꼬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계산도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 근육을 먼저 뭐 해주고.
1: 그러니까 뭐 하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고 관심 끄는 것 같아요.
7: 아니 그럼 소연 씨께서는 우리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성사될 것 같아요?
6: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미국 그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얘한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적대적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가서 하나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금 고립을 넣었습니다. 핵 만들지 마. 너희는 비정상 국가고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면 뭐 대화를 무조건 해야서 트럼프를 움직여서 이 고립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은 트럼프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 타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 이제 남북 사이에 두 국가론을 주창한 김정은으로 인해서 이 냉랭함과 긴장감은 훨씬 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긴장감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될
2: 그러니까요.
1: 거라는 게 있고
2: 불편하네요.
1: 관계가 개선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수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물꼬가 조금씩 조금씩 트이면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위정자들이 그죠? 정말 지혜를 갖고 네. 잘해서 새로운 국면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맞아요.
1: 자, 김정일 경호부대에서 13년
2: 이야.
1: 네, 우리 강진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딱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이 딱 있지 않을까요?
4: 예, 그 사실은 그때 갈 때는 그 보상이라고 생각한 건 없어요. 아, 그냥 집안의 그 가문이 명예?
3: 영광.
1: 명예.
4: 영광. 뭐 어쨌든 네, 네, 네. 장군님 곁에 간다는 그 하나의 그런 어쨌든 긍지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13년을 그 충성경제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전역을 해서 딱 왔어요. 집에 이제 도방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네 집은 어디 어디 살고 있고 아버지 엄마 살았다 뭐 누구 죽었다 하고 죽은 사람들한테 이제 술 한 병이다 이제 자탄하고 가서 안 키우시더요.
2: 야.
4: 제가 그 90년도 이제 군에 갈 때는 사람들 월급이 70원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70원이면 그때 뭐 한 가족이 그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됐어요. 아. 도방에서 이제 그 다 모여서 그때 총 그 경호부대 출신이 전역한 게 25명이 됐어요. 그때 사탄 안 키우고 가자 안 키우고 술 한 병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양복, 해주라고 양복지 한 벌, 그 다음에 그 월급을 이제 딱, 예, 돈 복수 딱 했는데.
2: 그게, 대단하다, 야. 네. 많이 받았네.
4: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는 2만 2천 원 받았어요.
1: 2만 2천 원. 네. 아까 70원이 한 달.
2: 그러니까. 네.
1: 그 몇 달이에요, 2만 2천 원이면? 몇 년이네요, 몇 년.
4: 13년 동안에.
1: 13년.
3: 내가 군대 나갈 때는 100원짜리가 최고의 돈이었고, 네. 제대됐을 때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네. 최고의 화폐인 거예요.
1: 아, 그,
3: 돈 가치가 올라가고,
1: 플레이가 올라가고. 네.
4: 그래서, 집을 지금 문뚝뚝 두드렸는데, 누구야, 누구야. 집 부모님들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문 열에 누구였는가 해서, 막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막내야 된 게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문 딱 열고 나오는데, 그 백발이 되시더라고요.
2: 아이고.
4: 완전 백발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동이 그냥 멍청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만 하고, 지금 뭐 어쨌든 막 불고 난리 쳤죠. 아버지가 그 같이 안 왔어요. 그때 엄마는 어디 나갔다 그래서 30분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엄마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너가 처음 한데 쌀밥 해주려고 아마 쌀 다지러 나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3: 흰쌀 꼴로 옆집에 갔는데 네. 어머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2: 아. 네.
4: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 여러분 나갔는데 그 문 앞에서 엄마가 쌀 자루를 지고 우시더라고요. 그 새벽 2시부터 2시 반 정도 됐어요. 그때 엄마가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서 엄마 나 일 없으니까
3: 괜찮으니까
4: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장마당 몇 시에 일어날까 다 시험 나가더라고요. 내 돈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로 이제 나가서 장마당에 쌀도 사고 가자 하고서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장마당 돈 두고 이거 먹고 살겠다고 딱 갔는데 그걸 가지고 고기 2kg에다 쌀 22kg인가 밖에 못 써요. 그다음 하나 더 쓰라고 그래가지고
1: 13년의 결과가 예.
3: 엄청 많이 준 거예요.
1: 그것도 많이 준 거라고요?
5: 정말 좀 독수부대니까 이렇게 야. 챙겨주고
3: 거의 천국인가 주는 거지.
5: 네, 그다음에 또 그 당 대학까지 배정을 해주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없어요. 아. 저희는 딱 100원 한 장 들고 왔어요.
6: 100원에서.
5: 100원.
7: 현실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10년 군복만 13년 군복만인데 단하루 휴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만에 부모를 뵌 거잖아요. 백발로 변해 있고
5: 그치.
7: 이렇게 돼 있고 군현실 그러니까 이게 군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은 이제 말씀 그 배낭 있잖아요. 천배낭 하나에다가 새 군복 한번 입고 그다음에 이거 뭐 지하적 군화 이런 거 하나 메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8: 사실 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세월을 군대에 있다가 이제 현실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6: 현실을 봤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이제 부모님 삶? 현실의 삶. 이거 봤을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4: 사실 그때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정부 탓을 돌지 않았어요. 그냥 운명이 이러니까 우리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도 다 힘들겠지. 이런 걸 그걸 그 스스로가 그냥 수감하고 받아들였어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그 아이를 탁 낳으니까 보니까 이제 옛날에 결핵 환자 됐더라고요.
6: 어머.
4: 저는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열이 나고 그다음에 막 아이고. 아픈 거예요. 그래 보니까 병원 데리고 가보니까
7: 결핵이야.
4: 결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그 장모님이랑 좀 싸웠지. 차라리 나한테 숨기지 않았으면 아이도 안 낳고 치료부터 먼저 해서 다 낳은 다음에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 낳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해 이제 제 와이프는 세상
7: 죽었어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네,
4: 사망을 했고 그때 아들이 4살이었는데
7: 너무 안 됐다.
4: 기력이라는 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반찬 갖다 놓으면 엄마보다 애가 먼저 달려도 가니까 그걸 내가 이제 머리 쳐놓던 게 지금 생각하고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9: 아프죠. 네. 자식이 먹겠다는데.
4: 네. 그 먹이지 않고 또 반찬 했다 또 와이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제일 그 마음이 제가 아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상처 가시기 전에 어쨌든 전역을 해서 이제 사범대학 졸업 딱 하고 저리자면 이제 그 보이보다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전역을 해서 대학 갔다가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지망까지 다 있어요. 도당이다. 나 그래 보이부 입대하겠다 하고 처리했는데 한 두 달 만에 저한테 교원을 배치시키더라고요.
7: 교원 그래서 갑자기 서류가 빠꾸 됐네.
4: 도당 상가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물어볼까? 너 오모가 지금 한국에 있다. 신혼초에 그렇게 난 거예요.
7: 너는 또 어떻게 살아냈대?
4: 네. 그거 뭐 때문에 그다음 보이부 독 잘리고 그다음 이제 경비역사 교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10: 원망스러우셨겠어요.
4: 네, 그래서 내가 계급 사회에도 이런 계급 사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정말 많이 그 정말 원망하면서 그 사이에 대한 이런 합리감을 좀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6: 사실 뭐 이게 충성심이 높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9: 그렇죠.
10: 네?
6: 정말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군생활도 하셨고 오로지 사상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진 씨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4: 진짜 와이프를 잃고 내 직업을 뺏기면서까지 이게 정말 탈북만은 죽어도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 네.
4: 병원을 배치돼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고모 때문에 원망했죠. 삼촌한테도 원망하고 했는데 삼촌이 미안하다고 중국 전화로 연락한 거예요. 네. 야, 너 강지가 너 때문에 지금 뭐야 보이부도 못 가고 병원을 배치됐다 하니까 어느 날 고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삼촌이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전화를 했는데 아,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돈을 200만 원을 보냈어요.
6: 오.
4: 근데 그 한국 돈 200만 원 그때에서 나는 살면서 좀 받아본 돈 중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7: 로또 맞았지. 로또 맞았지.
4: 그 중국 돈을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쌀 사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 둘이서 1년을 먹고 남겼어요.
10: 1년이요?
4: 네, 1년 먹고 남겼다. 이 밥에 고기 또 먹는데 200만이면.
7: 1년 네. 넘게 먹지.
4: 그 넘게 먹죠. 쌀.
10: 어마어마한 가치네요, 진짜.
4: 쌀만 200만 대인데 그게.
10: 200만 대.
4: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받으면서, 야, 이게 남초배라는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상을 딱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내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번부터 돈 벌게끔 하겠다고, 이산자 가족 찾기란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10: 이산가족. 아, 이산가족 찾기 옛날에 네. 우리.
9: 맞아, 맞아.
10: 네, 있었어요.
4: 네. 그래, 사람을.
7: 네.
4: 사람을 찾아주면, 그래서 네. 돈 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사령 가서 사람 찾았어요. 아, 막, 그 부모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 상봉하는 거 볼까. 야, 내가 이게 진짜 이게.
9: 손한 일을 했구나.
4: 정말 가족, 이런 가족을 네. 찾아주면 진짜 이산 가족 찾는
9: 줄. 자기 역할을
4: 해. 예. 나 거기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돈만 받고 지금 돌려보내려는데 또 엄마 전화로 좀 만나게 해달라. 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까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돈 더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브로커 시켜가지고 중국이 저 연기리한테 보냈죠.
10: 네.
4: 안 들어가고. 그래 엄마 비행기 타고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한 열흘 동안 어쨌든 만나고 엄마는 한국 가고 이 안에 또 브로커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다가 고집이 됐어요. 북한에서.
6: 아이고.
4: 휴게소 같은 데서 이제 다 화장실 가는데 이놈 버스 밑에 내려서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다가 이제 귀찮을 때 같은데 이런 경비한테 걸려가지고 물어볼까 이게 탈북자인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북동도 나가서 나는 보이고 나가자마자 예산에 강진이라는 사람 자기가 보냈다.
7: 어머 어떡해.
4: 네.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보이고가 들어채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제가 이게 막 도망치다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편지 한 장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빨갱이다 그런 빨갱이 없어요. 그저 죽여도 공산당이에요. 그런 분인데 편지 딱 보냈는데 그 글이 아직도 생각나요. 바라는 마음 국간되었구만 따르는 마음 더뎌서 너 벌써 충성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고
7: 반역자가 됐냐
4: 역적이 되는 것 같구나 하면서 하지만 난 너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네가 갈 길은 남수선이다 가서 너네도 잘 살아라
10: 안전해 네.
7: 야
4: 그러면 아들 걱정은 하지 말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받자마자 거기서 너무 펑펑 울었어 이렇게 정말 죽어도 이 땅에서 죽으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살아가지 하고 그 편지를 뚫고 그 다음에 지창 압록강을 넘었어요
7: 아유 안 그랬으면 죽을 네. 뻔했다
11: 진짜
12: 강진 형님이 여기 경호부대 출신 군인이시니까 훈련했던 게 혹시 좀 빡센 훈련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탈북하는 데 그 도움이 됐어요?
4: 그러게. 그게 몸에 배했던 게 아무래도 그 압록강 그 한 9m 되는 그 뭐야 이런 높은 방뚝에서 떠내려서
7: 눈속
4: 그때 3월 17일 됐어요. 얼룩굴이라고 있어. 해산에 있는 사람.
7: 얼룩굴 알아요, 알아요.
4: 그 높은 데서 이제 겨울에 빠져서 눈이 한 3m 쌓인데 그 쑥 들어갔다 걔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왔거든요.
12: 와, 다큐에서만 봤던.
7: 그 서복맨 게 도움이 됐네.
4: 아, 그게 도움이 엄청 되죠.
7: 낙법으로 떨어졌네. 네.
10: 함부로 드디어 내리겠어, 그죠? 9m면 아무리 눈이 쌓였다고 해도 아무나 아세요.
11: 고양이가 됐네요, 고양이가. 엄청난 민첩성과 네. 그 주위, 왜냐면 탈북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하신 거니까.
10: 그러니까.
12: 지금도 하실 것 같아요. 이 몸에 보면.
7: 아, 지금도 철봉 날아다녀요?
10: 이야. 진짜로?
7: 아, 지금도 해요.
11: 진짜요?
7: 네. 철봉 와. 진짜 잘해.
11: 아니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벌써 그때 네 살이었는데 스무 살이 됐다.
10: 스무 살.
4: 그렇죠. 네.
11: 지금 어떻게 네. 지내는지 혹시 아세요?
4: 예, 알고 있고요. 탈북할 때는 그때 열 살 됐어요. 열 살짜리가 됐어. 지금 10년이 됐고 탈북할 때는. 지금 있는데 저는 너무도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7: 다행이야. 안 돼. 그럼 최세성 군대는 안 내보내는 거지. 네. 아빠 여기 왔길래.
4: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행불자로 됐기 때문에 네. 아들이 군대 나가고 싶어도 정말 나라에서 안 내보내요. 사실은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6: 앞으로 이제 강희 씨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더 잘 사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11: 맞아요.
6: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항상 우리 강희 씨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잘 사셨길 바라겠습니다.
10: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런 그 하나님이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우리 강진 씨를 잘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강진 씨를 통해서 또 주변에 또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 아멘.
10: 자,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북중 국경이 살벌한 감시, 또 그 전기 철조망, 예, 때문에 거의 탈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 탈북 루트가 생겼다는 말을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맞나요?
13: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봉쇄됐었습니다.
10: 네.
13: 근데 이것이 지금 북한이 스스로 먼저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차츰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그러니까 2023년.
11: 네. 네. 네.
13: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활성화로 다 돌아갔다.
11: 와.
13: 이것이. 네. 다 돌아갔기 때문에
10: 네.
13: 오히려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차 무역까지 한다니까요.
10: 네, 그런 네, 경우에. 네, 네, 네.
13: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러한 통제력들이 약화가 됐다. 네, 약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보다는 가장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10년, 13년 견뎌야 되는 군인들이 탈북을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11: 이야, 좋습니다. 오, 자이어에 종종 나오셨던 탈북 가족. 우리 하늘 씨랑 성현 씨도 군복무 중에 그 DMZ를 넘어서 탈북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13: 네.
11: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 일단 사상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주세력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의 인간하는 그 군 장교들만 봐도 지금 장마당 세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세력이 좀 물러나고 지금의 이 장마당 세대가 주세력을 잃었다가 마침내 김정은 옆으로 가서 그 진을 치는 때가 올 거예요. 한 20년 후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장마당 세대가 사실은 장군님이나 뭐 그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뭘 받아서 먹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가 알아서 키운 세대고 부모들이 장사를 해서 먹여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충성심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주의 이런 사상 이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당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거기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부실성, 이들은 김정은 하나 지키는 가병 사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들의 이런 사기는 계속해서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좀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3: 요즘에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 탄령병을 잡는 탄령병 소대가 생겼다.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죠, 그런답니다. 그렇죠. 너 이번에 나가서 일주일 있지 말고 3일 만에 와.
10: 아, 세상에.
7: 세상에.
13: 지휘관이 예, 그렇게
7: 사정하니까.
10: 혹시 그 드라마 말고도 어떤 루트로 남한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나요?
14: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비라가 넘어오면 그 안에 내용물보다는 이 비라 넘어오는 그 비닐방막. 그 비닐방막을 줍는데 제일 먼저 막 뛰어갔다고 해요.
10: 왜요? 그게 뭐 했어요? 비닐방막?
14: 군부대에 창문에 유리가 없어서 그 비닐방막을 주워다가 창문을 막는 역할을 쓰는데 그게 되게 투명 비닐방울이 좋은가 봐요. 그걸 투명하게 이렇게 되는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7: 자력병상이
13: 저희 그 제가 군복무했던 항해남도 해주는 대한민국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정찰 이게 통신 업무를 하다 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온 소련에서 들어온 통신 기재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파수 이렇게 돌리면 기재가 낡아서 통신은 안 되는데 계속 돌리면 뉴스 나오죠. 라디오 나오죠.
10: 한국
13: 노래 나오죠. 다 나옵니다.
7: 네.
13: 그래서 네, 통신 이 기재를 가지고 밤 9시부터 훈련 들어가면 계속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뉴스 듣고 자동차 생산 이만큼 했대 이렇게 다 듣고요. 더 놀란 것은 우리는 그거야 그치? 상상하잖아요. 들으면서. 근데 민가에 나가니까 항해남도 해주 쪽엔 TV에서 우리 대한민국 TV 채널 잡히는 거 아십니까?
10: 옛날 우리 아테나 나옵니다. 잡듯이.
13: T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국경지역에 가니까 국경지역 사람들은 USB 드라마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게 있고요. 저 항해도나 평양 쪽에는 실제 그 뭐냐면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더 정확히 담고 있다. 휴전선 쪽에서는.
7: 우리나라 뉴스는 또 안 좋은 것들도 다 담으니까.
6: 사실 지금 강진 씨는 지금 표정이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표정이신데 사실 군대에 있던 그 13년 동안 김 씨 일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잖아요. 아마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안에서는.
4: 그 안에서야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고난이 행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7: 살고
4: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그 안에서 전역할 때까지 죽어도 나갈 수 없어요. 비밀이 노출될까봐.
10: 그러면 솔직히 그 경험하신 군대에서는 열악하다라는 거를 느끼셨나요?
4: 아닙니다. 열악하다는 것도 몰랐고요. 내 몸이 그 내 몸이 아니고 그래서 장군님 몸이다 생각하고 살아도 죽어도 거기서 뭐 살고 뭐 이런 정신 교육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뭐 솔직히
7: 잘 먹었냐 안 먹었냐 열악했는가 한경에 물어본 거예요.
4: 야 그거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밥그릇도 내가 퍼서 먹는 밥하고 남이 따로 퍼주는 밥이 있어요.
7: 자율배식이 아니거든요.
4: 자율배식. 그래 한국이 제일 상상할 수 없는 군인들이 잘 식사한다고 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밥을 이렇게 쉽게 다 이렇게 가득 줘도 우리 17살 그때 나가면 세 그릇 먹어도 뭐 성차지 않았어요.
7: 아이고.
4: 집단적으로 우리 한 300명, 400명들이 같이 앉아 밥 먹는데 저는 남이 밥그릇, 저는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병사 때 내 밥 먹고 또 저쪽 사람 밥 또 먹었으면 하는 이런 걸 살았어요.
6: 아, 군인 식당처럼 슬프로 밥을 다 퍼갔어요?
4: 아니, 다, 군인들이 밥을 다 퍼서
12: 네. 받는 거.
4: 그러니까 그냥 맛있죠. 병사들은 그냥 사관장부터 시작해서 병사까지 다 똑같은 밥을 딱 같이 먹어요. 큰 사람들, 작은 사람들. 네, 그래, 거기서 정치적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진 씨가 경험한 부대와 우리 소연 씨가 경험한 부대는, 부대는 얼마나 차이가 다르죠.
13: 아니, 제가 평소에 얘기하면 여기는 고기도 맨날 먹었어요.
1: 그러니까.
3: 진짜.
13: 그리고 쌀밥 그러니까 먹고.
1: 열악하다라는 거를 좀.
3: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 네.
13: 저희처럼 법산밥 먹고 풀밥을 먹어봤어야.
12: 와. 해군에서 많이.
11: 풀밥은 뭐예요, 풀밥?
13: 쌀이 모자라니까 네. 군인들에게 800g 식량 줘야 되는데 없어요. 네. 그럼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보충해라 식량으로.
15: 특수부대 네. 상황은 왜냐하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3: 날다람쥐 같은 그렇죠. 이제 퉁퉁하면 날다람쥐가 안 되잖아요.
15: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북한군이 40%를 영양실조로 보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냐?
11: 네, 그러니까
15: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네. 도둑질을 해야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1: 본인들도
15: 그럼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막 저희 엄마 세대는 가서 뭐 통일병사가 되어라, 장군님께 충성하라 네네.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가 군대 갈 때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게 너 가서 도둑질해서라도 강도질을 해서라도 굶어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 굶어 죽지 말라. 네, 그래서 무조건 도둑질이라도 해라.
11: 유나 씨가 기억나는 군대.
7: 저는 참 다행인 게 우리 아버지 계급이 참모장이어서 다행이고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적으로 떼먹고 거긴 빠졌네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떼먹는 걸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늘 막 쪽제비 참모장이라고 그러고 대대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쵸. 요단급으로 올라가니까 이 행정 업무를 안 봐요. 요단에 가면 그냥 놉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대하기 전까지는 그래 편안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올라가서 그 요단급 간부들은 그나마 그래도 가족들까지 배급을 줬는데 대대급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무리 특수부대여도 이 대대 그 용량실조 환자들이 나오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집에 보내면 안 올까봐 군인 가족들 보고 그거 용량을 보충하래요. 한 집당 우리가 3명씩 또 안아야 돼요.
12: 가비로 보태요?
7: 아니 그러니까 그 군인 가족들이 밥도 해먹이고 뭐 약도 먹이고 하면서 이 몸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11: 지원을 주면서?
7: 아니, 네. 안 지원해.
11: 알아서.
7: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나, 뭐, 이거 뭐야. 이, 그 청년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글쎄, 내 자식도 제대로 배부르게 그렇죠. 보고 살릴 형편이 못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차로 이렇게 옥수수를 한 2, 300km를 예, 오도 왔던 적도 있어요. 여길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부들 집에 영양실 실조 환자를 떠맡길 만큼 한동안 그 97년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허약 환자들이 나왔었어요.
11: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북한 당국 네 지금 어깨 힘줄 때가 아니죠.
7: 반성해야 돼요.
11: 핵이 있다고. 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겁안해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네, 잘 들으시라요. 북한 주민들이 군인들을 보시라요. 얼마나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지. 정신 차리시라요!
12: 사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서 하루하루 또 치열하게 근무하고 있을 어떻게 보면 군인 후배들이죠. 네. 네. 소윤 씨하고 우리 강진 씨가 그 북한에 있는 지금 젊은 후배들한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어쨌든 도둑질에도 뭐 빨리 살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을 되면서 우리 이런 정말 사람다운 이렇게 사는 이런 자유라는 그 좀 누릴 그날을
11: 인권을 누리고
4: 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 네, 네 맞아요.
13: 저는 북한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
3: 맞아요.
13: 그다음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체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3: 네, 말 필요 없어요. 네,
11: 맞다, 맞다. 네.
1: 맞습니다. 맞고. 네. 아 오늘 오자유요. 맞습니다. 예. 현재 남북한의 정세, 그죠? 그리고 북한의 군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강진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4: 네, 정말 너무도 정말 감사한 게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체가 자유는 장군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를 정말 늘려보니까 사람이 인간의 그 가장 큰 권리가 자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상상도 못할 이런 유명하신 우리 그 뭐야 개그맨 배우님들 이렇게 모시고 정말 방송하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서도 좀 신앙심을 가지고 네. 자유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16: 아유, 감사합니다.
17: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12: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함께 그 배우 형님하고 개그맨 개그우먼하고 함께하고 너무 좋았고요. 또 북한 분들 이 자유란 게 너무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좀 뺏겨야만 느끼는데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았구나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중이에요.
16: 혹시 시간 되면 영어로?
12: 영어로요? 네. 아 저기 미국에 있는 미국 분들 위한 Hi. Freedom is very important, and you don't know its importance until you lose it. Thank you for anyone to anyone who is protecting our freedom.
16: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를 적대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를 하는 마음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계속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17: 자유!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악기 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 네네. 악기 소리도 다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기타만 조금 쳐요.
1: 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예, 그런데 이제 꼭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악기가 있어요. 그게 색소폰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색소폰 그 연주하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그 시간 가끔 발표도 하게끔 하고 했어요.
1: 색소폰의 매력이 약간 구성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쎈 그 좀 뭐라 바이올린이라든지 이거하고는 달리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색소폰은 굉장히 조금
1: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0: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옛날 우리 감성에 좀 옛날 노래 그렇죠. 하늘 담아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1: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색소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정말 명품이 나왔습니다. 네, 색소폰 연주계 멋진 분입니다. 루카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2: 네.
0: 그 예명이죠?
2: 아티스트명 예명입니다.
0: 뜻이 뭔가요?
2: 루카스란 뜻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라이트 이런 빛이라는 뜻이고 세상에서 어떤 그 빛을 바라는 연주자가 되자라는
0: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2: 네, 맞습니다.
1: 생각하고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2: 네,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1: 나름 고민을 하셨네요. 루카스. 성경 읽다가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2: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에 있다 지진 않았는데 그게 또 루크라는 누가라는 뜻이에요. 연관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1: 잘 연결이 됐네요.
2: 네.
1: 국내 이 색소폰 연주자들이 꽤 많은가요? 어떤가요?
2: 꽤 이제는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악기를 잡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처음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정말 스페셜한 악기였어요. 흔하지 않은 그런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가 이제 됐죠. 많은 분들도 하시고
1: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2: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5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1: 어디서 처음에 연주하셨어요?
2: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라고 이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MBC의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라는 프로가 제일 핫했던 김유려 씨가 나왔던 그 프로에 이제 하우스 밴드죠.
1: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주하고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쪽 올려면은 쉽지 않은
2: 쉽지 않죠. 그게 대학교 한 4학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몇 명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 같은 개념인데 인디밴드 실력도 안 되죠. 그냥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하면서.
1: 그냥 밴드.
2: 그냥 밴드. 그래서 이제 뭐, 이 티켓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 뭐 대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만원씩 지인들 팔아서, 그날 대관료만 메꿔도 그냥 감사합니다고.
1: 그쵸.
2: 아니면 공연 단 다음에 얼마씩 더 걷어서, 털어서 내고. 대학로 이제 라이브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공연장의 그 당시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만 아니셨고, 저희가 그냥 뭐 임봉형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1: 대표였었죠.
0: 이런 표인봉 말고. 그
1: 개그.
2: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니까 이렇게 그 극장을 와서 이렇게 봤다가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쟤네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좀 되게 이쁘게 이제 봐주신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를 그 밴드로 소개를 시켜줘서 PD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C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나
0: 굉장히 빨리 데뷔하게 된 거죠.
2: 네네 네, 그렇죠. 예. 네.
0: 그러면 네. 제일 처음에 색소폰을 딱 이렇게 네. 손 들게 된 네. 때가 언제였어요?
2: 예, 그래서 이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예.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 예. 정말 좀 계기가 특별해요. 정말 예, 듣고서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네. 저는 또 이제 작곡을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이제 제가 쳤는데 좀 또 남고인데 남자가 또 저기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더 특이하잖아요. 네,
1: 그렇죠. 네,
2: 그 당시에 또.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권해서 그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예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예.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10년 넘게 예. 군대 생활을 직업군인 하시다가 예. 이제 사회로 나오셨으니까 그 정신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1: 그렇죠.
2: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분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그냥 네. 공부해라. 네, 어? 그래서 네. 뭐 음악 한다 뭐 좀 뭐 딴따라 뭐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음악을 이제 접게 돼요. 음악에 대한 꿈을 아~ 예, 고2 때 접게 되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 네가 대학을 가고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그냥 친구들이랑 예, 비슷하게 예, 예. 가게 됐는데 예. 그 군대에서 군악대로 뽑히게 돼요.
1: 어머나.
2: 너무나도 신기하게.
0: 근데 무슨 악기로 예. 군악대?
2: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고
1: 건반.
2: 예, 피아노 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뭐 너무너무 운이 좋게 예. 군악대로 뽑혔는데 군악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더니 예. 그 야 너 저기 이 악기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3일 있다 제대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0: 비니까.
2: 그 악기 해 이랬는데 네 하고 가서 했는데 그 악기가 색소폰이었던 거예요.
1: 아 진짜요?
2: 네. 아까 저는 이 악기가 색소폰이라는 것도 모르고
1: 제대로 모를 때
2: 네. 그리고 그냥 해 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들고 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악기랑의 첫 만남.
1: 어머나.
2: 예.
1: 네.
2: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색소폰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악기를 만났으면은 글쎄요 제가 그 악기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0: 그러면 배우면서 굉장히 이 악기는 매력 있다 생각한 거네.
2: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매력 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시키니까 했고 네. 뭐 옆에서 욕하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게 쭉쭉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기가 참 나랑 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악기의 어떤 그런 남성적인 면이랑 예, 예, 예. 그 집사님 말씀하신 어떤 한에 대한 그런 소리도 있고 예, 예. 이게 좀 그런 상당한 좀 매력이 저한테 많이 그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악기구나 하는 생각을 연주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탬버린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2: 네, 그렇죠.
1: 네. 안 그랬으면 노래방에서 잘 봤을 것 같은데. 네. 네.
2: 제 뒷군번이 그 탬버린 쪽으로 갔어요.
1: 아, 그래서, 진짜요? 네.
2: 그 참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네. 그 흔히 말하는 뭐 저 줄을 잘 사야 된다 이런
1: 그렇죠.
2: 말도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럼 군생활에서 예. 그 얼마나 배웠어요?
2: 군대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복무할 당시는 이제 2년 2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때 그 기간을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배우고 그 제대를 했어요. 근데 네. 제대를 하고도 제가 아 이거를 연주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네. 많이 했거든요.
1: 네.
2: 왜냐면은 예. 네. 제 그 당시 이제 그 통계학과였거든요. 네. 네.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1: 예.
2: 네.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실용음악 학교 쪽으로는 네.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네. 근데 2년제잖아요, 전문대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4년제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니 4년제를 다니다 왜 저걸 때려치고 전문대 가려고 하지?
1: 그렇지.
2: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예, 생각이 예, 안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아 그래 4년제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고 대신 이 악기를 좀 더 내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귀로는 좋은 음악들은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제가 그만큼 못 부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악기가 좀 많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네. 뭐 여기 교회에서 연주할 기회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네. 이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예.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예. 하던 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1: 그러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배운 거네요. 배우면서 네. 일도 하고.
2: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좀 웃긴 게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거 불고 있으면 이거 꼭 노는 것 같이
1: 그쵸,
2: 보여요.
1: 그렇죠. 취미생활로. 예, 예.
0: 그 공부인데.
2: 네,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배짱이가 음악도 이게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또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회사 원서 넣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래?
1: 그러고 있을래? 네.
2: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을 친가 외가를 통틀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 돌연변이네.
2: 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했죠.
1: 그렇죠.
2: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의 말을 들으니까 예.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1년의 시간을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 졸업을 하니까
1: 네.
2: 내년 2월까지 제가 1년만 음악을 해보고 제가 이게 소득이 없고 뭐 그냥 변변 찾으면 제가 그냥 회사를 뭐 원서를 넣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 3월 달에 그 개그야 방송의 하우스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1: 예,
0: 말
2: 네,
1: 그러니까
2: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1: 네.
2: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1: TV에 나오고
2: 예.
0: 그러면은
2: 그게 이제 뭐 1초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예, 봐도 저기 TV에 나가니까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 티켓도 드리고, 또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방송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음악하는 거를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제일 너 하지 말아라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2: 네. 그,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1: 예.
2: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 예, 너무 예. 웃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래요?
2: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1: 예.
2: 그랬는데 한 3년 전쯤이에요.
1: 네.
2: 우연찮게 뭐 이렇게 짐을 싣다가 아버님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1: 네.
2: 아니 거기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웬 색소폰?
2: 그리고 이게 뭐지? 아버지가 뭐야 했더니. 아버님이 그게 이렇게 말씀을 피하시는데
1: 네,
2: 알고
1: 네,
2: 보니까
1: 네.
2: 아버님이 색소폰을 본래 사셔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이게 하시고 싶어서 좋으셨는데
1: 예, 예.
2: 막상 아버님이 그거를 반대하셨으니까 저한테 네.
1: 말은 못하시고
2: 말씀은 못하시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0: 네, 네.
2: 그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수상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튜브로 색소폰 부는 거를 그렇게 듣고 차만 타도 그거 CD를 사와서 그걸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한번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저한테 하셨던 게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더
0: 그러니까
2: 많이
0: 1년의 시간을 예. 줬다고 하는 그게
2: 네.
0: 오히려
2: 네.
0: 더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2: 예.
1: 예.
2: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그냥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하고
0: 근데 있어요. 늦게 시작해서 데뷔는 또 빨리 하게 됐잖아요.
2: 네네.
0: 그리고 세션 연주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1: 아, 네. 그러니까요.
0: 한번 소개해줘. 어떤 경력들.
2: 네.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수 공연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이제 항상
1: 보이는
2: 거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7080 뭐 나는 가수다 불의의 명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 많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 가수 박상민 씨 밴드 마스터를 그 10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뭐 그 외에도 뭐 김건모 씨 뭐 YB 형들도 뭐 많이 친하고 투어도 많이 다녔었고
1: 심수봉
2: 네 심수봉 선생님도 제가 밴드를 맡아서 네 같이 아이돌
0: 그러면 뭐 유명하신 네. 분들 다 했네 네.
1: 그러니까는 주위에 네. 소문이 난 게 인성이 좋다고
2: 아, 네.
1: 소문 맞아요? 네.
0: 이름 때문에 더 그런 소문이
2: 네, 네, 소문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안 되겠네요.
1: 실력도 네. 좋은데 본인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2: 네.
1: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분이 네. 오늘 나를 잡아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상민입니다. 예쁜 성민 누나, 인성 씨,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뭐, 워낙 잘생겼잖아요. 얼굴에 빛도 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아, 내가 볼 때 주님도 요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싸가지가 있었어요. 주님도 싸가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매너? 어린 친구인데도 매너도 있고, 싸가지도 있고, 일단 실력도 뭐,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0: 형이랑 또 오래오래 가야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냐면 외국 밴드들 보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해서 막 70 넘어서까지 음악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럽거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파이팅하고 오늘 잘해라. 성민 누나한테도 잘하고. 저만 괜찮으면.
1: 깜놀.
2: 네, 20년, 2년이요?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막둥이로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 팀이 정말 이 한국에서 레노라는 연주자들로 모인 팀이거든요. 드럼 치신 형님은 가수 조용필 선배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 치신 형님이고, 뭐 건반 치시는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뭐
1: 다 쟁쟁한
3: 네, 쟁쟁한 그 분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저의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밴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돼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를 여기 소개를 시켜줬지만 여기서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한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했다가도 흔히 말해서 그냥 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밴드가 한 10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그런 뭐 이런 스태프들이랑 공연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의 한 2, 30명 정도가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이제 형이 탁 여기서 음악을 멈추더라고요. 다시 불어봐. 그리고 여기 한 30명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더니 아니야 다시 아니야 다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고 남어 딱 해서 끝나고 남아서 그 형이랑 한 시간 동안 제가 막 아주 혼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이랬던 땀 뭐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나고 그 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끝났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민이 형님한테 되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네 번 정도를 더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앞에 다른 형들한테, 야 여기 인성이가 얼마나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면서 저를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네. 느끼는 게, 이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느꼈거든요.
3: 네, 네. 정말 저 눈물이 한 방울 나올 정도인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유 너무 너무 그 감사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한 통 꼭 드려야겠고 저도
1: 형님 잘 모셔야 되겠네요.
3: 잘 모시겠어요.
2: 그리고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화면으로 네. 화면으로 답장을
3: 화면으로
2: 해보시죠.
3: 네.
1: 상민이 형.
3: 네, 상민이 형.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그 합주실에서 만났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더 음악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예. 네.
2: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잖아요.
3: 네네네네. 네?
2: 모태 신앙이었어요?
3: 네, 모태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친가, 외가, 네. 뭐, 지금은 저기 좀 연세가 많으셔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네네네. 지금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0: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1: 근데 이미 이제 음악상은 사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네네. 그때 시작했던 게, 예, 음악상을 그쵸, 키워준 거잖아요.
0: 예. 엄청나게 그쵸? 그게 컸죠. 예. 그리고 어떤 악기를 스무 살에 잡았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느린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뭐 찬양팀 하면서 반주하고 예. 성가대면서 반주했던 게 그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를 나중에
1: 음악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성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예. 뭐 하나 잘하면 또 금방 하잖아요.
2: 네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할머니의 기도도 그렇고 어머니는 네.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0: 네.
2: 어머니 까불지 마라 이런 쪽이셨어요.
0: 네?
2: 잘 될 때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마라 네. 이런 엄마들 계시거든요.
0: 네.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2: 아, 네.
0: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도 기도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시고
2: 네.
0: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2: 네.
0: 있어요.
2: 네? 뭐라고요?
0: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도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매일 한 번씩 정도로
2: 네.
0: 예, 하고 계십니다.
2: 근데 지금 얘기로는 중학교, 네. 고등학교 순탄하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로 성장을 했는지
0: 네네네.
2: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는 쪽
0: 네네네.
2: 우리
0: 그렇죠.
2: 그래서 어땠나 네. 되게 어릴 때 어땠어요?
0: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금 나가요?
0: 네, 거기까지
2: 예.
0: 잘 갔지.
2: 예.
0: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그 성경학교 다 참석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2: 지금까지
0: 너무
2: 좋아요?
0: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니까 이게 이제 확 풀어집니다. 예.
2: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네, 거죠.
0: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면서 교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네. 다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학을 가니까 각자 대학교로 찢어지면서
2: 네, 네, 네, 네. 그렇죠.
0: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 번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라는 적이 없었어요.
2: 예.
0: 뭐, 한 번은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현관문에서.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도 한 번도 나무라는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1: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셨겠지.
0: 예. 그거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네, 엄청나게 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2: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0: 네,
2: 한쪽으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할 일은 이런 고민 하거든요.
0: 네.
2: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0: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말 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수들이랑 그런 큰 무대에 서고 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2: 네.
0: 뭐 체조 경기장 만 명이 들어가는 무대에서 가수랑 같이 제가 거기서 악기를 불고 연주할 수 하는 날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앨범을 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뤄지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고요하다는 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좀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네. 생겨서 네. 그곳에서 또 이제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좀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의 네, 소규모고 네. 많지가 않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죠? 많지가 않고 어떤 그 좀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거 하네 그럼 보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예 많아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너희 찬송가만 연주하지 마라. 일본 노래도 좀 해주고 유명한 합성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런 찬송가 같은 거는 마지막 쪽으로만 좀 이렇게 연주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요를 막 해도 괜찮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공연의 피드백을 이제 나중에 듣는데 내가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었는데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무대는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아니면 5명 모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도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 1명이 오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아, 그 공연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한 공연보다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 해답을
1: 한 명원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2: 네네.
1: 근데 제가 우리 루카스 연주를 들어봤어요.
0: 네네.
1: 가스펠 연주도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 앨범도 됐나요?
0: 네네네.
1: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0: 아, 감사합니다.

0: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1: 그 제가 그 가스펠 앨범 말고도 네. 그 앨범을 이제 총 한 6장, 7장 정도 발매를 여태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부터 생각 그 계획을 이제 했던 게 꼭 이게 일반 앨범이어도 한 곡씩은 꼭
0: 찬양을
1: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거를 또 가스펠 앨범에 이제 실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3년도 낸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한 주품에라는 찬양이
0: 주품에. 네. 예,
1: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받은 찬양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그 앨범을 만들 때 실었었거든요. 예, 네.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0: 네. 안 들어볼 수 없죠.
2: 그렇죠.
0: 예,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

0: 역시.
1: 예. 네. 그럼 혹시 그 아내분도 네. 음악 하시는 분인가요?
2: 네. 전공은 어. 이제 작곡가긴 한데
0: 아, 진짜? 예, 예.
2: 피아노도 피아노. 잘 치고
0: 예. 예. 예.
2: 그렇습니다.
0: 아기는요? 네.
2: 아기는 지금 이제 5살 된 예? 쌍둥이.
0: 쌍둥이?
1: 예. 쌍둥이.
2: 남자 이제 쌍둥이가 오. 있고요.
0: 예. 예.
2: 뱃속에 한 명 또 있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1: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굉장히 네. 힘드셨겠는데
2: 힘들었겠는데. 예, 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이 감지행이거든요.
0: 아,
2: 예. 너무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너무 많았었고,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란 판정을 받고 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애인이 될 것 같다는 좀 판정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받고 이게 괜찮다고 판정을 받아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32주 이틀 만에 이제 좀 일찍
0: 네,
2: 조산에서 태어나서 좀 작게 1.9kg, 1.5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조그맣게 예, 태어나서 그 한 명은 더 작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예. 큰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0: 네.
2: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거의 뭐 한 3주, 아이고. 4주 거의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0: 고생
2: 예, 고생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1: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
2: 지금은 너무 너무 이제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발달이 어쨌든 미숙하니까 좀 느리잖아요.
0: 예.
2: 근데
0: 예.
2: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이제 일반 친구들 못지않게 키도 다 따라왔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보면서 뭐 그때마다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시게 많이 하시는 거를.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계속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태교 앨범을 사실은 이 그 이름이 지향이 지후예요. 그래서 그 지향이 지후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자장가 한 곡을 그냥 작곡을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곡을 실었고 나머지 9곡은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저는 색스폰을 불어서 찬송가로 9곡을 이제 이렇게 채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매를
1: 태교 음악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잔잔한가요?
2: 그렇죠. 태교 음악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아기가 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 조용조용
2: 아주 조용하게 힘을 모든 걸 빼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근데 이 앨범은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이른동의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을 또 위로하는 의미에서 예. 만든 앨범이고
0: 네.
2: 이게 이른동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0: 모르죠.
2: 저도 몰랐거든요.
0: 네.
2: 근데 좀 아 이런 이른동이를 위한 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피아노와 색소폰이잖아요.
2: 네네네.
1: 피아노와 색소폰이 잘 어울리나요?
2: 잘 어울려요.
1: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시면 들을 수 있는.
1: 그러고 싶은데.
0: 네.
2: 오늘 선물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곳이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2: 정말, 기쁨으로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0: 네.
2: 예,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예,
0: 아,
2: 예.
0: 그래요.
1: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0: 그러니까요. 네.
1: 그렇죠?
0: 예.
2: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 아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너무
0: 맞아요.
2: 어렵고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그 자꾸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감동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런 일에 이거는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저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서 또 연주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냥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항상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고 제가 불만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항상 결론은 좋게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실망을 하면은 B나 C나 D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연주자로도 할 수 있게 그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막 욕하고 두드려 패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기도 제목은?
0: 그 셋째 또 건강하게 태어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제가 이 셋째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쌍둥이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입덧을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아 이걸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연주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2: 자 이제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좀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0: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대게 찬송가 있는 걸 제가 좀 신나게 이렇게 좀
1: 바꿨어요?
0: 편곡을 해서 작년에 이제 낸 앨범에 이제 또 실었었는데 이게 좀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매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쪽 이제 남미 쪽에 어떤 그런 뮤지션들이나 그 교회 이제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똑같이 자기네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이 좋고 너무 저기 그 나중에 이 사태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한번
1: 가려고요.
0: 가서, 가서 같이
1: 좋다.
0: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루카스 만나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2: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루카스 삶을 돌아볼 때 색소폰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음 품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 루카스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멋진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빠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의견이 좀 다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도 그렇고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데 참 말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대화의 고수들이 쓰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기분이 최고조일 때 하고 싶은 말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맛있는 걸 먹거나 같이 크게 웃고 있을 때 아 맞다 하면서 건네는 기술. 샌드위치처럼 칭찬과 격려에 하고픈 말을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면 쓴소리도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이 곡은 김근배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조금 미뤄뒀다가 가장 기분 좋을 때 꺼내는 건 고수의 대화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마음이 가장 환하게 열려있을 때 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건네는 진심이니까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화내고 비난부터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잘 골라 전한다면 관계가 훨씬 돈독해질 겁니다. 달콤한 칭찬 사이에 쓴 약을 살짝 끼워넣는 샌드위치처럼 이제 쓴소리나 미안함, 부탁할 일 있다면 서로 기분 좋을 때 넌지시 건네 보기로 해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케니 로긴스의 노래 The More We Try, 썸머 방글림 정하셨고요. 중동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서 마무리 잘 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죠. 파란 하늘님, 존 레논의 Imagine. 오늘은 제 생일.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누가 끓여주는 미역국인데 언제나 제 손으로 끓여 먹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9249님. 우리 아들이 훈련소 입대를 했습니다. 빡빡머리 장병들을 보니 참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무사히 훈련 잘 받고 만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5038님,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파란 세상과 덩쿨 장미,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5월의 한복판. 근데 제 마음은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 스케치 음악에 기대 달래봅니다 하셨어요. 아구, 2151님, 계절을 함께 즐기시면 좋으실 텐데. 청하신 마이클 부블의 홈이었고요. 니콜렛 라슨의 로탈러브는 모든 순간님 정하신 곡입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이기적인 것 같지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한 명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전에 괜찮다라고 먼저 말해줄 수 있는 무조건 내 편. 황경신님의 내 편. 1585님, 앨리슨 크라우스의 I Will. 나이 들어가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자는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7640님,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갓길에 차 세우고 신청곡 보냅니다. 부산의 강사장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연락 좀 해라 하면서 서울의 친구분이 1849님 보내셨습니다. 강사장님 듣고 계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버스 기사로 일한 지 7년 차. 현재는 강릉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일요일 강릉에서 원주 첫 차 운행을 앞두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덜 깨 보이고 캔 음료수를 마시며 서로 거친 언행을 주고받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6명가량의 승객들 가운데 한 승객이 캔 음료를 마시면서 탑승을 하기에 아직 5분의 여유도 있고 캔 음료를 거의 다 마신 것 같아 보여 다 드시고 탑승하시죠 하고 말씀드리니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내립니다. 제 나이 39. 당황스럽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승객에게 가서 저한테 욕하신 거냐고 물으니 친구에게 한 거라고 둘러댑니다. 저는 그 승객을 탑승시키고 운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다음 차를 이용하시던지 환불하시면 어떻겠냐고 안내를 했습니다. 다시 출발을 준비를 하러 왔는데 먼저 탑승하신 중년 남성 승객분도 놀라 일어나 계셨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증언을 해주겠다며 번호도 알려주셨습니다. 어찌어찌 마음을 가다듬고 1시간 반쯤 걸려 원주에 도착을 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승객이 메모지에 편지를 써서 과자와 함께 주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버스 운행 감사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생각 없는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언젠가 그가 뱉은 욕은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행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세요. 전 기사님을 존경하는 학생이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욕설을 했던 승객은 다음날 민원을 넣어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고 택시비와 기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저는 증언과 편지를 제출하였고 당연히 제 잘못이 없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본인의 행동과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씁쓸하고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언을 해주신 중년 신사분과 편지를 써준 학생 두 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길목에서 0700님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예의가 갖춰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사연 주신 0700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같이 청하신 곡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I'm Already There.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너무도 힘든 상황,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벼랑에 서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외쳐봅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책 중에 글을 0337님 보내주셨네요.

올포원의 노래 I Swear 그리고 조 사우스의 노래 Games People Pray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6학년 4반, 6학년 2반인데 근력운동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헬스 등록해 열심히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1649님 손정민님 레이 피터슨의 노래 델로라 I Love Her.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단명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병의 근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른 역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 역시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와 이기성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뭡니까? 다른 것들 다 끝장나도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게 이기주의라면 이기성은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어른은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성을 통해서 나도 살피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잊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할 이야기 어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돌볼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잘 아시다시피 매해 정부에서는 그해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청녀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드리는데요. 올해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이 청녀장 받은 분들 2,568분입니다. 놀랄 거 없어요. 우리 다 받아요. 우리 다 받아요. 그거 못 받으면 제 명예 못 산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이다. 전 지금의 세상을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고 불러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는 건 뭡니까? 100세는 기본값이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른 역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20세기는 다 끝났습니다. ABCD로 시작해서 XYZ로 끝나는 20세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어요. 이 인류는 여러분들하고 나이에 종자가 다른 애들이에요. 보세요. 이 알파 세대 애들이 요새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 아이들은 뭘로 공부합니까? 엘리하이, 엘리하이, 이게 또 뭔지도 모르는구나. 응?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되는 시대를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에서 한 2003년 사이에 천리안, 유니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혹시 그것도 아시겠다. 싸이월드. 도토리, 옛날 사람, 그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요 시기 우리가 하루에 만났던 정보의 양이 1인당 7만 5천 개였어요.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엔 5만 개 정도 우리가 하루에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니까. 그러나 우리 앞으로 2030년 되죠? 우린 1인당 하루 13만 개 정도의 정보를 만나요. 그런데 알파 아이들은 같은 시기 16만 개 이상을 다룹니다. 올해부터 베타 아이들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17만 개 이상의 정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지니 AI, 감마. 우리는 이름마저도 생경한 이 생성형 AI가 얘네들은 아예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그 달라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심지어 여러분들 평균에 비해서 IQ가 1.3이 더 높습니다. IQ도 높아 다른 도구를 사용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정보의 처리량과 정확성도 완전히 다르겠죠?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어른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인생 선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아이들 역시 이제 멘토링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멘토 없는 세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멘토링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멘토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지혜와 경륜과 이런 경험들을 조언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걸 우리가 거칠게나마 멘토링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이 모든 멘토링이 끝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어요. 앞으로 5년 뒤면 20세기 직업의 90%가 사라집니다. 직업 세대가 다 끝났는데 무슨 진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엄청난 시공간을 함께 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른으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고 인생 선배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정말 어려운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 젊은 세대들, 이어지는 여러분 자녀 세대들, 이어지는 베타, 에타, 감마 쭉 이어지는 세대들마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똑똑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엄청난 지식을 갖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온도, 한번 더 온도, 전문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라포, 한번 더 라포.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입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만나 상담이 시작될 땐 내담자 마음에도 이 사람이려면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의 상태가 생겨야 되고 상담자 역시 그들의 삶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으니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에 일련의 약속이 생겨나야 돼요. 이런 치료적 동맹,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신뢰의 상태를 우리가 라포라고 부릅니다. 라포에 있는 말이에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더욱더 빛납니다. 왜?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이 내담자는 일상 속에 돌아가 살다 보면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러지고 또 미끄러지겠죠. 이런 순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텐데 그분이라면 내 옆에 서줄 텐데 내 손을 잡아줄 텐데 나와 함께 할 텐데 라고 하는 일련의 과거의 그 믿음의 상태가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발적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막연하지만 단단한 믿음의 상태 이걸 우리가 라포라고 부르거든요. 젊은 세대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어린 세대들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온도의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라포의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온도의 체계를 만들어갈까? 좋은 온도의 사람, 좋은 라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너지를 알자. 한번 더 에너지를 알자. 어우 여기 고학력이네요. 보세요. 에너지 말입니다. 시대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세대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각 개인마다도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집에도 보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따로 있죠. 아셔야 됩니다. 그 집에서 말이에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집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황소예요. 저는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5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하고 5시 반부터 보통 이제 11시 반, 12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황소는 원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심지어 저는 다이어트까지 해요. 밥도 안 먹으면서 막 일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휘발유 없이 가는 자동차 같아. 친환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에너지가 어떤 사람들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재촉해요. 닥달해요. 속도가 빨라요. 같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 내에 그만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화가 나. 그렇죠. 늘 이렇게 화를 내다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날카로워요. 짜증이 막 삐질삐질 올라와요. 얼굴 표정 콕.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에너지는 아예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타고나게 DNA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거고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타고나게 DNA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내가 에너지 수준은 낮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 그럼 그 사이 지점은 당연히 짜증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도 시원찮아요. 몸도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 싶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원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데 욕까지 먹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은 말입니다. 다 자기만의 통증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단히 더 해주고 덜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온도를 향해 가는 사람, 라포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온도의 또 다른 단어를 사랑이라 말합니다. 또 사랑에 비슷한 말을 전 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가요제 나갔던 거 혹시 아세요? 예선 탈락. 근데 저는 또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단명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게 있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Love is kind예요. Love is kind입니다. 사랑은 친절인데 이 친절은 말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인 겁니다. 체력이 친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체력이 안쪽으로 받쳐줘야 내 자신도 환대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체력하면 정신 체력도 있을 것이고 육체 체력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한다, 심리를 공부한다 하니 정신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다 기승전 몸뚱이에요. 다 몸뚱입니다. 내 몸의 안정성이 있어야 나 자신도 타인도 함께 기뻐할 시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몸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은 분들 또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루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짬짬이 자라. 한번 더 짬짬이 자라. 짬짬이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 없는 분들은 5분 자야 5분이 생겨요. 10분 자야 10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놀랍죠? 이 에너지 없는 분들 날카롭고 날서고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한 잠 딱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이 사람이 보들보들해지죠? 반드시 꼭 주무시고 인간 코알라로 지내시길 좀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자고 있으면 잠만 자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솔루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양제도 먹어라. 영양제도 먹어라. 무슨 솔루션이 이렇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에요. 신 앞에 선대요. 그러면 이 신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긍정적 답을 해야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요. 부정적 답을 하면 이 사람은 안 좋은 데로 간대요. 이 오시리스가 우리에게 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것인가? 첫째,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두 번째,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지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 역시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와 이기성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뭡니까? 다른 것들 다 끝장나도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게 이기주의라면 이기성은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엔 커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엔 작아질 수 있죠. 어른은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기성을 통해서 나도 살피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이 좋아, 이 순간이 나는 기뻐, 요거 할 때 즐거워. 아주 구체적인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간단합니다. 내 기쁨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기쁨이 없는 자는 다른 자의 기쁨을 질투합니다. 다른 자의 기쁨을 끌어내리고자 하죠.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을 관대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의 기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발레를 해요. 웃지 마라. 근데 이제 또 발레는 또 의상이 중요한데 쿠팡에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발레복이 왔는데 손바닥만한 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막 간신히 껴서 입고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일주일 쭉 지내고 지금은 어떻게? 토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면 발레를 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저는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시, 2시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주일이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It's my joy. 이게 저의 기쁨이고 이게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따라해볼까요? 프리맥 효과. 한 번 더. 프리맥 효과. 프리맥 효과라는 건 뭡니까? 프리맥이라는 사람의 하나의 현상을 묶어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나 중간고사 너무 싫어. 기말고사 너무너무 싫어. 미치겠어. 그래도 우리가 이거 끝까지 잘 견디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왜? 우린 끝나고 영화 볼 거거든. 이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어려운 순간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 뭡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이면 불혹이래요. 미혹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40 넘은 분들 아시죠? 미친 듯이 흔들려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란 뜻이죠.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왜 지천명인 줄 알겠더라고요. 문제가 지천이에요. 60이면 이순이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귀가 순해지기는커녕 욕만 들린대요. 왜 우리는 나이 먹어서도 두렵고 외부도 떨리면서 동시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가. 이 모든 순간에 어른도 자기 돌봄이 필요하겠죠. 이 돌봄의 차원. 잊지 마시고 에너지도 잘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라는 사람의 몸도 살피고 잊지 말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반드시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살아가며 나의 자신과 또 외부 사람들과 함께 나의 기쁨이 있었고 너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으니 좋다라고 하는 오시지스의 그 답에 우리는 좋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내가 좀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나는 열심히 해야만 가치 있다, 나는 부족하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기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게 진실인가요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 앱, 네, 마보를 운영하고요.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정도에 구글에서 시작된 그 직원 교육용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으로 제가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내가 명상을 하고 달라진 점이 뭘까라고 물어볼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 전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라는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명상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명상을 통해 달라진다는 거의 이 핵심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문제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어떤 건가요?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혹은 뭐 내가 좀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대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 미혼이신 분들 계시면 난 결혼을 좀 하고 싶어,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뭐만 없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0년 전에 근대 심리학이라는 것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경험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동의한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들만이 내 경험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냥 현실을 경험하는 거야. 난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 여러분, 현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취업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사실 이제 취업하고 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파이어 좀 유행이죠. 아씨, 주식으로 대박나서 나 조기 은퇴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왼수가 돼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늘 뭐뭐 하면 난 더 행복하겠지라는 상태에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결핍과 불만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이 주의라는 걸 나의 자유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운영체계예요. 현대심리학은요, 이것을 무의식, 자동사고,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저장된 의식, 습기라고 말해요. 표현은 다르죠. 그런데 뜻이 비슷합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들고, 이 관점이 우리 지금 현재의 주의와 우리의 작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체계에 가장 깊은 설정값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것이 제가 명상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깊은 통찰, 바로 핵심 믿음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핵심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핵심 믿음이란 나와 타인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자 안경이다. 그래서 핵심 믿음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전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해야만 가치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안전하다. 난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야 한다. 혹은 존중해야 한다. 세상은 늘 나를 실망시킨다. 익숙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신데 이런 믿음은요. 사실 대부분 아주 우리가 어릴 때 세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 그때 만들어져요.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같은 주 양육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노출된 반복된 경험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런 곳이야 라는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왜 생겼느냐? 이러한 믿음은요 사실 그 당시 어렸을 때 나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믿음이 어른이 돼서까지도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두는 감옥처럼 작용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화를 막 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억지로 통제를 하거나 화를 못 내도록 하거나 혹은 무시해요. 아이가 화를 낼 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화는 나쁜 거야. 난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시절에 아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정말 사랑받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그것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작동을 하면요. 이제 이 성인이 된 아이는요. 자신의 감정을 눌러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감옥이 됩니다. 재채기,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는 제가 마보 수업, 명상 수업에서 만난 민지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민지님은요, 핵심 믿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핵심 믿음에 대한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무서워서 빠지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이 민지님이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녀의 고통은요, 단순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가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지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인가요? 여기서 진실은 이런 거예요. 마치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것처럼 100%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민지님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0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확실하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 삶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냥 그분들의 삶이 고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분들도 나름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민지님이 처음 발견한 핵심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믿음에 그것이 진짜 진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민지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들고 있었던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틈을 보기 시작했어요. 100%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저는 민진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보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방식대로는 나를 사랑할 것 같다. 이게 민지님에게 더 진실에 가까운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민지님이 네, 그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자 민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격요건에 맞춰서 개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착한 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습관이나 부정적 반응 같은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핵심 믿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겉으로는요, 그냥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었는데요. 그 아래에는요,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내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모든 더 깊은 핵심 믿음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믿음은요, 민지님의 다른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계속 더 잘하려 애쓰고 계속 맞추려고 하고 계속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가슴은 늘 답답하고 조금만 비판을 들어도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저는 민지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민지님, 이제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답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지님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세부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펴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적절한 존재, 뭔가 이상한 사람, 반드시 고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요. 자, 제가 민지님에게 던졌던 핵심 믿음 질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요. 기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게 진실인가요?는요. 내가 너무 오래 믿어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나의 생각을 처음으로 멈춰 세웁니다. 두 번째 질문,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은요. 그 문장이 진실이 아니라 나만의 해석일 수 있었다는 이 가능성, 틈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나 당위성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건 진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 저한테도 화를 내세요. 그럼요, 진실이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는 나의 바램이지 사실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믿음이 사실은 내 몸과 이 나의 경험 그리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저항하고 있을 때 몸에서 느낌이 나타나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고 목이 뻣뻣하고 자주 느끼시나요? 일상에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벽을 미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저 벽을 얼만큼 아무리 열심히 밀어봐도 벽은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원망과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요, 정답을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감옥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덜 증명해도 되는 사람인가? 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은요, 사실 종종 웃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잘못된 존재로 대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요. 핵심 믿음은요, 그게 반복될수록 이 예측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요, 그 믿음에 맞는 위협을 더 빨리 탐지하고 우리의 전전두엽은 그 해석을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 알아차림이라는 게 훈련되면 이제 우리는 내가 자동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 생각들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요, 그냥 심리학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러분들의 긍정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동 반응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떠올려보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만약에 그 생각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믿을 때 가슴이 또 답답해지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뒷목이 굳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자신만의 이 돌덩이들을 어깨 위에 올려두고 살아온 거예요. 핵심 믿음 질문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틀리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없다고 상상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굳이 이 돌덩이를 어깨에 이고지고 다니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처음 여러분들께 고백했던 대로 명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달려졌는지 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저는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만 한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핵심 믿음 돌멩이들을 저도 어깨 위에 이고지고 다니면서 참 괴로워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15년 전에 저보다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저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명상의 마부를 운영하고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 이 책을 쓰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명상을 통해서 뭐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뭐 갓생을 살고 성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안의 감옥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좀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인가? 라고 물을 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같이 할까요? 진실입니까? 감사합니다.
3: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